아, 국내에서도 항공은 장거리 이동으로 이용되는구나.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국제여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갈 때, 분단 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이 데이터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갈 때, 항공이 거의 절대적이죠. 요즘에 뭐 크루즈 여행도 생기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에 뭐 반영되기에는 항공에 비해서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물 수송입니다. 이제 국제 무역 같은 걸할때 이용하는 건데요. 화물 수송에서 이제 국제부터 먼저 보시면 여기서 국제를 봤으니까 해운이 절대적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국내 화물 수송. 네, 끊어서 볼게요. 국내 화물 수송은요, 마찬가지로, 여객과 마찬가지로 도로입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 뭐 가지고 운전하시는지만 봐도, 느껴지시죠? 트럭도 도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여객이든 화물이든 둘다 도로의 의존도가 매우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뭐 해운도 있고요, 뭐 항공도 있지만 도로가 단연 국내 화물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82번부터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정말 최근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여객의 교통수단별 이용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A에서 E에 입지한 교통 관련 시설이 표에서 옳게 표시된 지역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다가 고속철도, 그 다음에 항공, 해운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자료가 많아요. 첫 번째 자료는 통행 거리대별 여객 통행량 비율이고요. 지금 단거리냐, 장거리냐, 이걸 좀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여객 수송량.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역.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다가 가나다, ABCD도 다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가나다를 보시면 통행 거리대별 여객 통행량 비율에서 단거리냐 장거리냐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가장 장거리 비중이 높은 교통수단 이세개 중에 고속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항공부터 해결을 하고 갑시다. 우리 항공부터.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장거리 그 느낌이죠.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여기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로가 없는데 저렇게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한다? 우리 고속철도를 30km 미만으로 가면 이거는 서울에서 광명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살짝 이야기했는데요. 거리가 이제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국내 여객의 해운의 특징을 설명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보시면 고속철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속철도 그리고 단거리 섬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해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뭐 여기서 다 해결을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연간 여객 수송량에서 이 고속철도 지금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 이용 인원수는 수송량이죠. 여객 수송량 요 단위가 1,000만 명 단위인데요. 해운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나다를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A, B, C, D, E와의 또 관계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 A, B, C, D, E가 어딘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도입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백지도 연습 좀 해주셔야 되는데 A가 충청남도 서해안에 전라북도와의 그 경계선에 있는 서천입니다. 그 위에 보령 있죠. 그 다음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천안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세종 오른쪽에 청주가 있습니다. 청주. 그 다음에 D는 아셔야겠죠? 여기도 광역자치단체니까 대전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E가 단양이에요. 단양. 우리 농업파트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양, 제천 뭐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A, B, C, D, E를 찾았고요. 지금 가가 해운인데요. 이거요, 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표시를 잘한 곳은 찾아야겠죠.
자, 있다면 동그란 표시를 해야 맞는 거고요. 없다면 없다고 표시해야 맞는 거예요. 이 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해운을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보세요. 해운 시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닷가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A에만 동그라미가 있고 다른 거는 다 X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동그라미를 냈네? 그냥 탈락. 탈락. 그냥 미리 탈락을 시킬게요. 자, 그럼 여기 ABCD만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고속철도입니다. KTX 뭐 이런 정차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중요한 라인이죠. 천안 지나서 청주 지나서 대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교통의 요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천안도 있고요. 청주도 있고요. 대전도 있는데요. 서천은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여기 있어요. 그럼 남은 게 벌써 C하고 D밖에 없습니다. C하고 D. 자, 그러면 다가 항공인데 이 항공이 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없다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건데요. 여기서 공항 어디 있죠? 네, 청주에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최근에 길을 잘못 들어서 청주 공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네, 청주에 있습니다. 여기 또 공군,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청주에 있어요. 근데 대전에는 없거든요? 그 없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있으니까, 네, 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C. 3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경험도 좀 바탕으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즘에 최근 트렌드예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KTX 기차역이 지나가는 유치를 하는지, 어디에 공항이 있는지,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3번입니다. 2025학년도 3월이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A씨의 여행기 중에, 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를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외여행에 편리하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네, 항공이겠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다음에 인천에 도착한 다음에는, 네,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정확한 시간까지, 오, 정시성을 지킬 수 있는 지하철을 포함하는 철도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통망이 촘촘하게 깔려있는, 네, 도로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거 맞죠?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가는 해운보다 국제 화물수송 분담률이 높다? 국제화물은 단연 해운이었습니다. 가는 다보다 문전 연결성이 뛰어나다? 우수하다? 자, 문전 연결성 하면, 네, 단연 도로였죠. 나는 가보다 운행 시 평균 속도가 빠르다. 우리 비행기, 훨씬 빠르죠? 다는 나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도로가 여객이든 화물이든, 네, 단연 월등히 높은 분담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가에서 다중 귀중점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뭐다? 자, Y절편 제일 높은 거 뭐였어요? 네, 항공이었죠? 항공은 귀중점 비용, 주행 비용 둘다 높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4번, 2024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표는 각 지역에 입지한 교통 관련 시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계속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앞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으니까 좀더 수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4번이 방금 풀었던 82번에 비해서 먼저 출제가 된 문제였죠. 기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했던 친구들은 82번 문항 풀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 열심히 풀면서 앞으로 나올 문항들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오, 고속철도, 도로, 지하철, 해운 중에 하나다. 항공이 빠졌죠. 선생님이 왜 항공이 빠졌냐를 먼저 언급을 했냐면, 제주가 나왔기 때문에 항공이 또 있으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빨리빨리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가 있기 때문에 또 쉬워졌어요. 일단 제주의 그 섬이라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일단 뭐가 없죠? 고속철도 없죠? 그다음에 지하철 없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해운 아니면 도로일 거고요. 도로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로라는 게 이미 나와버렸어. 그리고 도로 아니면 해운일 텐데, 제주를 통해서 이게 해운인 것도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쵸. 제주가 참 고맙습니다. 이래저래.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고속철도하고

지하철인데요. 지하철은 네,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곳이 있고요.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하고 부산 지하철 있는 네, 광역시들입니다. 네, 목포에는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은 없는데요. 목포에 KTX역 정차하죠. 네, 아주 중요한 정차역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그래서 대구, 목포, 부산의 고속철도는 다 있지만 지하철은 대도시에 분포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했으니까 1번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B는 A보다 문전 연결성이 좋다. 자,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입니다. 지금 B와 C를 비교를 했죠. 국내 여객인데, 자, 국내 여객은 고속철도가 더 분담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D는 A보다 도입 시기가 이르다. 자, 우리 지하철은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이르다는 거. 그리고 가끔 우리 경부 고속도로 언제 개통됐는지 이런 것도 묻잖아요. 1970년. 그죠?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자, 4번. D는 C보다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지하철하고 여러분들 해운을 비교했습니다. 네. 화물의 장거리 수송은 해운이 단연 유리하고요. 그래서 국제 화물에 많이 이용된다고 했죠. 기종점 비용은 자 Y좌편 생각을 해볼까요? 자 도로가 제일 낮고요. 그다음 철도, 그다음 해운 순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도 이 부등호 표시가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5번 갈게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는 교통수단의 특성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교통수단은 이거 3개입니다. 항공을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 개념 잡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운송비 구조. 교통수단별로 나와 있는데요. 기종점 비용이 가장 낮은 A가 뭐죠? 주행 비용은 비싸요. 이게 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과 도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 철도였죠. 그리고 주행비용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이 C가 바로 해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각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의 특징으로 벌써 알아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적합한 질문, 철도에 대한 적합한 질문, 해운에 적합한 질문인지를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어. 도로에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기본 요금 Y좌편 값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자, 나에는 즉 철도는 평균 운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까? 제일 빠른 거 뭐? 빠른 것은 비행기. 그죠? 빠른 것은 비행기. 오히려 철도는 정시성과 안정성 이 가장 뛰어나다. 그게 포인트였죠. 자, 해운은요, 국제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습니까? 국제화물에서는 단연, 네, 해운이었죠. 국제 여객은 단연 항공이었지만,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A에서 C 중 주행비용 증가율이, 일단 C를 기준으로 하면 이걸 차라리 낫다라고 고쳐주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그래도 한 3년 이상 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표는 가에서 라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의 현황이고요.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이 유형이 처음 나왔을 때 지리 교사 그 모임 그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와우 이런 것까지 나오네 막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젠 다 적응했겠죠. 일단 항만, 지하철, 국제공항, 고속철도역 요게 있고요. 일단 지역이 익산, 청주, 대구, 부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볼까요? 익산, 저기 내륙에 있어요. 전북 익산이에요. 청주, 정말 내륙이죠. 그 세종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정말 내륙 도시. 근데 부산, 바닷가. 그래서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데요. 이 가나다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교통시설이 입지한 이걸 종류를 보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공항이 없다. 대신 고속철도역은 있다. 익산. 자, 호남선의 아주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87번입니다. 자, 87번. 2022학년도 시월 학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남파란길 여행 경비. 자, 교통비 철도. 철도, 항공,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여기 디귿 음식점까지.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뭔가 교통 관련 융합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어떤 선지로 꾸려졌는지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철도입니다. 철도는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해요. 문전 연결성은 단연 도로가 가장 뛰어나죠. 자, 도어 두, 투 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 아니라 도로라고 적어주세요. 네, 도로가 가장 우수하다. 도로가 문전 연결성 가장 우수한 거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자, 디귿이 뭐죠? 음식업점이죠. 음식업. 음식업, 숙박업,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것도 같이 복습하는 문제네요. 자, 3번, 리을입니다. 편의점은요, 백화점보다 일평균 영업시간이 짧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훨씬 더 깁니다. 자, 니은은 기업보다, 항공은 철도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네, 항공보다는 철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항공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 비중이. 대신, 장거리를 이용할 때, 우리 서울에서 제주를 갈 때, 특히 육지에서 제주를 갈때 이용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인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낮은 분담률. 인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사람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그래도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게 바로 항공교통이라는 거.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뭐 지하철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래도 도로 다음으로 분담률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겠네요, 답이. 리을은 미음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가깝다. 아주 쉬운 선지가 답인데요. 끝에서 봤으면 금방 답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가면 갈수록 이용자의 이동 거리는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분포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같은 업체 간의 거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서비스업 이야기할 때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5번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그리고 우리 대단한 5단원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래서 가장 최근 문제죠. 수능 한달 전에 출제된 문제니까. 그래서 88번.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결국 수능에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이미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가 지금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A에서 C는 또 이렇게 또 지역이 나와 있는 건데 이 지역을 몰라요. 가에서 다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A에서 C 지역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다도 알아야 되고 A, B, C를 알아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도에 나와 있죠. 가나다 A, B, C는 이세 지역 중에 하나다. 자, 여기는 인천광역시네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인천광역시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대전광역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부터 먼저 해결을 할게요.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서.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이 정도 비중, 2차가 거의 없고요. 그쵸? 이제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의 비중이, 높네요. 높은 지역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1차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차도 높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1차가 거의 제일 없어요. 제일 없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힌트는 2차가 제일 없는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2차가 제일 없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죠? 제주겠죠, 제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는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가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요. 2차가 좀더 발달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여러 가지 또 제조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그런 특징, 3차 산업이 월등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전, 인천이 가나다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았고요. 그 다음에 ABC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어떠한 교통시설이 입지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공항. 우리 제주 당연히 공항 있죠. 인천 공항 있죠. 그럼 없는 곳이 어디죠? 대전에는 없습니다. 바로 동쪽에 청주에 공항이 있죠. 대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항이 없는 걸 가지고 대전을 찾았고요. 자, 그다음 지하철이 없는 걸 가지고 제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을 해주시면 가는 제주 B, 나는 대전 A, 다는 인천 C. 이렇게 정답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단원 즉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기출 N 플러스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원부터 농업 그리고 공업 제조업, 공업, 서비스업, 교통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시고 또 채점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 그걸 이제 오답 노트에 잘 적어서 수능 직전 노트에 잘 적어서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잘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1, 2, 3, 4, 5단원까지 달려온 거고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 단원, 큰 단원 안에도 여러 이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뜯어서 정말 세분화시켜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그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 오답 노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어떤 지표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원파트에서도 우리가 생산량이냐, 발전량이냐, 뭐 공급량이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요소로서 여러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문제를 잘 읽는 습관부터 기르셔야 된다는 것을 아마 기출 문제를 통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안 푸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출 문제가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15 마지막,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을 치를 학생들이잖아요. 좋은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강의와 함께 수능 개념, 수능 특강과 함께 보신다면 너무나도 좋은 복습이 될것 같다는 거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꼭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 기출의 미래와 함께 뭐 수능 특강 혹은 수능 개념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때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능 기출의 미래를 풀면서 또 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더 정확하게 돌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1, 2월 달에 개념 끝내고 뭐 3, 4월에 수능 특강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수능 끝까지 함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계속 좀 자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리고 충고도 드리고 또 잔소리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그래도 조금씩 발생할 시점이에요. 지금 한 5단원 정도 왔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 잘 마무리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남아있는 다섯 문항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남아있는 다섯 문항 집중해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단원으로 넘어가서 사회 변동 이론이죠. 진화론, 순환론에 해당하는 기출 문항도 풀어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105번까지 풀었습니다. 106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자, 자료 1에서요. 간은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자,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나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의료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서 의료급여로서 공공부조인 거고요. 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제도. 로서 이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2를 보시면 각국 가, 나 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각국은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걸 표시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두 배다라고 하는 걸 챙겨주시고요. 1단에 A, B, C 지역으로 전체가 이루어졌는데 나에 주목해 보면은 일단 적어놓읍시다. 나는 가는 여러분 공공부조였고요. 나는 사회보험이죠. 이 사회보험에 나와 있는 수급자 비율 수치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A, B, C 지역으로 전체가 구성되는데 A 지역의 요 비율과 전체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B와 C 지역도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가 14인데 전체가 14야. 그럼 여기가 요 B, C 지역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14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여기 14랑 여기 14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14가 나오는 어떤 개념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요, 여기 13, 여기 20이라 그랬을 때,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4가 돼야 된다고, 14. 여기가 14. 14. 아래다 적어볼까요? 아래다가 14. 그러면은 이제 B 지역과 C 지역 중에 어디 지역이 더 사람 수가 많은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 어떻다 그랬어? 1만큼 차이 나지.

여기는 6만큼 차이 나네요. 아, 그러면 B 지역이 C 지역보다 몇 배? 여기가 더 6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C 지역을 100명이라고 놓잖아? 그럼 B 지역은 600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처음 봤었던 거,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다라고 하는 걸 활용해줘서 A 지역을 3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300명의 여러분, 300명의 14% 하면 여기 42죠? 그다음에 600명의 7%는 42. 600명의 13%는 네, 78. 그다음에 여기는 100명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럼 전체는 지금 1000이죠? 10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000명의 8%니까는 80. 여기는 네, 140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42명과 11명과 요 A 지역의 수급자 수 더해서 80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A 지역의 수급자 수몇 명이야? 네, 27명이 되겠죠? 300명 중에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인 거야? 기억은 9%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A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우조죠? 예, 가져가. 요 수급자 수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 나겠네요.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는데요. A 지역에서 공공부조는요, 지금 27, 그쵸? 27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은요, 42명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죠. 따라서 갑니다. 가. 요곳에 지역별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C 지역이 가장 적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A 지역은 27, 그다음 B 지역은 42, C 지역은 11이기 때문에 C 지역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자, 요거는 사회보험인 거죠? 따라서 납니다. 나. 사회보험. 자, 요것은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 지역과 C 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 그러면 42와 20의 합이죠? 사회보험 얼마입니까? 62이고요. 그다음 B 지역의 수급자 수 얼마예요? 78이죠.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지, 얘들아. 따라서 가야. A 지역 수급자 비율 물어보네. 비율. 비율 얼마인데요? 이제 9가 되겠네요. 9. 그다음에 C 지역 수급자 비율 하면 얼마예요? 여기 11이 되기 때문에 요 비율이 요거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죠. 이것의 B 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 얼마예요? 42. 그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이죠. 요것의 C 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 얼마예요? 20이죠, 20. 이것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많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7번 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유형 A에서 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B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거네? 사회 서비스네요.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C는 사회 보험이네요. 그럼 A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우리나라 가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에서 C 중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자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A와 B의 중복 수혜자 가구. A는 여러분 공공부조. B는요, 사회 서비스. 그쵸? 그럼 공공부조와 서비스의 중복 수혜 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복 수혜 가구.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중복 수혜 가구라고 하는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 여기 나왔네요. 자,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세 가지 중복 수혜 가구 비율 2%.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세 가지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이 5%가 포함되어져 있다.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그려 주시면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A를 여러분 공공부조라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C는 사회 보험이에요. 그랬을 때, 좀 가지역에서 세 가지 모두가 얼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2%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가 10%래. 그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가 요렇게가 10%인데 이미 이만큼 있으니까는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6이래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요렇게 해서 6인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여기가 요렇게가 이만큼이 50인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8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도 채워볼게요. 나 지역도 채워보면은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A는 공공부조, B는 서비스, C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지금 5%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 전체가 세 가지 다가 여기다가 가운데가 5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서비스가 20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가 20인데 5가 들어가 있으니까 15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9래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9인데 5가 있으니까는 여기가 4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이 45래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45인데 5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온다? 40이 온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에 A는 B씨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여기는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인 목적, 성격이 부각되죠. 이번에 B는 A씨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으로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잖아. 그러니까는 C 사회보험을 C와 달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C는 A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익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뭔데? 공공부조가 가지는 특징이란 말이야. 따라서 C가 아니라 공공부조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공공부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주도해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요. 비용 부담자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그 다음에 수혜자는 이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낮은 어떤 형태의 어떤 가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수혜자가 사회보험처럼 직접 이제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수익자, 수혜자 부담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 잘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즉 사회보험 C와 사회서비스 B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보험과 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덜어내는 거. 여기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40. 그 다음에 가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서비스와 사회보험. 여기인데, 여기에서 공공부조, 여기 전체, 여기를 덜어내, 공공부조를 덜어내고, 요 둘만 받는 거, 48입니다. 그래서,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다시 말해서, C와 A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서비스 B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 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요 2를 제외한 4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요 영역에서 5를 제외한 여기 4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 지역이 모두 다 4로 같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8번 갈게요. 21학년도 3학년 평가 20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우리나라 갑 권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 권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분되고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4만 명, B 지역이 2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유형에 해당하고요. 기초연금은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4만 명이다 라고 주고 있고, B 지역은요, 2만 명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은요, A 지역의 즉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60%니까는요, 2만 4천 명. 그 다음에 A 지역의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4만 명의 40%니까는요, 16,000명이죠. 그쵸? 이렇게. B 지역은요, 2만 명의 80%니까요, 16,000명. 2만 명의 30%니까는요, 6,000명. 요런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즉, 사회보험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거죠.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1.6, 그쵸? 16,000명. A 지역은요, 2.4, 24,000명. B 지역이 A 지역보다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번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수라고 물어볼 때 여기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죠. A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명, 1.6이고요. B 지역은요, 0.6, 6,000명이죠. 자, 0.6에 2배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0.6에 2배 하면은요 1.2, 12,000명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1.6, 16,000명이 더 크기 때문에 2배 미만이 틀린 겁니다. 2배 이상이어야 되겠죠. 3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즉 국민연금 말하는 거죠. 요것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 얼마입니까? 60%. 그다음 B 지역은요, 80%. 그래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 3번 이렇게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 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공공부조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공공부조, 기초연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70%냐라고 물어봤을 때
40, 30, 그냥 더해서 70.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숫자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만약 숫자로 접근하면은 갑 권역이니까는 갑 권역은 A 지역, B 지역 더한 거죠. 6만 명 중에서. 6만 명 중에서 선별적 복지 1.6, 즉, 16,000명과 그 다음에 6,000명 더해서 22,000명. 22,000명 곱하기 100.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약 3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이 후자가 출제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지금 40% 공공부조, B 지역은요, 30%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의 사람 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값이 오겠죠, 그렇죠? 뭐 35가 오겠죠, 정 가운데 값이니까 각각 5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A 지역은 4만 명, B 지역은 2만 명.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 뭐두배 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A 지역이 B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정보를 줬잖아. 그러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어느 쪽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야? 요 40에 가깝게 위치하겠지? 즉, 이 어느 지점에 위치할 거라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는 여기와 여기에 사이에 해당하는 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7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다. 자, 5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갑 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의무가입은 여러분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6만 명 중에서 사회보험 2만 4천 명이랑 1만 6천 명 더하면 얼마예요? 4만 명이죠? 곱하기 101 값.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66.7%가 나와. 그래서 70% 미만이다라고 맞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4번 선지 풀었던 것처럼 자, A, B하고 사회보험이니까 A는 60, 난 B는 80인데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하면, 사람 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70의 전체 값이 위치하겠지만은 지금 A 지역이 B 지역보다 지금 더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는 그 값이 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60과 70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70 미만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이거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쵸? 여기, 얘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 70보다 더 작은 값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이 또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09번.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그중 하나이다. 표는 우리나라 가나 지역 중, 각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표에 따르면 가 지역에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이 말이 뭘까?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요 4라고 하는 것은 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중복,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3 맞춰주려면 결국에 12분의 9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12분의 9. 12분의 9로 접근하면은 얘를

하면 4분의 3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뭐고? B가 사회보험이고, 요 A와 B 모두의 수급자. 요게 이제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중복수급자 12분의 9 해서 4분의 3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A가 뭐가 된다? A는 공공부조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 인구의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00명이다.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 옆에다 간단하게 수급자 수 써볼게요.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8, 요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선지 볼게요.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회보험인 거죠? B죠. 요것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보다 많다. 나 지역은요, 네, 30. 가 지역은요, 12. 12에 두배 하면은 24죠? 24보다 30이 많기 때문에 기역선지 옳은 선지입니다. 니은에 각 지역 인구 중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그러면 얘는 사회보험이죠? 이것의 수급자 비율은요, 가 지역은요, 수급자 비율이니까는 12%, 나 지역은요, 15%. 그래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A와 B 중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에만, 수급자에만, 그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는 B,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 지역은 30에서 18을 빼준 12. 그 다음에 가 지역은요, 12에서 9를 뺀 얼마? 3. 그것의 4배는 12이기 때문에 디귿선지, 옳은선지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와 나 지역 전체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선별적 복지 이념,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사회보험 B가 되는 건데, 가, 나, 전체에서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사람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는요, 지금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16과 20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36이고요. 사회보험은요, 12과 30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6은 42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돼서 리을선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21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이고요. 이제 사회복지제도,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은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이고요. 가에는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기초연금 제도인 거죠. 기초연금 제도로서 네,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나는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얘는 국민연금으로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2에서 각국의 가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 가는요, 공공부조, 나는요, 사회보험 이렇게 했고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거가 중요하죠. 각국은 A에서 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의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다. 즉 A 지역 인구의 절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B와 D 지역의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쵸? 얘네가 각각 다 A 지역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B 지역과 D 지역의 인구는 같다. 그러면은
B, D라고 했을 때, B, D라고 했을 때, 여러분 B 숫자가 좀 작은 걸로 할게요. 공공부조 수치로 할게요. B 지역은요, 여기 3%. 그 다음에 D 지역은요, 예, 7%. 근데 둘이 같대요. 같으려면은 얼마? 여기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만큼 떨어지고, 2만큼 떨어져서 5가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B 지역과 D 지역이 전체가 이렇게 5%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도 5%야.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A 지역과 C 지역을 비교할 때도 결국에 5%가 나오는 걸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A 지역과 그 다음에 C 지역, 공공부조로. A 지역은 4, 그 다음 C 지역은 7이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지금 B 지역과 D 지역을 해서 5%가 나왔고 전체가 5%니까는 A 지역과 C 지역도 5%가 나와야지 결국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5% 어디에 가깝게 위치하냐? 여기 A 지역이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2만큼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 A 지역이 C 지역보다 몇배더 많다. 몇배더 많다?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 B 지역과 D 지역은 사람 수가 같다라 그랬고 A 지역은 C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C 지역을 100명으로 잡았다. 100명으로 잡게 되잖아. 그러면 A 지역은 C 지역이 두 배라 그랬지. 요거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B와 D 지역은 둘은 서로 같은데 A 지역 인구의 0.5배, 절반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지금 100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5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200에 4%니까는 8, 200에 20이니까는 40 놓고 여기는 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100이니까. 500에 5니까는 25, 500에 24니까는 120,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이제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요, 공공부조죠? 가 공공부조. D 지역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D 지역 수급자 수는 100명 중에 7%니까는요, 7명. A 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은요, 200명의 4%에서 8명이 되겠죠? 그것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여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라 그랬어요. 자, 사회보험 나고요. 자, A 지역 수급자 수는 하면 얼마냐? 40이고요. C 지역 수급자 수 얼마냐? 30이죠? 자, 30에 1.5배다라고 하는 거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왜요? 30에 1.5배 2분의 3 하잖아요? 그러면은 45가 나오거든. 그러면 40과 45 같지 않죠? 오답인 걸알수 있고요. 3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자, 요거는 사회보험이죠? 나고요.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 지역은 40명. B 지역은 10명이니까는 수급자 수 차이는 30명. 30이 되는 걸알 수, 30명이 되는 걸알수 있죠? 뭐 100명으로 잡았으니까 지금. 200명, 100명 이렇게 잡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C와 D 지역 간의 수급자 수 차이. C와 D. C 지역은요, 100명일 때 30%니까는 30명. 100명일 때 40%니까는 40명. 즉, 10명이죠, 10명. 10명. 그렇죠? 그래서 이 30명과 10명은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의 3배가 얘랑 같은 거죠.

4번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 각국 전체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죠. 전체니까는 25. 25. 500명 중에 5%여서 25. 네,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자,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비지역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 중에 10%니까는요, 10명. 자, 요거의 2.5배. 10명의 2.5배가 어때요? 25명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자, 여기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 요거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다시 말해서, 가분의 나는 요거지. C 지역 같은 경우. C 지역은 가분의 나. 7분의 30인 거죠, 그쵸? 7분의 30이고요. B 지역은요, 3분의 10이죠, 그쵸?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11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아주 어려웠었던 문항들 쭉 한번 기출문항들, 평가원 문항들, 수능문항, 또 교육청 문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요, 강의를 통해 이해가, 풀이 방법과 접근 방법이 이해가 됐다면은요, 꼭 다시 한번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하시던가, 요즘 태블릿이니까는 보통 태블릿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싹 그동안 메모했던 거다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 될 때까지 해보시면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110번에는 4번이었고요. 이제는 5단원입니다. 5단원. 사회문화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요 내용에서 이제 진화론과 순환론 관련된 문항들 이번 시간에는 네 문항 정도만 풀 거고요. 네 문항 풀기 전에 그 문항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들 기출엔 플러스로 먼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지고 있고 또 진화론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어떤 평가원 기조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사회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랑 또 이제 뭐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이런 어떤 3단원 내용과 연결시켜서 혹은 다른 단원과 연결시켜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융합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순환론이든 사회운동이든 단독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최근 평가원의 기조가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 융합성을 고려해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출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4쪽입니다. 기출엔 플러스고요. 자,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먼저 한번 복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무엇은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생활 양식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얘가 사회 변동이 되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번에 사회의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다. 진화론과 순환론 같은 경우는 변동 방향입니다.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진화론과 순환론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무엇은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라고 하는 거 일정한 방향 바로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이라는 일정한 방향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에 진화론은요. 어디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하냐?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접근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5번에요. 무엇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일정한 방향성이 뭐냐? 바로 위에서 했었던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순환론은 사회가 무엇과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냐? 바로 유기체죠, 유기체. 사회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이 사이클,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7번에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무슨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냐? 바로 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요 사이클 있죠? 요 사이클. 이거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운명론적 관점에서. 운명론적 혹은 숙명론적 관점에서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이 적용되어진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8번에 무엇무엇은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 뭐 능동성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거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그런 역량보다도 사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 그 순환의 사이클이 훨씬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이런 역동성이 적게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순환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오늘 함께 확인한 기출엔 플러스가 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OX로 또 기출엔 플러스 개념 잡고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으로 오시고요. 20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처럼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먼저 해당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점검하는 형태로 다시 또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오늘 지금 네 문항, 1번부터 4번까지만 풀 거기 때문에 그 문항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종교에 기반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통치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자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갔다. 갑국은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종교를 토대로 한 왕권 체제를 버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종교에 기반한 왕권을 바탕으로 장악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자국민들이 불만이, 그쵸? 그 불만이 점점 누적되어 갔대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종교를 토대로 한 왕권 체제를 버리고 보다도 종교보다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새롭게 수립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보다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통치체제의 소멸과 탄생의 과정 속에서 통치체제가 종교권과 소멸되고, 그다음 종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탄생했지. 아, 뭔가 소멸되고 탄생했으니까 이거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론 아니야? 이렇게 너무 섣불리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게.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탄생의 과정 속에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며, 사회 요구에 대응했지. 왜?
종교적인 과정으로 강압적인 통치와 운영하다가 불만이 누적됐으니까 이러한 불만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대응

적응해가지고 새롭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해서 더욱더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고 했으니까 이 말인 거야. 대응하면서 체계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 이것은 각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체계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 수능개념 수능특강에서 진화론 설명할 때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진화론에서 단순화된 상태에서 복잡화된 상태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유기체가 아주 미분화된 사회에서 복잡하게 분화된 유기체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우리 사회도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개념과 특강에서 강조하는 진화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욱더 분화됐다라는 거. 요걸 통해서 진화론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에 단순화된 거에서 복잡화된 것으로, 단순화된 것에서 체계적인 것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 맥락으로 제시문을 잡아야 되는 거지, 요러한 어떤 한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 순환론이네.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잘못 핀트를 잡아서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기억선지. 그래서 기억선지 사회변동을 지속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본다. 진화론이죠. 니은의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욱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기역 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디귿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자, 이게 순환론에 해당하는 특징이고요. 리을의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소멸을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한다. 요거 아까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운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입장, 요것도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 정답은 1번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시문을 순환론으로 잡았으면은 아마 디귿 리을에서 5번을 골랐을 거야.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순환론, 진화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도 평이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가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시문의 기반의 맥락을 좀 고려해서 접근하게끔 조금 추상적인, 그쵸? 그런 어떤 텍스트의 서술 방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좀 쉽다라고 해서 살짝 긴장을 늦추거나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이고요.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읽겠습니다.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오, 뭐 발전시키네? 발전이니까 진화론인가 보다. 그쵸? 라고 해석하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또한 소진시킵니다. 활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운다라고 했는데, 발전시켜서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활력을 소진시킨대요.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대요. 소진시킨 틈을 파고들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정복의 열쇠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발전시켜서 꽃을 피웠는데 약해져서 새로운 문명으로 교체되어지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이 제시문의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얘는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에, 기억에,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니은의 사회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 즉,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디귿의 사회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요 사이클. 요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 이론 A. 자, B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입장, 진화론이면 진화론, 순화론이면 순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단 A, B는 진화론과 순화론 중 하나이다. A는요, 사회는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A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는요, 사회가 단계적으로 변동하며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라고 본다. 미분화된, 아까 여기 앞에서 문제 봤었던 류일선지처럼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요걸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따라서 진화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각각의 질문들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왜?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니까. 누가요? 어떤 관점이요? 진화론이죠? 자, 요거, 진화론이, 자, yes라고 할수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가? 바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그쵸? 요것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순환론에서. 순환론에서 yes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거. 자, 요거 진화론에서 예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또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이제 해당하는 순환론이 마찬가지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런 생성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반영된 이러한 국가, 이걸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요거 순환론이 예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갑을 봤더니만은 진화론이 예스라고 그랬을 진화론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x라고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 x. 아, 답이 너무 금방 나왔어요. 갑이요. 갑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즉 비죠 비. 진화론 비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관되게 진화론이 예스라고 하는 거에는 또 나도 예스야. 갑도 예스야. 그런데 순환론이 예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갑은 노 엑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예스라고 말하는데 갑도 그래 나도 예스야. 그 다음에 순환론이 예스라고 하는데 갑은 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갑이라고 하는 친구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되게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다. 자, B와 달리 A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라고 했죠. 동일한 과정,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A는요, 순환론이고요. B는요,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표는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다. 다시 한번 A에다가 순환론, B에다가 진화론 적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라는 질문에 넣었을 때 순환론은 예, 진화론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 선택지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일정한 방향 있다고 보잖아요. 어떻게?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억선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에 B와 달리 A는, 즉,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얘는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일정한 방향만 이야기하지만은 순환론은 이것처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즉, 쇠퇴와 소멸, 즉, 퇴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의 가에는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자, 이게 만약에 예스라고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진화론인 거죠. 왜요? 진화론은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죠. 왜?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하고 발전됐어. 그래서 낙후된 비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가 이렇게 막 도와줘야 돼. 비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따라와야 돼. 우리가 그 비서구 사회를 정복해가지고 뭐 식민지를 하는 이유가 비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처럼 발전시켜주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어떤 식민지, 정복,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악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 진화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여서 요 내용을 가에 넣게 되면은 순환론은 예스고 진화론은 아니오. 이기 때문에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디귿선지, 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리을의 나에는요,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가가 들어가면, 운명론적 관점, 흥망성쇠를 거듭한 어떤 사례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자, 이거 누가 예스라고 말하는 거야? 순환론이. 순환론에서 예스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요걸, 요 내용을 나에 넣게 되면은요, 순환론은요, 예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경우는 아니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요가 아니라 기억은 예. 그 다음에 니은은 아니요가 되어서요, 리을선지 오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인과 디귿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앞에서 봤었던 선지 중에서 조금 개념적으로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번에 디귿선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디귿선지가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 선지죠. 사실은 요 내용이 이제 순환론과 관련되어져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순환론 관련해서 순환론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이 사이클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의 전제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기간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 방향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장기간의 관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성장할지, 요렇게 갈지, 변화가 없을지, 쇠퇴할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야. 시간이 오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점을 바라봤을 때, 즉 현재에서 오히려 과거를 바라봤을 때그 지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생성인지, 성장인지, 쇠퇴인지, 소멸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용이한 것이지 현재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전제된 이 사이클을 전제로 했을 때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순환적 관점에서는 어렵다. 라고 하는 내용이 또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잘 기억해 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된 문항들 오늘 네 문항 먼저 한번 풀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화론, 순환론 문제 계속 풀고 또 사회 운동도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미리 한번 꼭 먼저 풀어보고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는 럭키 모키.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전이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원.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해당 개념을 다뤘었던 강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개념 또 자료를 확인하고 와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실수를 줄여가고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내신 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회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기역 부분 보시면은요.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되어지는 사회 현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의 모자반류는 바다숲을 형성한다라고. 여기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모자반류가 바다숲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의 원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인가? 네,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가치함축적 맞죠? 따라서 네, 갑을병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억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르는가? 네, 사회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 확률의 원리를 따르죠.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어서 X라고 표시한 갑을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인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자연계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 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은 모두 보편성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요 내용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 중에 하나였죠. 뭐,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와 더불어서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동그라미죠. 따라서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갑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자, 게임 문항이 나왔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4단계를 거친 후 토끼 인형의 위치로 오른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제시문에서 각 단계의 진술이 만약에 기능론에만 해당하면, 기능론에만 해당하면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등론에만 해당하면은 이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둘 다 해당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사회는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자, 이것은 갈등론에만 해당하죠. 2단계 사회는 지배계급의 강요에 의해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도 갈등론에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3단계에서 사회현상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바로 개인보다 사회구조 제도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모두 해당하는 거죠.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해당하고요. 4단계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득권층 보고 갈등론 고르면 안 됩니다. 바로 요거 안정, 조화와 균형, 통합을 강조하는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기능론의 비판점이었죠. 그래서 기능론에만 해당되는 걸로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갈등론에만 지금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는데 갈등론 두번 연속 나왔으니까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 나왔으니까는 모두 해당해서 이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머무르겠죠? 근데 맨 마지막 4단계에서 기능론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칸 가게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인 A의 입장을 나타낸 거래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인간은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관점 무슨 관점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사회는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 유기체설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이죠. 이번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갈등은 이두 집단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네, 갈등론입니다. 3번에 사회제도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바로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배집단의 합의를 강조하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에 개인의 의식과 행동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바로 거시적 관점 말하는 거죠. 기능론, 갈등론 모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요. 5번에 사회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 맥락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5번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서 가에 들어가는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단서 조항에 따라서 A, B는 양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 중에 하나이다. 자, 첫 번째 A는요, 빈곤층 독거 노인이 고독감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연구하겠다.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죠. 따라서 A는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B는요, 부모와의 친밀도와라고 하는 변수와 학교 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두 변수 간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연구죠. 따라서 양적 연구 방법이 B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같은 경우는 질적 연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와야 되고, 나는 두 연구 방법의 공통점이 와야 되고요. 다와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 방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오면 됩니다. 1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계량화된 자료의 수집을 중시한다. 계량화된 자료, 양적 자료, 수치화된 양적 연구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해야 되고요. 이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현상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는데 불리하다. 양적 연구는 변수와 변수 간의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화된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하죠. 3번의 가에는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구 방법을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 별도의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라고 말하는 게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죠. 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나에는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둘다 연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에는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 자, 비공식적 자료 수집을 중시하고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기법, 이러한 자료 수집 및 해석 기법을 사용함에 따라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 질적 연구에 따라오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로 연결시켜야지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 A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보고 있죠? 자, AB는 면접법, 그다음에 참여 관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갑을 읽어볼게요. 자, 아동 시기에 학대를 당했지만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청년을 만나 성장 과정, 삶의 변화 계기 등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동 학대 피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연구입니다. 라고 청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따라서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교사, 갑이 발표한 연구는 A가 아닌 B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연구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접법이 되는 거고, A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참여 관찰법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A는, 즉 참여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할수 있다. 그렇죠. 자료의 실제성, 생생한 자료. 왜요? 가장 전형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일상생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기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의 B는요, 구조화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구조화된 대량의 자료,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정보 구조화. 이거 강조하는 것은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에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이두개 중에서는 뭐예요? 바로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고, 여기 단서 조항에는 안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 요 질문은요,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다?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으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B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 이게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여관찰법은 A와 달리가 아니라 A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5번에 A, B 모두 주로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 두 자료 수집 방법 모두 다 사회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자료가 아니라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 A의 일반적인 모형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두 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전 검사를 한 이후에 한쪽 집단에만 이렇게 니은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다른 집단에는 니은을 거치지 않아서 니은을 거친 집단과 거치지 않는 집단, 이것을 통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모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실험법에서 바로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특정 집단에다가 독립 변수를 처치한다. 네 글자로 실험 처치다라고 했었죠. 실험 처치. 그래서 그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그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하고, 바로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실험 처치를 적용하지 않는, 독립변수 처치를 적용하지 않는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하고, 통제 집단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 개념 정리했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A는요,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우리 일상생활 세계를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참여관찰법이죠. 자, 요 내용은 바로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험법, 지금 발문에 따라 실험법이 A인 건데 참여관찰법 설명이었고요. 이번에 A는 사회현상이 갖는 주관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여러분, 이 연구가 무슨 연구예요? 바로 네 글자로 질적 연구인 거죠.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실험법 주로 사용하지 않죠.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주로 사용하죠. 3번에 니은은 독립변수의 처치다. 그렇죠. 니은은 독립변수의 처치, 네 글자로 실험 처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4번에 디귿은
디귿은 사후 검사이고 기역은 사전 검사인데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달리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여러분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사전 사후 검사 모두 다 영향을 받는 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5번에 동그라미 집단, 이 동그라미 집단은요, 통제 집단, 아니죠. 실험 처치, 독립변수 처치가 적용되고 있는 실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네모 집단은 독립변수 처치가 적용되지 않는, 실험 처치가 적용되지 않는 통제 집단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는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B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런데 A는 2차 자료 수집에 적합한가? 라 그랬는데 학생의 답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채점 결과가 3점이래요. 그럼 모두 다 질문에 따라서 학생의 답변이 맞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A가 문헌연구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2차 자료 수집에 적합한 거는 문헌연구법의 특징인데 A가 문헌연구법이 돼버리는데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가 문헌연구법이 아니라 A가 질문지법이 되는 거고요. B가 문헌연구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질문과 응답과 이러한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B는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가? B가 문헌연구법인데 대표적인 문헌연구법의 특징이었죠? 선행연구 검토. 따라서 3점이기 때문에 기억에 뭐가 와야 돼? 예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아니오다. 기억은 예인 걸 확인했죠? 2번에 A는요? A는 질문지법인데 구조와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자 가장 대표적인 질문지법의 중요한 특징이죠. 사전에 체계적으로 세팅하고 그렇게 준비한 것을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와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이 적용되는 질문지법.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B는요, 문헌연구법인데 양적 연구에서는 사용되지만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두 연구 방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도 문헌연구법의 중요한 특징이죠. 양적 문헌, 질적 문헌 모두 다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번에 A는 B와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말하는데 요거 누구 특징이에요? 바로 문헌연구법의 특징인 거죠.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5번의 가에는요, 지금 예로 답변할 수 있는 걸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B는 A와 달리, 문헌연구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응답해서 자료를 얻는가? 이거잖아요. 이거 누가? 질문지법인 A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A와 달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로 응답하는 부분과 연결시키는데 해당 내용을 넣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따라서 오답입니다. 7번의 정답은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지 읽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입니다. 각 연구 참여자에게 별도의 코드 번호와 같은 식별 정보를 부여하고 연구 참여자의 무엇이 아닌 실명이 아닌 부여된 식별 정보로 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연구 참여자가 개인별로 응답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 값과 같이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값을 제공해야 된다. 즉, 연구 참여자가 개인별로 응답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따라서 두 제시문에서 모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것을 잘 지켜주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제시된 두 조치에 연결시킬 때 적절한 내용이 아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사회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가진 작은 목소리는 혼자일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동한다면, 함께 모여 행동하면 그 집단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회운동이란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존 규범이나 정책에 도전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집단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동의 목표,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가 사회운동이다라고 개념을 잡았었죠? 자, 사회운동을 통해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사회적 필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회운동이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역선지, 사회운동은 항상 급진적인 변혁만 추구한다. 아니죠. 사회운동 우리 유형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복고적 운동도 있었고, 현상을 유지하고 변화에 저항하자라고 하는 보수주의 운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역선지 오답이고요. 니은의 사회운동은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 분출에 불과하다. 아니죠. 자,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분출로 그쳐버리면은 그냥 집합행동에 그쳐버리는 거죠. 사회운동은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정답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디귿에 사회운동의 결과로 새로운 사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내용. 요 내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가.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리을의 사회운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 행동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집단적 행동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리을 선지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B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가족,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가, 회사 중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한계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게 한계가 성립하려면은 뭐가 딱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시민단체. 시민단체. 요게 딱 보여야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시민단체, 가, 회사 중 A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한 개이고 B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세 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에 따라 A, B는 공동사회 이익사회라 그랬으니까는 바로 공동사회를 주목해 보면은 가족이 대표적인 공동사회잖아요. 본질 의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는. 따라서 한계라고 말하는 A가, 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회다. 공동사회다. 그쵸? 그 다음에 세 개, 나머지 세 개, 요세 개는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뭐다? 이익사회다. 바로 B가 이익사회, 다른 말로 결사체가 되는 것이죠. 자, 기역선지. 가에는 사내 동호회가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한 개라 그랬기 때문에 시민단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사내 동호회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사내 동호회도 비공식 조직인데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걸로 공부했잖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은 자발적 결사체가 한 개라고 하는 조건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 사내 동호회가 들어갈 수 없다가 옳은 선지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기역은요, 시민단체인데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습니다. 자, 니은의. 자, 니은은 디귿과 달리,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A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이다. A 공동사회인데요. 공동사회는 대표적으로
가족, 친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이 디귿과 달리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 당연히 잘못된 내용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니은 디귿은요, 얘네 둘은 모두 다 비이익 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회사와 자발적 결사체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 사회, 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사회 집단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A와 B로 구분한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접촉 방식이 아니라 뭐였죠? 바로 결합의지였습니다. 결합의지. 결합의지라고 하는 기준으로 구분했고요. 접촉 방식으로 구분할 때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가불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교칙을 따르는 연습은 단순한 통제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은 학생들을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사회를 통합 존속하게 한다. 어떤 관점이에요? 기능론적 관점. 기능론에 해당한다. 두 번째,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한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한다.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규범들을 내면화 받아들이게 되면서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어 간다.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한다. 어렸을 때는 특정한 자아, 또 나이가 들면서 사회 규범과 같은 일반화된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형성한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1번의 갑의 관점은 사회화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한다. 계급 재생산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번의 을의 관점은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의 능동성 강조한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화를 통해 전수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의 존재. 이것을 부정합니까? 아니죠. 부정하지 않죠. 사회화를 통해 전수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 통합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의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화의 내용 및 방법에 특정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되어져 있다. 지배 집단만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요. 오답입니다. 5번의 갑을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라고 말하면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 을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는 미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이론 A는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라고 말하죠.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대요. 예를 들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갑을이 있는데 갑은 친구들로부터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를 습득했지만 요 표현 기억나시죠? 반면에 을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생활했다라고 하자. 아까 그러니까 둘다 지금 비행 청소년들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을 했는데 한 명은 일탈의 내용과 기술을 학습하고 자신의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탈 행동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까지 받아들인 반면에 다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즉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A라고 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것의 한계점 확인할 수가 선택지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에 A는요, 차별교제 이론인데, 유전적 요인에 의해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본다? 아니죠. 후천적인 학습의 과정이자 결과인 거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사회 구조적 모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인 불평등, 바로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비판 범죄학 이론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3번에 A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뭐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지? 그렇지. 낙인 이론만. 낙인 이론만 존재하지 않는다. 낙인 차별적 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낙인 이론을 뺀 나머지 그 가운데 차별교제 이론도 들어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가해는요. 갑의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아니죠. 갑이 아니라 누구? 을, 을의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 5번의 가해는요, 일탈 집단과 동일하게

만약에 접촉해도 그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점, 이 한계점을 넣을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관료제와 탈관료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제시문 읽어볼게요. A는 기차와 같다. 기차는 미리 정해진 철로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정차역이 모두 정해져 있다. 각 객차와 기관차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운행 규칙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또 지켜져야 되는 그런 어떤 관료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관료제고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는 도로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스스로 경로를 정하고 이동한다. 운전자는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로를 바꾸거나 다양한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지는 개성,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경로를 바꾸거나 다양한 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연한, 신속한 대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특징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 A는 B와 달리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이다.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탈관료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니은에 B는 A에 비해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높다. 수행의 안정성이 높은 것은요,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서열화, 그다음에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에서 부각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A에 비해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디귿에 A는 산업사회, B는 정보사회를 등장 배경으로 한다. 그렇죠. 관료제는 산업사회 맥락에서 조직의 규모가 대규모화된 조직을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조직 운영 원리이고요.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맥락에서 관료제가 가지는 다양한 한계점들, 목적 전치 현상, 인간 소외 현상, 무사 안일주의, 그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등장한 조직 운영 원리가 탈관료제인 거죠. 정답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는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동그라미 시청이 벌이고 있는 차 없는 날 캠페인 활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시청이 주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운동 아닙니다. 사회운동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러한 사회운동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나는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청원과 시위를 전개하는 활동. 자, 이것은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요.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원과 시위를 전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다는요, 유명 연예인의 교통사고 소식에 시민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활동. 자, 이거 사회운동 아니죠. 사회운동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번에 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뭔가 차 없는 날이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할 것 같고 사회운동 같긴 하지만은 시청이 주도해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2번에 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그렇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운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의 다는 다수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 아니라고 했죠. 4번의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나는 사회운동인데 나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나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지. 5번에 나는 다와 달리 혁명적 사회운동에 해당한다. 기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회운동이냐? 아니죠.
요 내용, 이 내용 자체가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구조의 변혁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제시문 나에서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실제로 명목론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읽어볼게요. 자, 물방울 수천 개가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룹니다. 강의 흐름과 특징은 각각의 물방울이 가진 성질을 모두 합한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모두 합한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읽어볼게요. 강은 그 자체로 물방울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과 힘을 지니며 개별 물방울이 사라져도 여전히 강의 흐름은 유지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유사해서 사회라는 강은 개인이라는 물방울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그것 이상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특징을 지닌다라고 하는 결국에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기억에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화된 행동도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에 연결시킬 수 있는 설명이죠. 니은의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그렇죠. 개인의 단순한 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합한 그 이상으로 구별된 독특한 성격과 힘을 지니는 것이 사회의 특징이죠. 디귿의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죠. 환원될 수 없어요. 왜요? 모두 합한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합그 이상의 고유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환원될 수 없다. 제가 2단원 총정리할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리을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즉, 결국에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 말하는 거지, 명목론. 얘도 명목론 말하는 거긴 하고요. 그쵸?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명목론 말하는 거고, 자, 이 내용이 반영된 명목론에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론은 사회 계약설이 있었죠. 사회 계약설. 자, 그 내용도 같이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기역 니은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인구 부양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각국의 남성 부양 인구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발문을 잘 읽었어야 돼. 발문에서 뭐라 그랬어? 남성 부양 인구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의 비. 기준이 뭐라고요? 남성 부양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양인구 중에서는 남성 부양인구죠. 자, 마찬가지로 해도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은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총인구 적고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전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성이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남성 부양인구 기준에 따른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절반으로 줄어드니까는 남성 부양인구를 10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가정을 하면은 조금 더 여성 부양인구를 수월하게, 그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200명 놓게 되면은 200명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100명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200명 놓은 겁니다. 일단 여기를 200명으로 놨으니까는 여기는 유소년 인구는, 참고로 이게 여러분 0에서 14세가 유소년 인구, 여기가 부양 인구, 여기가 노년 인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5분의 1이 됐대요. 그쵸? 그럼 200명이 5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고요. 여기는 10분의 3이라고 합니다. 10분의 3.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명일 때 30명이면 200명일 때는 60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300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200으로 놨을 때 여기에 절반이어서 100이 갔고, 여기는 10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 값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야. 발문에서는 남성 부양인구, 여기 기준으로 보는 거지. 그쵸? 여기를 지금 200으로 놨으니까 200을 기준으로 10분의 1이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얼마가 오는 거야? 20이 온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을 기준으로 5분의 2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얼마가 오는 거예요? 여기 80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냐? 여기 20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 60, 그다음에 여기 300, 여기 140, 그다음에 여기 500. 요런 식으로 간단한 표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내용들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입니다. 남성 총 부양비는 여성 총 부양비의 두 배냐? 총 부양비 구하는 공식 친절하게 나오지만은 시험 보기 전에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세요.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남성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를 분모로 하고 유소년과 노년인구를 더한 거를 분자로 한데 곱하기 100 하는 거지? 200분의 100이네요. 200분의 100이고요. 여성 총 부양비는 100분의 100이죠. 그쵸?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죠. 그러면은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다. 이번에 남성 노년 부양비는 200분의 60이죠? 200분의 60이고요. 여성 노년 부양비는 100분의 80입니다. 100분의 80. 80이야. 그러면 남성 노년 부양비가 여성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번에 여성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20. 남성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40. 그것의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성별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남성이. 자, 남성은 300명 중에 200명이죠. 그쵸? 300명 중에서 200명이고요. 여성은요, 200명 중에서 100명이죠. 200명 중에서 100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남성이 여성보다 낮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높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5번에 노년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비. 이러면은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럼 남성은요. 남성은 60분의 40인 거죠. 노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니까 60분의 40이고요. 여성은요. 80분의 20이죠. 80분의 20이어서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서요. 17번, 18번. 이제 서답형 관련된 문항들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나의 입장을 나타낸 거래요.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와 마찬가지. 지배집단에게 강요하고 억압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제 갈등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구조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그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요 내용까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집단 간 갈등에 대한 가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가는요, 집단 간 갈등을 사회의 불균형으로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즉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봤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 병리 현상. 우리 몸도 건강하다가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지만 그 조화와 균형을 깨트리는 사회 문제, 사회 갈등, 일시적인 불안정의 문제가 초래되지만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사회 병리 현상이었잖아요. 또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사회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조화와 균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반면에 나는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 구조적인 불평등,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구조적인 모순 불평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집단 간의 갈등이 더 나아가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방금 제가 앞에 17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 다 18번에서 서답형 정답을 쓰는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 18번 문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집단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갈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갈등론에 되게 딱

뭔가 임팩트 있게 규정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기능론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서답형으로 나왔지만은 객관식 문항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 그 개념, 갈등론에는 너무 선명하고 당연하게 있지만 조화와 균형, 안정, 통합을 강조하는 기능론에서도 이 갈등,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 병리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서답형 문항으로도 쓸수 있게끔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19번, 20번에서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대도시의 한 빈곤 지역에서는 실업과 저임금 노동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소매치기, 그 다음에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부에서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A로는 범죄란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 범죄라고 하는 게 그냥 위에 나온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낙인을 부여하면서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봤다라는 거죠. 개인의 일탈행동은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중립적이지 않다, 불평등하다. 결국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구조적인 불평등, 지배집단 중심으로서의 사회규범과 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니까 일탈 이론 가운데서도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A 이론은 비판 범죄학 이론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서 이 A 이론이, 즉 비판 범죄학 이론이 강조하는 일탈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서술하시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비판 범죄학 이론이 나왔지만은 학교 시험에서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 이론도 충분히 응용되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적인 측면도 여러분들 모든 일탈 행동 이론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정답 보겠지만은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 해결 방안, 각각의 이론마다 해결 방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 머튼의 아노미론, 제도적 수단의 확충, 낙인이론,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런 것들처럼 제가 이 단원 총 정리할 때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드렸어요. 그 부분들이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린 거여서 그 부분들도 원인과 더불어서 해결 방안도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요 내용과 관련된 근본적 원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 범죄학이론은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모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 불평등 모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에 근본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이유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은요, 완벽한 답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2회도요, 좋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셨을 때, 와, 다 맞았다!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어떤 선택지가 또 매력적인 선택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어쩌면 시험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모의고사 하나도 남았죠? 남은 3회 모의고사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요.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면서 내신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 럭키 보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나의 피땀 눈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맘때가 늘이 수능 개념이라는 책을 만드는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이 이 수능 개념을 제출하는 원고 마감일이었다? 그래서 저 왼쪽이 이제 작년에 내가 준비했던 2026 수능 개념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만든 2028 수능 개념이야. 저 이름만 봐도 엄청나지 않아? 2028이라니? 진짜 먼 미래에 배우는 책을 꼭 미리 만드는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수학원에서 이제 이번 대수로 책을 만들면서 내가 이번엔 특히나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응원도 받았으니까 열심히 구석구석 책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내일 자랑하는 거야. 다음 사진 보면. 짜잔, 목차. 그래서 저건 작년 목차는 저렇게 눈, 코, 입 없는 튤립이었는데, 이번에는 빠밤, 눈, 코, 입도 있고 볼터치한 이런 예쁜 꽃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컴퓨터 진짜 못하는데 한땀한땀 열심히 바꿨어. 또 어디도 바뀌었냐면, 다음 사진 보면, 내가 저게 우리 교재 첫 장에 강의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할 수 있도록 사과나무를 진짜 그려놨었거든? 근데 이번 사과나무는 빠밤! 또 엄청 귀여워졌지.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름으로 한강한당 들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나무도 만들어 놨고, 다음 사진 보면, 아, 요렇게 세 장.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만큼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책도 엄청 예쁘고 기대되지. 그래서 오늘 저걸 보내고 났더니 마음이 또 후련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올림포스 강의를 더 마음 편히 즐겁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를 좀 봤는데, 우리 지수함수에서 유형 2번에 7번, 중간과정까지만 정리했었지? 나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이어서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y는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이야. 나 우리 저렇게 생긴 함수 그림 그려 못 그려? 이거 그림 못 그리지. 근데 저런 함수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달래. 수식 자체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다행히도 자꾸자꾸 반복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3의 x제곱이었지.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자꾸자꾸 반복되는 애는 치환하기로 했지. 그래서 내가 3의 x제곱을 t라는 애로 치환을 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선 x값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었거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 어떤 문자를 가지고 치환할 때 만약에 범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문자에 대한 범위도 바꿔줘야지.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뭘로 바꿨냐면 t에 관한 범위로 바꿨고, 3의 x제곱을 지금 t로 치환했으니까 9의 x제곱은 t의 제곱, 3의 x제곱은 t, 그리고 플러스 1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저 어려워 보였던 함수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만만히 이차 함수로 바뀐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이차 함수에 이 구간 안에서의 무슨 값을 구해야 되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뭘로 바뀐 거야? 그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바뀐 거야, 이제는. 그럼 우리 2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 그려야 되고, 인수분해 되는지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 비슷비슷하게 식 바꾸자. 우리 t 앞에 계수 1이니까 그거의 절반이라서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위아래 식 비교. 나 여기는 상수항이 몇이야? 그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지. 나 원래는 플러스 1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4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해줘야 되고, 원래 식에 있던 거 플러스 1 그대로 써줬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식이 되는 거지. 나 이거 왜 했냐면, 그림 그리려고 식 정리한 거야. 꼭지점 한번 읽어볼까? 몇 콤마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4분의 3이었겠다. 이제 2차 함수 그림 그리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였어. 즉,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 그래프였던 거야.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누구였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X 좌표가. 나 이제 구간 끊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까지는 그려봤는데, 범위가 어디냐면, 3분의 1부터 3까지야. 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음수지. 3분의 1 당연히 어딨어? 오른쪽에. 즉, 3분의 1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3까지. 즉, 해당되는 영역은 3분의 1부터 3까지 요만큼인 거야. 그럼

그 영역 안에서 최댓값이라는 건 가장 위에 있는 값, 최소값이라는 건 가장 밑에 있는 값이었어. 이제 최댓값, 최소값 한 번씩 정리해서 읽어내보자. 그래서 최댓값은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냐면 3에서의 함수값이지. 나 누가 3이 되는 순간이야? 그치, t가 지금 3이 되는 순간이야. 식 봐야 돼. 나 우리 정리한 식에다가 3을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다 넣자니 2분의 1 더하고 제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요 식에다가 넣을게, 3을. 그래서 3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9, 거기다가 3, 거기다가 1. 그러니까 뭐 나오냐면 13이었던 거고. 우리 최소값은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냐면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나 3분의 1 똑같이 넣을게. 3분의 1 제곱하니까 9분의 1, 거기다가 3분의 1, 거기다가 플러스 1이었어. 9로 통분 한번 시켜보자. 나 9로 통분했으니까 1, 거기다가 3, 거기다가 9가 되니까 결국 9분의 13인 거지.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9했고 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최소값 분의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13이었고 우리 최소값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해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3분의 9 곱해주면 되니까 13하고 13 약분돼서 남은 거는 9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9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단계는 앞부분이야.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 우리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풀이법은 그래프야. 그림을 그려서 만족하는 영역 잘라서 그 구간에서 뭐 해줘야 돼?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식이 너무 복잡해. 근데 다행히도 반복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치환. 근데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문자 주인공을 t로 바꿔주는 거야. 그랬더니 저 복잡했던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만히 2차 함수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식 정리해서 풀어준 문제가 유형 2에서의 7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 한번 만나보자. 로그 함수야. 자, 지수 함수를 잘 해놓으면 로그 함수도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 그래서 이번 주인공은 로그 함수였어. 그래서 기본 모양 먼저 한번 찾아보자. 우리 어떤 걸 로그 함수라고 부르냐면 y는 로그 a의 x. 즉 x라는 애가 진수에 들어가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조건 한번 찾아볼까? 우리 일단 a라는 건 이름이 미시였고 미세 범위는 뭐였었냐면 양수이지만 1은 아니었었지. 그리고 x는 이름이 뭐였어? 진수였어. 그러니까 우리 진수라는 거 뭐였어야 되냐면 항상 양수였어야 되지. 우리 아직 안 했지만 그림 한번 상상해보자. 나 X라는 애가 있잖아.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정의역이 지금 항상 양수야.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그림 그리게 되면 정의역이 양수니까 축을 기점으로 Y축을 기점으로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래서 아예 안 그려져. 그래서 로그 함수 그림을 그리게 되면 0보다 큰 영역에서만 그림이 존재하니까 요 오른쪽에서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진짜로 우리 저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로그 함수도 밑의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로그에서의 밑은 지수에서의 밑하고 조건이 동일했지. 0보다 컸어야 돼. 하지만 1은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질 거야. 0하고 1 사이 영역 그리고 1보다 큰 영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구에 대해서 볼 거냐면 y는 로그. 나 밑이 1보다 커. 그래서 기본으로 y는 로그 2의 x 가지고 올 거고 또 하나는 밑이 1보다 작은 케이스, y는 로그 2분의 1의 x 한번 가지고 와보자. 저 두 개의 값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볼 건데 우리 지수함수에서하고 마찬가지로 표 만들어서 값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 나 뭐를 좀 넣어볼 거냐면 값을 4개 넣자. 2분의 1, 1, 2, 4 이렇게 4개 값 한번 대입을 좀 해볼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의 값을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 2분의 1, 1, 2, 4. 그래서 로그 2의 x였어. 나 x에다가 2분의 1 넣을 거야. 나 우리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나 x에다 1 넣었어. 우리 진수가 1일 때 로그 값은 항상 0인 거고. 나 x에다 2 넣었어. 밑하고 진수 같으면 1인 거고. 나 x에다가 4 넣었어. 4는 2의 제곱이지. 이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니까 2였겠다.
한번더나우리2분의1대입할거야2분의는나2분의1에넣었더니밑하고진수같아1인거고1대입하게되면무조건0인거고이거잘안되면지금봐야돼나 x 에다가뭐넣을거냐면2넣을거야그러면로그2분의1인데2에마이너스1제곱그리고진수가지금2인상황이지그럼마이너스1이앞으로밀려나오니까마이너스 1, 로그2에2는 1. 그래서뭐가되냐면마이너스 1. 괜찮아하나더해보자나이번에는로그2에마이너스1에다가 x 자리에4넣을거야2에제곱을넣는다는얘기지우리각각에대한제곱은앞으로쭉밀려나와마이너스1분의2가되니까마이너스2였겠네얘는마이너스2인거야그래서요두개의그래프를그릴건데 y 는로그2에 x 를먼저그릴게이제오른쪽에와서내가그래프를왜 x축으로오른쪽만길게그리냐면지금우리가그리는건로그함수였지우리로그함수는어떻게된다그랬어축기점으로그치진수조건때문에그림이오른쪽에만나온다나4개의점을지금콕콕콕찍을건데하나는2분의 1, 하나는 1, 하나는 2, 하나는 4였어나2분의1일땐어디를지나냐면마이너스1을지나네그리고1일때어디지나냐면 0. 2일때어디지난다그랬냐면1을지난다그랬고그리고마지막으로4일때어디를지나냐면2를지난다그랬어그래서어떤그림이그려지냐면점점점점점점커지는요런그림이그려지네요하늘색그래프가누구냐면 y 는로그2의 x 그래프야그우리마지막에한번더정리할거지만이상태에서특징들몇개만보자그림을봤더니역시나 y 축기준으로어디에만그려져오른쪽에그리고 y 는로그 2x 봤더니 x 값커질때 y 값어떻게돼같이커지고있지나이런특징들을가지고있어이번에는뭐해볼거냐면 y 는로그2분의1의 x 한번그려볼게우리그값은2분의1일때어디를지나냐면1을지나네또1일때0을지나고나2일때는마이너스1을지나고4일때는마이너스2를지금지나고있네요런점들을지나그래서어떻게생겼냐면점점점점작아지는요런그림이나와그래서요주황색그래프가누구냐면 y 는로그2분의1의 x 라는그래프야이제새로운함수를배웠으니까그함수들에대한특징을좀읽어내보자첫번째정의역부터우리정의역이라는건 x 들의영역이었거든근데지수함수생각해봐우리지수함수는양쪽으로쫙그려졌어그래서 x 정의역이뭐였냐면실수전체근데지금은어때 y 축기점으로오른쪽에만그려져 x 라는게진수자리에들어있기때문에정의역은뭐가되는거냐면양의실수가되는거야근데이번에는치역한번볼게나우리치역이라는건 y 값들의영역이야근데지수함수같은경우는그래프가축기점으로위에동동떠서치역이양의실수였거든근데로그함수그래프는끝없이내려가고끝없이올라가지그러니까뭐가되는거냐면 y 가즉치역의모든실수가되는거야내가정의역이랑치역그리고두번째로나항상지나는점이또있는데우리지수함수같은경우는0,1을항상지났잖아근데이번에는어디를항상지나냐면1,0우리진수가1일때는값이항상0이었지그래서항상어디를지나냐면 1,0 을지나그리고세번째특징으로는나지금요그래프의모양을좀봤더니점점점점점점어디에가까워져 y 축에근데 y 축에다안다안닿지나 y 축에닿는다란얘기는 x 값이0이된다는얘기인데 x 는진수기때문에0이될수없잖아마찬가지로점점점점점점 y 축에가까워지지만닿지는않아그거세글자뭐였냐면점근선이었지그래서점근선이존재하는데점근선누구였냐면 y 축이었어우리 y 축의다른이름은뭐였었냐면 y 축위에있는애들은전부다 x 값이0이지그래서얘이름은 x 는0이었던거야그리고이번에는그래프의모양한번보자나우리그래프의모양을결정해주는건밑의사이즈야나밑이1보다큰지밑이0보다크고1보다작은지에따라서그림이달라졌지나밑이1보다컸더니어떻게되고있냐면점점점점커지고있어즉 x 값이커질때 y 값도같이커지는어떤상태냐면증가상태인거지
한 번 더. 나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 즉 주황색 그래프지? 점점점점 작아지는 그림? 나 X는 커지는데 있잖아. Y값은 오히려 작아지고 있어. X가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진다? 이럴 때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감소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 지수하고 비교하면서 떠올려봐. 우리 지수함수에서 내가 마지막 특징 하나 뭐 봤었지? 다섯 글자? 그치, 1대1 대응 맞지. 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로그함수도 점점점 커져. 나 여기다가 가로선 툭툭툭 그을 때마다 교점 하나씩밖에 안 생겨. 나 주황 색깔 그래프 보자. 감소하는 그래프.

그때도 가로선을 긋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그치, 교점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로감수도 뭐냐면 1대1 대응이야. 우리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 뭐가 존재한다는 거? 그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있잖아, 역함수가 존재해. 근데 내가 지수함수에서는 이거 역함수 존재한다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뒤에서 얘기할 거야 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볼 거야. 우리 로감수에서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 로감수를 가지고 역함수 한번 좀 찾아볼게. 로감수도 그렇고 지수함수도 그렇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요 지수함수하고 로감수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역함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지를 볼 건데, 우리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 우리 지수함수의 기본 모양은 뭐였었냐면 y는 a의 x제곱이었어. 나요 지수함수의 역함수 한번 찾아볼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첫 번째? 그치, xy 문자 바꿔주기. 그래서 얘를 가지고 x는 a의 y제곱으로 바꿨어. 근데 저렇게 바꾸고 났더니 우리가 아는 함수식들은 항상 y는이잖아.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려고 봤더니 머리 위에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바로 로그였지. 그래서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거야. 처음하고 끝만 좀 보자. 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분명히 1대1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했어. 근데 걔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누가 됐냐면 y는 로그 a의 x가 된 거야. 미시 같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둘이 무슨 관계야? 기본형에 대해선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를 좀 떠올려 보면, 나 어떤 그래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 y는 2의 x제곱은 0, 어디를 지나? 1을 지나. 그리고 점점점 더 어떻게 돼? 그치, 증가하지. 얘가 y는 2의 x제곱이었어. 그럼 방금 배운 거. y는 로그 2의 x 한번 생각해 볼까? 나 우리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떠올려 보면 걔는 어디를 지나? 그치, 1,0을 지나. 얘는 0,1을 지나고 얘는 1,0을 지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어? 증가하는 형태지. y는 로그 2의 x. 그래서 저 둘이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야. 우리 역함수란 얘기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y는 x라는 직선식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y는 x라는 직선식을 그려봤을 때저 둘이 어떻게 돼? 완전 겹쳐져. y는 x에 대해서 도장 쾅 찍는다. 그래서 미시 같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특징을 많이 가져. 그래서 정역하고 치역도 완전 반대였던 거고, 이렇게 지나는 점도 얘는 0,1이고 얘는 1,0이었던 거야.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완전 달라지는 저런 특징들이 생긴다. 근데 지금은 내가 증가하는 상태로 그림을 그렸잖아. 우리 감소하는 상태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해 볼까? 감소할 때. 나 우리 감소하는 지수함수 하나 떠올려볼게, 기본형.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지.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었어. 그럼 얘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y는 x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대칭. 즉, 도장 쾅 찍겠지. 근데 얘는 어디를 지났어? 0,1.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야 돼? 그치, 1,0. 1,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감소하는 케이스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교점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교점이 생길 때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그치, y는 x 위에 있어. 이런 특징들이 문제 풀때 중요하게 쓰였었지? 그래서 증가할 때는 지금 이렇게 교점이 생기지 않지만 감소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교점이 생길 수 있고 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어. 이런 부분 잘 봐야 돼. 그래서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특징들이 되게 비슷해. 그러면서도 반대되는 영역들이 많아.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둘이 역함수 관계였어.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함수 나왔으니까 정의역, 양수라는 거 체크해야 되고, 치역 위아래로 그림 쭉쭉 그려져 실수 전체인 거고,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1,0 지나고, 점근선 같은 경우는 y축이야. 기본형에 대해서 당연히 얘 가지고 뭐할 거야? 뒤에서 움직움직하겠지. 그게 더 많이 나와. 그리고 로그함수에서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미시 사이즈. 미시 1보다 크게 되면 점점 커지고, 미시 1보다 작아, 0보다는 커, 점점점 작아져.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 그치, 1대1 대응이었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했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저런 내용들이 문제 안에서 다 같이 쏟아져서 나오게 될 거야. 유형 3번 한번 볼게.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저런 거잘 봐야 돼. 왜냐면 A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 그럼 1보다 크단 얘기는 너희들한테 밑의 사이즈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인 거지. 나 A라는 애가 지금 1보다 컸어. 그런 A에 대해서 뭐가 등장했어? 그치? 로그 함수. 그리고 그 로그 함수하고 x축 그리고 y는 e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거고, b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거고, 나 그렇게 사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가 3이었고 내가 원하는 건 a 값이야. 나 문제 한 줄씩 읽었을 때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림 먼저 그리자. y는 로그 ax. 나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A 값의 뭐밖에 몰라? 그치, 사이즈밖에 몰라. 나 A라는 애가 지금 1보다 크다 그랬다? 밑이 1보다 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지금 X 값 커질 때 Y 값 같이 커지는 증가 상태지? 그래서 나 증가하는 그림 하나 그려볼게. 로그함수. 그리고 기본형이잖아. 그러니까 지나는 점 하나 정도는 내가 바로 찍을 수 있겠다. X가 몇이었을 때? 그치, 1이었을 때. 나 x가 1이 되면 그때는 좌표가 1,0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증가 상태니까 점점점 커지는 로그함수 하나 그렸어. 그리고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y는 2와 만나는 점이야. 나 y는 2라는 선은 상수함수지? y는 2. 그 y는 2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a라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a. 그리고 y는 2랑 만나는 점은 b였네. 여기가 b. 여기가 A였어. 나 이제 AB 찍었고, 그리고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려. 그게 C. B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게 지금 D인 거야. 나 이제 사각형 만들자. ABCD, ACBD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네. 요 사각형이야. 요만큼. 저 사각형이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넓이를 구해야 돼. 나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 저 사각형 있잖아. 무슨 도형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넓이 구해야 되니까. 나 요거 나란하고 이 부분 나란하고 이 부분 우뚝 서 있어. 90도지. 그대로 뭐 했으니까?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이거 무슨 도형이야? 그치, 사다리꼴이다. 혹시라도 사다리꼴 공식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봐야 돼. 나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다가 윗변 더하기 뭐 해야 돼? 아랫변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치, 높이 곱했어야 돼. 나 이런 정보들을 찾아야 돼. 그럼 나 각각에 대한 길이 구해야 되고 높이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 높이는 바로 나오네. y는 2였으니까 이만큼은 지금 2인 거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요 길이 찾기. 또 하나는 요만큼에 대한 길이 찾기야. 그리고 또 a라는 부분은 1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지금 누구만 찾아주면 되냐면 얘만 좀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겠다. c의 x 좌표. 근데 우리 c라는 점이 누구였어? y는 2라는 애가 닿는 그 지점이 b였고 그 b의 x좌표가 c인 거잖아. 그럼 결국 나는 2가 되는 그 순간에 x값을 찾아주면 되네. 나뭐 찾는 중이냐면 y는부터 쓰자. y는 로그 a의 x인데 그게 뭐가 되는 순간을 찾냐면 2가 되는 순간이 지금 궁금한 거야. 나 얘를 바로 찾기 어려우면 우리한테 좀더 만만한 지수로 바꾸기.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지. 즉 a의 제곱이 지금 몇인 거냐면 x지. 나 2가 되는 그런 순간에 x값이 누구였어? 이 지점이 지금 a제곱이었던 거야. 나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됐어? ac.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치,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좌표값 그 자체니까 결국 a제곱인 거지. 나 이제 모든 길이 다 찾았다. 한번 써보자. 나 위아래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 나 윗변 더하기 아랫변. a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a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나 높이는 뭐였었냐면 2였던 거지. 이제 식 한번 써볼게. 2분의 1하고 2는 사라졌어.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결국 2a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그 넓이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3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2a제곱은 4였던 거고 a제곱은 2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a값을 구해달라 그랬지? 나 제곱해서 2가 되는 건 원래는 2개야. 근데 저 a가 지금 1보다 큰

실수라 그랬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풀마 루트 2일 텐데 그중에서 1보다 큰 거니까 진짜 정답은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A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루트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 그리는 거야. Y는 로그 A의 X였어. 기본 0이야. 근데 미세 사이즈가 지금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하도록 그림 하나 그리고 X축하고는 항상 1,0에서 만나지. 그런 점 하나 찍어주고 Y는 2가 될수 있는 그런 X값 찾아내주고 그거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다리꼴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까지 알았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유제 3번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는 식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 그림이나 조건을 해석하는 게좀 낯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로그에 대한 성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이가 다양하게 나왔을 수 있어. 지금 그림은 y는 로그 1.1x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래. 그리고 a, b라는 애는 둘다 양수라 그랬어. 근데 a, b를 알려준 건 아니지만 로그 값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b분의 a하고 같은 값은 누구니? 지금 그걸 좀 물어보고 있다. 다시 한번 볼게. 나 로그 1.1의 a, 로그 1.1의 b의 제곱이 4였어. 쟤좀 쪼개보자. 나 어떤 조건을 주고 있냐면 지금 여기다 쓸게. 첫 번째로는 로그 1.1a. 나 로그 1.1a가 지금 4였던 거지? 4. 나이 문장 좀 한번 다시 써볼까? 우리 한번 밋은 영원한 밋이었어. 밋이 지금 누구냐면? 1.1. 나 1.1을 가지고 4제 곱한 거, 그게 지금 누구인 거냐면 A인 거지. 잘 봐야 돼. 로그 1.1A가 지금 4인 거야. 한 번만 더. 그리고 로그 뭐가 있냐면 지금 1.1에다가 B의 제곱이었어. 나 우리 진수에 있는 이런 제곱은 뭐할수 있더라?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쓸수 있냐면 2에다가 로그 1.1. 식 봐야 돼. 로그 1.1. 거기다가 b였어. 근데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4였던 거지. 나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로그 1.1에 b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나 2에다가 얘 곱한 게 4가 되니까 요만큼이 지금 2가 된다는 얘기지. 로그 1.1에 a는 4였고 로그 1.1에 b는 2였어. 나그 특징 이용해 주면 b분의 a 값 한번 정리해 줄수 있겠다. 결국 뭐라고 쓸수 있냐면 a는 1.1에 4제곱이었지. 나 이제 요식도 마저 정리하자. 나 어떤 식 하나 알아냈냐면 지금 로그 1.1에 b가 있잖아. 2였어. 그럼 이 얘기는 지수에 대한 형태로 바꾸자면 1.1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b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아예 a, b를 구해버린 거야. 나 a라는 애는 1.1의 4제곱이었어. b라는 애는 있잖아. 1.1의 제곱이었어. 그렇게 a, b를 찾았어. 우리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b분의 a하고 같은 값을 좀 구해달래. 같은 값.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로그 1.1의 x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지? 그럼 이번에는 값 한번 찾아보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b분의 a였어. b분의 a. 나 B하고 A하고 관계식 보면 B는 1.1의 제곱이었거든? A는 1.1의 4제곱이었어. 나 우리 뭐가 지금 똑같냐면 밑이 같지. 그러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즉, B분의 A는 뭐가 되냐면 1.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나 1.1의 제곱이 좀 돼야 되는데, 나 1.1의 제곱을 가지고선 뭘 찾아야 되냐면 요 그래프의 식을 좀 이용해야 되지. 그래서 식 안에다가 넣어보자. 로그. 1.1 그래프 있으니까 1.1에다가 나 여기다가 b분의 a 즉뭐 대입할 수 있는 거냐면 로그 1.1에다가 1.1의 제곱 넣어줄 수 있지. 그 값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인 거지. 즉 2가 될수 있는 진수 값을 찾아내주면 되겠다. 그게 b분의 a지. 다시 2가 될수 있는 진수값 찾아주면 돼. 이제서야 그래프 한번 써볼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2가 될수 있는 그런 진수값 찾아주면 돼. 나뭐 대입해야지 2가 될수 있냐면 그런 거 B였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B분의 A하고 같은 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스몰 B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문제가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형태로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B분의 A를 구했거든?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나 로그 1.1의 A 알고 있고 로그

1.1에 B 구했으니까 진수끼리 나누기가 될수 있도록 둘이 뭐 해버려도 돼? 언제 진수끼리 나눠? 그지? 빼버려도 되지. 그렇게 풀었어도 돼. 그래서 풀수 있는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유제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3번 한번 보자. 아, 요 문제도 중요하다. 로그에 대해서 비교해주는 문제. 지금 세 함수가 있었어. 하나는 fx, 하나는 gx, 하나는 hx야. 그래서 모양을 좀 봤더니 fx는 2분의 1의 로그 3의 x였고, gx는 로그 18x였고, hx는 로그 n 플러스 2의 x였어. 근데 그 fx, gx, hx를 그림으로 그려준다? 나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 요거 비슷한 거 앞에서 지수함수 가지고도 해봤어. 내가 함수식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주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얘도 역시나 잠깐 복습 먼저 해보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규칙을 좀 볼게. 나뭐 가지고 구분할 거냐면 로그 2의 x가 있었고, 나 y는 로그 3의 x가 있었어. 나 우리 지수함수에서의 내용 생각해봐. 우리 지수함수에서는 y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그래프가 위에 그려졌어. 얘도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미는 누가 크냐면 당연히 2보다 3이 더 크다. 나 로그 2의 x 그래프 그려보고 그 그래프 위에다가 로그 3의 x도 그릴게. 로그 그래프 그릴 건데 지금 기본형이지?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1,0은 반드시 지나.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지날까? 1,0이랑 간단한 거또2 하나 넣어볼까? 로그 2의 2,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나오지. 즉 요렇게 생겼네. 얘가 y는 로그 2의 x야. 나 이번에는 y는 로그 3의 x 그려보자. 나 y는 로그 3의 x도 어디를 지나냐면 반드시 1,0은 일단 지나. 그리고 1이 되는 값좀 생각해볼까? 나 1이 되기 위해서는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1이지. 그래서 2,1을 지났잖아.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1이지. x가 몇일 때 1이야? 그치, 3일 때야. 나 1을 갖는 함수값이 누구냐면 더 오른쪽 3이야.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얘는 요런 그림이 나와. 아래쪽으로 그려지지. 그래프가. 나요 연두색 그래프가 지금 누구냐면 y는 로그 3의 x였어. 이제 규칙 보자. 나 1,0이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만 볼게. 나 1,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세 사이즈가 초록색이 더 컸어. 근데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아래에 그려져. 그래서 얘는 있잖아. 미세 사이즈가 더 클수록 그림이 어디에 그려지냐면 아래쪽에 그려져. 지수함수랑 반대야. 오른쪽 영역에서의 얘기야.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어디에 그려져? 더 아래쪽에 그려져.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저 문제를 풀수 있어. 다시 한번 볼게. fx, hx, gx야. 나저세 개가 1,0을 지나. 나 1,0에서의 오른쪽만 비교하자 그랬어. 나 지금 누가 제일 위에 있어? fx, 그 다음이 hx, 그 다음이 gx지. 근데 반대로 밑은 누가 제일 커? 맞아, gx가 제일 커. 그래서 밑의 사이즈는 있잖아. 어디가 제일 크냐면 gx가 제일 큰 거야. 그리고 fx가 제일 작은 거야. 이걸 일단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식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써볼까? 첫 번째 fx 먼저. 자, 우리 이런 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한 덩어리로 합쳐야 되잖아. 이 2분의 1 없앨 수 있게 다시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자. 우리 얘를 가지고 로그 3에 뭐였길래 2분의 1로 밀려났어? 우리 분모에서, 그치, 분모로 나온다는 얘기는 밑에서의 제곱이지. 즉 3의 제곱이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라서 분모로 밀려 나갔잖아. 2분의 1로.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예쁘게 쓰면 로그 9의 x였겠다. fx가. 나 gx는 더 이상 전개할 거 없고 로그 18x. hx는 지금 누구야? hx. hx도 지금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로그 n 플러스 2의 x였던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비교해 보자. 그림이 fx가 가장 위에 있다는 얘기는 fx의 미세 사이즈가 가장 작단 얘기야. 우리 fx는 미시 누구였냐면 9였거든. 미세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9야. 가운데 낑겨 있는 게 h인데 그 h가 n 플러스 2고. 나 지금 gx가 가장 밑에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게 미시 커. 가장 밑에 있는 게 GX인데 그게 가장 커.
이렇게 범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미시 클수록 그림이 아래쪽에 그려진다. 오른쪽

쪽에서. 그럼 이제 양변에서 2 뺐으니까 7부터 어디까지냐면 16까지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어. 나2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 구하는 법이야. 양쪽에 지금 등호가 어때? 응, 등호가 하나도 없지. 우리 저거는 나온 김에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정수의 개수.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나 A부터 X가 B까지였어. 나 AB도 정수고. 우리 이렇게 양쪽에 다 등호가 없을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줘야 됐었지. 실제로 개수가.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사이에 있는 정수야. 요 정도는 내가 셀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뒤에 0 하나만 붙어도 개수 세기 어려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어. 거기서 하나 더 빼.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48개야. 그래서 양쪽에 등호가 다 없는 케이스 받고 이번에는 양쪽 날개 한쪽만 들어있어. A 쪽에 들어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B 쪽에 들어있어도 괜찮고. 나 이렇게 양날개에서 한쪽만 들어있을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끝나. 두 번째. 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케이스 남았냐면 양쪽에 다 등호 들어가 있는 케이스. 나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방금 전 거보다 당연히 하나 더 들어가겠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는 거야. 양쪽에 다 뻥뻥 뚫려 있을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 빼주고, 두개 중에 하나의 등호 들어가 있을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양날개에 다 등호 들어가 있을 때에는 뺀 다음에 1 더해주고, 우리 문제 마지막 마무리할 거야. 나 7부터 16까지였어. 양쪽에 등호 하나도 없어. 이럴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하나 더 빼주고. 그래서 16에서 8 뺐으니까 정답은 8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지? 만족하는 개수는 8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문제 수식 자체는 요거 한 줄밖에 없거든. n 플러스 2는 9보다 크고 18보다 작다. 근데 요런 한 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 로그 2의 x하고 로그 3의 x 비교해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는 우리 꼭 같이 정리를 좀 해놓자. 얘가 유형 3번에 8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볼게. 곡선이 하나 있었는데, 저 곡선이 X축, 그리고 Y는 E, 하고 만나는 점이 AB였고, B에서 각각 수선 내린 게 CD였고, 그 사각형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둘레의 길이가 7 플러스 루트 5라 그랬어. 나 우리 요거 비슷한 거 앞에서 해봤지. 이런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돼? 열심히? 그림 그려야 돼. Y는 로그 A의 X야. 근데 A가 1보다 크대. 자꾸자꾸 커지는 증가 상태겠지. 그런 그림 하나 가지고 오자. 자꾸자꾸 커지는 증가하는 그림 하나 갖고 올 거야.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우리 Y는 로그 AX 완전 기본형. 반드시 지나는 점 하나 있는데 그거 누구냐면 1,0. 그래서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 그리고 그 그림을 기준으로 Y는 E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AB였대. X축하고 만나는 이점 이름이 A였던 거야. 우리 좌표 방금 전에 구했지? 예쁘게 쓰자. 1,0. 저 A라는 애는 1,0이었던 거고, 이제 여기다가 뭐 그어야 되냐면, Y는 E. Y는 E라는 건 무슨 함수? 그치, 상수함수. 나 Y는 E였으니까 이 지점은 당연히 E겠지. 그래서 Y는 E하고 만나는 점 있지? 얘 이름이 B였대. B. 그리고 그 B를 가지고 X축의 수선, 그리고 Y축의 수선의 말 각각 내릴 거야. X축에 그대로 그리, 내어, 그러, 그려 내렸어. 그게 뭐가 되냐면 C인 거고. 나 B를 가지고 이번에는 Y축에 그렸어. 그건 누구 되는 거냐면 D였겠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A, C, B, D라는 사각형이 생겼지? 그래서 이어봤더니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왔네. 나 우리 아까 전에 그려본 거랑 모두 똑같아? 그치, 모양도 거의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넓이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뭐를 구해달래? 둘레야. 우리 둘레라는 건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전부 다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미 구한 거 있어. 지금 y는 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몇이냐면 2.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인 거냐면 2인 거지.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일단 위아래 길이부터 구하자. 나맨 처음에 y는 2하고 만나서 생기는 점이 b였지. 그러니까 저 로그 값이 2가 되는 순간 한번 찾아볼게. 로그 a의 x인데 그게 2가 되는 순간이 궁금해. 나이 식을 가지고 지수로 바꾸자면 x는

A제곱인 거지. 즉, 요 순간이 언제인 거냐면 A제곱인 거지. 그럼 이제 얘만 구했으면 나머지 길이 다 구할 수 있겠다. 나이 지점이 지금 A제곱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요 길이 자체가 A제곱인 거고. 나 이번엔 아래쪽에 짧은 길이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A제곱이었어. 그러면 그둘 사이의 길이니까 뭐가 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길이야. 얘 어떻게 구할까? 저 길이.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았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저 조건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요 길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X축하고 Y축에 만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90도고,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2. 이 길이는 몇이야? 나 지금 A의 좌표가 1,0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1이지. 다시 1이었고, 요 길이 2였어. 여기는 무슨 역할? 그치,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 나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피타고라스 쓰자. 각각의 제곱해주면 되니까. 2의 제곱 4, 1의 제곱 1. 두개더 했으니까 루트 5. 다 구했다. 나 구한 길이 가지고 싹 더해볼게, 이번에는. 그래서 각각 구한 길이 봤더니 a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 더했어. 2a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 변의 길이는 2였던 거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길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라서 루트 5였던 거고. 근데 얘를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썼더니 2a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5였지. 근데 그 전제값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7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그랬어. 나 왼쪽하고 오른쪽에 같은 식이야. 루트 5, 루트 5 똑같으니까 이만큼 뭐가 되냐면 7이 되겠지. 나 2a제곱 플러스 1이 지금 7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2a제곱은 6인 거고, 그러니까 a제곱은 3인 거지. 근데 우리 a라는 게 지금 뭐였었냐면 미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 미시라는 거 1보다 커야 되네. 그러니까 진짜 만족하는 a 값은 양수여야 돼서 루트 3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거의 흐름이 비슷했어. 그나마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길이 찾아낸다는 거, 그게 전부야. 그래서 문제에서 기본형의 로그 x 줬으니까 그려주고, y는 이라는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에 x좌표 찾은 걸로 각각에 대한 길이들을 구해준 문제였어. 얘가 유형 3번에서의 9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10번 문제 한번 해보자. 아, 이 문제 잘 봐야 돼. 나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로그 a의 x, 즉 로그 함수였네. 근데 미세 범위가 양수라고만 알려줬어. 우리 앞에 있던 문제는 1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증가라는 거알수 있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밖에 안 줬기 때문에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 얘를 내가 아직까지는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우리 그런 f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그 fx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2의 전체 제곱이 항상 1이었대. 그때 상수 a의 값을 좀 구해달래. 너무 중요한 애가 같이 나왔다. 우리 fx라는 게 로그 함수지. 근데 저 로그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르거든. 근데 저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요 직선 먼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직선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두 가지라 그랬어. 기울기하고 y좌표. 나 기울기가 누구야 지금? 마이너스야.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작아지는 직선이야. 그 작아지는 직선하고 저 로그함수가 어떻게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함수는 미세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증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점 작아지는 감소였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 근데 그때 요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물론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개형만 그려보면 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작아지는 직선이지. 그 작아지는 직선하고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교점이 계속 몇개 생겨? 그치? 얘는 한 개밖에 안 생겨. 어디서 그리든. 나 감소하는 직선 아무리 움직여봐야 교점 계속 하나야. 그럼 나 이제 오른쪽에서 보자. 나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직선식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뭘 알려준 힌트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을 알려주는 힌트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로그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였던 거야. 그럼 감소하는 형태를 결정해 주는 건 미세 사이즈. 즉 미시라는 애가 A였었거든. 그 A라는 애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였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미세 사이즈를 주면서 증가

감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 직선식 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 그래서 미세 범위는 만들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보자. 우리 F1을 구해서 그걸 해가지고 제곱한 게 1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F2라는 건 X값에다가 2 넣어주면 되잖아. 즉, 로그 A의 2. 얘가 지금 F2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제곱. 나 제곱할게. F2의 제곱이란 얘기는 로그 A의 2의 제곱이야.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돼? 1. 나 제곱해서 1이 돼야 돼. 형태에 속지 말고 모양만 봐. 나 어떤 애를 가지고 제곱했더니 1이 됐다는데, 우리 어떤 애를 제곱해야 1이 되더라? 만족하는 거두개 있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로그라서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제곱한 게 1이 되는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진짜로 풀마 1인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나누자. 나이 식을 만족하는 값은 있잖아. 로그 A의 2라는 애가 1일 수도 있어. 아니면 로그 A의 2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 거야. 그 우리 이 상태에서 보기 어렵다면 지수 상태로 돌려주고 가능하면 바로 보면 좋고. 나 로그 A의 2가 1이 됐다? 언제 로그가 1이더라? 밑하고 진수 같을 때 A값 1인 거지. 만약에 지금 요 과정이 잘안 되면 로그하고 지수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1제곱, 그게 지금 2였던 거야. 그래서 A가 2인 거고. 오른쪽에서 한번 더 해보자. 나 얘를 가지고 지수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게 누구인 거냐면 2. 근데 우리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어? 그치, 역수였지. 나 요거 a분의 1인 거지. 나 a분의 1이 지금 2가 된다는 얘기는 a가 누구인 거야? 그치, 2분의 1인 거야. 나 a 값이 지금 두개 나왔거든? 하나는 2였고, 하나는 2분의 1이었어. 근데 우리 저두개 중에서 진짜 정답은 누구? 우리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러 갈게. 나 우리 직선식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모양 잡아놨어. 감소해야 돼. 감소하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어야 돼. 저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2는 탈락.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진짜 A 값은 2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2분의 1인 거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우리 10번 문제였는데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고 로그 함수였어.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요첫 번째 단계야. 뭐 눈치채는 거? 그지? 감소인 거 눈치채는 거. 직선식이 등장을 했는데 그 직선식이 작아져. 감소해. 근데 걔하고 몇개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놓고 직선 그려가면서 교점이 두개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문제였어. 그래서 요 유형 3번의 10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는 로그함수. 우리 이제 새로운 함수 또 만났다. 로그함수. 그래서 로그함수도 역시나 정역, 치역, 지나는 점, 그리고 점근선, 1대1 대응, 마지막 모양까지 그런 특징들 다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과 점근선 제일 중요해. 나 우리가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야. 모양을 결정해야 되고 점근선을 찾아내야 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로그함수 움직움직 할 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잘 복습해가지고 오자.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영입니다. 이 올림포스라는 교재 자체가 그리고 강좌가 사실 기본 강좌거든요. 그리고 대표적 유형서죠. 근데 처음에 개념

학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처음에 유형, 유제, 그리고 유형 학습 문제들이 너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처음에 개념 학습은 원래 쉬운 문제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맞춰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해한 개념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제 유형, 유제, 유형 확인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함께하는 이 대단원 종합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야 되는 유형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 대비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올림포스에서 그래도 문항수가 조금 적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쪽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면서 기출 플러스 함께 했죠. 그리고 고난도 기출 박살내기 함께 했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따라왔다면 대단원 종합 문제 못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막히는 문제가 없이 술술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 것으로 다 체화가 되지 않아서 뭐 두세 문제 정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단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요, 혼자 푸셔야 돼요. 혼자 푸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문제들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반드시 맞춰낸다가 1차적인 목표여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함께 3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항들만 선별적으로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제가 개념 확인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참거지 진입 판정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함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바로는 문제는 풀지만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거짓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11강입니다. 우리가 앞선 10시간 동안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타이틀만 보고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유형이 있었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하러 가야죠. 강의를 다시 보든, 아니면 우선은 내 개념 노트를 다시 펼쳐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가장 많이 보게 될첫 번째 유형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 읽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읽는 거 맞죠? 두 번째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겁니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고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 공통인수 찾으면서 다항함수들 찾아가는 거. 단독적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뒤에 미분, 적분에서 계속 나오는 조건의 해석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별두 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분의 0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고요. 극한값의 단순 계산, 이런 것들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값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식이 주어졌어요. 극한 계산에서 극한값 구할 수 있어. 극한값이 주어졌어요.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어. 왔다 갔다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형의 활용 문제는 그래프 위에서 좌표 설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보조선 그어서 도형 자체에서 길이나 넓이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연속을 넘어가요. 조금 더 유형이 적네요. 첫 번째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곱함수의 연속성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불연속과 연속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연속 함수가 그때 함수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연속성의 판단은 항상 정의 그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하면서 가야 한다. 특히나 불연속과 불연소를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가면서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들. 자, 연속성을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이 순간들로부터 0분의 0꼴을 체크하는 이런 문제들을 역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 fx가 뭐 x-1분의 x-1, x-3이라고 해봐요. 얘는 x가 1일 때 정의가 안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x가 1일 때 f1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말이야, x는 1에서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극한값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한값은 존재하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안에는 x가 1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짠, 짠, 약분하고 극한값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극한값은 있는 거야. 근데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스피드의 핵심 개념입니다. 제가 같이 정리를 하진 않을 거고요. 앞선 중단원에서 우리 함수의 극한 끝났죠? 그때 개념 정리 한 20분 정도 했고요. 함수 연속으로 와서 또 20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은 걸 여러분들 백지에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 개념 강의 들을 때 한번,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할 때또한 번, 대단원에서 또한 번, 그러면 최소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꼭 해보시고요. 이제 개념을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는지 참고짓 갑니다. 이런 것들 어려워요. 그리고 우선 읽기가 싫어요. 부담감 자체가 꽤 크죠. 좀 부담스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읽기가 싫게 생겼어. 학생들 되게 싫어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한 반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참거짓이 꽤 많거든요. 극한 판단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하고 비읍, 슛, 이읍까지, 이음까지. 그냥 얘네들 중에서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전부 다 맞춰낼 수 있는 학생이 한 반에 한 명, 많아야 두명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에서 수학 잘한다 하는 친구한테 이거 갖다 줘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나, 두개 정도는 실수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참거짓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참인 것을 알아 거짓인 것은 발레를 긁을 수 있어. 그래서 참거짓을 다 판단할 수 있으면 반에서 최소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개념 왕.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혹은 선생님 시험 문제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질문 퀴즈를 냈을 때딱 맞추면 와, 너 개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라고 했을 때 저는 정종용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해봅시다. 기억부터 가요.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되겠죠. x는 a에서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수렴한다는 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있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 얘가 베타. 이 상황이 함수 fx, gx가 각각 둘다 모두 수렴합니다. 라는 것과 우선은 같은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fx도 gx도 둘다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있어요. 그러면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 좀 높이가 안 맞다. 그쵸? 얘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더라도 얘도 어떻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있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파, 베타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으로. 근데 단, 항상 얘가 문제잖아요. 단, 베타가 0이 아닐 때에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들 학생들이 잘 느끼고 있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수렴한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인 경우에는 얘가 참일 때가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발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씩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가봅시다. 기억부터. 얘가 지금 fx가 한 덩어리고 fx 곱하기 gx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 애가 두 덩어리 있는 거죠. fx와 fx 곱하기 gx를 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도 여전히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덩어리로. 덩어리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수 있습니다. 기억이야.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gx를 만들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fx 곱하기 gx에서 fx를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가 GX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덧셈, 뺄셈, 곱셈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근데 나눗셈 문제가 있지. 아, 이건 언제만 F

x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을 경계로 그래프가 이렇게 짠짠 그려지죠. 당연히 x는 1에서 발산해 버리는 거죠. 니은은 거짓입니다. 자, 이제 디귿이에요. 둘다 발산하면 곱도 발산하니? 이런 거야. 둘다 발산하면 곱도 발산하나? 이건 뭐랑도 같아요. 우리 명제에서 대우명제. fx 곱하기 gx. 곱이 수렴하면, 그러면 fx도, gx도, 얘들이 이제 수렴하는 거,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라고 했으니까 얘가 and인 걸 얘는 이제 or로 고쳐주기만 하면 이렇게 대우명제로 가는데. 결국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X는 A에서 예를 들어 왼쪽 내려와 이렇게 불연속인 애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왼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GX란 애는요. 얘를 거꾸로 잡아주면 돼. 왼쪽은 1을 향해서 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얘가 y는 gx라고 해요. 그럼 봐봐. fx가 x는 a에서 얘가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죠. 당연히 gx도 수렴하지 않지. 근데 얘가 좌극한, 좌극한, 우극한, 우극한. 얘도 곱해보니까 어때요? 곱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함수값까지, 어? 뭐야?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될수 있잖아. 발산하고 발산하지만 곱은 수렴할 수 있잖아. 디귿은 거짓이죠. 니은 어때요? 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합니까? 그렇지 않지. 얘도 그렇잖아. 각각은 발산하지만 합이 수렴하여 만들 수 있잖아. 좌극한, 합이 0, 우극한, 합이 0, 함수값, 합이 0, 삑! 제가 리을에 발라도 되네요. 미음. 얘가 통으로 F 더하기 G가 수렴해, F 빼기 G도 수렴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수 있는 거야. 둘을 더하면 뭐라 할수 있어요? 두 배의 FX가 수렴해. 아, 그러니까 FX가 수렴해. 그러면 FX를 제곱한 애도 수렴해. 이해되죠? 똑같이 빼면 두 배의 GX가 수렴해, GX가 수렴해, GX의 제곱이 수렴해. 그러니까 제곱한 애들끼리 더하면 수렴해. 그렇지. 처음으로 맞는 애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는 미음만 참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살펴봅니다. 얘 어때요? 지금 미음은 참이었어요? 비읍으로 갑니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0이야. F 당시랑 둘다 극한값이 0이네. 그러면 아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요? 아니지.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해봐. fx, x제곱이에요. gx는 x라고 해볼까? 얘는 x는 0에서 둘다 수렴하죠. 0으로 가고 0으로 갑니다. 근데 fx분의 gx 하면 얘가 x제곱분의 x니까 얘가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수렴하지 않죠. 발산합니다. 발레. 자, 이제 시옷.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보다 g가 커. 그럼 극한을 취했을 때도, 극한값도 gx의 극한값 더 큰가? 이거 어때요? 거짓이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가 생겨야 돼? 여기에 등호가 생겨야 돼.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시옷. fx는 말이야.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생각해 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gx는 그냥 2분의 1 x제곱. 선생님 이런 애 극한을 안 다뤘잖아요. 그냥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가 y는 fx. 얘가 y는 gx. fx 항상 음수. gx 항상 양수. 점근선이 있으니까 둘다 0으로 가네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x가 0보다 클때 유리함수로 가지고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가지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fx보다 gx가 크고 gx보다 hx가 커요.

우리 센티니치 정의 아니야? F랑 H가 차이가 없어지면 이런 거야. 거의 같아지면 이런 거야. 거의 같아지면, 오, 얘도 수렴해. 맞아? F가 아래에 있어요. 그 위에 G가 있어. 그 밑에 H가 있어. 근데 F랑 H가 거의 같아진대. 그럼 G도 수렴하죠. 아니야. 이게 이 표현이랑 달라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랑,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HX가, 얘가 둘다 L에 수렴하면, 그러면 당연히 GX도 L에 수렴합니다. 얘는 참이지.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니까. 차이가 한없이 작아져도요, 얘가 발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지수 함수를 짠좀 틀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기 YNX란 직선에 얘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가까워지는 애, 그리고 가까워지는 애, 얘를 45도 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얘가 뭐야? 그럼 밑에 있는 애가 FX는 얘는 X 빼기 2분의 1의 X제곱. 이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애 HX는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여기 Y는 X에 촥 달라붙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달라붙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하면, 연두색. 노란색,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얘가 나란히 차이가 없어지면서 발산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가운데 있는 얘를 GX라고 생각하면, 오, GX 발산하네요? 이런 발래도 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음 하나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연속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연속. 자, 이번에도 항상 옳은 걸 찾으세요. 기억입니다. X 내에서. 누가? fx가 연속이면 절대값이 연속이냐? 절대값을 취해서 연속이면 fx가 연속이냐? 라고 했을 때 fx가 연속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그럼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렸을 때에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겠죠. 얘는 맞지. 근데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야, 니은 거짓이야. 왜 이런 예들은 많잖아요. 여기 X축, Y축, 아까 했던 예 중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얘가 Y는 FX라고 하면. 얘는 꺾어 올리면 딱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가면서 갖다 붙으면서 얘가 절대값 함수는 연속이 되겠지. 근데 FX는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자, D급 봅니다. 자, F랑 G가 둘다 X 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나누었을 때도 연속입니까? 이건 분모가 0이 될수 있어요. 거짓이고요. 이번엔 FX와 GX가 X 내에서 불연속이면 합도 불연속이니? 이런 거야. 이거 어때요? FX가 있어. GX가 있어요. 여기에서 FX 더하기 GX로 가는데 이게 연속인 애들끼리 더해. 빼, 곱해, 더해도, 빼도, 곱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갈까요? 얘가 연속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잖아. 근데 이 불연속인 애들끼리,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했어요, 뺐어요, 곱했어요. 어때요? 얘는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 그대로 적극한, 우극한 함수값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y는 fx잖아요. 근데 만약에 y는 gx를 얘를 크로스 이렇게. 얘가 y는 gx라고 해봐. 그냥 노란색은 마이너스 1로 왔다가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주황색은 플러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도 끊어져 있고 주황색도 끊어져 있지만 얘들을 더했어? 그러면 좌극한 더해도 0, 함수값 더해도 0, 우극한 더해도 0. 곱했어? 좌극한 곱해도 0, 1, 마이너스 1죠? 좌극한 곱한 마이너스 1, 함수값 곱해도 마이너스 1, 우극한 곱해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되는 모양으로 만들면 합도, 곱도, 얘가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예가 존재한다. 그래서 리을도 거짓이고요. 우선 앞에서는

참인 명제가 보기가 기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미음. FX가 X네에서 불연속입니다. 와, 선생님 이거 저 아는 이야기예요. 불연속과 연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합이나 차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곱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얘가 언제 연속이 됩니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GA가 0이면 되죠. 자, X는 A에서 한 점에서 연속이네. 얘가 0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GA가 0이면요, 연속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어떤 경우였냐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럼 좌극한 곱해도 0, 우극한 곱해도 0, 함수값 곱해도 0, 곱해서 0이 되게 만들려면 얘가 좌우함 전부 다 0이면 되지.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발산해버리면. 그러면 곱한다고 해서 연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아, fx가 x제곱분의 1이야. x가 부모에 두개 있어요. gx는 그냥 x예요.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죠. 근데 f랑 g를 짠! 곱해버려. 곱하면 누구야? x분의 1이에요. 여전히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여기 곱해진 애가 x라는 수가 더 많았다면, 그럼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겠지. 만, 안 되는 발레가 있어. 였고요. 자, 마지막 비읍입니다. fx가 다 친구 안에서 연속입니다. 오, x는 a에서, x는 b에서, 점들이 있는데, 얘가 함수값이, 곱하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보호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x축을 경계로 둘다 위에 있거나 둘다 아래에 있거나 x축을 경계로 한쪽에 두 개의 점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프와 교점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사이값 정리해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함수값의 보호가 반대면 열린 구간 A,B에서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호가 반대일 때는. 근데 부호가가 같을 때는 여기에서 판단 기준으로서 쓸모가 없다고 했지.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몇번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삑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개념을 잡을 수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 확인하기 위한 개념 확인 참 거짓 문제가 끝이 났고요. 이제 올림포스 레벨 1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해설 강의 안 보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레벨 1의 1번부터 갑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그리고 F1 마지막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까지 얘들을 각각 구하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잃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좌극한, 우극한 누구야?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옵니다. 좌극한 얼마? 1이에요. 자, 이번엔 X는 1에서의 좌극한도 아니고, 우극한도 아니고, 누구? 함수값입니다. 얼마예요? 2예요. 자, 마지막. X는 2보다 이번에는 큰 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오죠? 우극한이 2입니다. 얘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정답! 5네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려면, 지금 불연속인 순간이 세번 있잖아요. 원래 불연속인 순간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으면 우선 돼요. 근데 왜 불연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연속의 정의가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제가 문제 풀면서 계속 개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근데 수학적인

정의는 뭐야? 정확한 우익한 함수값 세 개가 일치한다는 거지.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왜 불연속입니까? 정확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 극한값이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x는 1에서 왜 불연속이에요? 똑같죠. 얘 정확한이 다르잖아요. 얘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값과 우극한은 똑같아요. 근데 x는 2에서는 어때? 좌극한, 우극한은 어때요? 같아. 뭐가 달라? 함수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레벨 1의 2번으로 갑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x가 한없이 커질 때 fx가 2입니다. 이랬어요. 이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fx가 다항함수인가? fx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결국에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하나만 아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냥 얘를 2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2에 한없이 가까워질 테니까. 객관식이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너무 많겠지만,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잡기만 하면, 언제? 그냥 fx 제일 만만한 거, 그냥 2 잡기만 하면,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성립하니까 문제를 낸 거지. 그러니까 2차 분의 2차, 2차 항의 계수비 정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래도 제대로 상황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누구로? x제곱으로. 분모 문자를 나눠줍니다. 불러보세요.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자, 분자 x제곱을 나누어줍니다. x제곱분의 fx 더하기 2 빼기 x분의 1입니다. 와우! x가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2 빼기 0이야. 당연히 정답이 2지. 이렇게. 자,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시죠. 0이 아닌 두 상수 A와 B에 대하여. 뭐야? 극한값 계산하라는 거잖아. 스텝 1. 어떻게 써야 돼요? 서술형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시다, 항상. 이런 꼴들 서술형. 직접 평소에 써보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구멍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X에 2를 넣어봤어요.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0이 아닌 상수다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지. 얘가 0은 아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은 0이 아니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라. 아니야. 그러니 분모가 0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서술. 됐지? 자, 분모 봅시다. x에 2 넣어보세요. 4 더하기 2a 빼기 6이 0이니까 a는 얼마? a가 1입니다.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루트 x 더하기 2 빼기 2 극한값이 얘가 b예요. 스텝 2로 가죠. 이제는 A 값을 구했습니다. 극한값 계산만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부정형의 극한 계산할 수 있느냐? 0분의 0꼴입니다.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인수분해 시작. 분모 인수분해한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근데 분모 문장에 누굴 곱할 거야?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그럼 분자는 누가 되니까?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x 플러스 2 빼기 4가 되는 거죠. 와우! 여기 분모 x 마이너스 2가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x 마이너스 2가 있었구나. 이제는 대입해도 돼. 5 곱하기 4분의 1 얘가 b네요.

자, A가 1입니다. B가 20분의 1이에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정답 2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같은 문제는 항상 0분의 0꼴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합니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런 꼴이 아니잖아.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죠. 아니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분의 gx 얘가 l이야. 이게 지금 수렴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자 0으로 가야지. 이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죠. 이건 맞아? 이건 틀린 거야. 위에 건 참이지만 밑에 있는 건삑 틀린 거야. 왜? 분자만 0으로 가고 분모는 만약에 3으로 갔다고 칠까? 3분의 0. 그래도 0에 수렴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맞는 거야?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리고 극한값 L이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야 해. 이건 참이야. 차이를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에도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하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야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개념 노트에 정리해 두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볼 일이 많죠. 지금 x는 마이너스 1의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으니 첫 시작, 스텝 1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정의야, 정의. 그래프 그릴 게 아니잖아. 그래프만 그리면 끊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지 않은지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려서 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항상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무슨 말이야? limit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좌극한과 1에서의 함수값과 limit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우극한이 어떻다? 전부 같다는 거지. 마이너스 1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좌극한과 함수값 x 플러스 a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우극한은 얘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한줄 썼으니 이제는 내려와서 두 번째 스텝 2. 우극한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같습니다. 이 식을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요. 서술형 문제에서 이 부분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정의 그대로 쓰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보면서 극한값과 함수값을 떼오는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우극한이라는 것들을 항상 제대로 명시를 해야 감점 없는 모범 답안, 제대로 답안들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극한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이제는 아까 했던 거잖아.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수렴하네요.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분자는 1 빼기 b 플러스 2가 0이니까 b는 얼마? 3이네요. 자, b가 3이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step 3. a 여기 b가 누구야? 3이야. 그럼 분모에 누가 있는 것처럼 x 플러스 1이 있는 것처럼 분자도 x 플러스 1 숨어 있겠지. 인수분해 시작.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됐어요? 자, x 플러스 1 약분하고요. 이제는 x 자리에 누굴 넣어?

마이너스 1로. 그럼 극하가 얼마? 1이죠. 얘가 누군데? 마이너스 1 더하기 A야. 그래서 A는 얼마? A가 2네요. 자, A값, B값 전부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는 3 빼기 2 정답 1이 되지요. 연속의 정의. 그리고 0분의 0꼴의 해석. B를 구했습니다. 부분 점수. 극한 계산. A를 구했습니다. 부분 점수. B-A. 정답. 부분 점수. 끝. 4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연습하시고요. 5번으로 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있어요. fx는 우선 연속이 남수야. 분모. x제곱 빼기 1도 분자. x의 제곱 fx 더하기 fx도. 분모가 연속이 남수. 분자도 연속이 남수입니다. 근데 이때 단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주의. 얘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결국에 항상 분모가 0 되는 순간들만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X가 어디로 가요? 보나 마나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을 톡 건드리고 있는 건 맞지? 그러니 세팅.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스텝 1.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랬어. 분모는 누구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누군데? fx를 묶어내고 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 얘가 3인 거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도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분모에도 분자에도 누가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들도 지금 레벨 1에서 이 5번 문항을 보고 있는 친구는 틀렸으니까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게 3차식을 인수분해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래요. 한 번만 써줄게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거 인수분해 기본이야. A 플러스 B. 여기 세제곱 위에 거 떼고 A 플러스 B 그대로 써요. 위에 차수 떼고. 그리고 나면 뭐가 해야 되냐면 앞에 것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바꾸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야. 오케이. 얘는 세제곱을 쳐도 똑같습니다.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있어요. 위에 있는 3, 3. 차수는 떼고 누가 와야 돼? A-B가 먼저 오고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 앞에 거 제곱 2를 곱해서 부호 바꾸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야. 그러니 X의 세제곱 더하기 1. 인수분해 해보세요.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야. a 자리에 x가 있는 거고 b 자리에 1이 있는 거예요. 위에 거 떼고 누구 먼저 써? x 더하기 1부터 써. 그럼 뒤에 누가 와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꿔 뒤에 거 제곱. 오케이. 마지막 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와? x 빼기 1 쓰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스텝 2 넘어가자.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분모 x 플러스 1 분, x 마이너스 1 분자 인수분해 해보세요. x 더하기 1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자, x 더하기 1을 짠짠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3배의 F, 마이너스 1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니까 뭐야?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어떻다? 같다는 거지. 연속이란 표현 없으면 함수 값으로 넘어올 수가 없겠죠? 얘가 3입니다. 약분해주고 계산.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정답, 마이너스 2가 되지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했지만 대입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0분의 0꼴이라는 거죠. 0분의 0꼴 보여요? fx를 묶어내고 나니까 3차 얘가 살아있다는 거지.

이 안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제 레벨 1의 마지막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지금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겠지만 그런 표현 없이 그냥 구간이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구간이란 건 결국 x의 범위인데 x가 어디부터? 0부터. 0보다 어때? 커요. 4까지. 4보다 어때?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가 1차분의 1차예요. 어? fx가 1차분의 1차야. 부모의 1차가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저게 1차분의 1차면 얘 꼴을 고쳐야 되거든. 어떻게? fx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꼴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x는 p 점근선과 y는 q 점근선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분자의 상수 k,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점근선은 그었어요. k가 양수면 어때요? 점근선을 경계로 십자가 크로스, 얘를 경계로. 자,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의 그래프 그려집니다. 얘가 k가 양수일 때죠. 그렇다면 k가 음수일 때는 어때? 점근선 십자가를 경계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당연히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면처럼 점근선을 경계로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네 구역을 놓고 보면 항상 마주 보고 있는 애들이 한 쌍, 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칭 쌍곡선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드렸고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후속 개념 문제들이 첫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 최소. 두 번째는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혹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 세세요. 아니면 부등식,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습니까? 위, 아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려낼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많잖아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까지. 그러니까 함수들을 그려내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고 방정식, 부등식들을 풀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야. fx는 누군데? fx는 말이야. 이게 1차분의 1차면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이 가분수 꼴인 것 같거든. 가분수 꼴을 대분수로 고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의 12가 있어. 가분수잖아. 그럼 12를 5로 나눠서 여기 12 안에 5가 몇 개 들어가지? 이랬던 거야. 그러면 아, 5가 2개 들어가고 여기에 2개 남지. 그럼 얘를 찢고 찢어요. 2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갔다고. 마찬가지로 해도 분모에 있는 x, 여기 있는 x랑 찍고 찢어요.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x분의 1 이런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점근선 누구야? 분모가 0이 되는 x값. x는 0과 y는 1. 얘가 점근선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분자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떨까?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그려집니다. 얘가 바로 y는 fx가 되겠죠. 자, 주어진 1차분의 1차를 우리가 아는 유리함수의 꼴로 바꿀 수 있느냐, 스텝 1. 그러면 바꾸고 나서 점근선 긋고 분자의 상수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느냐, 얘가 스텝 2죠. 제가 올림포스 미적분원 하면서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들 그리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프 이런 거 그리는 건 기본입니다. 자, 이제 그렸어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주어진 범위에 최대 최소 찾는 거야. 0보다는 어때? 크지? 아, 0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니까 정의가 안 되네. 0일 때 함수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빠져 있는 거야. 0보다 커. x는 0을 경계로 오른쪽

것만 보라는 건데 어디까지만 X가 4인 곳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만큼이죠. 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서 F4까지 가는 거구나. 좋아. 최대값은 F4입니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등호를 가지고 표현했지만 극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런 말이 아니야. 극한 값이라는 용어는 수렴할 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수렴할 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니? 그 가까워지고 있는 값을 극한 값이라고 하자. 이런 거라고. 그 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0에서 우극한 입,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극한 값이 없죠. 하지만 등호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건 값이 서로 같다는 표현이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 기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최대값 X에 4 넣었어요. 뭐 여기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4분의 3에서 최대값이 4분의 3,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한 이야기들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올림포스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처럼 내어준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스피드 핵심 개념. 여러분 손으로 쓰고 많이 읽고 하자. 이게 첫 번째 숙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꼭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았으면 하는 것.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처음에 주어진 그 명제, 보기를 보고 참거지 판단하는 것 있죠? 그래서 참거지 판단할 때 참인 것은, 오, 이거 당연한 거야. 느낄 수만 있어도 되는데,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들어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한 종합 문제 레벨 1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레벨 2 문제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왕 끝판왕 정중령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질 뿅뿅 화질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하기 전 지금 뭐가 생각이 났는 것이 있는데, 그냥 광고에 나오는 그 무언가인데 그 광고가 뭐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되게 그 이런 발전에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뭘 궁금해하면 그 초록색 창에 검색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거의 우리 엄마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근데 요즘은 사실

사실 그렇게 AI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세상이잖아. 되게 그게 낯설면서 약간 어떤 거냐면 추구를 하고 싶은데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더 그런 건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검색이라는 게 내가 그냥 추상적인 궁금함은 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궁금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뭐가 될건 모르면 빨리 이렇게 빨리 더 찾아보잖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던 시대에 말이야. 옛날에 할미가 있던 때 내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때만, 그 전에는 여러분 뭐가 궁금해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지. 내가 뭐 사전을 들고 다니든 이러지 않는 한. 그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바로 찾아보는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알수 있어서 좋은데, 대신에 내가 찾아보려다가 뭘 잠깐 해가지고, 아, 내가 아까 뭐 찾아보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라고 할 때, 그걸 안 찾아봐도 큰일이 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약간, 다알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궁금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만히 있는 시간은 또좀더 없어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공부에도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와 관련된 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수학 공부할 때에는, 오늘은 또 고난도 문제들을 우리가 좀풀 건데, 고민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는 외부에선 잘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더더욱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결론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역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궁금해하고, 탐구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나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조차 모를 때 뭐라고 물어봐? AI한테. 내가 지금 모르겠는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런 문구를 쓰는 건 아닌데 이런 뉘앙스인데 얘야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나? 좀 모르겠네. 신기하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 다시 갑니다. 자, 오늘은 서술형 연습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이라는 걸풀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확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절대 못풀것 같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있지. 그런 문제들보다는 쉽게 나왔어요. 아이, 근데 여러분, 지금 올림포스야. 첫 단계로 들어왔는데, 그 A to Z라고 하면 여러분, 그 G, Z 단계까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한 방에 알아야지는 솔직히 아닐 거 아니야. 조금 남겨놔야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가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포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서술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서술형 문제는, 근데 이게 편차가 조금 있어. 1번이 엄청 쉽고요. 2번은 좀 어렵고요. 아, 그렇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쓸 때의 여러분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풀이를 시험지에다가 풀고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옮겨 쓰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시죠? 뭐, 확통까지 왔는데 모를 리는 없고, 그럴 새는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뭔가를 풀어놓고, 그거를 들고 가서 예쁘게 옮겨 쓴다가 아니고,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서술형 풀이까지 되도록 그 자체로 풀어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연필 풀이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그러잖아. 수학에서는 지울 수 있게.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이 바로 옮겨서 쓸수 있으면 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러면 서술형 해설에 맞춰서 우리가 풀이를 해야지. 매번. 모든 문제를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할 거예요. 1열로 나열을 할 겁니다.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000 이상인,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는 거야. 3,000 이상인 홀수예요.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4자리라고 하면 어떡해? 4자리를 만들고요. 홀수기 때문에 여기에 갈수 있는,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1 또는 3밖에 없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죠? 3,000 이상이 되니까 1,0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요? 3과 4밖에 없겠지. 여기는 네 가지 다 돼.
다 되라는 말안 써도 돼요, 서술형에. 자, 그러므로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곱하기 2가 됩니다. 뭐더 없어. 정답은 64. 선생님, 서술형 이렇게 써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서술형을 그러면 얘를 아예 안 쓰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요. 3000 이상이니까 10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3이랑 4밖에 없죠? 두 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자유로우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그리고요, 1의 자리는 홀수니까 1과 3만 되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 응? 그래서 64라고 했어. 근데 그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요, 이 정도 암산은 그냥 하니까요. 2, 4, 4, 2 곱하면 되겠죠? 64네요.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10점 만점이잖아? 여기 한 2점 받아요, 2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니, 저는 근데 너무 똑똑해갖고 쓸 수가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지. 서술형이잖아. 왜 그렇게 답을 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야.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서술형입니다. 거기에 뭐 대단하게 중복 순열을 사용한 거니까요. 파이를 꼭 이용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건 없고요. 그 과정만 적어주면 돼. 누가 봐도 네 자리를 만들고 있고, 맨 앞은 3000 이상이니까 3, 4가 가능하고, 1의 자리는 1과 3이 가능하고, 얘네는 자유로워요. 뭐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이거 안 써도 상관은 없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도 돼. 그냥 3, 4, 1, 3. 그래서 어때? 두 가지. 여기는 1부터 4까지가 다 가능하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러면 설명이 다 되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서술형이니까요. 뭐, 3000 이상이려면 1000의 자리가 3 또는 4가 되는 이유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자리 자연수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있다부터 시작을 하겠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런 부분에서 굳이 굳이 4파이2로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64 끝. 그 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서술형으로 내기 좀 애매해요. 단계랄 게뭐 딱히 없어. 그쵸? 단계랄 게 딱히 없어. 서술형은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 내 기분상 이건 맞다고 하고 싶어. 이렇게 채점할 수 없어. 무조건 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채점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1의 자리가 1과 3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00의 자리가 3과 4만 들어간다는 건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한가? 정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생략이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는 그냥 못 받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2, 4, 4, 2 곱한다고 쓴 거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64라고 쓴 것도 맞다고 하지 왜? 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풀이를 하는 연습 자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래도 1번은 단계가 너무 없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 2번도 근데 서술형으로 내려오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1번과 2번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2번은 여러분 약간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보세요. 자, ABCD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12, 합이 10이야. 예를 들어서, 나에 해당하는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 개씩 미리 주는 중복조합 문제겠구나를 생각은 할수 있어.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의 장점은 뭐냐면, 중복조합이구나를 눈치챌 수가 있잖아. 중복조합은 티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거 볼까? 짝수의 개수가 두개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어.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영 개거나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여기 뭐야? 짝수야. 그럼 생각해봐요. 짝수가 두 개고, 그럼 홀수가 두 개인 거지. 이러면 가능해? 이건 가능해. 케이스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짝수가 두 개고 홀수가 두 개인 건 가능한데 잘 봐요. 짝수가 한 개고 아니, 홀수가 세 개인 건 가능해. 두개 이하니까 가능하지라고 하기엔 봐요. 홀홀홀 더하면 홀이에요. 홀 더하기 짝하면 홀이죠. 얘도 홀이 돼야 됩니다. 짝인데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2번 케이스에선 이게 안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걸 써놓고 X를 쳐도 상관은 없어요. 케이스 나눌 때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짝수가 몇 개?

이해가 가능하겠어? 짝수가 짝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또는 0개.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어야 됩니다. 실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점수 배점을 받을 거예요. 자, 케이스를 나누신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얘가 더 쉬우니까 얘부터 할게요. 짝수가 두 개라고 하면 A, B, C, D 중에서 짝수가 될두 개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4, C, E 하고 시작할게요. 짝수 두 개를 고른 거야, 그치? 그 다음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 A가 짝수, B 짝수, C, D가 홀수라고 할게.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2번은 이따 저쪽 멀리에다가 쓸게요. 풀이를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세워야 돼? 짝수니까 E, A 프라임, E, B 프라임, 홀수니까 E, C 프라임 플러스 1, E, D 프라임 플러스 1. 이게 10이야. 단, 주의사항이 있죠.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는 자연수, 이런 거 써주세요. C 프라임과 D 프라임은 어때요? 음이 아닌 정수.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문자를 도입할 때는 무조건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는 문자는 문제 안에 없고요. 그런 문자를 내가 도입을 했다면 나는 그 문자의 의미를 꼭 써줘야만 한다고요. 그죠? 이거 안 쓰면 사실 틀려. 그지? 자, 그래서 한번더 정리합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만 더하기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면 1과 1 넘겨서 10 되고요. 2로 나누니까 5가 됩니다. 이 정도 암산해도 됩니다. 단계 써도 되지만 이 정도 암산을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한번더 가요.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한개한개 미리 줍니다. 남은 게몇 개야? 남은 세 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 가지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나누어 줍니다라고 H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솔직히 나는 이렇게 쓰자마자 분명히 각각 몇 개가 궁금한지 칸막이를 설치할 것 같고 공을 세개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눕니다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H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H를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선생님 공과 칸막이 썼는데요. 아무 상관없지.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20가지예요. 이거 20이라고 쓰면 굉장히 위험해. 이 20이 어디로 가야 돼? 그지? 요런 거 생각을 꼭 하세요. 나란 사람,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AB가 짝수이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고른 거고 AB가 짝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0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4C 곱하기 20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답은 얼마야? 120. 요런 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죠? 일단 서술형을 위해서 특별히 뭐더쓴건 없어요. 더쓴 것이 있다면 요 정도? 요 정도 썼다는 거 정도? 그지? 응.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쉽다고 했으니까 일로 갈게요. 짝수 없어. 홀수 4개. 이거야, 이거, 이거. 그죠? 얘는 쉽지. 홀수 4개니까 EA 프라임, EB 프라임 1, EC 프라임 1, ED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가 12가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때요? 이, 아, 닌, 정수. 이렇게 놓으면 되지. 어쨌든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으니까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죠? 자,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11114 넘기시면 8이고 2로 나누니까 4가 됩니다. 그. 네 개가 네 개일 때는 4H 4를 쓰셔요, 여러분들. 왜 웃는지 알겠지? 헷갈리더라도 그냥 네개네 개니까 그 H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렇지? 둘이 더해가지고 7, 1 빼고 C 3 해서 계산을 하셔도 여러분 이거 7이야. 4팩 3팩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물론 근데 나 여기까지 다 썼으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공과 칸막이의 위력. 칸막이 몇 개야? 무조건 3개야. 공몇 개야? 4개야. 그러면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다로 짝대기 몇개 긋자마자 바로 와요. 굳이 H로 표현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 자, 요렇게 계산이 바로 됩니다. 이거 몇 가지? 35가지. 얘는 뭐 곱할 거 없었으니까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35가지입니다. 마무리는
120 더하기

35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155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고난도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고난도라고 받아들였을걸요? 자리 배치의 문제인 것 같아. 어렵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할 거리는 있어. 그리고 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누려는 그런 조건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가만 가지고 뭐할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었고요. 나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케이스를 나누게 된 거잖아. 그쵸? 짝수의 개수가 두개 이하라고 하면 보통 뭐라는 생각을 해? 짝수가 두 개거나 한 개거나 0개다. 근데 한 개면 안 되네. 그걸 썼다가 안 되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X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케이스를 총 3개로 나누고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인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썼다가 지우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렇다면 3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 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풀면 뭐 딱히 서술형에 대한 그건 없어요. 지금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눈 거에 대해서 풀이 과정이 각각 여러분들 점수 배점을 받을 거거든? 그치? 거기에서 짝수, 홀수, 개수를 잘 구분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짝수, 홀수들을 표현해가지고 중복조와 풀이로 바꿀 수 있었는가, 요런 것들이 점수 배점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한번 더. 3번 가봅니다. 아. 누구예요? 이항정리예요. 어떻게 해도 얘는 어렵지 않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을 정규직에서 x제곱의 개수와 x내제곱의 개수의 합이 9가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굳이 일반항 풀이 한번 해. 1-x제곱의 n제곱에서 일반항을 쓰시면 이런 거안 써도 돼. 그냥 일반항 이렇게 쓰면 돼요,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대신에 1 요렇게 공동그라미는 칠게, 나를 위해서. 그러면 n개 중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 중요하잖아. 그게 몇개 뽑히느냐에 따라서 x의 거듭 제곱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지? n개 중에서 r개가 마이너스 x제곱을 뽑는다면 나머지는 1을 뽑을 텐데 1n-r제곱은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1 곱하면 그냥 안 써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x제곱의 계수. 그 다음에 x4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돼. x제곱의 개수를 찾는 과정에서는 r이 얼마면 되겠어요? 1이요. 이거 찾는 거야. r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임으로. 서술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더 친절하게 썼어.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 자, r이 1 되므로 nc1. 그 다음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뱉어놓고요. x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계수만 쓰라고 제가 계수라고 썼으니까 굳이 이거 안 쓸게요. 편하게. 이래도 되잖아. 그치? 자, 한번더 갑니다. 이때는 r이 얼마예요? 4가 되려면 r이 2면 되겠죠. r이 2라는 걸 밝혀내면 돼. r이 2이므로 그때는 nc2가 되고 여기가 제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대? 서로 합하면 9가 된대. 써볼까요?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n n-1이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한테 n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이것만 정리하고 양변에 2 곱하면서 한번더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내려오면 되고, 얘는 2 받아서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여기는 2 받으면 18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안녕. 2차 방정식을 풀다니. 그죠. 해서 6과 3으로 쪼개고, 마이너스를 얘가 가져가는데, n이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치. 6이어야겠지. 3은 안 되겠지. 끝. 그래서 n 값은 6이 됩니다. 돼요? 어차피 일반항을 쓰더라도 x제곱에 대한 거, x4제곱에 대한 거 각각 쓰셔야 되는데, 자, 사실상 단계 이만큼은 줄일 수가 있죠. 왜? 아니, 꼭 일반항을 써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일반항 안 쓰는 선생님 풀이로 서술형 풀이를 쓰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있네요. 이거 한 개. 이거 n-1개.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얘는 n-2개겠지. 이때가 뭐야? x제곱. 이때가 뭐야? x4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나 지금 뭐 하는지만 알려주고 있으면 되잖아. 자, 한 개일 때니까 어때요? nc1.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 1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의 계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nc. 끝.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 때의 이야기지. 왜냐면 여러분한테 사과가 10개가 있었어. 자, 두 개를 먹었다. 남은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서술형 문제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8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떤 문제를 풀려면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단계대로 평상시에도 풀어내는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모의고사지 문제집 보면 문제 있고 그 밑에 여백이 되게 많잖아. 그 여백 왜 있겠어요? 거기다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원래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때 단계 단계별로 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서술형인 거잖아. 그죠? 새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갈 거라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풀 거예요. 고난도라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귀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살짝 가질 거고요. 잔소리 메뉴판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DA까지 있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잔소리지만 이제는 제가 마지막의 잔소리로 넘어갔던 걸로 내 기억을 하고 아니다 대단원까지 많은 잔소리가 이쁘다 어쨌든 간에 끝났잖아 요번 파트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잔소리 갖고 왔어요 얘는 유료 판매하지 말아요 들어야 되는 잔소리예요 듣고 싶지 않겠지 듣고 싶지 않겠지만 들어야 하는 잔소리예요 휴대폰을 하고 있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발전이 오지는 않아요. 휴대폰 없이 좀 지내봐봐요. 되게 어색할 텐데 저는 주말 같은 때는 이렇게 약간 멀리 잘 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휴대폰을 내가 갖고 항상 그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타인이 나에게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주는 거잖아. 내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가 받아. 뭐 이런 것들은 그만큼 남에게 내가 나에게 원하는 시간만큼 내 내어준다는 거잖아. 싫어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 반항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휴대폰을 그냥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렸지. 난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스스로가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공부하면서 가장 느껴야 되는 느낌은 저는 멋이라고 생각해요. 집중하는 나란 사람 너무 멋있어요. 이런 느낌처럼 휴대폰 멀리 두고 공부해 보세요. 그거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휴대폰을 끈다는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인데다가 그걸 끄고 공부를 하다니 나란 녀석은 진짜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일? 느껴지는 날?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들. 내가 김치찌개를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나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쵸. 그걸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좀 그만해라라는 잔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자주 날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오 고마워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끄세요. 맞다,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네? 하고 꺼보세요. 그러면 너 휴대폰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애가 바로 꺼. 그러면 잔소리가 거기서 멈춰요. 뭘 어떻게 더 날아갈 잔소리가 없어. 꿨잖아. 그죠? 잔소리도 스탑하고 스스로도 멋있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진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뭐 연락하는 거 친구들과 그냥 크크크크를 남발하는 대화 아주 즐거운 거 아니까 굳이 계속 크크크크를 보내진 않아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런 낭비되는 시간들만 모아도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해보세요 좀 멋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요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고난도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얘네가 나오는데 제가 1번을 보고 기가 막혔거든요. 왜냐? 안 어려워서 기가 막혔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봐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합니다. 1열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택한 4자리 중 3의 개수는 1개 이하거나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고난도 문제는 쉬워요. 근데 포장지가 멋있어요. 그 포장을 잘 벗겨내기만 하면 돼. 한개 이하이거나 라는 말을 보자마자 어때요? 3의 개수가 한 개. 오타야, 오타. 한 개.

요거는 0개 면 돼요. 3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요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면 3의 개수가 2개, 3개, 4개도 되기는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준이 되는, 즉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통에 특히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케이스 나누기입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 이를테면 3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뭐 다 되네. 이웃하는 것도 되고 3이 0인 게면 1, 2로만 구성이 되면 되는 거고 3이 두 개 있으면 맨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다음 한 칸 뛰고 있거나 지금 머릿속에 엄청 다양한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해야 돼. 지금 내가 말한 것들에서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이 이미 등장을 했어. 뭐죠? 너무 대놓고 등장을 했어. 3의 개수요. 그러면 3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볼까? 3이 0개 들어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에 모두 다 뭐만 있으면 돼요? 3 빼고 0, 1, 2가 있으면 되는데 맨 앞에는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맨 앞은 두 가지. 나머지는 3은 안 돼. 0, 1, 2, 0, 1, 2, 0, 1, 2 세 가지씩 끝. 순식간에 하나의 케이스가 해결이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풀어. 케이스 나누고 경우의 수 구하고 뭐 케이스 나누고 경우의 수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3이 한 개 있어. 얘는 어떻게 풀래요? 사실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구성을 하는 거야. 3이 하나 있다면 그 뒤에 뭐뭐뭐가 있고 막 이렇게 구성을 다 하고 배열할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시고요, 여러분들. 3이 한 개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 3을 어디에 넣을래? 그 3을 일단 집어넣고 시작하세요. 3이 한 개라면 나머지는 0, 1, 2겠지. 그 3이 어디에 들어갈래? 자, 맨 앞에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얘네는 요거랑 상황이 달라요. 맨 위는 3이 한 개 들어간다를 활용을 하는 동시에 그가 천의 자리에 들어가 줌으로써 우리의 고민 걱정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뭐죠? 0이 맨 앞에 가는 경우가 이미 제외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자유롭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0, 1, 2, 0, 1, 2, 0, 1, 2, 3의 세제곱이에요. 대신에 얘네들은 어떤가 봐봐. 맨 앞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1 또는 2가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0, 1, 2, 0, 1, 2.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얘나 얘나 얘나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죠? 나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도록 할게요. 괄호 안 해도 돼.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제가 괄호 해놓은 거예요. 그죠? 총 케이스가 케이스 안에 케이스로 네 가지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같은 케이스. 천의 자리이거나 아니거나. 천의 자리이거나 아니거나로 구분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럼 얼마냐면 27에다가 요것도 27, 2 곱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네. 그러면 27 곱하기 3 하니까 그냥 81로 바로 쓸게요. 이 네모 왜 치냐면 마지막에 네모 친 아이들만 더하면 돼. 케이스를 많이 나누니까 그런 식으로 더해야 되는 값들을 표시를 좀 잘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 됐죠? 요렇게. 자, 1번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케이스 두 가지는 끝났어요. 그러면 3이 두 개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웃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요. 그러면 3은 여기 있거나 맨 앞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맨 앞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더는 안 되네. 그러면 맨 앞이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외에 3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끝이야. 자, 여기서 눈치를 혹시 챘다면 3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돼? 아무리 떨어져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웃하게 되기 때문에 3은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은 2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케이스가 끝났어. 그죠? 자, 가봅니다.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0, 1, 2, 0, 1, 2가 다 되죠. 여기도 0, 1, 2. 그러니까 3 곱하기 3. 예.

얘도 어때요? 3 곱하기 3. 여기는 어때? 얘는 다르지. 그 천의 자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 1, 2. 여기는 0, 1, 2. 그러니까 2 곱하기 3입니다. 이들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9, 9, 6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자, 마무리는요. 제가 네모 친 것들만 이쪽에다가 더할게요. 54, 81, 24 더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78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얼마? 159.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쉬워요. 자, 케이스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밖에 케이스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딱 봐도.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는 사실 누구나 바꾸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을 보고 아예 안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도라는 말 밑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러면, 앞에 서술형이었을 때랑 사실 문제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뭐 글씨 있고 박스 있고 그지? 얘도 글씨 있고 박스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고난도, 이상하게 모의고사의 4점, 뒤쪽으로 넘어가서 있는 그런 배점이 높은 문제의 유형, 뭐 내신도 마찬가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이렇게, 일단 안 풀고 싶어 이렇게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돼. 고작 네 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게다가 누가 봐도 3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다 버무려져 있어요. 3의 개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인 건데 해보시면 3개거나 4개거나가 필요 없다는 것도 바로 눈치가 채지거든. 이런 거를 자꾸 써봐야 돼. 내가 푼 거를 보는 건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잘 푸는 거야. 내가 잘푼 거다, 나. 그지?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본 다음에 분석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와, 잘 푼다가 아니고. 그지?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확통이 좀 편안하고 쉬워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어쨌든 수능으로 봐야 되는 세 과목이 있는데, 대수, 미적분원, 뭐 확통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누가 봐도 얘가 제일 귀엽잖아, 그죠? 제일 귀엽잖아. 그러니까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는 방법은 그런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하지 말고 봐요. 얘네들 중에 제일 쉬워요, 진짜로. 자, 함수의 개수일 뿐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자, 근데 가 읽어봐. K가 X 안에 들어있는 원소일 때 모든 K에 대하여 K 더하기 FK의 값은 짝수이다. 라고 읽으시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수학을 잘하는 비법. 뭐든 집어넣고 예시를 들고 끄적입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집어넣고 예시를 든다는 것도 끄적인다는 거잖아. 뭐라도 좀 끄적여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자, K가 X 안에 있는 원소라고 했으면 그래봐야 누구밖에 없어요? 1, 2, 3, 4, 5, 6밖에 없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으면 1과 1의 함수값의 합은 짝수야. 1은 뭐지? 홀수지. 그러면 F1은 뭐여야 되겠어요? 합이 짝수가 되려면 네, 홀수입니다. 오! F1이 홀수구나. 자, 2 더하기 F2는 어때요? 또 짝수여야 돼. 얘 뭐야? 짝수야. 그러면 F2도 어때야 돼요? 짝 더하기 홀은 홀이잖아. 예스, 얜 짝이어야 돼요. 아직 눈치를 혹시 못 챘어? 그럼 F3도 해. 3 더하기 F3도 짝수여야 돼. 얘 뭐야? 홀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홀이야. 이제 눈치 챘어? 여기서 알려준 건 1, 3, 5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얘네 스스로가 홀이기 때문에 홀수여야 하는 거고요. 짝수들의 함수값은 짝수여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 다시 가를 엄청 쉽게 말해볼까요? 홀수는 홀수를 쏘고요. 짝수는 짝수를 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쉽겠지. 왜 그렇게 안 써주냐고? 해석을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타이핑을 하더라도 얘가 더 짧아. 그렇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나 그냥 이거 읽고 바로 딱 눈치 아니야. 써봤어. 써봐. 써보면 돼. 홀수는 홀수를 쏜대요. 오케이. 그러면 홀, 홀, 홀 더해서 11이 되었구나. 이거지. 그지? 얘네는 짝짝짝을 쏘는데 크거나 같다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크거나 같다함수? 얘는 중복 조합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1, 3, 5도 쏘고 2, 4, 6도 쏴야만 함수가 완성이 되기는 해. 근데 거기서 제가 2, 4, 6은 2, 4, 6끼리만 뽑아낼 거고요. 1, 3, 5는 1, 3, 5끼리만 뽑아서 생각할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왜? 원래 함수라는 게요, 1이 누구를 쏘든 2가 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 덕분에 F1과 F3과 F5는 서로가 연관이 생겼고요. F2와 4와 6도 연관이 생겼어요. 그죠? 하지만 홀수가 쏘는 것과 짝수가 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없단 말이야. 따로 떼서 생각하신 다음에 난뭐할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곱하겠지. 그래야지. 왜냐면 1, 3, 5도 쏘고 2, 4, 6도 쏴야만 한 경우로 완성하잖아. 어? 쏴야 한 경우를, 즉한 함수를 완성하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내가 약간 말이 빨라진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치?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내뱉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얘를 먼저 한 이유는 뭐겠어? 그럼 쉬우니까. 그치? 자, 2, 4, 6의 경우에는 무조건 뭘 쏴야 된대요? 2, 4, 6을 쏴야 돼요. 얘네가 얘네만 쏘면 돼. 내가 원하는 건. 아, 근데 뭐라 그랬죠? 크거나 같다야. 중복 조합임을 미리 눈치를 채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 극단적 예시를 드는 거지. 모두가 이를 쏴. 즉,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는가가 중요하네. 공세계 칸 둘의 배열입니다. 끝났죠? 뭐라고 하면 돼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획기적이죠. 즉, 2, 4, 6이 쏘는 방법의 수가 10가지인 겁니다. 2, 4, 6이 쏘는 방법의 수가 10가지인 거예요. H로 하면요. 3H, 3이지. 3개에서 3개를 쏘니까 이 정도는 좀 쉽다, 그치?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만약에 중복 조합임을 눈치채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 너무 대놓고 함수에서 크거나 같다는 중복 조합 유형이야 라고 설명을 계속해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중복 조합임은 미리 눈치채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죠? 오케이. 자, 여기는. 얜더 쉬워. 합이 11이 되는 홀수들을 찾아봐요. 홀수는 1, 3, 5거든요. 일단 제일 쉬운 거 5가 두 개면 5, 5, 1일 수 있고요. 배열은 나중에. 지금 여기선 뭐할 거냐? 구성 후 배열을 생각할 겁니다. 가디순. 중복 조합과 가디순이 같이 나오네요. 예스. 심지어 곱의 법칙도 사용할 건데 뭐. 자, 5, 5, 1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구성해봐요, 또. 5는 하나 두고 3, 3이면 되겠지. 5가 없으면, 5가 한 개인 경우까지 해서 5가 없으면, 3, 3, 3은 해봐야 합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5, 5, 1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또는 1이 누가 될래? 해서 3가지. 5가 누가 될래? 해서 3가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6가지입니다. 자, 홀수들을 쏘는 방법의 수는 6가지. 짝수들을 쏘는 방법의 수는 10가지. 그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야 한 경우로 완성하잖아. 그치? 얘네가 다 쏴야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합니다. 정답은 얼마? 60.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F1이 있는데 밑에도 F1이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나한테 올라가는 거지. F1이 대체 무엇을 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는 나대로, 다는 다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성 후 배열한다는 거 제가 많이 해요. 일단은 됐고 합이 11이 되는 그 구성을 먼저 살펴요. 그 다음에 F1이 뭐가 되고 F3이 뭐가 되고 F5가 뭐가 되는지는 나중에 배열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중복 조합도 등장, 그 다음에 가디순도 등장, 그 다음에 해석도 등장.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문제가 재밌어지는 거겠죠? 자, 라스트도 중복 조합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눈치를 챘냐고요? 같은 종류의 볼펜이야. 그러면 내가 뭘 나누어 주더라도 어떤 걸 나누어 줬는지가 궁금하지 않아. 몇 개를 나누어 줬는지가 궁금해. 그때가 중복 조합이야.

되는 거야. 그 생각해놓고요. 또 같은 종류의 이번엔 연필입니다. 연필, 볼펜, 7자루, 9자루 이렇다고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필은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요. 볼펜은 다른가 보지? 어, 맞아. 볼펜은 적어도 한 개의 볼펜을 받는데.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미리 주어. 그죠? 자, BCD가 받은 모든 연필의 개수의 합은 A가 받은 연필의 개수의 두 배이다. 자, 좋은 점.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선 볼펜만 얘기하고요. 여기선 연필만 얘기합니다. 볼펜의 개수와 연필의 개수가 같이 연결이 되면, 어? 막 볼펜의 개수와 연필의 개수의 합이 뭐 3이다, 막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볼펜이 몇 개씩 주어졌는지를 내가 생각해서 연필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건 어때? 볼펜은 볼펜대로 나누어주시고, 연필은 필대로 나누어주래. 그럼 쉬운 볼펜부터 나누어줄게요. 자, A, B, C, D한테. 볼펜은 뭐라고? 7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은 적어도, 오케이? 하나씩 줘. 남은 게 몇 개죠? 남은 3개만 나누어주면 됩니다. 칸막이 바로 설치할까요? 칸막이 3개에 공 3개니까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 공 3개, 칸막이 3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굳이 H 써달라고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배열합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오케이.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20가지는 볼펜을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연필을 나누어주는 방법을 찾아서 곱할 거예요. 왜 곱해요? 계속 아까부터 얘기한 게 똑같은 말이야. 볼펜도 나누어주고 연필도 나누어줘야 한 경우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치?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BCD가 받은 모든 연필 개수의 합이 A가 받은 연필 개수의 두 배래. 그러면 이거 아니요? 그죠? 근데 A, B, C, D가 받은 연필의 개수를 싹 다 더하면 그게 몇 개여야 된다고요? 9개잖아. 그럼 이게 2A라고? 그럼 A가 몇 개 받은 거야? 3개 받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필을 남기진 않잖아. 남김없이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리만 했더니 A의 개수가 그냥 3개가 된 거예요. 아, 이 맙소사.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A는 일단 3개를 받았어요. 골라 안 골라? 안 골라. 똑같은 연필이에요. A는 그냥 3개를 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럼 BCD가 몇 개를 받아요? 6개예요. 미리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칸막이 2개와 공 6개의 배열. 칸둘 공 6으로 쓸게요. 칸둘 공 6. 어마나 이렇게 쉽다니. 자, 8팩을 2팩, 6팩으로 나누었어. 끝. 8, 7, 2로 나누니까 28가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연필을 나누어주는 방법이고요. 이게 볼펜을 나누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이제 곱해주면 돼요. 28, 끝. 우왕. 그래서 얼마야? 560. 정답은? 정답 560이에요. 쟤 왜 웃느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번과 3번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문제의 풀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하는 눈에 대한 거야. 나와 다조건, 그러니까 가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쏘는지 알려주고 나와 다조건이 어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1, 2, 3은 1, 3, 5는 1, 3, 5대로 2, 4, 6은 2, 4, 6대로 알아서 쏘시고 그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한 경우로 완성하기 때문에 저는 곱할게요 라고 했다면 똑같은 거야. 여기도 보시면 볼펜과 연필을 나누어줘. 기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볼펜을 나누어주고 연필을 나누어주고 그 병우의 수를 곱합니다. 어차피 볼펜도 나누어주고 연필도 나누어줘야만 우리가 한 경우로 완성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그냥 한 개씩 미리 주고 나머지 알아서 나눠줘. 연필만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당황하지 말고 생각을 해. 그래봐야 총 연필의 개수가 9개거든.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거거든. 남기면 안 돼. 그죠? 남기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A가 받아가는 게 3개구나가 바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9개 중에서 굳이 요 3개를 골라잡을 것도 없죠. 왜냐면 다 똑같은 연필들이거든. 같은 연필 이런 표현도 다 중요해. 만약에 연필이 달랐으면 그때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개수를 가지고 A한테 줄 수 있는 연필의 종류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굿씨삼이 들어가야 되고, 요 6개도 어떤 6개를 어떻게 BCD한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가 달라져. B가 하나 가져가면 어떤 1개야? B가 2개 가져가면 6개 중에 어떤 2개야? 이거 다 생각해야 돼요. 그건 중복 조합으로 갈 수가 없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각각 몇 개씩 줄지만 고르면 된다는 거지. 다른 거면 종류까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개를 주고 나니까 그냥 6개만 남았어요. 대신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건 각각 볼펜도 한 자루씩, 연필도 한 자루 이상씩 받는다 이랬으면 하나 미리 주고 나머지를 나누어 줬어야 됐을 텐데, 그냥 이때 궁금할 때 이게 보여야지. 아, 연필은 그냥 줘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가면 돼? 서로 다른 세 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6개구나, 3H 6이구나 하셔서 계산하시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둘이 더하고 9C 6 되니까, 결국은 9C 6이 된다, 8C 6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보통 그냥 칸막이 바로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굳이 제가 H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난도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이제 대단원 종합 문제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레벨 3까지 넘어가요. 근데 레벨 3까지 넘어갔을 때는 요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복습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꽤나 잊혀졌을 수 있는 중복 순열, 가디슨, 중복 조합 개념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대단원 종합하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복습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오늘 거 복습도 잘하고 오시고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였으니까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고 있는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태계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표범 무늬의 옷을 입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생물 다양성의 개념 정리를 빠르게 하고 뒷부분에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어떤 카테고리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생물 다양성이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주요 개념, 용어만 훑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다양할수록 좋겠죠, 그쵸?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수준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나누는데 이 용어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데 요즘 자꾸만 그게 위협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요? 대책 몇 가지 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전혀 유추하기 어렵지 않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다. 그런데 그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세 가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바로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더 범위를 넓혀서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유전적인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한 종 내에서 얘기가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한 종, 한 개체군데.

내에서 그 똑같은 종인데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눈동자가 검은색, 갈색, 에메랄드색, 약간 보라색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종인데도 지금 눈동자 색이라는 형질이 너무너무 달라. 그게 왜 그럴까?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 색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현이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종 내에서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멸종 가능성이 높아져요. 굉장히 단일한 어떤 조성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는 잘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개체가 하나도 없어서 다 같이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만약에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면 만약에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그 많은 유전자 중에 어떤 것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 다양한 정도겠죠. 그럼 이거보단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쵸? 종 자체가 여러 종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종의 수가 다양한 정도. 우리가 생물 다양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사실은 종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 다양성? 어? 여러 종이 있겠네? 여러 다양한 생물이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가 있을수록 종 다양성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지역의 종수가 같을 때에는 종의 비율이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 엄청 많고 나머지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이 분포하는 것이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비율이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인데요.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번, 2번까지는 생물들 안에서 그게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의 문제지 생물들 안에서 따지는 다양성이에요. 근데 생태계 다양성은 그 외의 환경 요소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그 다음에 비생물이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생태계의 다양성이다. 왜? 생태계란 개념 자체가 생물도 비생물도 같이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생물적인 요소, 환경 요소가 다양해지면 또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물과 비생물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개념이 생태계 다양성이다. 우리가 그냥 단일하게 들판만 있는 것보다는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다양할수록 다양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다음은 이런 생물 다양성 왜 중요할까? 왜 다양한 종이 골고루 분포하면 좋을까? 왜 유전적으로도 다양하면 좋을까? 자,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 공간이 좀 부족했고, 이건 굳이 안 넣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 예를 들어서, 종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뭐종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한 종류니까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일한 종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일 때 뒤쥐가 만약에 없어져.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수리부엉이도 굶어 죽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먹이 사슬이 얽혀있는 그런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종이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뒤쥐가 없어져. 그럼 어때요? 수리부엉이 굶어 죽나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대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한 종이 아예 멸종이 되더라도 그 생태계가 유지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높게 유지해야 되는데 위협받고 있어요. 왜? 제일 큰 요인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숲을 막 밀어버려. 그러면 숲에 사는 생물들? 그냥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다 완전 밀지 않아도 조각나는 단편화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종이 도입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뉴트리아를 우리가 그 고기와 모피를 이용하려고 들여왔는데 엄청나게 번식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가시박이라는 종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산천 초목을 다 뒤덮어가지고 광합성 못하게서 다 고사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막 잡거나.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막 물에다가 이렇게 뭐 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기 충격 줘가지고 막 물고기 잡고 막 이런 방법, 이런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잡거나 아니면 과하게 잡아서 씨를 말리거나 그러면 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의해서도 이 생물 다양성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식지 파괴가 가장 좀 강력한 그 요인이라고 우리가 꼽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서식지가 절반이 파괴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종이 100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비율이긴 한데요. 만약에 100종이라고 한다면 10종은 없어지고 90종만 살아남아요. 그럼 효율이 괜찮은 것 같죠. 그럼 반 정도는 밀어도 되겠다. 90종이나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 10종이 보통 우리 눈에 띄는 큰 종류의 생물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90종에 해당하는 건 우리 눈에 원래 잘 안 보였던 그런 미생물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이 종의 수가 줄어드는 그 어떤 느낌이 더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만 남게 된다면 전체의 절반만 살아남는데 그러면 그 절반은 거의 뭐 그런 작은 종류의 생물들이 주로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치로는 오히려 좀 낙관론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편화도 문제다. 지금 원래 이런 서식지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서식지는 내부 면적과 외부 가장자리 공간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 종에 따라서 뭐 곰, 뭐 반달 가슴곰 이런 애들은 이런 가장자리에서 잘 안 산단 말이에요. 내부에 충분한 면적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대형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걔네들이 서식이 가능한데 별로 파괴는 안 했지만 이렇게 조각을 내버렸다. 그러면 내부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죠. 가장자리 공간은 더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장자리에 살던 애들은 뭐 크게 뭐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뭐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좀 있겠죠. 그런데 내부 공간만 따지고 보면 확실하게 굉장히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들이 먼저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상식 수준의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건 어느 수준의 대책일까요?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아 저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종의 길이 내서 털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예에 해당이 된다. 자, 유전적 다양성 얘기가 나오면 일단 범위가 같은 종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맞겠다. 자, 그 다음 학생 B입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종 다양성이 높으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굉장히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B, 옳은 얘기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죠. 왜냐?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한 정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럼 생태계의 다양성은 뭐였어?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였지.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종다양성의 내용인데 그 명칭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만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도 살짝 나오거든요. 자, 다음은 식물종 기억니은 디귿으로만 구성된 어떤 식물 군집과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이 식물의 꽃 색깔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식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볼게요.
도로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건설 전보다 건설 후에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종이에 꽃색을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형질, 그세 가지 대림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형질들은 보라색 꽃, 붉은색 꽃, 흰색 꽃이 있는데 우열 관계가 저렇게 성립이 된다. 근데 저 우열 관계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생물 다양성 그런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표는 도로 건설 전과 후에 기역니은 디귿의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각 종에 따른 개체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건설 전에 기역은 꽃 색깔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기역 다 합쳐서 몇 개체? 60개체가 서식하고 있죠. 그다음에 니은도 60개체, 디귿도 60개체. 아주 맞춘 듯이 같은 개체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이.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후에 보라색 꽃 아예 다 없어졌고요. 붉은색 꽃다 없어졌어. 흰색 꽃만 40개체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50개체, 디귿은 확 줄어서 10개체만 서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자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일단 한번 봅시다. 보기 기억에 종 다양성은 증가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종수는 변하지 않았죠. 기역, 니은, 디귿 세종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 후에도 기역, 니은, 디귿 세 종이 다 살고 있잖아요. 종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변했어? 비율이 변했죠. 원래는 같은 비율로 다 1대1대1로 서식하고 있었는데 비율이 크게 달라졌죠. 디귿이 확 줄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종수가 같을 때는 비율이 더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은 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종 다양성이 낮아진 거죠. 감소했죠.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비율이 조금 더 한쪽에 치우쳤으니까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종에서 꽃 색깔의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했느냐? 원래 보라색 꽃 유전자도 있었고 붉은색 꽃 유전자, 흰색 꽃 유전자 다 있었는데 지금 가장 열성인 흰색 꽃 유전자만 남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했다. 그죠? 감소했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자, 밀도 계산하는 거 기억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16학년도 학평 문제인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묻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의 밀도를 계산하는데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어떤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분에 거기에 살고 있는 개체 수로 계산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건설 전에는 일단 분자가 60이었어요. 그리고 건설 후에는 분자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개체 수는 줄었지. 근데 면적은 원래 ES의 면적이었다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S라는 면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비율이 어때요? S분의 30이라는 밀도였는데 S분의 50이라는 밀도로 더 빽빽해졌죠. 같은 공간으로 얘를 약분해 보면 같은 S라는 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얘는 30개체 살고 있는 밀도였는데 얘는 50개체가 살고 있는 밀도로 더 빽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는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그래서 개체 수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밀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는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5단원을 잘 정리를 좀 해보자. 32쪽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상호 관계 가나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나다가 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씩이랑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상호관계 가의 예시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대요. 그럼 지금 영향을 주는 쪽은 식물입니다. 식물이 지금 광합성이란 걸 했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변했으니까. 영향을 주는 쪽. 그럼 영향을 받은 쪽은 대기죠.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의 그 화살표를 찾아본다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디귿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친 쪽은
영양 염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쪽은 식물성 플랑크톤.

이라는 생물이죠. 얘가 뭔지 몰랐어도 개체수라고 표현하면 그건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영양 염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에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인데, 영양 염류가 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때 강조했습니다. 영양 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이거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생물에 영향을 준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화살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씩 매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다는 기억에 매치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기억은 서로 다른 개체군.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다른 종 간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보기 기억입니다. 간은 동그라미 니은이냐? 간은 디귿이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가 뭐였냐면 이 영양염류란 말이에요. 영양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평가원에서 영양염류가 비생물적 요인인지를 아느냐를 한 두어 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안 하고, 정면 충돌하는 경쟁을 안 하고, 활동 영역을 나누어서 살기로 결심한 것. 요거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상호작용의 이름은 분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분서. 그래서 겹치는데 그냥 우리 조금씩 손해보면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좀 지내자 하는 것이 분서죠. 분서는 서로 다른 종 간에 상호작용이 맞기 때문에 다의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2번은 이거 무슨 곡선? 생존 곡선. 얼마나 생존했느냐? 생존 곡선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존 곡선 1, 2, 3형의 그림을 표는 동물종 동그라미 기억의 특징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이 생존 곡선 1, 2, 3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초반 사망률이 적고 부모가 케어해서 거의 이제 생리적 수명을 다할 때 사망률이 많아지는 1형과 연령에 상관없이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2형과 그다음에 초반에 많은 자손을 낳고 돌보지 않아서 초반 사망률이 높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그 사망률이 그대로 좀 유지되는 편인 그런 3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어떤 기억이라는 종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낳고 처음에 많이 죽어. 그러면 1, 2, 3형 중에 뭐겠어요? 그런 그래프는 바로 3형이 되겠죠. 처음에 많이 낳아서 많이 죽는다. 그리고 기억의 생존 곡선은 1, 2, 3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형이구나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1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여기죠. A 시기의 사망률은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항에서 아예 문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정 시기의 사망률이라는 것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 수로 나눈 값이다. 그럼 어떤 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간 시작점의 개체 수 분해. 분해. 그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 수. 요렇게 나눠준 것이 사망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 1형에서 이 A라는 구간 동안에 처음 시작 개체 수는 요거겠죠. 요만큼.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분에 이 A라는 이 구간 동안 죽은, 사망한 개체 수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할 때 개체 수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이렇게 거의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개체 수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겠죠. 그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시작할 때 개체 수는 여기서 이제 됩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저 정도 될 거고. 그런데 그 구간 동안에 사망한 개체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그 차이만큼의 개체 수가 분자로 올라갈 거고요. 그 값은 상당히 크겠죠. A에 비해서.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A 시기의 사망률이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 요렇게 이 문장은

누군가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는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와 같다. 지금 아까 기억 보기에서는 사망률, 비율을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망한 개체 수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캐치하셔야 돼요. 자, 개체 수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했죠? 이 구간 동안? 그럼 이 차이만큼 죽었을 거고, B 구간에서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요 개체 수였는데, 끝날 때는 요 개체 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봤을 때 약간, 높이 차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쪽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축이 10, 20, 30이 아니고, 10, 100, 1000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몇백 개체가 죽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몇 개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형에 대해서 이런 함정을 많이 파놓는데, 지금 요 문항은 2022년도 9월 모평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함정이었고, 이번에 수능에서는 이거를 그냥 비율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로 물어보느냐, 비율로 물어보느냐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존 곡선 얘기 나오면 이형에 대해서 함정을 파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수가 아니고 비율이 같은 거예요. 비율. 비율이 같다. 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동그라미 기억의 생존 곡선은 3형에 해당한다. 그쵸? 3형이었죠. 그래서 D급만 맞는 보기가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3번은 종 사이의 상호작용 문제가 여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 그림 가는 종 A와 B를 혼합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냈대요.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실제 생장 곡선 보여주고 있죠. S자형의. 그래서 그런 생장 곡선이고, 그다음에 나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 먼저 볼게요. 그러면, 종사의 상호작용 기생과 포식 피식은 여기서 줬고,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기역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그두 종, 상호작용하는 두 종, 1, 2가 모두 이익이에요. 이익인 플러스 플러스의 그런 상호작용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상리공생이라고 하죠. 서로 윈윈인 건 상리공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동그라미 니은 보면, 여기에 관여하는 두 종이 모두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모두에게 손해란 얘기죠. 둘다 손해다. 그거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상호작용이 경쟁과 상리공생 중 하나이다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리공생이니까 얘가 종간 경쟁이 되겠죠. 종간 경쟁은 서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둘 다에게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싸우면 신경도 써야 되고 막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 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에서 A와 B가 하는 상호작용이 이 기역 니은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이 K라는 게 뭐냐면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K는 A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의 최대 개체 수이다. 이 문장만 잘 해석하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A랑 B를 각각 혼자씩 따로 키우면 최대치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최대 개체 수가.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는 개체 수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K가 그때 최대 개체 수니까 단독 배양했을 때의 환경 수용력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최대 개체 수가 환경 수용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네 둘을 같이 섞어서 키웠더니 오히려 최대 개체 수가 둘다 증가했어요. 왜일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더 유익하다고, 더 지금 환경적으로 낫다고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을 같이 혼합 배양했을 때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있는 게 윈윈인 관계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인 관계죠. 그러니까 상리공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거는 상리공생일 때 저렇게 오히려 단독 배양할 때보다 더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가에서 A와 B는 모두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
가에서 저두 개는 모두 다 지금 실제 생장국선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S자형의 J자형의 이런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아니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키워서 측정한 데이터고 그럴 때는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반에도 환경 저항 다 있어요. 가면 갈수록 환경 저항이 커지지. 없을 순 없다. 그래서 환경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보기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동그라미 기역. 상리공생이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생태적 지위가 같은 두종 사이에서 동그라미 니은이 일어날 수 있다. 얘네 왜 경쟁하냐면 먹이라든지 서식지가 겹쳐서. 다른 말로 생태적 지위가 중복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 옳고. 자, 4번부터는 방형국법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4번이랑 5번이 작년 9월 모평까지 해서 주를 이뤘던 유형의 문제예요. 보시면 그냥 표만 덜렁 있고, 그죠? 방형구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수능에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더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좀 시키고자 그래서 그림 형태의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림을 분석하는 거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표 형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겠습니다.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 10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한번 좀 적어놔야 되겠죠? 하나의 방형구 면적이 1제곱미터인데 그거를 10개 설치했대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되겠죠? 10개 곱해가지고 10개 해서 총 방형구의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종 A, B, C, D의 밀도, 빈도, 피도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상대의 값들을 계산해서 전체 중요치를 알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밀도라는 건 원래 계산식이 어떻게 돼? 요거는 면적분에 거기서 등장하는 개체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정의에 좀 충실해서 기본기를 좀 다져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총 면적이 10제곱미터.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체가 있었어야 약분해서 4가 나와요? 40개체가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A는 40개체가 있었던 겁니다. 4개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B는 60개체 있었겠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됐을 거고. C는 50개체. D도 전체 방향구 10개에서 총 50개체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괄호 안에 상대 밀도 계산해서 넣어봅시다. 퍼센트로. 퍼센트는 뭐야? 총합이 100인데 그100 중에 각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백분율. 100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할때 얘네 다 더했더니 값이 얼마예요? 20이죠, 총합. 그러면 총합 20인 걸 총합 10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곱하기 5 해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5 해서 20%. 얘는 30%, 얘네들은 각각 25%씩 될 거고, 이거 25%일 거고, 다 더하면 100이 나오는지도 꼭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대 밀도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 계산을 해서 옆에다가, 괄호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그럼 상대 빈도의 총합도 100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가니까 전체 더하면 1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빈도에서도 0점, 신경 쓰지 마요. 소수점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요 숫자만 더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3이 3이. 10이죠, 10. 걔를 100 만점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0%, 20%, 30%, 20%. 다 더하면 100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도도 구해서 이렇게 넣어줄 건데, 이것도 백분율이니까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도 뒷자리 숫자만 봐 숫자만 어차피 자릿수 똑같으니까 요것만 봤을 때다 더하면 얘도 10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그 곱하기 10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숫자에다가. 그래서 40%, 30%, 20%,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바로 중요치라는 값이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 3개를 다 더하면 중요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3개 다 더했을 때 A는 90, 그 다음에 B는 80, 그 다음에 C는 75, 그 다음에 D는 55라는 값이 나옵니다.

해야 풀수 있는 복이잖아요. 요런 거 잘, 개념을 잘 잡아놔야 되고. 그럼 지금 얘는 10분의 3이니까 10개 있을 때 3개에서 등장하는 그런 빈도란 얘기죠. 그래서 10개 중에 3개, 3이다. 맞는 내용인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함정을 판다면, 처음에 10개로 안 주고, 이거를 20개로 주는 거야. 그리고 빈도는 0.3이야. 그러면 20개 중에 몇 칸에서 등장했어야 돼요? 6칸에서 등장했어야 약분에서 0.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다르게 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 얘는 0.3이라는 거는 20분의 6도 0.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방향 구수를 좀 확인하고 혹시라도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 10개로 적고 10분의 3이니까 심플하게 3칸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디귿. 이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은 비냐? 아니죠. A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 문제 정도만 더 볼게요. 요 방향구에 대해서. 여기 또 표가 나왔는데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이 처음에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는 그래도 숫자를 다 줬단 말이죠. 숫자가 다 있었어. 근데 여기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칸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 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체수도 두 개나 안 주고, 우리가 총합 100인 걸로 계산을 해보려고 봤더니, 두 칸이나 비어있어서 모르겠어. 넘어가요,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도 전체 100인 걸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두 칸이나 비어있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상대 P도 전체 100인 걸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돼요, 안 돼요? 이건 되지. 한 칸만 비어있을 때는. 그래서 다 더해서 100이랑 얼마가 차이 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0입니다.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70. 그럼 남는 게 30이니까 요 물음표에는 30 들어가겠네. 요렇게. 그래서 피도 값은 우리가 상대 값으로 구했다. 여기서 상대 피도로 그냥 줬으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전체 피도의 비율을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로 한번 와볼까요? 상대 빈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빈도가 0.4일 때는 전체에서 20%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의 빈도가 반절이면 퍼센트도 반절이죠. 10%. 당연한 거지. 비율이니까 지금. 그렇다면 0.7인 거는 몇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을까? 0.2에 3.5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퍼센트에서도 3.5배가 되겠지. 그럼 35%죠. 요렇게. 그러면 4칸 중에 3칸이 찼네. 그러면 지금 여기 30이고 65니까 100에서 물음표를 뺐을 때 65야. 그럼 물음표가 얼마겠어? 35겠죠. 그럼 얘도 빈도가 똑같이 0.7이었나 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퍼센트가 같으면 빈도값도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상대 밀도 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36개 체가 있을 때 30%예요. 그러면 개체 수가 그거의 3분의 1이라면 퍼센트도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럼 몇 퍼센트? 10%겠죠. 근데 얘가 20%네. 얘가 얘의 두 배라면 개체 수도 두 배여야 되겠죠. 그쵸? 그럼 두 배면 24개 채겠지.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네칸 중에 세 칸이 다 찼잖아요. 물음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 30, 10다 더하면 60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칸에 들어갈 값이 40이어야 다 더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되겠다. 그럼 지금 12개체일 때 10%였는데, 퍼센트가 그거의 4배라면, 개체수도 얘 4배여야 되겠죠. 48개체. 요렇게 해서 모든 칸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혹시라도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중요치를 구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문항에서는 딱히 중요치를 끝까지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상대 밀도 누가 1등이죠? D가 지금 값이 1등입니다. 상대 빈도 누가 1등이죠? 그러면 B랑 D가 공동 1등이네요. 상대 P도 누가 1등이죠? C랑 D가 공동 1등입니다. 그러면 전체 1등 누굴까요? 모든 종목에서 1등인 D겠지. 그죠? 그래서 계산 안 해도 여기서는 우점종을 알수 있는데, 그래도 총합을 한번 더해보면은, 얘가 56, A가 56, B가 89, 그 다음에 C가 50, 그 다음에 D가 105. 그래서 압도적으로 D가 우점종이다라는 사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내용 봅시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24냐? 아닙니다. 48이었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 계산한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표 형태의 문항은 이런 방식으로 푸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 자, 이거 뭐 봐야 돼요?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뭘 봐야 돼? 피도죠, 피도. 피도. 요런 주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피도 보면 되는데 가장 작으면 상대 피도가, 퍼센트가 작은 애가 실제로 덮고 있는 면적도 작겠지. 비율이 작으면 실제 면적도 작겠지. 그래서 A가 제일 작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우점종은 D니까 B다라는 보기가 틀렸겠네요. 니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은 천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났대요. 산불. 선생님이 산불은 뭐의 주요 키워드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뭐의 키워드? 2차 천이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밟아 나간 게 아니고 생물이 살다가 산불로 생물만 없어진.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냐면 초원부터 그냥 바로 들어와요. 지의류 단계를 건너뛰고 초원. 그 다음에 점점 키 커지죠? 초원, 관목림, 그 다음에 키큰 나무 중에 누가 먼저 들어온다? 양수림이 팍팍 커가지고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 세대에 음수림이 자라 올라와서 혼합이 되었다가 양수림 다 죽으면 음수림으로 바뀐다. 요런 과정이었죠. 그쵸?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다 골라볼 건데, 기억에 이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난 후에 천이는 2차 천이다. 그래서 산불, 홍수, 산사태, 요런 어떤 천재지변, 종류들이 2차 천이의 키워드. 그래서 용암돼지 이런 거는 1차 천이고, 산불이 나서 토양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생물만 없어졌다. 그럼 2차 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초원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기역 시기에 식물 군집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요인이죠. 그쵸? 원래 위에서 빛이 충분히 들어올 때는 양수림이 팍팍 커서 선점했는데, 양수림이 위를 싹 덮고 있으면 밑에 빛이 적어.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양수림은 못 크고 음수들만 클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음수림으로 바뀐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지금 여기서 이거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비는 음수림인가요? 아니죠. 양수림이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C에서 극상을 이루느냐. 한번 음수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음수의 묘목들만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별다른 또뭐 불이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음수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극상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안정된 생태계가 됐을 때. 그래서 극상을 C에서 이룬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 빼고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다 맞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어떤 숲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점선과 실선은 각각 총 생산량과 호흡량 중 하나래요. 총 생산량과 호흡량 중 하나랍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총 생산을 한거 중에 호흡해서 쓴 양이 호흡량이니까 얘가 무조건 작아요. 여기에서 일부 쓴 거라서. 그래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언제나 총 생산량이 더클 수밖에 없다. 그럼 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누구여야 돼? 총 생산량 그래프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만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풀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총 생산량 그래프 밑에 호흡량 그래프가 있는데 그두 그래프 사이의 값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요거. 이거 뭐예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빼고 남은 양을 뭐라고 하더라? 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호흡량의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나머지 이 뒤끝인 값이 바로 순 생산량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내용, 보기 기억이 B가 호흡량이다. 밑에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단위 시간당 광합성량은 증가.

한다. 광합성량을 순수하게 보려면 그냥 총 생산량 보면 되죠. 생산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구간 1에서 계속 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뭐가 총 생산량인지 몰라도 둘다 증가하니까. 그죠? 일단 요거는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디귿. 광합성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의 총량 빼기 호흡에 의해 소비된 유기물의 총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광합성에 의해 합성된 유기물의 총량. 이걸 우리는 총생산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표현을 지금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에서 뭘 빼란 얘기야? 호흡에 의해 소비된 유기물의 총량. 이거는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였지? 바로 순생산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차이 값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순생산량을. 그래서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크다가 지금 이 문장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에서는 그 빗금친 요 면적이 적은데 1에서는 더 넓거든요. 그래서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가 잘못됐다. 저 사이에 이 빗금친 부분의 요 면적을 비교를 하는 건데 원이 더 지금 더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기역 니은 맞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문항에서 이거를 호흡량으로 안 주고 순생산량으로 주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총생산량, 둘 중에 하나는 순생산량이다. 이렇게 줘도 무조건 순생산량이 더 값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질소순환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질소순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단백질,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을 넣어야 되고 가와 나의 작용에 대해서 묻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소. 너무 안정한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기역이나 니은으로 일단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나 이 화살표가 얘가 그래도 조금 나눠진 형태로 되는 질소 고정을 의미하는 화살표고요. 근데 지금 니은, 기역에서 니은으로 간게 질산이 되자 아예 질산화래요. 그럼 질산이 됐으니까 니은이 질산이온이어야 되겠다. 니은이 질산이온. 그러면 질산이 될래? 하고 마음먹은 애가 암모늄이온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나 디귿이 단백질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내용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기역에 탈질산화 세균은 과정 가에 관여하느냐? 근데 과정 가는 질소 고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은 질소 고정 세균이어야지. 질소 고정 세균. 탈질산화 세균은 뭐 해야 돼? 탈질산화 작용을 해야지. 탈질산화가 뭐야? 나 지금 질산이었는데 질산 이제 좀 지겨워. 나 탈출할래?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탈질산화. 나더 이상 질산 안 할래.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합니다. 나에 관여하지, 나에. 가가 아니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나는 탈질산화죠. 그래서 지금 가도 틀렸고, 나에 대해서 묻는 것도 틀렸고. 그래서 나는 기역에서 물어봤던 탈질산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질소 고정은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게 고정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단백질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하자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생산자가 흡수해가지고 단백질 또는 핵산 같은 유기물 만드는 과정.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암모늄이나 질산 이온 흡수해서 생산자가 이런 고분자 유기물, 화합물 만드는 과정. 그거는 질소 동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랑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 답은 디귿이다. 자, 요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도 사실 우리 이 개념에 있는 문제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 5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조금 자신감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1단원, 2단원, 5단원의 3단원의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 생명과학 원이 전체 5개 단원인데요.
5개 단원 중에 무려 3개 단원이 모두

0: 지금 끝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단원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3단원과 4단원으로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그래도 이 앞에 있는 라이트한 단원인 1, 2, 5단원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놔야 마음이 가볍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고 지금 1, 2, 5단원, 선생님 벌써 3단원 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물론 우리가 지금 몇 강, 8강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3단원이 끝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감을 수강 후기 한번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3단원과 4단원은 분량 자체가 좀 거대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숨 고르기 하고 초심을 다시 다지는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확인, 생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오늘 우리는 지사학의 법칙과 지질 연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에게 두 번째 난관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고체지구 전체 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단원이 왔어요. 뭐냐면 암석의 연령을 구할 때 우리가 절대 연령 공부하는데요. 이 부분이 개념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난도 높은 문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념 강의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좀 어려우면 두 번, 세 번 강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중요한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첫 번째는요, 우리가 7강에서 봤던 그림을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를 지질 구조를 배웠으면 어떤 식으로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나왔다. 지질 구조 자료가 나왔다. 그럼 첫 번째 할 것은 어떤 지질 구조가 있는데, 그죠? 두 번째 할 것은 뭐요? 순서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건데? 아셨죠? 우리가 이런 지질 구조를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 과정의 원리 또는 뭐 동일 과정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이러한 지질 구조를 볼 때 이러한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당시의 그런 어떠한 변화는 지금의 변화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졌었겠지. 약간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 지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대전제는 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단서는 현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아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 동일 과정의 원리. 같은 과정으로 지구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의 맥,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찰칵, 반드시 찰칵하시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스몰 t가 있죠? 이 스몰 t 우리

저희가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한번더 얘기할게요. 또는 암석의 나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라지 T가 있죠? 얘는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감기. N이라고 하는 건 횟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얘네들이 무엇인지는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장해놓고 갑시다, 우리.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T가 있죠? 요 NT는요. 뭐냐면 T식이 방사성 원소의 함량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N0는요, 방사성 원소, 동위 원소의 원래 함량을 의미한다. 아,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변하는데, 처음 함량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시점의 함량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하는구나. 이제 이런 관점만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N0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인데, N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데?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건 라지 T분의 스몰 T인데? 그러면 얘는, N0, 2분의 1의 라지 T, 스몰 T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지 T분의 스몰 T.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무원소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그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라고 하는 게 늘어나는구나. 아, 무원소가 자원소로 바뀌는구나. 요런 관점. 여기서 보면 이 무원소라고 하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의미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시간에 따라서 붕괴를 해서 양이 줄어든다. 그에 따라서 자원소라고 하는 것이 늘어난다. 얘와 얘의 무원소와 자원소의 합은 100. 요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무원소라고 하는 것이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더니 처음에 대하여 50%가 됐는데, 아, T라고 하는 거는 무원소의 함량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100에서 50, 절반이 되는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구나. 요 라지 T를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50에서 25, 50에서 25또 반이 됐어요? 반이 됐더니 T에서 2T, 또 T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네? 아,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함량의 절반, 원래 함량의 절반으로 계속 변화하는구나. 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붕괴하는 비율이 일정하구나. 일정한 시간이면 일정한 비율. 50%씩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T, 반감기.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처음 T 동안은 100에서 50, 50이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T 동안은 50에서 25, 25가 줄었네. 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붕괴량을 비교하면 50에서 20으로 점차 감소하는 거구나. 아셨죠? 요거 찰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절대 연령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수능에서 맨 마지막 문제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을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럼 우리 실제 지사학의 법칙, 그 다음에 지질 연대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학의 법칙. 지사학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 여기서의 지구의 역사라고 하는 건 지질시대의 지구 역사. 인류의 어떤 기록이 없었던 그런 지질시대의 어떤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하고요. 그 지사학을 알아보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대전제, 대원리는 동일 과정의 원리. 지금 우리가 봤을 때현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되었었겠지.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한다.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다섯 가지 법칙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과거에 지금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 밑에서 퇴적이 진행이 된다. 아셨죠? 우리가 별다른 조건 없으면 물 밑에서 퇴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퇴적이 진행이 될때 수평적으로 쌓인다. 수평적으로 한층 쌓이고, 한층 쌓이고, 한층 쌓이고, 한층 쌓인다. 아셨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쌓인다라고 하는 게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지층이 다 누워있어, 이렇게. 경사로 누워있어. 그러면 얘는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기본은 수평으로 쌓였다라고 보는 거니까.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증의 법칙은 새로운 퇴적물은 이전에 쌓인 퇴적물 위에 쌓인다.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층이 또는 위에 있는 암석이 최근 거, 아래에 있는 지층, 아래에 있는 암석이
과거의 것. 아셨죠? 수평적으로 쌓이고 밑에 있는 녀석은 더 과거에 쌓인 것이다. 됐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지층에서, 퇴적층에서 화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지층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화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발달한 생물의 화석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지층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다시요. 서로 다른 두 지층 A와 B가 있는데 B는 포유류 화석만 나와요. A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공룡 화석들만 나와요. 라고 한다면 공룡 화석이 나오는 지층과 포유류 화석만 나오는 지층을 비교한다고 하면 포유류가 조금 더 진화된 관점에서,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땐더 진화가 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나오는 지층이 더 최근 거,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우리 부정합 배웠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에 큰 시간 간격이 있다는 얘기고, 부정한 면이 있어? 그럼 부정한 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퇴적이 있었고 융기한 다음에 침식, 그리고 다시 퇴적,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었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됐죠? 자, 관입의 법칙. 관입 배웠죠? 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입한 녀석이 더 최근 거다. 관입을 당한 녀석이 더 과거 것이다. 관입한 암석은 관입 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즉, 관입한 녀석이 최근 거다. 볼게요. 여기 보면, 비끔친 부분은 변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마그마에 의해서 원래 암석이 성질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A, B, C가 있는데, 요 B가 지금 화성암이에요. B가 화성암. 즉, 얘는 과거의 마그마였던 녀석이죠. 보니까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도 B에 의해서 변성을 받았고 A도 B에 의해서 변성을 받았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이 마그마가 관입을 했을 때 C와 A를 A에 열을 공급해서 여기를 변성시켰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럼 B가 관입암이구나. B가 A도 관입했고 C도 관입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B는 가장 최근 거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B가 가장 최근에 있는 거. A와 C의 관계에서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있는 A가 더 과거. A, C, B. 됐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변성 영역이 없네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화성암에 침식물이 있죠. 우리가 얘는 기저여감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침식물이라고 하는 건 깎인 거니까. 아셨죠? 깎인 다음에 밑으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퇴적층인 C가 쌓인 거니까.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요. 보면 A는 B에 의해서 변성이 됐는데, 즉, B랑 A의 관계에서는 B가 지금 A를 뚫고 들어온 건데, B와 C의 관계에서 봤을 땐 여기 지금 침식물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지표면 위에서 깎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C가 쌓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둘의 관계를 보면 B가 더 오래된 건데,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보면 B가 최근 거고, B와 C의 관계를 보면 C가 최근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마그마나 또는 화성암이 기존에 있는 지층들을 모두 다 관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 건데, 일부 것만 관입을 하고 있고, 일부 것만 뚫고 나오고 있고, 얘가 지표 부분에서 만약에 분출된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 쌓이는 녀석은 얘보다 더 최근 거. 아셨죠? 이제 이런 해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사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층 대비 얘기할게요. 자, 지층 대비. 이 대비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대비라고 하는 용어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대조, 비교, 그 다음에 선후 판단. 이렇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비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층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누가 더 오래된 거지? 누가 더 최근 거지? 이걸 비교하는 작업을 대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층을 대조하고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있어야지 이 기준을 가지고 양쪽 지역의 지층들을 비교하지. 그 기준이 암석이면 암상에 의한 대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준이 화석이면 화석에 의한 대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죠?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는 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 서로 다른 지층이 있다고 할게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환경에서 퇴적이 되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한 지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지층을 열쇠층 또는 건층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지층이 있을 때그 지층을 기준으로 양쪽 지역에 있는 지층 분포를 해석을 한다. 대조해서 비교하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니? 누가 마지막에 만들어졌니? 이런 걸 해석한다고요. 그 기준이 된 지층을 열쇠층이라고 하는데, 열쇠층이 될수 있는 층은 응위함층이나 석단층이 있다. 응위함층이라고 하는 건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쇄설물,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층인데, 어떠한 지역에서 화산 폭발 뿡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화산재가 발생을 해서 인근 지역에 쌓이겠지. 그럼 인근 지역에는 똑같은 시기에 쌓인 화산재에 의한 응위함층이 만들어지겠지. 이걸 기준으로 양쪽 지역을 비교한다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석탄층이라고 하는 거. 지구상에서 석탄이 만들어진 시기가 흔치 않아요. 석탄이라고 하는 게 육상 생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양치 식물 같은 고사리 같은 고사리류의 양치 식물들이 이 석탄층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석탄층이 만들어진 시기가 흔치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 석탄층이 여기 존재해, 인근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열쇠층이 된다. 화석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특정 시기에만 산출될 수 있는, 특정 시기만 존재할 수 있는 표준화석을 가지고 비교한다. 삼엽충 고생대를 지층, 공룡 중생대를 지층, 화폐석 신생대를 지층. 즉, 삼엽충 화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지층이 고생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층보다 밑에 있는 녀석은 오래된 거, 그거보다 위에 있는 녀석은 최근 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룡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생대. 그거보다 밑에 있는 녀석은 고생대가 될 수도 있고 더 과거. 그 위에 있는 녀석은 뭐 신생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최근. 이렇게 기준을 이러한 표준화석이 나오는 층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화석이 나오는 층. 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렇게 한다. 자, 볼게요. 암상에 의한 대비에서 기준층은 누구냐면 응위함층이 기준층이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응위함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 위와 아래를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석회암이 나오는데, 얘네도 같이 만들어졌네. 아셨죠? 이 밑에 사암이 나오는데, 얘네도 지금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응위암층 밑에, 응위암층 밑에. 그럼 여기 밑에 사암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없네. 이렇게 놓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서 위에 있는 것도 같이 비교하는 거고. 됐죠?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하는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하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석회암이 있죠. 석회암이. 요 밑에 석회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여기 밑에 사암이 있고 석회암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죠.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가장 오래된 건, 가장 밑에서 남아있는 암석층은 누구? 나의 석회암. 얘가 가장 오래된 거. 요 밑에 지금 뭐가 없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걸 이제 지우면 딱 좋겠네요. 여기 연결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던 지역은 보면 지금 같이 만들어졌고, 같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암과 요 사암도 같이 만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근데 여기엔 사암이 없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사암이 없고 대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쉐일이 있어요. 이 쉐일은 얘랑 연결이 될수 있거든. 그럼 여긴 사암층이 지금 누락이 됐잖아요. 퇴적이 중단됐네. 부정합이 있나 보구나.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 나다의 사암층의 퇴적 시기를 비교해봐라. 여기 사암층 있고요. 여기 사암층이 있는데 얘는 응위암층 밑에 있으니까 오래된 거. 얘는 응위암층 위에 있으니까 조금 젊은 거. 그러면 시기를 비교하면 나 다음에 다가 더 최근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석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석이 지금 나오는 층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알아두셔요. 앞으로 우리가 연습 많이 할 건데. 얘 삼엽충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삼엽충. 삼엽충. 그 다음에 얘 돌돌돌 말린 거. 얘 암모나이트거든요. 암모나이트. 이 녀석들이 이제 표준화석이 될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그러면 같은 시기에. 얘네들은 같은 시기.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하는 지역. 여기는 지금 삼엽충 밑에 퇴적층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밑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더 오래돼. 가장 오래된 요 녀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지층이 분포하는 지역은 가다. 요거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던 지역은 보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지금 얘랑 얘가 같은 건데? 그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짙은 색의 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그게 없네? 아, 그럼 여기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라기보다는 둘 중에 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지역의 퇴적 기간을 비교해보라라고 하면 얘는 가장 밑에와 가장 위 사이에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가장 밑에와 가장 위, 다시요. 삼엽충과 암모나이트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층은 얘보다 오래됐고, 요 위에 있는 층은 얘보다 젊죠. 그러면 얘와 얘의 퇴적 시간 차이와 얘와 얘의 퇴적 시간 차이를 따지면 얘가 더 길겠네. 더 과거 거와 더 최근 게 있으니까. 그러면 퇴적 기간 누가 더 길어요? 가가 나보다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화석, 표준화석을 가지고 대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쇠층, 건층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여기서 암상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요, 비교적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준화석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엽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삼엽충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삼엽충은 고생대 생물의 표준화석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시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화석에 의한 대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층 대비 얘기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지층 연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 연령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연령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연령이 있는데, 상대 연령은 어떠한 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순서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지질 구조를 배웠고 지사학의 법칙을 배웠죠. 그걸 가지고 이 지역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건데, 누가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그 순서를 판단해서 설명하는 게 상대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연령은 이 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 절대값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누가 먼저인데 누가 나중인데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질 구조를 배운 거고 지사학의 법칙을 배운 거고. 됐죠? 요 정도. 절대 연령이 중요해요.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실제 암석의 연령을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 연령을. 그래서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몇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얘의 나이가 얼만데를 직접 표현하는 게 절대 연령인 거고, 그 절대 연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다.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원소예요. 불안정한 원소. 여러분들, 사실 우리 방사성 동위 원소 한번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 얘기할 때, 홈스의 멘틀 대류설 얘기할 때, 멘틀이 왜 대류하는데? 밑에는 지구 내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있어. 얘네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만들어내. 그래서 대류하는 거야. 이거 얘기했었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 스스로 가만히 두면 붕괴합니다. 안정한 원소가 만들어지기 위해 붕괴해요. 이 과정에서 열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해서 점점 양이 줄어드는데 그 붕괴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한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즉 일정 시간에 일정한 비율로 붕괴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금 몇 퍼센트 들어있어? 그럼 실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붕괴한 거야? 라고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원리는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알아낸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데요. 반감기라고 하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새로운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야? 라고 해서 모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셨죠? 모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는 같은 느낌, 같은 걸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붕괴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붕괴합니다. 얘가 붕괴해서 줄어드는 것만큼 자원소가 늘어난다. 자, 보면 처음에 암석이 딱 만들어집니다. 주로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설명하는 때이 암석들은 화성암을 주로 씁니다. 화성암이 딱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몇개 들어있냐면

4니까 16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원소는 없었어요. 16대 0. 무원소가 16, 자원소 0.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 무원소 몇 개? 8개. 자원소 몇 개? 8대 8이 됐네. 그쵸? 방사성동 연소가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 방사성동 연소가 4개 남았네? 자원소는 12개가 됐네? 방사성동에서 다시 반이 되었네? 역시나 T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ET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서 시간이 또 지납니다. 방사성동 연소가 2개밖에 안 남았네? 자원소는 그러면 14개가 되겠죠? 14개가. 되는 거고요. 맞나요? 14개가 돼야지 맞죠? 그쵸? 2개가 줄어들어서 추가됐으니까. 그럼 얘가, 또 절반이 되었네? 그럼 또 T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방사성동 연소의 포인트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비율로, 처음 양의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 반감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절반. 무조건 절반씩 줄어드는 거고, 줄어드는 것만큼 누가 늘어난다? 자원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럼 그래프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중요한 그래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래프. 찰칵 찍어야 되는 그래프.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되는 그래프.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체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데, 지난 시간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지난 시간,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은 그 암석의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지났어. 지난 시간은 나이. 즉, 어떤 암석이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암석의 나이는 2억 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절대 연령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반감기를 알고 있다. 어떠한 방사성 동위의 연소의 반감기를 알고 있다. 그럼 이 원소에 이 암석에 방사성동 연소가 들어있는데, 처음 양의 50%만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동 연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거든. 1억 년이 지나면 절반이 되는 거거든. 50%가 들어있어? 근데 반감기가 1억 년인 걸, 1억 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얘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네. 이런 식으로. 아셨죠? 25%가 들어있어. 반감기는 1억 년인데? 25%면 처음에 절반. 50%. 그거의 절반, 25%. 반감기 두번 지난 거네. 그러면 1억 년짜리의 반감기의 원소라고 한다면 그 암석은 2억 년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걸 앞서 우리가 봤던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n0의 nt는 2분의 1의 small n인데 이 스몰 n이라고 하는 게 반감기 경과 횟수를 의미합니다. 2분의 1의 라지 t 분의 스몰 t. 라지 t는 반감기, 스몰 t는 절대 연령.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함량에 대하여 현재 함량 표현할 때 반감기를 한번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함량의 2분의 1. 반감기를 두번 지났어요. 원래 함량의 4분의 1. 세번 지났어요. 원래 함량의 8분의 1.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역으로 어떤 함량을 주고 반감기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절대 연령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 쓸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물론 뭐 암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 찾아가면 되는 거지만. 아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볼게요. 여기서. 자, 무엇을 볼 거냐면, 자, 여기 무원소가 있죠? 얘 방사성 동연소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함량이 얼마? 50%. 그러면 얘가 50%가 됐기 때문에 50만큼 줄어든 거죠.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50%, 50%가 된 거고 처음에 2분의 1. 맞죠? 자, 거기에 반감기를 한번더 지났다고 할게요. t 한번더 지났어요. 그러면 50에다가 25가 되겠죠? 무원소는 50에서 25가 되는 겁니다. 25가 된다. 그러면 25가 더 줄어든 거니까 25만큼이 자원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원소의 함량은 처음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4분의 1이 되겠죠. 25%. 그쵸? 그럼 자원소는 줄어든 것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75%. 요런 방식. 반감기를 한번더 지나면요? 8분의 1. 그러면 12.5%. 한번더 지나면요? 16분의 1. 6.25%.
됐죠? 그럼 얘는 8분의 7, 얘는 16분의 15가 되겠죠. 됐죠? 그 퍼센테이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정한 분계 비율을 가지면서 일정하게 변하는 방사성 동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아낼 수가 있다. 아셨죠? 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금 심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심화 내용 갑니다.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어떠한 방사성 동영상 X의 양이, 시간에 따른 양이 주어져 있고,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얘가 100%에서 줄어드는데, 75%까지 줄어드는데, 지금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3억 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방사성 동영상 X의 반감기는 얼마일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N0분의 NT는 2분의 1의 스몰 N인데, 요거는 2분의 1의 라지 T 분의 스몰 T인데, 처음 함량은 100이고, 현재 함량은 75야. 100분의 75야. 그죠? 반감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령이 얼마야? 3억 년이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요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3을 넣으면 이 지수에 들어있는 요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계산기가 없으면 구할 수가 없겠죠.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요 값이 실제 지금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에 100%일 때, 저 X가 100%일 때에서 50%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 T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T라고 한 시간이 더 지나면 25%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100%에서 75%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스몰 T라고 할게요. 맞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스몰 t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75%가 되는데 스몰 t였어. 그럼 75에서 스몰 t라고 하는 시간이 또 지나면 75%에 75%가 되겠지. 그죠? 75%에 75%가 되면 몇 퍼센트일까요?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56.25가 돼요. 어떻게 감이 오나요? 즉, 100에서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몰 t. 75에서 다시 T라고 한 시간이 지나면 56.25%가 지난다. 자, 요거를 요 그림을 지우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원래 100%에서 쭉 갑니다.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라지 T라고요. 반감기. 그런데 이 라지 T까지의 시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75%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스몰 T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100에서 50까지 가는데 라지 t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t일까?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의 1t일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사능 동위원소는 시간당 붕괴 비율이 일정하다. 그런데 시간당 붕괴량은 감소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감소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감소했죠. 그럼 처음 25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요. 2분의 1t보다 짧다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갈때 분기에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t보다 길다고요. 됐죠? 얘는 2분의 1t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2분의 1t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이 시간이. 됐나요? 그럼 보세요. 100에서 56.5 이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e 스몰 t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 시간은요. 적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시간은 뭐냐면 이 시간은 100에서 5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단 짧죠. 100에서 50까지 가려면 50까지 가야 되는데 56.25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직 50까지 못간 거니까 짧아요. 근데 이 t라고 하는 시간 100에서 75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3을 넣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X의 반감기는, 아, 6억 년보다는,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는 길겠네. 아셨죠? 이런 걸알 수가 있다고. 요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됐나요?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연결. 자, 무원소의 함량이
100%에서 75%가 될 때

100%까지 걸리는 시간. 100%에서 75%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이 절대 될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때 더 빨리 붕괴하고 이때 좀더 천천히 붕괴한다. 25가 줄어드는데 이 앞에 2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고요. 그러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절대연령에 대한 얘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암석의 절대연령을 구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실제 우리는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이런 반감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실에서 이러한 주요 방사성 원소가 반감기가 얼만지, 주요 방사성 원소가 반감기가 얼만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을 가지고 반감기 몇번 지났네? 그럼 만들어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네?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동일 원소라면 외부 온도 압력 조건에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 일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어떠한 제약이 걸려도 얘는 일정한 비율로 붕괴한다라는 의미예요. 암석의 나이와 반감기를 비교하여 우리는 이제 절대연령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해야 된다. 어떤 암석에? 볼게요. 어떤 암석에? 루비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우라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탄소도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신생대나 중생대나 요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의 어떤 연령을 구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안에 루비듐이 들어있는데 얘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얘는 반감기가 492억 년이에요. 지질 시대를 통틀어 봤을 때이 492억 년인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루비듐은 어떤 암석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붕괴를 안한 상태라는 거지. 반감기가 너무 길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절대연령을 알 수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고생대, 중생대, 뭐이 시대의 어떠한 암석의 나이를 알아보고 싶은 건데,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얘는 반감기가 5700년이에요. 몇십억 년전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또는 몇억 년전걸 알아보고 싶다고. 근데 반감기가 너무 짧으면 얘의 함량이 너무 적지. 붕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적절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그 암석을 이용해서 그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알아봐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요거 한 가지. 자, 우리가 실제 지리사학 가지고 지질 연대를 연구를 할때이 방사성 탄소는 잘 쓰지 않는데 고고학 같은 경우, 고고학, 비교적 가까운 과거,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시대를 알아볼 때는 이 방사성 탄소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너무 짧아서. 짧아서 뭐 몇만 년전 거, 또는 뭐 몇천 년전 거를 알아보기가 좀 괜찮다라는 거죠. 원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질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가 있고요. 이 질소가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이렇게 방사성 탄소로 바뀌어요. 이 방사성 탄소로 바뀌면 이 녀석들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식물 안으로 들어가요. 식물 안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두면 스스로 붕괴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그리고 또 다시 흡수를 하고, 다시 붕괴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또 다시 흡수하고를 반복하면서 식물체 내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의 함량이 큰 변화가 안 생깁니다. 흡수하고 붕괴되고, 흡수하고 붕괴되고, 흡수하고 붕괴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런데 얘가 죽어버려요. 죽어서 식물체가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묻히면 더 이상 외부에 있는 방사성 탄소를 흡수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죽어서 묻힌 상태부터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지금 처음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인데? 4분의 1인데? 8분의 1인데? 를 가지고 아, 지금 이 식물체가 묻힌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걸 가지고 고고학에서 이용한다는 거죠. 어떤 유물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이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젠데?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고요. 교재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사성 원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연령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암석의 종류와 절대연령.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딱될때
화성암 내에 들어있는 그 마그마는 한꺼번에 식어서 한꺼번에 암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암석이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방사성 동연소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방사성 동연소의 함량을 가지고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다. 변성암 역시 마찬가지. 변성암이 만들어지면 특정한 시기에 이 암석 내에 있는 광물들이 싹 바뀌면서 그때부터 광물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연소가 붕괴되기 시작하여서 그걸 이용해서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알아낼 수가 있다. 문제는 퇴적암. 자, 원래 이러한 암석이 있었고요. 이러한 암석이 있었고요. 이러한 암석이 있었습니다. 이 암석은 2억 년전 거고요. 이 암석은 4억 년전 거고요. 이 암석은 6억 년전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부서져서 암석 부스러기가 만들어지고, 얘가 부서져서 암석 부스러기가 만들어지고, 얘가 부서져서 암석 부스러기가 만들어져요. 그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새로운 퇴적암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퇴적암 안에는 얘의 조각도 들어있고, 얘의 조각도 들어있고, 얘의 조각도 들어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퇴적암은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 이 조각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얘를 가지고 보면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얘를 가지고 보면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얘를 가지고 보면 6억, 다시요. 얘를 가지고 보면 4억 년 전, 얘를 가지고 보면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퇴적암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야? 정확하게 딱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적어도 이 퇴적암은 가장 나이가 젊은 녀석, 2억 년 전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퇴적암을 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방사성 동연, 퇴적암의 방사성 동연소를 가지고는 퇴적암의 절대 연령을 딱 찍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다른 녀석들은 딱 만들어진 시점부터 붕괴를 했기 때문에 측정이 용이하지만 퇴적암은 그 안에 다양한 과거 암석의 조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지구력 플러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원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든 것만큼 자원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반감기가 지나면 50%, 반감기가 지나면 또 50%. 맞죠? 자, 모원수의 함량분의 자원수의 함량이 3이래요. 반감기 몇번 지났는가? 모원수의 함량이 자원소의 함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 즉, 얘가 25%인 거고, 얘가 75%인 거예요. 그래야지 3이 되겠죠. 모원소의 함량이 지금 자원소 함량의 3분의 1이야? 아, 그러면 전체 중에서 모원소가 갖고 있는 비율은 4분의 1이구나. 자원소가 갖고 있는 비율은 4분의 3이구나. 모원소가 4분의 1이야? 그럼 반감기 두 번. 그렇죠? 처음에 2분의 1, 2분의 1에 또 2분의 1. 맞죠? 두 번. 이렇게. 자, 모원소의 함량이 70%에서 3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선생님, 70%안 배웠는데요? 35%도 안 배웠는데요? 이거 그래프 보고 따져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70%에서 3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70과 30의 관계를 따지면 절반이지. 2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뭐예요? 100에서 50이 될 때, 절반이 될때 걸리는 시간이 t래매. 그러면 70에서 35,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 t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게요. 100에서 50이 됩니다. 50에서 25가 됩니다. t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100에서 70이 됩니다. 이때의 시간을 이미 x라고 하겠습니다. x에서 35가 됩니다. 이때는 t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아셨죠? 요 관계, 어떠한 함량이든지 간에 여기서 절반이 되면 t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느 암석 내에 포함된 방사성 동연소의 붕괴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얘밖에 없었어. 그게 누구죠? 원소 B밖에 없었어. 아, 모원소구나, 너. 그 다음에 시간이 났더니 A가 생겼네. 너 자원소구나. 그럼 여기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6대 0, 처음에. 맞죠? 그랬다가 1억 년이 지났는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6대 0이고요. 여기는 8대 8이 됩니다.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반감기가 지난 거네. 아, 1억 년이 반감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N 억 년이 지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온소가 3개.

원래 함량의 절반이 된다고요. 맞는 얘기고요. n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2t 플러스 알파예요. 얘가 지금 1억 년을 의미하니까 2억 년보다 알파만큼 더큰 거죠. n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맞는 얘기. 그래서 니은틱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림자료로 주어졌고요. 그림을 해석하는 건데, 그림은 어느 광물이 생성되고 6억 년이 지난 후, 광물 생성 후, 광물 생성 후 6억 년이 지났대. 됐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얘의 나이가 6억 년이란 얘기예요. 이 광물의 나이가 6억 년. 됐죠? 그런 상태인 거고, 현재 광물 속의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 X프라임의 함량을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년이 지났는데 X라고 하는 게몇개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X프라임은요? 5, 4, 20 중에 다섯 개가 얘니까 얘는 15개겠네. 맞죠? 그러면 6억 년이 지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를 한 거고 자원소가 많아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지. 맞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사성 동위원소 X 얘가 지금 모원소고 얘가 지금 자원소인 거니까 지금 요 시점에 모원소의 비율은 전체 중에 모원소의 비율은 얼마예요? 20분의 5가 되는 거죠. 20분의 5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감기를 두번 거친 거죠. 반감기를 두번 거쳤더니 6억 년이 되었어요. 반감기를 두번 거쳤더니 6억 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반감기라고 하는 건 3억 년. 이렇게 됐죠? 자, 현재 이 광물에 포함된 X프라임의 함량은 X의 3배이다. 얘는 5, 얘는 15. 전체 20분의 5, 20분의 15. 그러니까 X프라임의 함량은 X의 3배. 맞는 거. 그 다음에 X의 반감기는 6억 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X의 반감기. 지금 반감기를 두번 거쳤더니 6억 년이 됐대. 그럼 한번 하면 절반이니까 3억 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감기는 6억 년이 아니라 3억 년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자면, 자, 반감기 한번 지났습니다. 3억 년이 되면 전체 20개 중에서 10개로 바뀌는 거고. 다시 3억 년이 또 지나면 10개 중에서 5개만 남고 5개가 또 바뀌는 거고. 이런 관계.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이 광물은 삼엽충이 출현한 이후에 생성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엽충이 언제 출현했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삼엽충의 출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얘는 고생대 초예요. 고생대 초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 시기도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말씀드리면 약 5억 4천만 년 전. 5억 4천만 년 전이 고생대 시작 시기 부근인 거고 삼엽충의 출현 시기 부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암석, 이 광물은요 나이가 얼마라고요? 6억 년이라고 6억 년. 그러니까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그러면 삼엽충이 출현한 시기보다 얘가 만들어진 시기가 더 과거.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삼엽충의 출현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물은 삼엽충이 출현한 이후에 생성되었다가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졌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대 연령을 가지고 특정한 시기를 딱 정할 수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그전 후에 어떤 사건들과 비교하는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됐죠? 그럼 우리 기억년 디귿 중에 기억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 지구에서 다룰 수 있는 두 번째 난관. 절대 연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암석의 연령을 해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습니다. 고지자기와 대류계 이동, 그 다음에 지사학의 법칙, 절대 연령과 관련된 내용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강 내용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지구력 업을 위한 문제, 지구력 업 퀴즈 여기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8강 마치도록 하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9강에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번 시간이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문제들 또 같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 이 시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회의 두 번째 풀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근수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동그라미, 기형, 니은, 디귿이 있는데 주로 이런 그림으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형은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부분, 동그라미 니은은 2분의 겹친 부분, 그 다음에 디귿은 온전한 H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G1, 이쪽은 G2로 해서 이 지선을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시점일 때 동그라미 A를 니은으로 나눈 값과 동그라미 니은을 B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 B 자리에 기역과 디귿이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서가 T1일 때 X의 길이 분의 T2일 때 니은의 길이가 4분의 1. 그러니까 T2일 때 니은의 길이에 비해 이 T1일 때 X가 4배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시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와 X 한마디의 길이를 계산을 해내야만 하겠죠. 그럼 일단은 이 문항에서는 좀 가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A가 기역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A를 디귿으로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는 그럼 자동으로 기역으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분의 2의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최소 공배수로 할까요? 6으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그럼 지금 니은이 제일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을 6D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6D. 6D로 놓는다면 디귿은 그거의 절반이란 얘기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그거의 3분의 2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3분의 2의 비율로 해주면 얘가 4D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는 X의 4분의 1이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D의 4배면 T1일 때 X는 24D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기역과 니은의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10D로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양쪽에 10D,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 두 번 있으니까 10D. 그래서 20D가 총 이제 들어갈 거고, 거기 가운데 3D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전체 합은 23D가 될 것이다.

23D. 그러면 지금 X는 T1에서 T2로 갈때 D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디귿의 H대 전체도 D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래는 4D였을 것이다. 4D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0.5D씩 2분의 뭐 I 대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얘네가 그냥 온전한 D씩 변한다면 얘네들은 0.5씩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D 감소하는 기역과 0.5D 증가하는 니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D 감소한 게 4D니까 4.5D에서 출발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0.5D 이제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5.5D였겠죠. 이렇게 되면 두개 더한 게 10D로 유지가 되는 것까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때 니은분의 디귿이죠. 니은분의 디귿을 해보면 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5.5분의 4가 절대 5분의 4와 같진 않다. 그래서 요 값에서 모순점이 생기므로 뭐가 잘못됐다? 얘를 디귿, 얘를 기역으로 가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기역이고요. 동그라미 B가 동그라미 디귿으로, H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 지우고 가정이었기 때문에 위에도 다 지워보겠습니다. 대신에 뭐는 살릴 수 있냐? 우리가 니은을 6D로 놓은 것까지는 살려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니은이 계속 비율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6D로 했을 때 이제 누가 절반인 거예요? 기역이 6D의 절반이니까 3D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D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의 합이 9D로 항상 유지가 될 거고, 그랬을 때이 T2일 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양쪽에 9D 해서 18D 존재하고요. 거기 가운데 4D가 들어있는 거니까 22D 되겠네요. 22D. 그리고 요 6D의 4배인 것이 T1일 때 X의 길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24D로 그대로 유지해 줄수 있겠고, 그러면 T1에서 T2로 갈때 X 한마디의 길이는 지금 2D만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도 2D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2분의 I 대인 기역은 D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D만큼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채워보자. 얘는 6D였는데 2D만큼 감소해서 4D 됐을 거고, 얘는 4D였는데 D만큼 감소해서 3D, 얘는 5D였는데 D만큼 증가해서 6D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역과 니은이 역시나 9D의 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분의 기역이 5분의 4의 비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길이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A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A대라는 것은 이 니은 플러스 디귿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니은이면 10D, 그 다음에 거기다 6D를 더했을 때 16D인데 그게 1.6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D가 0.1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굳이 뭐 다시 적진 않을 거고요. 0.4, 0.5, 0.6, 2.4. 0.3, 0.6, 0.4, 2.2. 요런 길이로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수 있다. 0.1, 요 비율로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T1일 때 X의 길이 2.4였죠. 그쵸? 24D였으니까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이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보다 짧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0.4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 디귿의 길이는 얼마죠? 역시나 0.4죠. 그러면 같죠. 같다. 짧다가 아니고 같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4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그럼 여기서부터 0.4 마이크로미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기역이냐 니은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T2 시점을 보면은 일단 기역은 0.3 마이크로미터까지예요.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기역입니다. 그럼 0.3을 벗어난 이후 0.6까지는 니은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지금 0.4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기역은 벗어나서 니은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래서 이 정도 난도의 근육의 수축 문제는 사실 6월 모평이나 아니면 9월 모평 정도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보기에는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6번은 얘도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풀이의 단계가 조금 있는 편.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한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A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라는 유전자는 라지A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두 쌍의 대림 유전자 B와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여기서 정보를 줬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한 방에 X염색체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X염색체에 있으면서 연관이다. B와 D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가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 4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PQ가 등장할 건데, PQ는 남자고, P는 남자고 Q는 여자래요. 이렇게 이제 단서를 줬고, 그 사람들의 세포 1, 2, 3, 4가 있다. 그리고 이 1, 2, 3, 4에서 스몰 A와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고, 라지 A와 스몰 D를 더한 거는 몇 개인지를 여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라지 B, 라지 D 둘 중에 하나. 대문자 B와 D 둘 중에 하나가 저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가 하나 더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PQ 사이에서, PQ는 부모란 얘기죠. 그래서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3의 그 체세포 한 개당, 성별도 나와 있고 그 자녀들의 체세포 한 개당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가의 표에서는 얘가 체세포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2N짜리 세포와 N짜리 세포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EN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몇 개를 갖고 있다 하는 정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B와 스몰 D가 몇 개인지를 나타낸 표이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 1, 2, 3, 4 중에요. 두 개는 EN이고 나머지 두 개는 N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개 중에 두 개 EN짜리가 확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N으로 확정. 아니면 뭐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가부터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더 빨리 푸는 방법은 나부터 접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녀 1, 2, 3이 있는데 일단 이 B와 D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B와 D는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자녀 1은 두 개 한 쌍 갔겠죠. 근데 스몰 B로 두 개 갔는데 그럼 밑에 D가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몰 B 두 개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 부모가 모두 스몰 B를 하나씩 갖는다는 얘기고 아빠는 스몰 B 하나 갖고 스몰 BY의 조합이란 얘기죠. 지금 이 자녀 1의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빠가 라지 B를 갖지 않는다는 강력한 힌트를 줬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2는 스몰 B, 스몰 D 다 없어요. 그럼 뭘 가질까? 라지 B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랑 Y염색체 같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3은 스몰 B 하나 있는 걸 알려줬어요. D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염색체. 그럼 지금 자녀 2와 자녀 3이 갖는 요 X염색체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조합이 나온다. 그럼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 스몰 B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 요까지 확인.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 B가 있는 거 확인. 나머지는 이제 Y염색체 있겠죠. D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정보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의 표로 넘어가 봅시다. 세포 1은 스몰 A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X랑 빈칸이니까 우리가 뭘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보면 라지 A랑 스몰 D는 없습니다. 라지 A, 스몰 D는 없다. 그럼 일단 지금 N인지 EN인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둘 다

없는 걸 봤을 때 이제 N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라지 A도 없고 스몰 D도 없다까지 여기서 뽑아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기역, 니은이 둘다 있어요. 그럼 라지 B, 라지 D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라지 B 있고 라지 D 있다. 지금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몰 A는 하나도 없고. 근데 옆에를 봤을 때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6이에요. 두 개의 합이 6일 수 있는 건2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2인데 그게 복제됐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두개 가진 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거는 2n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동협세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2번 세포는 2n입니다. 2n일 때부터 스몰 a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고 우리가 이게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스몰 a가 없어요? 그러면 라지 a로 두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몰 d는 하나 있겠죠?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라지 d도 있어요. 라지 d도 있다. 그리고 라지 b도 있다. 몇 개인지 모르겠죠? 라지 b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은 일단 d라는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X염 색체를 두개 가져야만 라지 d, 스몰 d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는 누구 거다? 여자인 q 거다. 그리고 여자인 Q는 EN일 때 애초에 스몰 A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스몰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Q일까요? 아니겠죠. 애초에 없었어.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4는 P 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P의 세포구나. 그래서 일단 저기 알아낸 거를 좀 올려봅시다. 일단 Q는 라지 A 조합이고 상염색체.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의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몰 d도 있어야 되죠? 그럼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있겠네. 그래서 q에 대한 유전자 양은 다 찾아냈다. 그럼 스몰 b 밑에 스몰 d가 있으니까 여기 스몰 d는 하나 있겠죠? 요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딸도 엄마로부터 스몰 d를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가졌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 네 번째. p의 세포 봅시다. p의 세포는 스몰 a가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중에 기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A와 스몰 D의 합이 한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B와 D는 어디 있는 유전자? X염 색체에 연관돼 있는 유전자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일단 X염 색체가 존재하는 세포란 얘기입니다. X염 색체가 있는데 라지 B와 라지 D가 같이 있진 않대. 그러면 스몰 B 라지 D로 있던가 라지 B 스몰 D로 있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아빠는 뭘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스몰 B가 있다는 거를 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럼 스몰 B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둘 중에 대문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라지 D가 있어줘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4번 세포 보니까 스몰 A 있는 것도 알수 있겠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염 색체가 존재한다면 이 세포에는 스몰 B와 라지 D 조합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동그라미 돼 있는 게 라지 D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이 라지 B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A랑 스몰 D의 합이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P라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X염 색체 하나 있고 더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스몰 D가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스몰 D는 없어요. 없죠? 더 있을 수가 없지. X염 색체 한개 있고 나머지 하나 Y염 색체. 만약 EN이어도 최대치 그게 끝이니까. 그러면 이한 개의 값은 라지 A로 한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포에는 스몰 A도 있잖아요? 라지 A도 있어. 그러면 얘는 EN이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N짜리 세포들일 것이다. 두개두 개씩 EN, N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으니까요. 유전자 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3거 누구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보통 한두개두개 이렇게 많이 나눠지니까 Q 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스몰 A 없고요. 라지 D가 있고 라지 B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스몰 B에 라지 D에 이런 조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몰 B 라지 D 조합으로 가져야 라지 B는 없으면서 라지 D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스몰 B 라지 D의 조합으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저거 누구 거다? 아빠 거다. 아빠 거. 아빠의 N짜리 X염 색체 있는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것만 3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가 누구 건지 찾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단계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가에 대해서 라지의 스몰의 이형 접합성 맞고.
그다음에 니은 쓰리는 Q의 세포이다. 아니었죠.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꺼 같아 보여. 왜? 보통 두 개 두 개 해주니까. 근데 아니었다. P꺼였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1이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스몰 B, 스몰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딸은 그 밑에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를 달고 오기 때문에 요 스몰 D 하나 가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A는 1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17번 문제. 아마 요번 회차에서 가장 좀 복잡한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은 또 요런 유형은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나다 중에 이 연관. 1 독립.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는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제시가 돼 있습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그래도 1회보단 좀 낫죠. 왜? 1회는 성별도 A, B로 섞어놓고 엄마, 아빠, 자녀 다 섞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성원들과 성별과 가나다 발현 여부를 OX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종류의 DNA의 상대량 어떤 특정 종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지금 이 표로 숫자로 제시를 해줬는데 이 A, B, C가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일 예정이냐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씩이 A, B, C에 저기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비분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가 만들어졌다. 비분리 결과로. 그 다음에 얘가 정상 난자랑 수정돼가지고 그냥 난자라고 쓰겠습니다. 정상 난자. 랑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자녀 3이 태어났다. 근데 자녀 3에 대한 정보 터너 증후군이래요. 터너 증후군은 뭐지? X염색체를 한 개만 갖는 성염색체 수가 부족한 거죠. 한 개 부족한. 그럼 지금 이런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려면 난자는 정상적으로 X염색체를 하나 줬을 텐데 정자가 원래 딸한테 X염색체를 줘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성염색체를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정자가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 4도 비분리 결과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난자, Q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정상 정자랑 수정이 됐다. 그래서 태어난 게 자녀 4인데 걔는 뭐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XXY. 근데 이런 것도 조건만 우리가 잘 해석하면 많은 스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자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 하나, 그걸 Y염색체로 줬겠죠. 정자에는 Y염색체가 잘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럼 X염색체 두 개를 엄마로부터 받았단 얘기예요. 그럼 난자는 N 플러스 1 상태일 거고 요 X염색체의 유전자 조성을 봤을 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아마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는 N-1의 상황에서는 얘가 1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2분열 비분리의 결과인지 물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건 그냥 누가 요 결과로 태어났느냐 그걸 이제 알아내는 데 쓸 거고 N 플러스 1의 요런 생세포가 만들었을 때는 몇 분열 비분리인지도 문제의 설계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찾아낼 예정.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세 유전자가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대요. 그 이 염색체들이 다 상염색체이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상염색체에 A, B, D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연관, 한 개 독립. 그러면 누가 이 성염색체 수 이상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유전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그 X염색체가 원래는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왜 얘 하나 있지? 얘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두 개 있지? 그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X

X형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제 봤을 때 얘도 사실은 가계도나 마찬가지죠. 어떤 형질이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가계도인데 가계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갑툭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갑툭튀 있나요? 했을 때 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줌, 나에 대해서도 안 알려줌, 다는 알려줬는데 갑툭튀가 보여요. 갑툭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 있죠. 이 디귿이라는 남자가 자녀 사여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비분리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분리의 결과일 때도 갑툭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유전자 돌연변이라던가 이런 거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잘못 분리가 돼서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없던 게 만들어지거나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달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로서 부모 누군가에서 있었을 거야. 하지만 왜 발현이 안 됐지? 달을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두 개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정상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열성 유전자를 갖고는 있었다.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비분리의 결과든 정상으로 태어난 자손이든 아무튼 갑툭튀까지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다는 열성 형질이라는 거를 좀 빠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갑툭튀를 그렇게 준 거예요. 약간 그래도 친절하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몰 D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찾아보자. 스몰 D를 찾아보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얘를 스몰 D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D가 하나도 없다면 라지 D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딸이면 뭐 라지 D, 라지 D일 수도 있고 상염 색체에 있다면 라지 D, 라지 D일 거고 그 다음에 뭐 X염 색체에 있으면 원래는 라지 D, 라지 D인데 뭐 터너 증후군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막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D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지금 라지 D, 엄마는 정상이니까 라지 D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 아빠는 지금 여기서 스몰 D로 가정을 해놓은 거니까 스몰 D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엄마가 라지 D, 라지 D로만 가지고 있는데 라지 D를 안 갖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갑툭튀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라지 D로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태어나? 안 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어도 엄마로부터 두 개를 몰아받는 애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걸 받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C는 스몰 D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 스몰 D인 애가 있겠죠. 그럼 이 동그라미 A를 스몰 D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엄마는 스몰 D가 하나 있네요. 근데 엄마는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두 개 한 쌍이어야 돼. 이게 어떤 염색체에 있든 라지 D, 스몰 D일 겁니다. 그럼 라지 D, 스몰 D일 때 여기에서 이게 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딸이 스몰 D를 두 개 갖는다. 그런데 스몰 D를 두 개 가지면 표현형이 여기 다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뭐가 이상이 있더라도 터너 증후군이어야 되는데 두 개를 가지면서 표현형이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몰 D는 동그라미 A도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셋 중에 두 개가 탈락했으면 이 동그라미 B가 스몰 D일 수밖에 없죠. 확정. 그래서 스몰 D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스몰 D 하나 갖고 있고 엄마는 물음표, 딸은 스몰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라지 D만 갖고 있어요. 라지 D만 갖고 있는데 아빠도 같은 표현형이어야 되니까 아빠도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정상 유전자, 우성 유전자. 써놓고 보니까 아빠의 유전자형이 두 개 한 쌍. 그죠? 그러면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을 갖고 있다면 요거는 상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여야만 할 겁니다. 그럼 상염 색체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해서 갑툭튀의 부모는 이제 이형 접합이어야 전 갑툭튀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엄마 아빠로부터 라지 D만 이렇게 몰아서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친구는 라지 D 어쨌든 상염 색체 있는 거 모두 정상이어야 돼요, 지금. 성염 색체의 비분리이기 때문에. 요건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친구는 라지 D 스몰 D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역시나 발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얘는 요게 발현됐으니까 스몰 D 스몰 D 스몰 D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일단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 한 개 이상 갖고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까지 찾았어. 이제는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라지 A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B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정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로 가정을 해볼 거냐면 동그라미 A를 라지 A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이 줄이랑 가랑 매치해서 보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점은 이게 막 이렇게 뭔가 확인이 될때 나도 모르게 세 번째 줄에 닿는 이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유전자랑 같이 매치해서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니다. 요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스몰 D로 봤어? 그러면 D는 다를 결정한 유전자니까 두 번째 줄이랑 요거 마지막 줄이랑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요거를 A로 봤어? 그러면 가. 첫 번째 줄이랑 같이 매치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라지 A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정이 된 거죠. 엄마는 라지 A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엄마는 정상적으로 두 개의 항상 가져야 되니까 스몰 A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유전자를 가질 겁니다. 근데 요 딸이 라지 A가 두 개야. 자, 그럼 어때요? 이 라지 A는 둘 중에 하나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똑같이 라지 A가 있는데 얘랑 아빠랑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죠.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라지 A로 가정했더니 거기에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럼 얘가 라지 A가 아니면 누가 라지 A야? 이제 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C가 라지 A, 동그라미 A는 스몰 B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 B, D는 다 찾았어. 그럼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좀 찾아보자. 그래서 B 올린 김에 얘를 한번 볼까요? B는 엄마가, B는 요 줄이랑 요 줄을 봐야죠. 스몰 B가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그러면 두개한 쌍이어야 되니까 라지 B, 스몰 B 조합일 거예요. 그때 라지 B가 있는데 정상 표현형이야?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죠. 그래서 우열 관계는 일단 엄마를 통해서 알수 있고, 나, 다가 모두 열성 표현형이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스몰 B만 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열성 표현형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스몰 B가 하나도 없어요. 라지 B 있습니다. 라지 B가 있고, 근데 라지 B가 있는 그런 엄마랑 같은 그 우성 표현형. 그 다음에 지금 D극 친구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있네요. 스몰 B가 있는데 지금 어떤 표현형이죠? 우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라지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의 이 딸은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스몰 B가 하나 있는데 이 같은 얘랑 같은 표현형이거든요. 그래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습니다. 이 나를 보고 뭐를 알수 있냐면 나는 X 염색체에 존재해야만 해요. 나가 일단 X 염색체에 있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리을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데 리을은 열성 유전자를 몇 개? 단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B, 스몰 B 동형 접합이어야 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다 성염색체 비분리만 일어난 상황이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상염색체 있으면 숫자가 정상이어야 되고 두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이 터너 증후군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녀 3. 자녀 3의 터너 증후군이고 X염색체를 하나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난 엄마로부터 스몰 B를 받은 거고 아빠로부터는 못 받아가지고 한개 있는데 그게 그냥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라면요 남자는 한 개까지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녀 D극은 스몰 B도 있는 게 확실한데 표현형을 보니까 라지 B도 있는 게 확실해. 불가능한 상황이죠. 원래대로면 얘가 뭐기 때문에 자녀 4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XXY 조성인데 거기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라지 B, 스몰 B 이 조성을 누구로부터 몰아받았지? 엄마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라지 B, 스몰 B 조합이었는데 종류별로 하나씩 지금 줬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분열 비분리일 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난자 형성 과정에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자녀 4가 태어났다는 것까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마지막 줄이랑 요 가에 해당하는 요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라지 A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라지 A가 있을 때 가가 발현됐습니까? 가가 우성 형질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가 우성 형질이구나. 아빠를 통해서 이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A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여자는 이게 어딨는지 몰라도 두개한 쌍으로 적어주면 되니까 스몰 A, 스몰 A입니다. 그리고 가는 발현이 안 됐겠고. 자,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 기역도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스몰 A로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A로만 갖고 있다, 일단.

하나만 적어주고, 빨간색으로 적어주고, 지금 이게 성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는데 일단 우성 표현형이니까 라지 A를 받았겠네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자녀 4 같은 경우에도 라지 A가 하나 있습니다. 라지 A가 있으면 일단 그건 발현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이 라지 A는 엄마는 줄 수 없어요. 엄마는 스몰 A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아들들이 갖는 X염색체는 출처가 다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뭘 받아도 스몰 A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지 A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도 유전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 다 라지 A, 스몰 A 조합일 겁니다. 아빠로부터 라지 A,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요 가도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라지 A 밑에 누가 붙어 있는 것인가 이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디 있냐, 리을이 누구냐, 몇 분열 비분리냐, 우리가 이미 다 파악해낸 거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보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까지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럼 거기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지 찾은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두 아들들이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염색체에 있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리을은 자녀 3이다. 맞죠? 터너 증후군인 자녀 3 맞고, 그 다음에 디귿, Q라는 이 비정상적인 난자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그렇죠? 아들이 라지비도 스몰비도 골고루 하나씩 받으려면 1분열 비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분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 요것도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는 좀 재밌어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다고 위치 정보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는 사람 P, Q, R 3명의 세포 1, 2, 3, 4. 그럼 사람은 3명인데 세포는 4개니까 뭐 2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1명 있겠네요. 자, 그 사람들에서 스몰 A, 라지 B, 동그라미 기형 니은의 유무와 X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동그라미 기형 니은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얘네 빼고 라지 A 또는 스몰 B 중에 하나씩이 여기에 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에는 0, 1, 2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0, 1, 2 매치 유형까지 섞여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점은 등장인물이 3명이 있잖아요. PQR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4개 중에 2개는 피의 세포고 나머지는 한 개씩만 가는다고 여기서 이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R은 누구냐? R은 PQ로부터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PQ가 부모인 그런 상태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또 뭐가 있냐면 P와 R의 성별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같은 성별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Q만 혼자 성별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4개 중에 3개의 세포는 같은 성별 거, 나머지 하나의 세포만 다른 성별 걸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대1로 가르마가 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세포를 보니까 4종류 중에 3종류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가 라지 A고 뭐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라지 A에 라지 B에 스몰 B는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라지 B, 스몰 B 조합으로 있다면 요거는 2N짜리 세포일 겁니다. 근데 2N일 때 스몰 A는 애초에 없었다. 원래 스몰 A가 없는 그런 유전자형이다. 그런 거고, X염색체는 동그라미 A로 돼 있는데 지금 요 세포가 2N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X염색체 수가 0일 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염색체의 한 종류

그다음에 성염색채 한 종류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혹시 이게 두 개여서 라지에이, 라지에이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의 세포 보면 네 종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명백한 N자리 세포겠죠. 아예 A라는 종류는 아예 없어. 자,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게 성염색체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A가 성염색체 있고 B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때 X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A가 하나도 없으려면 A를 가지고 있는 X염색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X염색체 수가 0이고 요 세포에는 Y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0인 거 밝혀졌고 그럼 나머지 A와 C 중에 한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개고 요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X염색체 수가 두 개라는 건 성별이 뭐란 얘기예요? XX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2N짜리 세포인데 XM색체가 한 개만 있다면 XY 조성의 남자여야만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 남자 둘, 여자 둘, 세포가 3대1이 아니고 2대2로 가르마가 터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뒤집어 봅시다. 이제는 다 정해진 거죠. C가 1이고요. A가 2입니다. 그러면 A가 2라면 이거는 여자의 세포라고 봐야 되겠고, XM색체가 두개 있는. 그러면 이 XM색체가 두 개니까 거기 있는 유전자도 두개한 쌍일 텐데, 스몰 a 없이 두개한 쌍이니까 라지 A, 라지 A 조합이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Y염색체로만 있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 세포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3번 세포는 일단 라지 A와 스몰 B 중에 하나씩만 있고, XM색체 수는 한 개입니다. 얘는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는 네 종류 중에 세 종류가 있어 또. 그럼 얘도 2N이죠. EN입니다. EN인데 요거랑은 유전자 구성이 다르니까 다른 개체의 세포겠죠. EN입니다. 자, 근데 XM색체 수가 한 개잖아요. 그럼 성별은 XY의 조성이겠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이 X염색체 수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Y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이미 두 개가 보여. 그러면 1대 3으로 요거를 타줘야 될때 Y가 있는 쪽이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X염색체 가진 쪽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이 누구 거? Q 거. 원이 Q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컷들의, 여기 남자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세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EN인 그런 상황에서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 유전자형은 XM색체 한 개인데 거기 스몰 a가 있고, 그럼 스몰 a, y에 라지 b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 하나 있는 거는 a일 순 없죠. 더 이상 XM색체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스몰 b. 얘가 라지 b 되면, 라지 a 되면서, 그러면서 라지 b, 스몰 b 조합의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3 세포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수컷의 세포여야만 해요. 3대 1이어야 되니까 수컷이어야 되는데 얘랑은 유전자 조성이 다르죠. 얘는 EN일 때도 라지 A가 없었어. 근데 라지 A를 갖고 있다? 같은 개체일 순 없죠. 그러면 2랑 4는 P 거 하나, R 거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른 개체 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두 번째 요 세포가 누구 거냐? 얘 거냐, 얘 거냐, 그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얘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와 4가 같은 개체의 세포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거라고 가정을 해 보면, 라지 B 하나 갖고, A 중에서는 스몰 A가 원래 있는 XM색체에 있는데, 못 받았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유전자형이었어. 근데, Y염색체를 받았어. 세포 분열하다가. 그 다음에 B 중에서는 라지 B 받았어. 그럼 이 조합 가능하죠. 일단 같은 개체의 세포라고 가정하면 가능하다. 2번과 4번이 묶일 수 있다. 그러면 이 2번 세포가 3번의 요 개체 거는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3번 거를 봤더니 3번은 지금 여기에서 스몰 B랑 라지 A 있어요. 그러면 X염색체에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 하나 갖는 그런 개체란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개체 걸로 가정하고 지금 보는 거니까 2는 라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의 유전자형은 라지 AY에 라지 B, 스몰 B의 조합일 텐데 만약에 2, 3번이 같은 개체의 세포라면 그러면 같은 개체의 세포가 두개 있다면 그거는 P 거라는 거가 먼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게 P야. 그러면 요거는 Q인 게 확실하죠? 라지 A만 갖는 부모 밑에서 스몰 A가 태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개체의 세포, P의 세포일 수 없다. 그러면 3번은 혼자 다른 개체의 세포, 누구 거예요? R 거죠. R 거가 되는 거고, 요게 R 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P 세포가 있어야 되니까, P의 세포, 2포. 요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은 스몰 B니까 라지 A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3는 R의 세포이다. 그래서 이거 누구 건지 찾는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R의 세포로 확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됐고, 이제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문제 나왔고, 요것도 조금 재미있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답니다. 연관이래요. 그래서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될까? 우열 관계랑 이게 상염색체 연관인지, X염색체 연관인지, 그것만 좀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제외한, 이 사람은 두 배우자를 뚫어놨기 때문에 성별은 아직 모르겠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구성원 1번부터 7번까지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B급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만 발현된 두명 있고요.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두 명.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이 가나 모두 발현된. 요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갑툭튀는 하나도 없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나 중 가만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둘다 발현 안된 사람 한 명과 가는 발현되고 나는 발현 안된 사람. 이렇게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알수 있는 게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표는 구성원 2, 3, 5, 6에서 스몰 h랑 동그라미 가라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가여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면 이 h 종류에 될것 같지만 t 중에 하나입니다. 라지 t, 스몰 t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더한 숫자가 몇이냐? 근데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0, 1, 2가 또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위치랑 우열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 밖에는 나와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2번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죠. 1촌 룰로 혹시나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근데 1촌 룰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와 딸, 부녀,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모자 이렇게 성별이 반대인 1촌끼리 표현형이 안 맞는, 표현형이 다른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번이랑 5번이랑 성별이 반대인데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3번이랑 6번이랑 표현형이 완전 똑같아. 1촌 룰을 적용할 수 없도록 또 정교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냥 이표 가지고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번이 스몰 h랑 뭐 뭔진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더한 값이 2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능성은 2번의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일 수도 있죠. 동형 접합이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스몰 h에 뭐 아직 뭔지 모르니까 라지 t 또는 스몰 h에 스몰 t 아니면 라지 H를 두개 갖고 둘 중에 뭐 나머지 하나를 갖던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이제 동형 접합의 가능성.

근데 만약에 이형 접합으로 요두 개의 숫자를 만족하려면 여자에서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라지 T 하나, 스몰 T 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더했을 때 E라는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위에 있는 가능성부터 먼저 탐색을 해봅니다. 만약에 스몰 H, 스몰 H라면 자, 스몰 H, 스몰 H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를 지금 열성 형질로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뭐이 스몰 H를 5번이 하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성 형질로 가정했으니까 5번은 라지 H도 하나 가져서 정상 표현형이 돼야만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H만 가질 겁니다. 그죠? 그 열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스몰 H 두개한 쌍이라는 게 확실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5번, 6번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잘 보면 3번도 스몰 H가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5번도 스몰 H를 하나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에 6번도 스몰 H가 있어요. 0이 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를 열성 형질로 가정하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빼고 우성 형질로 가정을 해봅시다. 가를 우성 형질로 가정해가지고 동형 접합일 가능성을 보는 거죠. 라지 H, 라지 H.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라지 H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5번이 열성 표현형이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요거 두개 기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라지 H, 스몰 H인데 지금 가가 발현됐잖아요.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다. 그 다음에 2번이 라지 T, 스몰 T인데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다. 그래서 2번을 통해서 일단 우열 관계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올려봅시다. 유전자형을. 가가 발현됐으면 라지 H가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고, 그럼 3번도 라지 H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라지 H가 있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번이랑 5번은 스몰 H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여자인 게 확실하니까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H, 스몰 H인 게 확실한데 1번은 위치 찾고 정확히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스몰 H로 두 개가 찼습니다. 그러면 이 뒤가 뭐가 됐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 가라는 거는 이 가를,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그 우성 유전자가 지금 라지 T잖아요. 그거구나. 그 우성 유전자가 없어서 열성 표현형으로 발현이 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라지 T로 확정. 나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5번, 1번으로부터 하나 받았을 거고요. 그럼 1번은 스몰 H와 스몰 T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2번은 스몰 T가 있어요. 근데 정상 표현형이죠. 그럼 스몰 H, 스몰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그렇게 받았는데 정상 표현형이면 라지 T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요런 구성으로 돼 있고, 지금 7번도 라지 T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라지 T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3번은 스몰 T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지 H 밑에 스몰 T가 연관된 건 확실하고, 지금 이게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라서 두개한 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4번은 둘다 대해서 정상 표현형인데,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형이니까 스몰 H, 스몰 H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H가 있고, 4번으로부터 스몰 H 하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라는 열성 표현형이 발현된 여자니까 스몰 T, 스몰 T 조합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 H 있는 거는 엄마는 줄수 없으니까, 라지 H는 엄마가 줄수 없으니까 스몰 H 있는 걸 엄마가 줬겠고, 그럼 4번은 나에 대해서는 이형 접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T 요 조합으로 일단 이렇게 연관된 거 아빠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면.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에 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가져야만 하잖아요. 나가 발현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 동그라미 기억이 한 개나 아니면 0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6번이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6번은 스몰 H 한 개만 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였잖아요. 얘는 0개로 그냥 확정되는 거죠. 그럼 지금 3번은 스몰 H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스몰 H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이 밑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 이 개수가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H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면 라지 H, 라지

그러면 요 염색체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 조부모 세대 중에 라지히치와 라지티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는 2번밖에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부터 그게 이제 같이 연관돼서 왔다는 얘긴데, 라지히치, 라지티.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요쪽이어야 한다. 그래서 라지히치, 라지티 받고, 여기 1번인 아빠로부터 이 동그라미 A는 스몰 H, 스몰 T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가는 발현되고 나는 발현이 안된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만 발현된 사람. 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 B는 7번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4번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4번은 뭘 주든 스몰 H만 주니까 가는 발현이 안 됐을 거고 나도 발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T가 달려있는 요거 정상 유전자 있는 거를 받았겠죠. 그런 아빠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0이다. 그죠? 나머지 두 개가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알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갖는 사람이 몇 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라지 H와 스몰 T예요. 그러면 일단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은 아니고 5번 아니고 동그라미 A도 라지 H랑 스몰 T 있죠. 그 다음에 B 아니고 6번 라지 H와 스몰 T, 7번 아니고 그래서 전체 중에 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을 확률은, 같을, 한 글자 넣어주고, 같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그러면 7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동그라미 A랑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가만 발현돼야 돼요. 그럼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거 중에서 요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2분의 1의 확률. 근데 그러면 나는 발현이 안 되는 게 자동 만족됩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다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생존 곡성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그림은 동물종 ABC의 상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곡선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Y축이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는 초반 사망률이 굉장히 팍 떨어지죠. 원래 높았어.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어릴 때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3형,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일 거고. 그다음에 C는 반대로 처음엔 별로 안 죽다가 마지막에 사망률이 높아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1형,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B는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사망률을 보이니까 이게 2형이 되겠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생물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는 기역과 니은의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저 ABC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1, 2, 3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는데 기역은 거의 정확히 4분의 1씩 남아요. 4분의 3이 줄어들고 4분의 1씩 남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 4분의 1만 남기는 그런 비율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초반에는 거의 줄지 않죠. 그러다 갑자기 상대 연령 60, 80 하니까 훅훅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후반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 투 거라면 저기 ABC 중에서 골랐을 때는 투 거가 B고 원 거가 C니까 요렇게 이제 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생존 곡선은 1형에 해당이 된다. 3형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생존 곡선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일정한 2형의 유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C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3회까지의 모의고사를 무사히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복습해서 이 문항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수 있는 그런 실력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현원석 선생님과 함께 4회부터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 모의고사 12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붙인 이유는 작년에도 이러한 심층순환 모형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심층순환 모형에서 또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해수의 순환 모형에서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그림은 조금 더 축약해서 이제 그림을 큰 흐름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층수에서 심층수로 순환이 연결되는 곳이 이쪽이다.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극 대륙 주변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보면 아,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딱 고려해 봤을 때 얘가 얘로 바뀌는구나,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표층수, 그 다음에 얘가 심층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색깔이 A죠. A 위에 B가 덮고 있는 모습이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위에 덮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표층수, A가 심층수라고 해도 괜찮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에서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A와 B를 심층수와 표층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에서는 표층수가 침강하여 심층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여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A에서 B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 심층수가 표층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침강이 아니라 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죠. 그렇죠. 넌 틀렸구나. 자, 유속은 A가 B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는 누구? A는 심층수. B는 누구? 표층수.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다. 느리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데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유속은 A가 B보다 느린 건 맞다. 아셨죠? 왜냐하면 표층순환은 대부분 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표층순환이라고 한다면 심층순환은 밀도 차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수온과 염분의 밀도 차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된다. 아셨죠? 심층수의 흐름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모는 커요. 아셨죠? 자, A가 느려지면 B는 빨라질 것이다.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은 더 빨라질 것이냐? 아니죠. 심층순환이 느려지면 표층순환도 느려진다. 얘네들은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흐름이 느려지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흐름도 느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 니음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요거죠. 지금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A와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짙은 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짙은 색은 표층순환의 표층수, 그 다음에 하얀색은 심층순환의 심층수, 표층수가 심층수로.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 물론 또는 하얀색이 밑에 있고 짙은 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녀석이 표층수야 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대서양의 심층수계가 만들어지는지,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자료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도 우리가 처음 본 친구들은 좀 낯선 자료예요.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1월과 7월에 측정한 위도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1월과 7월.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자, 1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요, 계절이 뭐냐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서로 반대죠. 그죠? 7월이라고 하면 북반구가 계절이 여름인데요. 남반구는 계절이 겨울이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1월이고 하나가 7월일 텐데 자료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남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도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북반구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월과 7월에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죠? 그런데 북반구는 1월과 7월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산화탄소 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북반구, 남반구와 다른 북반구의 특징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북반구는요, 남반구보다 대륙이 많아요. 대륙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륙에 식물도 많아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계절에 따른 광합성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커요. 광합성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하면 광합성 많이 하고, 겨울철이라고 하면 광합성을 적게 한다고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륙이 많잖아요? 대륙이 많은데, 여기에 인간 활동이 또 많죠. 인간 활동이 많다라고 하는 건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워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직접적으로 열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즉, 인간 활동이 많아요? 예, 화석연료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화석연료 사용의 변동성이 역시나 크다. 변동성이 크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 겨울철이 되면, 북반구 겨울철이 되면, 광합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또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요. 그러면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철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겠구나.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시기가 북반구 겨울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월이죠. 아셨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시기가 북반구 여름철이 되는 겁니다. 그게 7월이죠. 북반구 여름철이라고 하면 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하면서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많이 식물들이 포집하죠. 포획하죠. 그죠? 그리고 난방을 많이 하지 않죠. 난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죠. 어쨌든 인간 활동에 의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1월, 나는 7월의 자료이다. 반대가 됐죠. 얘가 7월이고요. 얘가 1월입니다. 자, 여름철과 겨울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농도 변화. 남반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북반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커요. 그 다음에 위도별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는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농도 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크다.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항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자료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보면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열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평형에다가 밑줄을 긋기 바랍니다. 복사평형.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온 복사에너지만큼, 그래서 행성이 흡수한 복사에너지만큼 그만큼 방출한다. 아셨죠? 보면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유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요만큼 반사됐어요. 그리고 요만큼 또 반사가 됩니다. 맞나요? 요 A는 뭐냐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이야. 아셨죠? 그리고 실제 흡수된 건 요만큼이 흡수가 된 거야. 흡수된 게 얼마냐면 70이 흡수됐어요. 지구 안에서. 맞죠? 그러면 100 중에서 70만 흡수했으니까 반사되는 게 30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25라고 하면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지구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 70입니다. 흡수된 게. 그러면 지구도 얼마를 내보내야 된다? 70을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 보니까 70을 내보내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 70, 나가는 거 70. 그러면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같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평형, 복사 평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 들어온 게 70인데 요 안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단위라는 거죠. 들어온 건 태양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요 생각보다 큰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요러한 큰 단위는 온실 효과에서 나타난 거야.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대기가 지금 지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고 흡수하고 재방출한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커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이 값은 온실 효과로 설명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좀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얘가 지구 대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지표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태양빛이 지표면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흡수된 것만큼 지표면도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표 복사 에너지 또는 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요 내보낸 에너지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구 대기에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지구 대기에 잡혀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잡혀요. 잡히면 요 잡힌 에너지가 이 지구 대기를 가열하는 거고, 그럼 지구 대기가 뜨거워진 것만큼 역시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고요. 그때 요만큼을 우주 공간으로, 요만큼을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지표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또 흡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요 에너지를 지구 대기가 또 잡는다고요. 그러면 잡은 다음에 다시 우주 공간으로 요만큼, 다시 지표면으로 요만큼. 요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요 과정에서 결국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에너지들, 그래서 다시 재방출되는 에너지들, 이러한 에너지가 전부 다 지구 대기, 이 온실 기체가 만들어낸 온실 효과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결과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완벽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증가하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A가 누군데? 지표 반사인데? 반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 안으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 테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들 테니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겠지. 맞죠?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B는 133보다 크다. 자, 보면 지금 지표면은요, 총 45. 그 다음에 88, 지표면은 133을 흡수했고요. 133을

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지 표면은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지구도 흡수한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지 표면도 흡수한 것만큼 방출하는구나. 에너지 평형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133을 방출하는데 이133 중에서 4만큼이 그냥 우주 공간으로 쭉 빠져나간 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B만큼은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지구 대기에 흡수가 된다. 아셨죠? 그게 얼마예요? 133에서 4를 뺀 거기 때문에 129가 되겠지. 그러면 B는 133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129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합니다.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들면 지표면과 대기가 주고받을 때요 관계상에서 에너지 단위가 줄어들겠죠. 온실 효과가 줄어드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고받는 에너지 단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C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기역틱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자료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지구 열수지 또는 행성 열수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두 개의 행성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행성이 지구고요. 하나의 행성이 화성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누가 지구고 누가 화성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자,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은 녀석과 적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녀석,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는 수문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여긴 그게 없네.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지금 에너지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물이 있구나, 물의 작용이 있구나, 기상현상이 있구나. 그럼 얘가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셨죠? 어쨌든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복사 평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340만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큼이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반사. 그러면 실제로 흡수된 건 얼마가 되는 거야? 240이 흡수가 된 건데, 실제로 이 행성이 내보낸 에너지도 얼마? 240. 그러니까 복사 평형. 아셨죠? 여기 148만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38만큼이 반사로 튕겨 나갔으니까, 흡수된 건 얼마? 110. 그런데 나가는 에너지가 얼마? 110이기 때문에, 여기도 복사 평형. 아셨죠? 그래서,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사 평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고요. 아셨죠? 요 행성 내에서 지표면과 대기, 요 각각의 애들은, 각각의 요 용역들은 다 에너지 평형. 역시나 흡수한 것만큼 방출한다. 에너지를.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된다. 아셨죠? 요 문항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 봤고요.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은요.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자,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 분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을 부분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요.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이 자료에서 볼 것은 지금 여기에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다. 되어 있죠. 자,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태평양에서 대략적으로 경도 160도 W 또는 150도 W 요 부분이 중앙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중앙부. 그러면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중앙부가 되는 거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평상시라고 얘기했었죠. 엘니뇨 시기의 정의는 뭐냐면 중앙태평양 부근부터 동태평양 부근에 이르는 요 해역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수개월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평상시고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 시기인데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요 영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아야 된다고요. 수개월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고요.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아 얘가 엘니뇨 시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넌 누구야? 평상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간단한데 자 엘니뇨 평상시 또는 엘니뇨 라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좋은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평소

해라고 하면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운반이 되고요.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이죠. 서태평양 쪽에.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쪽은요, 물이 쭉 빠져나가면 밑에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면 적도 부근 태평양에 해수 단면을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이고요. 동쪽은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여기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강하고요. 비 많이 내리고요. 맞죠? 상승 기류가 강하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됐나요? 그러면 대기는 고에서 저. 여기선 하강 기류, 여기는 상승 기류. 이러한 순환이 존재하게 되죠? 이걸 워커 순환.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된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가 된다고 하면 무역풍이 약화돼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잘 운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쪽에 있었던 녀석이 동쪽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여기에 평상시보다 더 많이 모이는 꼴이 돼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러면 해수면은 어떤 시기가 되냐면 해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 자, 해수면 높이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층이 이쪽에도 많고 이쪽에도 많은. 오히려 서태평양 쪽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가 얇아진 거죠. 이쪽이 더 많아진 거지, 평상시보다. 그러면 이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가열이 잘 되다 보니 여기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세져요. 그러면 여기서 비를 평상시보다 많이 내리게 되겠죠?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요.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하는 이러한 워커 순환이 존재했었는데 이때는 워커 순환이 온전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죠. 워커 순환의 약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화됩니다.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키죠. 서쪽에 따뜻한 물을 더 집중시켜요.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서쪽의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동쪽은 찬물의 용승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고기압이, 굉장한 고기압이, 이쪽에는 굉장한 저기압이 워커 순환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 그게 라니냐. 아셨죠? 이 문제는 평상시와 엘니뇨만 구분하면 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니뇨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게 수개월 이상 유지될 때. 즉,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게 엘니뇨구나. 아셨죠? 만약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동차라. 네, 동뜨엘, 동차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 아셨죠? 동태평양 뜨거워지면 엘니뇨, 동태평양 차가워지면 라니냐.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층수온 변화는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크다. 동태평양에서 커요.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가 동태평양을 가지고 얘기한다.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을 가지고 얘기한다. 아셨죠? 동태평양에서 큰게 맞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홍수가 발생하려면 이쪽에 상승 기류가 세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럼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시기는 언제? 엘니뇨.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커야 되겠죠. 틀렸구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원래 지금 여기가 평상시죠? 여기는 원래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저기압. 그리고 이쪽은 원래 고기압이라고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평상시보다. 이쪽은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적어지면서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봤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은요. 별의 물리량 문항이죠. 자, 그림은 여러 별들의 위치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HR도라고 했습니다. HR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별

물결의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표현한 도표 또는 그림 맞죠? 자, 세로축에 뭐가 들어가죠? 절대 등급 또는 광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야 돼. 맞죠? 만약에 세로축에 광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야 돼. 맞죠? 자, 가로축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가죠. 표면 온도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또는 여기에 분광형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O형, B형. 이쪽으로 갑니다. K형, M형. 맞죠? 이쪽으로 가면 B형, O형. 이쪽으로 가면 K형, M형. 이렇게 아셨죠? 요런 게 HR도다.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별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을 딱 점으로 찍어요. 물리량을 점으로 찍으면 대부분의 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분포합니다. 요 라인에.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 나열된 요 선상에 대부분의 별이 놓인다고요. 우리가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 이렇게 부르죠. 주계열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태양을 점으로 찍어봐라라고 한다면 태양의 위치는 태양은 절대 등급이 대략적으로 플러스 한 4.8 정도 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알아두면 좋아요. 플러스 한 4.8 정도 되니까 대략적인 위치가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 태양의 위치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억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표면 온도는 작지만 반지름은 큰 별이겠구나. 절대 등급은 작은. 광도는 큰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디귿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그렇지만 절대 등급이 크고 광도가 작은 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통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어떠한 별의 집단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별은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 외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기 어느 집단이 놓인다고 하면 여기 있는 별들은 이제 거성이 되는 건데 특히나도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 거성이에요.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아 너는 적색 거성이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겠구나. 됐나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지금 둘의 절대 등급은 똑같습니다. 또는 광도가 똑같아요. 광도가 똑같은데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거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즉,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얘는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얘만큼은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반지름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 니은이 반지름이 큰 거야. 기역은 반지름이 작은 거야. 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기역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한번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역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니은을 지나는 등 반지름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기역보다 반지름이 큽니다. 또는 기역이 니은보다 반지름이 작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자,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요. 적색 거성이고요. 디귿은요, 백색 외성입니다.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작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지. 아셨죠?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굉장히 커요. 아셨죠? 자, 표면 온도는 물리량 A에 해당한다. 지금 가로축에 놓일 수 있는 건 표면 온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광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잖아요. 그러면 높다와 낮다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은 뭐다? 표면 온도. 표면 온도가 들어가야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역, 디귿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자, 16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밑줄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주계열성이 된 직후와 50억 년 후에 별 내부 구성 원소의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별은
주기율성이

그냥 직후고, 어떠한 별은 주결성이 지금 충분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거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고 보는 거니까 주결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인 거고, 주결성이 된 직후가 하나인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떠한 별은 주결성이 된 직후입니다. 그때의 별이라고 하면 아직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딱될 지점이라고 할게요. 딱될 지점. 그러면 그때라고 하면 이 안에는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핵 주결이 딱 되면서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헬륨의 농도가 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겠지. 자, 원래 별이 만들어집니다. 성감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수소가 주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 맞죠?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다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계속합니다. 천만 케 이상에서. 그러면 헬륨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맞죠? 중심핵에서. 그리고 나서 얘는 헬륨의 농도가, 헬륨의 함량이 계속 많아지는 거고, 주변은 천만 도가 안 되는 영역은 수소와 헬륨이 그냥 그대로 원래 상태의 비율로 유지가 되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본다고 하면, 아, 보니까 지금 여기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외곽부나 중심부나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아, 넌 직후구나. 주결성 직후.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직후고, 하나가 몇억 년 후죠? 50억 년 후니까, 아, 너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해서 지금 헬륨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아셨죠? 그러니까 넌 50억 년 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0억 년 후. 됐죠? 지금 여기서 요 구성 비율이 정확하게 어떠한 비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질량비인지 개수비인지 뭐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처음에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진다. 개수비든 질량비든 수소가 많다. 수소의 함량이 크다. 수소의 비율이 크다. 그리고 헬륨의 비율이 작다. 이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가 많은 헬륨이 적은 상태의 비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면 헬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륨이 많아지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억 년 후. 됐죠?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50억 년 후. 지금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소가 헬륨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소와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는 지금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 또는 지금 넌 주결성이기 때문에 주결성은 중력 수축해야 안 해요? 중력 수축 안 한다고요. 안 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없다. 중력이 있는 것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중력은 모든 별에 다 존재하지만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지금 얘는 주결성 직후, 그 다음에 얘는 주결성 이후에 50억 년 후. 자, 주결성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 별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 그러다가 주기열성을 떠나는 시점부터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맞죠? 그러면서 별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서 광도는 굉장히 커지는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같다. 아셨죠?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 물론 선생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기열성일 때 얘가 정력학 표면 상태인데도 광도가 계속 커져요. 그럼 광도가 커지는 건 표면 온도나 반지름이 변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주기열성일 때 광도가 조금씩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반지름 때문입니다. 주기열성 상태에서 태양, 주기열성 상태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요. 그에 따라서 반지름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광도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반지름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반지름이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다시 정력학 평형으로 재조정.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력학 평형으로

유지된 상태. 아시죠? 그래서 계속 재조정 과정에서 반지름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커진다. 그 과정을 하더라도 표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셨죠? 주계열을 떠나야지 변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는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보세요. 바로 디귿에 나왔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 자,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고요. 중력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입니다. 요두 힘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는 상태. 우리가 주기율성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정역학 평형 상태. 정역학 평형 상태. 그래서 주기율성의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입니다. 요거 얘기했었고요. 또 주기율성의 특징은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케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생융합 반응의 주요 방식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만 맞는 거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 추가 자료로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요거죠. 자, 얘는 뭐냐면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의 변화 자료입니다. 수능특강인 자료고요. ABC는 각각 광도, 표면 온도, 반지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ABC 중 하나가 광도고 하나가 반지름이고 하나가 표면 온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HR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광도는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여기다가 주기열 라인을 그려주고 태양이 있다고 하면 태양이 주기열을 떠나서 적색 거성이 되면요. 표면 온도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맞죠? 주기열일 때는 정역학 평형 크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ABC 중에서 C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 C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C가 여기서 확 줄어들고 있죠. C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얘는 온도가 줄어드는 거야. 아, 너 온도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떠나서. 맞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A와 B는 증가? 아, 너 반지름, 광도 둘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가 광도겠지?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예요. 표면 온도의 4제곱의 비례예요. 자, 반지름이 커질 때 그만큼 광도가 증가하느냐? 반지름이 커진 것보다 광도 증가가 더 커야 되겠지. 값으로 따졌을 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광도. 맞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아,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반지름은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커진 하는구나. 커진다 하더라도 큰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정역학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커져도 정역학 평형, 커져도 정역학 평형.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0억 년 정도를 볼까요? 80억 년 정도 보면, B가 1.2배 증가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자, A는 1.44배 정도 증가하는구나. 아, B가 1.2배 정도 증가하니까 얘는 1.44배? 맞죠? 그러면 광도와 반지름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죠. 됐죠? 요런 자료까지도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을 보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요 문항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요.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요. A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A와 A', 요 녀석도 돌고 있고요. B와 B'도 돌고 있습니다. A가 요 녀석이 여기에 있을 때, A에 위치할 때, 요 녀석은 B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녀석이 A'에 놓일 때, 요 녀석은 B'에 놓여 있네요.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통질량 중심은 무게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무게중심과 가까운 녀석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 별과 행성 중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은 별. 그러니까 A가 별이고, B는 행성. 맞는 거고요. A와 B는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주기가 같다. 같은 주기로 회전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A 행성이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행성은 B.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같은 주기로 중심별이 A 프라임에 있을 때 행성은 B 프라임. 아셨죠?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A 위치에서는 적색 편이가 지금 A 위치에서는 중심별이 접근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청색 편이가.

A프라임 위치에서는 청색 편이가, A프라임 위치에서는 지금 중심별이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죠? 적색 편이가. 반대로 됐네요. 틀렸어. 그래서 기역리은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요 자료 관련해서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을 여기다 그려놓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가셨죠? 얘가 중심별이야. 중심별. 그리고 또 누가 도냐면 행성도 공통질량 중심을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행성. 행성이 작은 녀석, 중심별이 큰 녀석. 됐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운동을 함에 따라서 접근, 후퇴, 접근, 후퇴. 맞죠? 청색 편이, 적색 편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양이 다르죠? 시선 속도에 따라서. 맞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중심별이고요. 얘가 행성입니다.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1. 그 다음에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R1, 여긴 R2. 됐죠?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선생님이 V0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V0.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거 같이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M 곱하기 R1은 small m 곱하기 R2. 요거 하나 아셨죠? 중심별의 질량 곱하기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행성 질량 곱하기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아셨죠? 의미하는 바는 행성,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에 가까이 있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행성 쪽으로 온다. 요런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합니다. 이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요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심별 질량과 행성 질량과 둘 사이의 거리. 자, 행성이 중심별을 많이 잡아당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심별이 빨리빨리 공전할 수가 있다. 자, 얘의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돌아요. 중심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얘의 인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요. 행성 질량이 클수록 빨리빨리 돈다.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빨리빨리 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 R1 플러스 R2.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빨리 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크거나 다른 외행성계와 비교해 봤을 때 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면 얘의 인력이 얘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얘가 빨리빨리 돌수 있다.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 아셨죠?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은 행성 질량이 상대적으로 클 때, 중심별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울 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시선 속도죠.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시선 속도 변화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자, 얘가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선 방향입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는 이게 시선 속도죠. V 시선 속도. 그때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시선 속도는 요식에 의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전 속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안다고 하면 시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행성계를 탐사할 때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요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흡수선을 보는데 이 흡수선이 얼마큼의 파장 변화를 하고 있니? 이를 측정한다고 하면 그 파장 변화량을 측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광속을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 아셨죠? 시선 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을 수가 있냐면 공전 속도랑 똑같을 수가 있다. 즉, 이런 거죠. 아, 지금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완벽하게 나란해요. 0도예요. 그러면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은 거고 시선 속도는 최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라고 하면 파장 변화량이 최대 파장 변화량으로 나타나겠지. 아셨죠? 그래서 파장 변화량

방향과 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룬 각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파장 변화량은 최대 파장 변화량의 2분의 1이 되겠지. 아셨죠?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같이 한번 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은요.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기열성일 때와 적색거성일 때별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주기열성과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HR도를 또 하나 그려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HR도를 그리겠습니다.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주기열이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얘가 적색거성이 된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적색거성이 될때 광도가 증가하겠죠? 광도가 증가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더 넓은 폭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걸 여기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 주기열성일 때의 별, 여기에 적색거성일 때의 별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열성일 때 R1, R2의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적색거성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R1 프라임, R2 프라임 이렇게 더 넓은 곳, 아셨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얘가 겹칠 수 있느냐, 겹칠 수 없느냐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쨌든 더먼 곳에 넓은 폭으로 형성이 된다. 됐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기역일 때의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일 때 생명가능지대가 별로부터 먼 곳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 너가 주기열성이구나. 주기열성일 때구나. 너가 적색거성일 때구나.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간격을 D1, 요 간격을 D2, 요 간격을 D3라고 하면 지금 요 생명가능지대의 폭과 요 생명가능지대의 폭을 비교하면 얘가 폭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데 D2는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D1보다 D3가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역은 주기열성이다. 기역은 주기열성일 때 생명가능지대에 맞고요. 별의 광도는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크다. 이때가 더 크겠죠. 니은일 때가 더 크다. 그러면 너 틀렸구나. 그다음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때가 더 넓다고요. 그러니까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좁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보자고요. 요 생명가능지대 폭과 요 생명가능지대 폭 중에서 누가 더 넓다고? 얘가 더 넓다고. 맞죠? 광도가 더 크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우리가 R2-R1.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R2'-R1'이에요. 맞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R1'을 넘기고요. R2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R1'-R1이고요. 이쪽은 R2'-R2예요. R2. 맞죠? 자, 의미하는 반은 여기는 R1 프라임 빼기 R1이니까 안쪽 경계가 얼마큼을 변했니?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R'죠? R2 프라임 빼기 R2니까 바깥쪽 경계는 얼마큼 변했니?를 의미하는 게야.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폭이 얘가 더 넓기 때문에 바깥쪽 경계의 변화량이 안쪽 경계의 변화량보다 더 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생명가능지대 문제에서는 앞으로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폭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19번 문항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기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우주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보면요.
자, 크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와 물질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줄은 기역, 니은, 디귿은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에 곱하기 10억 년이 있다. 그러면 얘는 10억 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얘는 95억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138억을 의미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현재가 빅뱅 이후 한 138억 년 정도 지난 시점이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얘가 기역이고요. 얘가 니은이고요. 얘가 디귿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있는 거 누구? 암흑 에너지. 자, 우리가 현재의 요 비율은 좀 알아두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요 비율을 위해서 요거 얘기했었죠. 우리 반찬 중에 오이지 있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오이지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 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 이지는 물질이다. 그 중에서 많은 거, 많은 거. 이지가 많은 거잖아. 요 이지가 많은 거죠. 얘가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보통 물질이 되는 거고.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지는 물질이다. 아셨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대략적으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5.5배 정도.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사이. 그거 많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될 것이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물질이 되는 것이고. 보면,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훨씬 더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가속팽창 상태. 그 다음에, 지금 95억, 빅뱅 이후 95억 년 시점은 암흑 에너지가 50%고 물질이 50%입니다. 반반이네요.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반반이네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가속팽창. 아셨죠? 반반이라 하더라도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 아셨죠? 심지어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좀 적어요. 얘가 40%, 얘가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속팽창. 아셨죠? 대략적으로 물질 비율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한40% 이상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속팽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가속팽창 시기.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억 년으로 갑니다. 10억 년으로 가면 암흑 에너지가 1%고 물질이 지금 99%입니다. 그럼 요런 상태라고 하면 무슨 팽창? 감속팽창이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감속팽창. 그 다음에 너는 가속팽창. 너는 가속팽창. 아셨죠? 요걸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자료를 봐볼게요. 자료를 보면, 자, 우주의 크기, 지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10억 년 부근은 요러한 상태에서 기울기에서 요러한 기울기가 좀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건 속도죠. 팽창 속도가 컸다가 줄어든 거예요. 컸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감속이라고. 아셨죠? 감속.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였다가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거였다가요. 속도가 더 커졌다고요. 속도가 더 커졌어? 그러니까 얘는 가속이라는 거지. 됐죠? 얘는 감속. 얘는 가속. 맞나요? 그러면 얘를 팽창 가속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얘는 감속이기 때문에 요 시기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는 가속도라고 얘기한다면 가속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죠. 아셨죠? 이제 요런 부분 그래프로 찾을 수 있는 거. 됐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똑같은 간격은 아닙니다. 보면 얘는 10억 년에서 95억 년, 그러니까 85억 년의 시간인 거고, 여기는 95억에서 138억 년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43억 년 정도의 시간. 아셨죠? 그러니까 요 간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팽창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자, 요거 교재 정오 사항이죠. 정오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속도는 빅뱅 후 1억 년이에요. 1억 년. 1억 년이면 굉장한 촉인데? 지금 얘가 10억 년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촉이야. 그럼 이때는 이것보다도 더 감속이겠지. 기울기가 더 작아졌을 테니까. 더 감속. 그러면 이때는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거야. 현재는 뭔데? 플러스. 그러면 팽창 가속도는 빅뱅 1억 년 후보다 현재가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0: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감소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합니다. 맞나요? 시간에 따른 비율이에요, 비율. 시간에 따른 비율.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비율이 아니라 밀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밀도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기 똑같죠. 연 시간 그대로 두고요. 밀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의 부피가 커지니까 물질의 밀도는 줄어들어요. 이건 맞죠. 그런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아셨죠? 왜냐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면 커진 것만큼 암흑에너지의 양도 증가해서 그만큼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게. 아셨죠? 그래서 밀도의 표현, 여기다가 밀도를 표현했을 때 밀도의 표현과 비율의 표현도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 자료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기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보면 기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ABC 시기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현재가 실제 우주의 나이로는 138억 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팽창 속도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플러스야. 맞죠? 자, 그런데 요 시기로 볼까요? 요 시기.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곳이죠. 그럼 여기는 팽창 가속도가 얼마예요? 요 시기는.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시기는 팽창 속도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팽창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현재는 팽창 가속도가 플러스야. 요 시기는 0이야. 요 시기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현 시점에 팽창 속도를 갖는 특정한 시기가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138억이면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대략적으로 이때는 언제일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정도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할게, 그냥. 현재를 140억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70억 년. 여기는 70억 년. 딱 절반을 나누면 얼마죠? 35억 년. 아셨죠?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속에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의 나이를 140억 년이라고 가정하면요. 자, 팽창 가속도가 0.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한 이 시점은 우주 나이 딱 절반 정도 지난 시점. 과거에 지금과 똑같은 팽창 속도를 가진 시점은 그거의 절반인 35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정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요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팽창 가속도가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때부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훨씬 더큰 시기라고 얘기했었고요.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적어도 물질 비율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고, 물질 비율보다 암흑에너지 비율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40%, 전체의 40%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암흑에너지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회 모의고사 20번 문항까지 풀었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4회부터는 이윤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는 어디서 만나죠? 수강후기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치유가 7점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생태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태계는 4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에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존 곡선, 생장 곡선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방영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근데 방영구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에 적용해봄으로써 실전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이어가보면요.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방영구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개체 수가 나왔다. 그러면 상대 밀도가 필요하겠구나. 상대 밀도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합이 10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빈칸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어요. 나머지 빈칸들을 우리가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나 있으니까 아직은 당장은 채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해보면 어디부터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까요? 위에부터 하셔도 되고 아래부터 하셔도 되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35, 여기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지? 이게 가로칠게요. 좀 확인하려고. 이거 1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90이 돼야 되겠죠. 합은 100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쉽게 볼 수 있을까요? 90인데 여기가 지금 2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2대 1을 넣어 주시면 60, 3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다.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의 3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5겠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40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25겠죠.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요걸 테니까. 요거 더하면 60이니까 요건 40이겠죠? 그러면 요거 더하면 100이죠. 여기서 우점종은 누구예요?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에서는 금방 찾았습니다.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와 있는 값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합치면 여러분들 65잖아요. 여기가 얼마예요? 25죠? 그러면 곱하기 5 했잖아요. 그죠? 곱하기 5. 곱하기 5 하시면 여기 50이네요. 그럼 여기도 얼마일까요? 25겠죠? 여기 똑같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니까 네, 100이네요. 자, 우점종은 누구예요? 네, C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 갈까요?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얼마예요?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됐고, 니은 2에서 직표를 덮고 있는 면적, 덮을 피, 피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에서 피도 중에 제일 큰 거 B다 됐고, 1에서의 우점종 C라 그랬죠. 2에서의 우점종 A라 그랬죠. 근데 모두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네, 정답은 우리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1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21번. 네, 21번입니다. 이건 지역이 하나죠. 지역이 하나요. 한 개체당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에 개체수를 곱한 게 뭐예요? 피도죠. 네,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게 피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곱해버리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8, 3, 24 이런 식으로. 네. 4, 6에 24, 6, 4, 24, 네. 4, 7에 28, 한번 더 해볼까요? 네, 52, 그 다음에 48, 합치면 100이네요.

이게 상대 피도입니다, 여러분. 상대 피도 값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상대 빈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왜요? 합치면 100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50, 35, 15 하시면 되겠네요. 15.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수 나와 있습니다. 개체수. 개체수가 나와 있습니다. 30, 60, 40, 7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여러분? 더해보세요. 90이죠? 130, 70, 200이죠? 자, 100을 만들어야 돼, 100을. 절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절반 하시면 되겠죠? 100% 절반을 만드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가로친 게 이게 상대 밀도. 합이 100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50, 50, 100. 확인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15다 됐고, 니은번. A의 상대 밀도는 15. 15%. D의 상대 피도. D의 상대 피도. 네, 28. 보다 크다? 네, 틀렸죠. 자, 우점종을 찾아볼까요? 자, 계산해야 되나? 자, 여기 35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크고, 예. 일단 이거 더 해보고 싶다. 예. 상대 밀도를 한번 더 해보면요. 중요치 69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69. 그 다음에 얘는 79. 그 다음에 얘가 8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점종은 C가 아니라 D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2번 가보겠습니다. 네, 22번. 얘는 조금 발문이 좀 있죠. 아, 가 이제 보시면 이적의 방향구 설치할 식물 A부터 얘 분포를 조사했다. 개체수와 A가 출현한 방향구 수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세개 중에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얘하고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개체수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은 밀도가 같죠. 밀도가. 그죠? 그렇죠? 네, 밀도가 같은 거. 상대 밀도를 보실 때 여기 같은 거 보시고 그다음에 얘가 얘로 갈때두 배, 두 배. 요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얘네들을 더하면 이건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얘네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 얘네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 그럼 일단은 요거랑 요거는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값으로. 24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는 우리가 20이다. 여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느낌이 오시죠? 보시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니까? 예. 네, 같아야 돼. 틀리죠? 탈락이죠? 같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 두 배. 여기에 두 배. 자, 보세요. 두 배. 아, 얘가 뭐다? 상대 밀도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상대 밀도 값을 하나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여기서 여기로 갈때두 배. 이것도 하나 보실까요? 좀 이렇게 배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C에서 B로 갈때 출현한 방향구 수는 뭐예요? 빈도. 요게 두 배가 나와야 돼, 두 배. 그러면 지금 얘가 얘로 갈때두 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얘가 뭐겠구나? 상대 빈도겠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거 뭐야? 얘가 상대 피도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때두 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랑 얘네들이랑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요 B와 C를 더한 값이 37.5란 말이야. 그지? 37.5. 그게 이제 2대1을 만들어주면 돼. 2대1. 자, 2대1 만들어주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12.5가 나오면 더하면 얼마야? 37.5. 2대1이란 말이야. 될까요? 여기 2대1.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같은 값, 두 배인 값을 가지고 개체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 밀도

SF가 뭔지, 상대 밀도표가 뭔지, 기억 리엔드 중에 찾는 거. 그 다음에 출연한 방향구수. 여기보다 여기가 두 배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억과 디귿 중에 누가 상대 빈도인지를 찾는 거. 요거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번. A는 그래서 12.5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피도. 예, 피도와 관련된 얘기야. 피도니까 요거 보셔야 되겠지, 요거. 피도를 봤을 때 가장 작은 종. 요거. 2종.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점종을 찾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점종 찾자. 지금 우점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상대 빈도도 요 녀석이 월등히 크고, 그지? 크고, 예. 요 녀석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점종은 A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그래서 우리 골라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림은 좀 세워봐야 되겠죠. 숫자를. 토끼풀, 민들레, 꽃잔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번 보기 한번 가볼까요?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A가 구한 꽃잔디의 상대 밀도. A가 이쪽이야. A가 이쪽. 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가가 A 쪽이니까 요 그림 보시면 돼. 요 그림. 그럼 상대 밀도라 그랬으니까 전체를 세워보시면은, 예, 저기 6, 7, 8, 9, 10개. 하나, 12, 13, 14, 15, 16, 18개. 그죠? 18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꽃잔디가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0% 됐고. 그 다음에, 니은 번까지도 금방 구하죠? B가 구한, 이게 B가 구한이고, 이게 A가 구한이야. 예, 발문에 나와 있고, 그지? 민들레 상대 피도라고 했어요. 상대 피도. 27, 예, 52 나와 있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제 21 민들레 되겠지? 요 합이 얼마? 100. 21% 됐죠. 됐고, 그 다음에 A와 B가 구한 토끼풀의 상대 빈도라 그랬어요. A와 B가 구한 토끼풀의 상대 빈도. 요것만 좀 해볼까요? 예, 가와 나, 우리 이제 세 개. 토끼풀, 민들레, 꽃잔디. 이렇게 해놓고, 빈도. 방향구 칸수. 세워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토끼풀이 나온 칸, 토끼풀이 나온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런 식으로. 예. 네. 토끼풀. 여기 토끼풀, 토끼풀. 두 칸. 이런 식으로. 써보자는 얘기야.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는 3 나오고, 얘는 7 나오고. 그 다음 이쪽은, 네, 민들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럼 상대 빈도를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가는 16분의, 우리 토끼풀이니까 16분의 6 곱하기 100. 요거고. 얘는 5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뭐 하단 얘기야?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얘도 이제 뭐 하나의 지역, ABC 하나의 지역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빈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빈도야. 상대 빈도 아니야. 네, 상대 빈도 아닙니다. 이거 뒤에 있는 것만 한번 더해 보시면 요거 이제 13, 7, 20이네, 20. 그지? 이제 곱하기 5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100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35, 25, 40. 요것이 이제 상대 빈도다라고 보시면 돼. 상대 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70이니까 요거 만들려면 여기 이제 상대 밀도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 우점종 찾아야 될 테니까. 여기 20. 여기 20이야. 근데 얘가 얘의 3배지, 그지? 그렇죠? 얘는 60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도 얼마일까요? 20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개체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죠? 자, 70에다가 20 더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45에다가 24 하니까 72.

됐고. 요 100, 138. 자, 우점종은 누구? A다. A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A의 상대 빈도는 이라고 했어요. A의 상대 빈도는 40. 40%. 맞죠? 그 다음 B의 개체수는 이라고 했는데 20이 아니라 12다. 틀렸고. 그 다음에 D급번. 우점종은 C다 그랬는데 우점종은 C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치 값 제일 큰 A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상대 빈도. 빈도 나왔으니까 상대 빈도로 바꿔주는 거. 개체수 나오면 상대 밀도 바꿔주는 거. 이거는 많이 연습했었고. 빈도 나왔습니다. 상대 빈도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 값으로 고쳐서 우리가 우점종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갈게요. 이거는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T1 지역과 T2 지역. T1 지역과 T2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자 하고 했어요. 합은 100이다. 상대 빈도의 합은 100, 상대 피도의 합은 100. 여기는 이제 상대 밀도가 하나 빠져야 되겠지? 상대 밀도가 하나 들어가줘야 되겠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가 이제 20이죠? 채워주시면 되겠고. 3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68 내려면 여기가 얼마예요? 18. 그죠? 자, 곱하기 얼마 한 거야? 곱하기 2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하면,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요 값도 알수 있겠죠? 요거, 요거, 요거 더한 거를 100에서 빼면, 요 값은, 요렇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에다가 38 더하니까 7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0에다가 이거 더하니까 105. 우점종은 D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위에 거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 보시면 얘는 0이야. 이 0이면 여기도 0이지. 다 0이야. 여기는 이제 BCD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ABCD가 다 있는 거고. 종다양성을 따진다면 이제 위쪽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한번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없는 거니까 이거 더한 게 여기까지 더한 게 100이면 되는 거야. 그지? 여기 40이죠. 근데 빈도 이렇게 계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더하면 여기 3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는 게 뭐가 하나 나와요? 요거 더하면 여기가 이제 35가 되겠지. 35. 자, 이제 여기서 요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걸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야. 비례식으로 이제 풀어볼 수도 있어요. 뭐 21일 때 35다. 예. 그러면 이제 33일 때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가 나와요? X가. X가 55가 나와요. 여기 55. 네. 비례식으로 이렇게 한번 값을 찾아줬어요. 이거 합치면 얼마? 90이니까 여기는 10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럼 이제 더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 우점종을 찾을 수 있어요. 30, 54죠. 54. 54고. 95. 네, 그러면 아, 자, 134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점종을 한번 쭉 정리해서 찾아봤다. 됐고. 네, 그러면 기억법부터 볼게요. T1일 때 우점종은 D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번. T2일 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 요거, 요거, 요거. 찾아야 되니까 B다 B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D급번 C의 상대 밀도는 T1일 때가 14 찾았고 T2일 때가 10 14가

것보다 크다고 했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에 풀었던 것처럼 21이 35 되는데 몇 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곱해서 풀어도 되고, 네, 지금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 네, 여러분들, 이런 방식도 하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26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 지역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고, 상대 밀도를 이제 이번엔 줬다라는 게 특이한 거고, 빈도를 가지고 상대 빈도 좀 보셔야 되고, 상대 피도 나와 있습니다. 개체수가 보시면 36인데 여기가 10이에요. 3대 1이죠. 그죠? 그럼 상대 밀도도 3대 1이 돼야 되겠다. 여기가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럼 기억도를 찰 수가 있겠죠? 얘의 몇 배? 4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48. 이런 식으로 기억번을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상대 빈도가 빈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얼마인 거야? 이거 5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4, 5, 2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7, 5, 35. 그지? 2, 50. 됐고. 그러면 30, 6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합이 100.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합을 보시면은 40, 70, 30. 합이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다 구했으니까 우점종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기억번에. 기억은 24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 면적은 피도다. 면적은 피도다. 피도 보시면은 여기 16. 가장 작은 종 A 맞고. 그 다음 이제 우점종 물어봤습니다. 우점종. 우점종은 이제 이걸 다 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고 풀수 있느냐?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해보시면 얘 우점종은 제일 큰 값이 뭐가 나와요? 네. D가 나오죠? 왜요? 보시면 이제 얘가 상대 밀도도 제일 커. 그죠? 그 다음 상대 빈도도 제일 커. 얘랑 제일 커. 그 다음에 상대 피도도 제일 커. 그래서 D가 우점종이다라는 것도 쉽게 알수 있죠. B가 우점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2번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27번 가겠습니다. 바로 27번. 요거는 이제 또 그림이 나왔죠. 그림 문제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표 문제만 보다가 그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 조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같은 4개의 방향구 줬고요. 얘를 그림으로 주지 않았다. 이걸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힌트가 요 그림 밑에 보시면 토끼풀의 빈도는 4분의 3이래. 출현한 방향 구수가 4개 중에 3개 출현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토끼풀 보자. 토끼풀이 여기 나왔지. 하트. 나왔지. 나왔지. 그럼 여기 토끼풀 있다 없다. 여기 토끼풀 없다는 얘기야. 토끼풀 여기 없어. 그죠? 그러면 개체수 보시면 토끼풀은 지금 다섯이 다야. 다란 얘기지? 그 다음에 문제 그 밑에 또한줄 보시면 질경이의 밀도는 강아지풀의 밀도와 같아. 개체수 비교하라는 얘기야. 질경이의 밀도와 강아지풀의 밀도. 얘와 얘의 밀도가 같다는 얘기야. 개체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토끼풀의 밀도의 두 배래. 그러면 이렇지, 이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가지고 여기에 토끼풀은 없다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다. 얘의 두 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10을 한번 맞춰보자. 질경이가 10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질경이 몇개 있어야 돼? 3개 더 있어야 돼. 그죠? 예, 질경이가 여기에 3개 더 있어야 돼. 7 플러스 3이라고 해볼까? 3은 여기 있는 거. 됐죠? 강아지풀 해볼까, 강아지풀? 강아지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그럼 여기 몇개 있어야 돼? 강아지풀. 하나 있어야 되겠지. 총 10개니까. 그지? 9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시고 한번 가보자는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보기 갈까요? 기억번. D에 질경이가 있다. D에 질경이 있어. 있어. 있어. D에 질경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그랬는데 토끼풀은 25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죠? 25분의 5. 20%.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급번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상대 밀도, 우리가 이제,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 풀보다 크다. 그랬는데, 뭘좀 활용해야 되냐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질경이래. 얘가 중요치가 가장 크대. 개체수는 같지만, 얘가 중요치가 제일 크다. 그럼 뭔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가 고려돼야 되겠지. 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같잖아. 그지?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

상대 빈도를 보면 우리 강아지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나와. 그지? 맞죠? 근데 질경이는 여기 여기 여기만 나와. 그러면 누가 큰 거야? 우리 상대 빈도는. 자, 이렇게 해볼까? 질경이가 있고 강아지풀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빈도는 얘가 커. 강아지풀이. 얘는 네칸 나왔고 얘는 세칸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우점종이래. 그러면 피도가 이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합이 질경이가 강아지풀이 커야 될거 아니야. 그죠? 보세요.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풀보다 크다. 맞습니까? 네.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조금 이제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풀던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그런 것도 찾으시면 되겠어. 요 토끼풀의 빈도값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28번은 좀 이제 많이 오래 전에 문제다 보니까 최근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아주 개념적으로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다 줬어요. 밀도, 빈도, 피도 뭐 빈칸도 없이 다 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 기억.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뭐냐? 더해보란 얘기죠. 요거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누가 나오냐? 요거 보란 얘기니까. 아, 여러분 이제 더해보셔야 되는데 더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 박스 밑에 봐봐. 표 밑에. 표 밑에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지역의 우점종이 A임을 확인했대. 자, 우점종 어떻게 확인해?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한 합. 이걸 뭐라고 불러? 중요치. 예,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하니까 예,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A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상대 피도 보라고 그랬지. 상대 피도 봤을 때 가장 큰 거, 값이 가장 큰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예, B다. 됐고. 이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자, 출현한 수, 여기 상대 빈도 봐야 되겠지? 이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D가 출현한 방향구 수보다 많다. 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4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쉽죠? 28번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쉽게 해결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또 다른 유형의 문제죠. 상호작용. 네, 우리 뭐 경분, 공, 기, 포,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네, 그쪽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9번부터. 202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동물종 A와 B. 예, 서로 이종이죠? 다른 종, 다른 개체군. 상호작용입니다. A는 몸의 반점 개수에 대한 표현형이 다양하다. 거기 지금 박스에 있는 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A는 몸의 반점 개수에 대한 표현형이 다양하다. A의 천적인 B는, 천적이 뭡니까? 잡아먹는 개체죠. 포식자죠, 그죠? A의 포식자가 B란 얘기야. 기역이 많은 A를 먹이로 선호한다. 예, 몸의 반점 개수가 많은 A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험 과정 보시면 A를 동일한 조건의 집단 1과 2로 나누고, 1과 2로 나누고, 네, 그런 얘기고, 1과 2중 하나에만 B를 추가했대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반점수가 되는 거죠, 반점수. 그랬을 때, 어디에 이제 천적인 B, 포식자인 B를 넣었을까?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없잖아. 1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없잖아. 그죠? 그럼 B 집단에, 여기 니 집단에, 예, 천적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고. 나에서 A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의 가짓수는, 표현형의 가짓수. 나왔잖아. 다섯 가지. 표현형 가짓수. 두 가지. 가짓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네, 많은 설명입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죠. 문제 자체는 이제 단순하죠. 단순한데 자료를 좀 줬기 때문에 어쨌든 다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그 시간은 소요된단 말이야. 문제의 난이도는 거기서 조절되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이제 가져가는 문제를 냈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최대한 시간을 좀 가져가는 문제를 냄으로써 다른 문제를 볼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지만 네, 문제의 어떤 자료 해석형 문제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네,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갈게요. 자, 역시 이제 어쨌든 자료를 해석해야 됩니다. 건기와 우기 반복되는 초원지대 지역 가에서 초식동물 A와 B, 서로 다른 이종 관계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예. 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 그러면, 네, 뭐 할까요? 경쟁하겠죠. A와 B는 가에서 먹이를 먹는 시기를 달리하여 경쟁을 피한다 그랬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을 피했어요.
이런 건

뭡니까? 분서라고 하죠. 일종의 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A는 우기에, 대부분의 B는 건기에 가로 들어와 서식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가에서 A와 B 개체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A의 개체수는 요 시기에, 요 월에 높고, 서로 이제 얘는 요 시기에 높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기억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에 해당합니다. 거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A와 B는 가에서 먹이 먹는 시기를 달리하여 경쟁을 피했다. 이걸 가지고 분서인 걸 찾았고요. 구간 2에서 B의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았다. 환경저항은 항상 작용한다. 우리가 생장곡선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환경저항은 항상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 개체수가 많을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개체군 밀도는 개체군 밀도, 개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구간 1에서가 지금 A니까 요 그래프 보시면 되는 거야. 구간 1에서는 높잖아. 개체수가. 밀도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아니, 높다. 구간 2에서는 값이 여기고, 구간 1에서는 값이 여기니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해석하는, 난이도는 낮지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다. 31번. 이제 이런 문제는 난이도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땡큐인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요즘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A부터 C는 모두 종사의 상호작용입니다. 넘어가고, 발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생, 상리, 공생, 종간 경쟁 중 하나라고 줬습니다. 그 중에 찾으시면 돼. A의 관계에 있는 두 종은 모두 손해를 입어? 자, 기생.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지. 이익 손해. 숙주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기생하는 생물은 이득을 보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상리, 공생. 상리, 공생은 서로 다른 두 종이 서로 이익을 받는 거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종간 경쟁. 뭐 종간 경쟁이라도 나오고 그냥 경쟁이라도 나와. 이건 둘다 손해. 이렇게 보시면 돼. A 관계에 있는 두 종은 모두 손해입니다. 이거 뭐야? 예지. 종간 경쟁이고. B 관계에 있는 두 종은 모두 이익. 예지. 요게 A고 요게 B다. 이런 얘기야. 됐죠? 분서는 기억에 해당한다.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분서라는 것도 들어가잖아. 경분 공기표 중에 하나 내면 되는 거야, 여기다. 그지? 됐고. A는 종간 경쟁. 오케이, 됐고. 겨우사리가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 것은, 이건 뭐야? 기생이지, 기생. 맞나? A가 종간 경쟁, B가 상리 공생이니까 나머지 하나 C는 기생이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됐고. 32번 가시죠. 20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 초반에,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풀었던 문제 유형인데, 왜 여기 32번 자리에 배치가 됐느냐? 이제 요게 이제 중심 테마이기 때문이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문제 위치가 이제 32번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색 벌새는 꿀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갈색 벌새가 서식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색 벌새 하나의 개체군입니다. 같은 개체군 사이에 서식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일종의 이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텃세죠, 텃세. 이건 개체군 내, 같은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럽산 비둘기 무리에서는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무리의 가운데 위치한다. 자, 이건 이제 순위제입니다, 순위제. 지금 이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 해당하는 얘들이 되겠죠. 텃순리사가 해당하는 문제야. 가는 텃세다. 됐고. 나의 상호작용, 뭐, 가도 나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거북이의 성별이 발생 시기에 알의 주변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 거북이의 성별이 발생 시기 알의 주변 온도에 결정된다. 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디귿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테마는 요쪽. 텃순리사가 요쪽과 관련된 문제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고요.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그리고 아니면 그두 가지를 또 혼합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됐고요. 그럼 33번. 자, 발문은, 다음은 종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분서와

상리공생, 분서와 상리공생. 자, 어떤 게 분서고 어떤 게 상리공생인지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꿀잡이새는 꿀잡이 오소리를 벌집으로 유도해 꿀을 얻도록 돕고 자신은 벌의 공격에서 벗어나 먹이의 벌집을 얻는다. 서로서로 윈윈 이익을 서로 주고받았지, 그지? 이게 이제 상리공생이고, 그 다음에 붉은 뺨 솔새와 밤새 가슴 솔새, 분명히 이거 이종이다. 다른 종이에요. 다른 개체군.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나무에서 서식공간을 달리하였다. 분서죠. 분서. 가는 상리공생애가 맞고요. 나의 결과 붉은 뺨 솔새의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환경저항은 늘 있다. 이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보기.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툰다. 네,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툰다. 이거 뭐예요? 경쟁이지, 경쟁. 경쟁. 오케이. 맞죠. 뭐 경쟁 또는 뭐 종간 경쟁. 이런 말로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 환경저항 보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환경저항이 항상 있구나. 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34번. 표는 종사의 상호작용입니다. 경쟁과 기생이라 그랬어요. 경쟁과 기생. 먼저 볼까요? 경쟁은 둘다 손해입니다. 마이너스는 손해, 플러스는 이익이라고 볼게. 기생은 하나 이익, 하나 손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일단은 하나 이익, 하나 손해인데, 경쟁은 이익이 없잖아. 이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기생이란 얘기고. 이게 경쟁이란 얘기지. 둘다 손해. 손해, 손해. 하나 이익이니까 얘는 손해다. 자, 이게 이제 10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역은 경쟁, A는 손해. 자, 촌충은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한다. 자, 촌충이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지만, 자기만, 얘만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기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정답.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가시죠. 자,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생장 곡선을 이용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개체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혼합 배양했더니만 예, 개체수가 줄었죠. 이익을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지, 그지?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경쟁, 그죠? 혼합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자, 군집은 여러 종이 있는 거니까 A와 B가 이제 군집을 이루는 게 맞죠? 군집은 여러 종이 있는 것이고 개체군은 하나의 종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 니은번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혼합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B의 개체수가 줄었죠. 네. 환경저항을 더 크게 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개체수가 더 줄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 디귿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리공생이라면 혼합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개체수의 값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상리공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역번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3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는 경쟁과 상리공생이다. 자, 일단 경쟁이냐, 상리공생이냐, 이것만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거의 이제 상리공생이 많이 나오죠. 그죠? 경쟁, 상리공생. 편리공생이라고 여러분이 하나 배웠을 텐데, 한 종은 이익을 보고 한 종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다. 이게 이제 편리공생인데 거의 이제 문제에는 상리공생을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종이 있다면 뭐 A종과 B종이 있다면 경쟁은 이렇게 둘다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리공생은 둘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배양했을 때둘다 이익이다 둘다 손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경쟁이죠, 경쟁. 그 다음에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서로 이제 이득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상리공생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 갈까요? 가에서
캥거루주는 주머니주 한 개체군

이룬다? 한 개체군이라는 얘기는 같은 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종입니다, 이종. 다른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틀렸고. 나는 상리공생 맞고요. 그 다음에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이건 대표적인 뭐예요? 포식과 피식이죠. 스라소니가 눈신토끼 잡아먹는 것은 경쟁의 애가 아니라 포식과 피식. 스라소니는 눈신토끼의 천적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네,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스에 있는 글을 좀 넣었는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과 상리공생 중 하나입니다. A와 B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눈 후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습니다. 기역에서만 A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개체수가 B의 개체수가 제거한 쪽이 제거하지 않은 쪽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네, 그걸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감이 오죠. 그림은 지역 기역과 니은에서의 B의 개체수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기역권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경쟁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A 때문에 줄었다 이런 얘기고요. A가 없으니까 이제 개체수가 늘어났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니은번. 니은에서 A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한 개체군 같은 종이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이라니까. 네, 다른 종이니까 한 개체군을 이룬다는 설명은 틀렸고. 그러니까 구간 1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얘는 지금 A가 없어요. 얘는 A가 있어요. 그럼 얘가 더 환경 저항이 큰 거지, 그치? 그렇죠?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크다, 작다라고 설명해야 되겠지. 네, 정답은 우리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제 요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리공생이라면 오히려 넣었을 때더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죠? 뺐을 때가 낮아지고 함께 넣었을 때가 더 올라가고. 그런 조건을 주신다면 이제 상리공생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뺐을 때가 더 값이 크고, 그죠? 넣었을 때, 혼합병했을 때가 값이 작고, 단독병했을 때가 크니까,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일종의 단독병, 혼합병. 혼합병했을 때가 단독병했을 때 값이 줄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리공생이라면 어때야 돼요? 혼합병했을 때 그래프가 단독병했을 때 그래프보다 더 올라야 되겠지. 높아야 되겠지, 값이. 조금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래프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던 단독배양과 혼합배양일 때 개체수 변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자, 다음은 상호작용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텃세와 종간 경쟁. 자, 이 문제는 앞서 문제들과 달리 하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하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혼합했다라는 게이 문제의 좀 특징입니다. 은어 개체군에서 하나의 개체군이라는 얘기야. 한 개체가 일정한 사용권을 차지하면서 다른 개체 역할을 맡았다. 이게 이제 텃세입니다. 텃세에 대한 얘기고. 같은 곳에 서식하던 애기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이건 다른 종인 거야. 그지? 다른 개체군인 거야. 애기집신벌레만 살아남았다. 자, 뭐한 거야? 종간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했다. 한 종은 살고 한 종은 사라졌다. 살아남았다라고 했잖아. 얘만. 얘만 살아남았고 얘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니까 일종의 경쟁 배타월에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텃세니까 틀렸고 기역은 니은과 다른 종이라고 봐야 되겠고. 자, 나가 일어나 기역과 니은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 자, 기역과 니은이 모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종합 경쟁이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 2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9번.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가부터 다는 경쟁,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이라 그랬어요. 자, 늑대는 이런 사슴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포식과 피식이죠. 포식과 피식.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경쟁. 자, 그 다음에 딱총 새우는 산호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산호는 딱총 새우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서로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상리공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번 가볼까요?

A에서 늑대는 말코 손바닥 사슴과 한개치군을 이룬다. 한개치군이라는 얘기는 같은 종이다 이런 얘기인데 틀렸지. 서로 이종관계니까. 자, 황영경 또 나왔습니다. 구간 1에서 구간 1을 볼 필요도 없어. 황영경은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야. 그리고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에 해당한다. 자, 볼까? 단독배양했을 때 A와 B가 이 정도였어. 근데 혼합배양했더니 자, 단독배양했을 때보다 A도 B도 다 지수가 늘어났어. 이익을 본 거야. 그럼 뭐야? 상리공생이지, 상리공생. 다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 번과 디귿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까요? 40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가와나는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가와나는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이익이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상리공생이고 이게 기생이 되겠네. 하나 손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이익이죠. 네, 촌충은 숙주의 소화가 안에서 측하면 영양분을 흡수한다. 네, 촌충이 이제 이익을 본 거야. 그 다음에 경쟁은 둘다 손해. 경쟁은 둘다 손해다. 캥거루주와 쥐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됐죠? 자, 기역. 간은 상리공생이다. 간은 기생이다. 기역이 이익이냐? 아, 기역은 손해다. 틀렸고. 답은 나왔는데,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니다. 서로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바로 상리공생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번. 자, 이거 뭐 특별한 설명은 더 필요 없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일단 포식자와 피식자 요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피식자가 일단 일반적으로 개체수가 많아요.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먼저 올라가고 포식자가 따라 올라가고 자, 포식자 많아지니까 잡아먹히니까 줄었죠? 그럼 따라 먹이가 줄어드니까 포식자가 따라 줄고 요런 식의 이제 그래프의 변화 모양을 보면서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잡아먹히는 녀석, 피식자. B란 녀석이 잡아먹는 녀석, 포식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요게 이제 A의 개체수입니다. 400, 800, 1200. 그리고 요게 B의 개체수입니다. 10, 20, 30.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번. B는 포식자다. 그랬어요. 자, B. 포식자다. 어떻게 알았다? 일단은, 먼저 올라가는 게 피식자. 나중에 따라 올라가는 게 포식자. 자, 먼저 감소하는 게 피식자. 왜? 잡아먹혔으니까, 포식자한테. 자, 먹이가 부족해졌어. 그럼 포식자도 줄어들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피식자, 포식자 찾기. 그리고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죠? 그래프상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 이 Y축 값이 크기 때문에 훨씬 피식자 값이 크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B는 포식자 맞고요. T1일 때 A는 환경장을 받지 않는다. 환경장은 항상 있어. 환경장은 늘 있어. 늘 있어. 됐고, 그다음 디귿번. T1일 때 B의 개체군 밀도는 밀도는 개체수. 예, 아주 그냥 보시면 되는데 B의 개체군 밀도라고 그랬으니까 T2일 때 T1일 때 먼저 T1일 때 B의 개체군 밀도. T1일 때 B의 개체군 밀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아, 그 다음에 T2일 때 A 개체군 밀도.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그럼 되게 비슷해 보여. 비슷하지 않지. 왜? 이 값이 달라 그랬잖아. 이 값이라는 게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피자가 많은 거지.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B의 개체군 밀도는 A의 개체군 밀도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번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41번 문제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 42번부터 다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왔고요. 정부 형태 일단 다 풀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딱네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형태 문제 풀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발문에서 요 전형적인 혹은 제시문에서 전형적인이라는 거꼭 찾아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론상의 정부 형태. 전형적인 의형내각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특징인지, 혹은 우리 기본문제 4번처럼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전형적인 글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정부 형태의 개념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특히 구름다리,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힌트가 되는 내용들 우리 위주로 제시문 한번 같이 볼 거야. 갑국에서는 봐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별도로 조직되고 국민에 의해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이 된대. 오케이, 어디겠어?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그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연립내각은 어디서 구성이 되는 거야? 의원내각제요. 특히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과반 의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연립내각이 나오는 거였죠? 얘들아, 이런 거는 보자마자 의원내각제잖아. 아니야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1번 잘못된 설명, 우리 대통령제에 대한 거 찾아야 돼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내각 불신인권까지입니까? 대통령제에서 내각 불신인권을 의원내각제에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 견제수단이었죠? 2번 잘못된 설명. 얘들아, 3번 의회 의원이 강요를, 얘들아 구름다리 생각해. 겸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름다리 없어요. 겸직할 수 없습니다. 4번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으로 동일인이죠? 4번 옳은 설명. 정답 4번. 우리 마지막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탄핵소추권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어디서의 견제수단이야? 어느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이야. 그 다음,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야. 그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견제수단, 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라서 정답 1번에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힌트가 내용된 내용들 위주로 찾는 연습 계속 해주세요. 자, 우리 갑과 을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하나씩 채택을 하고 있대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갑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의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따로따로 구성이 돼. 이때 선출이 된대.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래. 오케이. 그럼 모든 거다 합쳐보면은 대통령제네. 을국은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돼.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와 의원내각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끝.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부터 두 개가 나왔잖아. 사실 기본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형태 하나 갖고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부터는 정부 형태 두 개에 해당하는 거를 비교하고 있잖아. 각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각국에 비 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봐. 봐봐, 여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야. 근데 각국은 대통령제야. 1번 틀렸어. 이렇게 체크해봐. 수월하지. 2번도 봐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잘 봐야 돼. 거부권을 가진다. 얘들아, 법률안 거부권은 어디서의 견제수단?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 을국은 의원내각제. 틀렸어. 3번.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건 의회 해산권 어디서의 견제수단?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수단.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해. 그거 훨씬 더 수월하죠. 혹시나 갑과 을을 잘못 읽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소야대 현상이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발생할 수 있죠. 왜?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따로따로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되는 건 상대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특징이에요? 그렇지.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특징이겠지. 일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내각불신인과 의회 해산권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내각불신인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정답 2번에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 행정부 수반을 겸직할 수 있는가? 입법부 소속 구성원이 행정부 건너갈 수 있는

단독내각이, 의원 내각제니까 단독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보는 거야. 의원 내각제, 의회 해산권, 행정부 수반이 갖고 있죠. 대통령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오,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네, 아니오 라고 대답했네. 해당되는 질문은 들어갈 수 없겠죠. 정답,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의 마지막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A랑 비례. 근데 잘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이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죠. 일단 요거 체크하고, 기억과 니은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게 기억과 니은이야. 그 요거 생각하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하지 않는 건 어디야? 의원내각제야. A는 대통령제였지 전형적인 1번 잘못된 설명. 2번 의회 의원이 각료 겸직, 입법부 소속 구성원이 행정부 소속의 구성원을 겸직이 안 돼.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대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네. B는 의원내각제였잖아. 전형적인 잘못된 설명. 얘들아, 그 다음 3번 보자.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건 어디에서만? 의원내각제에서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B 모두에서 잘못된 설명이지 B에서만 가능.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밑줄 친 기억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제 요소여야 돼. 근데 국무총리를 두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하는 거는 마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모양새랑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였으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인지 보자.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임을 건의할 수 있음. 얘들아, 요 단어까지 있는지 봐야 돼. 이제 요런 디테일까지 봐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해임할 수 있음이라고 나오면은 그런 권한 없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행정부 소속의 소속 구성원이야. 입법부가 행정부 소속의 구성원들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건 뭐랑 모양새가 비슷했어? 의회가 내각 불신임하는 모양새랑 비슷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본 문제 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제시문에서 힌트가 되는 내용을 빠르게 분석한 다음에 선지에서 요게 의원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를 구름다리 내용을 통해서 혹은 견제 수단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A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하며 책임을 진다. 오케이, 일단 요거 체크. 의회 다수포가 핵심이 되어서 의회 힘이 막강하다. 어딘지 알것 같아. 조금만 더 보자. A에서 오케이.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 여하에 따라 임명되며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각료가 의원직을 겸할 수 있고 각료의 존속 여부가 내각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 의원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지.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얘들아,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는 내용 볼까? 단점으로는 이게 있고, 그럼 가 다에 들어갈 거는 의원 내각제의 단점에 해당이 되겠네. 그래서 A에서 서로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그럼 나에는 의원 내각제에서 서로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이 들어가면 되겠네. 요거 파악한 다음에 1번 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소야대 현상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자마자 잘못된 거구나 체크해야 돼. 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였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건, 대통령으로 동일인인 건 대통령제. 따라서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장됩니까? 아니지. 내각 불신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따라서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가에 들어갈 거는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야. 근데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독재가 출현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 수반을 견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독재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건 대통령제에서의 단점이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겠죠. 정답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정부 수반에 끝까지 봐야 돼. 법률안 거부권은 어디에서의 견제 수단이야? 대통령제에서의 견제 수단이야. 여기서 의원 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견제 수단을 외워야 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갑을 병

정이 정치합업 시간에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배우고 서로서로 질문했대.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대답하는 활동을 했대. 활동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 거래. 아직 가랑 나에 들어갈 질문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잘 봐야 돼. 전형적인 정부 형태야.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나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이 전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보라는 거야. 이론상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아니오라고 한 병과 정이 맞았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집니까? 잘 봐야 돼.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이었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아니오라고 해야 돼. 아직 여기에 들어갈 건 뭔지 모르겠네? 그럼 바로 보기랑 연결시켜보자. 갑과 을의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사람은 정이다. 기억 옳은 설명.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이 질문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의원내각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변을 먼저 써. 우리 요 질문에 답변 먼저 썼잖아. 마찬가지 방법이야.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상권 가져요? 의회 해상권? 그렇지. 의회 해상권으로 견제할 수 있었지. 예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가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은 갑과 을이네. 니은 옳은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자. 이번에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가? 이거 보자마자 그렇지.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예라고 해서 문제 틀린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자, 눈 크게 뜨고 잘 봅니다. 누구를? 의회 의원이야, 얘들아. 맞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게 왜 아직도 흰 함정, 함정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의회 의원이야. 그림 그려볼까? 국민이 입법부 소속의 의회 의원을 선출해. 이거 어디야? 대통령제에도 해당이 되고 의원내각제에도 해당이 될수 있잖아. 그 다음 차이는 뭐야? 행정부 수반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는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선출하는지, 이제 요 차이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거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그치. 그림 그려보면 이제 조금 기억이 나지.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달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모두니까. 따라서 나의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니오라고 해야 돼. 을과 병이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 되는 거겠지. 자, 우리 마지막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는 동일인인가? 라는 게 들어간다면은 그렇지. 동일인이지. 예. 라고 해야지 옳은 설명이야. 그럼 그때는 갑과 을이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 되는 거겠지. 나의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가? 그렇지. 그치,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앞으로 돌아와봐. 네, 라고 답하고 있는 거는 바로 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겠지. 갑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선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질문에서 을과 병이 옳게 응답한 질문의 개수. 을은 몇개 맞았어요? 하나 맞았네. 이번에는 누구? 병이 옳게 응답한 사람은? 하나. 하나! 됐네. 한 개. 갔네. 정답 리을. 따라서 정답 몇 번?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여러분의 답변을 써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풀때 우리가 이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 여러분의 답변을 적어서 비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옳은 응답의 개수를 살펴봐야 돼.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관련된 거네. A를 기반으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표는 A와 질문에 대해서 갑과 을의 응답을 나타낸 거래. 그런데 표의 질문 중에 여기 봐봐. 가 질문에 대해서 옳은 응답을 한 사람은 갑이래. 그러면은 옳은 응답을 한 사람은 갑이야. 갑은 맞는 응답을 했어. 을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틀린 거겠지. 근데 을의 옳은 응답의 개수는 두 개야. 그럼 요거랑 요거 다 맞았을 거야. 예라고 해서 맞았어, 을이. 아니오라고 하면은 틀리겠지. 아니오라고 해서 맞았어. 아니오라고 해서 갑도 마찬가지로 맞겠지. 그러니까 옳은 응답의 개수 이렇게 각각 두 개가 되는 거야. 되셨죠? 그다음 우리 가나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럼 바로 선지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자, A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어?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건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요소인데, 얘들아,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요소를 묻는 게 아니라 A랑 B는 전형적인 거 묻고 있는 거야.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죠.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에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A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국민의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는가에 대해서 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네라고 답변해서 정답이 됐기 때문에. 그치? 가에서. 가니까. 갑이 네라고 답변해서 정답이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보자. 자,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A와 달리 B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가? 마찬가지로 옳은 설명이죠.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야. 나에 해당되는 대답이 들어가서 을이 네 라고 대답해서 정답이 됐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A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네요. 얘들아, 지금 이 내용에선 A와 B와 달리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이 됩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어디에서 엄격하게 보장이 돼? 대통령제야. 근데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야?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답변해야지 옳은 응답인데 해당되는 내용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문 보고 A랑 B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은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수월해서. 특히 수능에선 잘은 나오진 않지만 또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힌트가 되는 내용 찾는 거.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뒤 내각 구성원을 발표했대. 그럼 각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을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의 잦은 거부권 행사.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어디야? 대통령제 전형적인.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건너가서 입법부가 하는 거할수 있다. 구름달 있다. 의원 내각제. 따라서 각국의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니까 기억. 옳은 설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대통령으로 동일인 건 대통령제,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였죠. 잘못된 설명. 의원내각제에서는 둘이 별도의 인물입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전형적인 어디서? 대통령제에서. 왜?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이 되니까 의회 의원이 내각 동료 구성을 겸직할 수 없는 거였죠. 자, 을국은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갖는 거였고, 을국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의회 의상권, 해상권 없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게임 형식의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해. 이거 뭐야?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 왜? 오히려 게임 형식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힌트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봐. 그냥 그대로 따라가. 각자 카드 두 장을 뽑았을 때두장 모두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잘 봐야 돼. 만!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두장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게임의 승자가 된다. 갑, 을이 뽑은 카드는 다음과 같고 게임의 승자는 을이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그럼 얘들아, 을이 뽑은 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건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건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지? 자, 이제 을 보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이제부터 막 헷갈리면 안 돼. 법률안 거부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나에도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야지 을이 우승하는 거겠지? 자, 갑이 뽑은 카드.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자, 근데 을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의 의원 내각제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갑도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돼. 얘들아,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만이라는 글씨야. 이게 왜 중요한지 1번부터 보자. 자, 연립내각이 구성되기도 한다. 얘들아, 연립내각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의원 내각제에서 구성이 되는 거지. 가해는 대통령제에서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이것도 눈을 크게 뜨고, 의회 해산권, 어디서 가죠? 의원 내각제에서. 가해는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죠. 왜?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만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옳은 건 정답 2번 끝.
나머지 내용도 보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 거는 어디에서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거. 나이는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수 있죠. 들어가야 하니까.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는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헷갈린다면 여기만 먼저 체크해드라.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 대통령제 맞지? 그러니까 가랑 나 모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정답이 두 개지라고 생각한다면 주어 잘 봐. 의회 의원은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그려봐. 국민이 있어. 입법부 선거를 해. 입법부 구성원 선거를 해. 그 결과 행정부의 총리를 선출하는 건 의원내각제. 의회 의원을 위한 선거와 행정부 수반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 대통령제. 아니, 어쨌거나 국민이 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라는 거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갖는 특징이잖아. 선생님 봐봐요. 이거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니까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각각의 정부 형태에만 해당이 되라 그랬잖아. 그럼 이 내용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 해당이 되는데 가능한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정부 형태에만 해당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얘들아, 요거 두개 모두 해당이 되는 거 우리 수티계제 구성 나랑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민주적인 정부 형태에서는 그거 하나 공부했고 하나 더 공부했다. 바로 요 내용. 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요? 법률안 제출권은 어디서의 특징이었어? 법률안 제출하러 행정부가. 의원내각제에서의 전형적인 특징.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서의 특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5번에 2번이라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6번 문제가 이렇게 의회 의석률이 나왔다고 여러분이 당황하는데, 이게 선거 결과랑 연결시킬 수 있는 정부 형태에서의 자료 제시 문제라고 치기엔 굉장히 수월해요. 내가 수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시문에 요 정부 형태가 뭔지가 나와 있고 T시기, T+1시기, T+2시기가 변함이 없어. 변한다라는 전제 조건 없잖아. 이거 봐봐.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와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가 매 시기 동시에 치러진다라고 되어 있어. 봐봐.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대. 그럼 뭐야? 대통령제야. 그냥 그대로 계속 대통령제인 거야.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요 문제를 풀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트계제 구성을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체크할 때 거는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이 존재하는지 먼저 체크.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체크. 요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의회 내에서 의회 의석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나 볼까요? T 시기에는 없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는 있습니다. T 플러스 2 시기에도 있습니다. 자,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C당입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는 B당이고요. T 플러스 2 시기에는 A당입니다. 이게 점점 그림이 이상해지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요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우리 기업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됩니까? 이거 우리나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형적인이잖아. 그치? 전형적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기억 잘못된 설명.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정부 형태에서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이거 어디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잘 봐야 돼. T 시기와 T 플러스 2 시기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소야대가 뭐였어? 대통령이 의회에서 소속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나머지 야당의 크기가 더큰 거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과반 의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야.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면 어느 정당인지. 그래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일치하는지도 꼭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얘들아,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막 고민한다? T 플러스 1 시기는, 과반 의석이 존재하네? T 시기는 과반 의석이 존재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연립내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구나 체크하면 안 돼. 왜? 대통령제야. 연립내각은 어디서, 화를 냈네? 얘들아, 대통령제야. 이런 선지가 의외로 우리 조금 이따가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수능 문제 하나 풀 거야. 와, 이거 진짜 2026 수능에서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문제야. 이때도 사실은 선지 중에 보자마자 아닌 거 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연립내각은 의원내각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아, 대통령제잖아. 아, 리을은 뭐 우리가 과반의석 차지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선지야 라고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당하는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출 플러스 한번 풀어볼 건데,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요게 작수, 작년 수능 문제야. 근데 작년 수능에서 요 문제가, 야, 문제만 이만큼이다, 문제만. 얘들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1면에 마지막 문제였어. 수능에서 5번 문제였다? 이게 뭐로 의미하는 걸까? 1면 막 긴장해. 1번에 뭐 나오겠어? 정치의 의미 나왔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막 2번 법치주의 나왔어. 막잘 풀어. 3번 막 헌법의 기본 원리 잘 풀어. 4번 기본권 잘 풀어. 5번에 이게 나온 거야.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하고 6번 넘어갔을 때 이미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고 마음은 조급하고 제시문 긴거안 읽히고 난리 대잔치. 그러니까 미리 내가 지금 수특 단계에서 할 조금 시기상조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면 내지 2면에서 이게 마지막 문제다. 뭐 올인해야지. 근데 이게 1면에서 나왔다. 여러분이 문제 스케일을 보고 내가 1면에서 지금 도전했을 때제 시간 안에 풀지 못할 것 같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감하게 다음 장 넘어가세요. 긴 제시문을 빠르게 호흡할 수 있는 거 먼저 맑은 정신을 푸세요. 요거 풀다가 막 시간 엄청 많이 할애. 마음 조급해. 내가 평상시에 잘 풀었던 문제도 놓쳐. 아,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 이제부터 모의고사 볼 거잖아. 3월, 4월 뭐쭉볼 거잖아. 6목까지. 이런 문제 스킵하고 다른 거 먼저 푸는 연습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해보는 거야. 우리 나중에 수완 나왔을 때 수완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야. 이거 스케일이 내가 빨리 풀기 어렵겠다. 나의 정신을 혼미하겠다. 일단 넘겨. 넘기고 나서 다른 거 풀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게 방법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나머지 단원의 개념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헷갈리는 거 없이 순간 머릿속으로 기억하거나 막 떠오르는 거 시간 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딱 정부 형태에서 가장 최고 난도의 분석 문제야. 이 정도 최고 난도까지는 없었어. 이거 우리가 잘 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어지간한 거다 맞출 수 있어. 요거보다 난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희박해. 그럼 나머지 우리 문제 다풀수 있어. 가보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 하나에 해당이 된대. T에서 T 플러스 3식이 갑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얘들아, 의석수가 뭐냐면 의자 하나야. 의자 하나에 한 사람이 앉지 200명이다라는 의미야. 200석으로 변동이 없으면. 그 다음에 T식이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 플러스 3식이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 같은 거야.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 거겠지. T시기에는 지금 문제에는 T 플러스 1식이와 T 플러스 2식이가 나와 있어. 여기 T 플러스 1식이와 T 플러스 2식의 정당명 의회 의석 잘 봐야 돼. 률이야. 퍼센트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석이라고 하면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근데 200석이면은 숫자가 달라지겠지. 이거는 200석, 얘는 퍼센트.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 다음에 T 시기부터 T 플러스 3식이까지 고민해야 돼. 그럼 문제에다가 T 시기, T 플러스 3식이 적어놔. 됐어? 자, 우리 그 다음에 들어가 보자. 조건 하나씩 따져보자. T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그럼 T시기는 무조건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조건 하나 적어놓자.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 이때. 자, 우리 그 다음.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에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 B당이 20석 감소, C당이 30석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아, 이게 ABC라고 나왔으면 솔직히 이 문제 쉬워. 근데 이게 ABC 중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서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우리가 문제 풀때 여기가 ABC 중에 뭔지가 나와 있어. 근데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 거야. 봐봐. 빗금 플러스 점 중엔 각각 ABC 중 하나이고, 이게 뭐야? 서로 같은 무늬는 같은 정당이래. 우리가 무늬를 어느 정당인지 찾아야 돼. 차근차근 해보자. 자, 일단 45% 차지하고 있어. 200석이 45%니까 90석이야. 200석 중에 30%니까 60석이야. 200석 중에 25%니까 50석이야. 여기까지 찾을 수 있지? 자, 우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건이랑 한번 맞춰보자. T 플러스 1시기에는 T 시기에 비해서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했대. 근데 T 시기에는 과반의석이 존재했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이 비금 정당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거겠지. 만약에 이 비금 정당이 A당이라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 B급 정당이 B당은 20석 감소했으니까 B당이라면 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B급 정당이 A당이라면은 T 시기에는 몇 석이었겠어? A당은 10석 감소했대. T 시기에 BAT 플러스 1 시기에. 그럼 T 시기에는 몇 석이란 뜻이야? 100석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B 시기에는 만약에 T 시기가 이 B급진 정당이 B정당이라면 앞에 조건 다시 봐봐. B당은 20석 감소했대. T 플러스 1 시기가 T 시기에 B에. 그러면 T 플러스 1 시기가 T 시기에 B에니까 만약에 이게 B당이라면은 20석 감소하려면은 110에서 20석 감소해야 90. 100에서 10석 감소해야 90이겠지. 내가 지금 가정하고 나서 요 조건이랑 맞춰본 거야. 이해됐어? 가정하고 요 조건이랑 맞춰본 거야. 자, 이제 요 조건이랑 맞춰볼 거야. T 시기에 과반의석이 존재한대. 과반의석이 존재하려면은 결국에 B급 정당은 어느 정당이어야 돼? 그렇지, B정당이어야 돼. 그러니까 B정당이 110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 확인했다. B정당은 어디야? B급 정당이야. 그럼 B정당은 B급 정당이야. 이제 나머지가 어디인지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 아직 넘어가기 전에 단서 조건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다? 여기 봐봐. 그러면 B정당은 B급 정당이라는 거 찾았어. A당은 10석 감소, C당은 30석 증가했대. 그러면은 결국에 단서 조항에 따르면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 A당이랑 C당이 각각 플러스 점, 점 플러스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얘들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정당이 만약에 A당이라면은 T 시기에는 T 플러스 1 시기에 T 시기에 비해 10석이 감소했대. 그러면은 T 시기에는 요 정당이 만약에 A당이라고 가정한다면은 70석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20석이 될 거고. 여기까지 됐어? 그치? 왜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조건 보면은 30석이 증가했으니까. 30석이 증가했으니까. 자, 우리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이제 바꿔보는 거야. 만약에 이번에는 어디가 점점점점 정당이 A 정당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점점점점 정당이 A 정당이라면은 T 시기는 60석이 되어야지 T 플러스 1 시기에 50석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60석이 되어야지 50석이 되는 거겠지. 그럼 나머지는 30. 왜? 30석 늘어나야 되냐 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지금 내가 한 작업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케이스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라는 것까지 찾아놓은 거야. 자, 우리 그 다음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건 일단 해결. T 플러스 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래. 그 다음에, 아직 우리 A당 어딘지 못 찾았어.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에, 잘 봐야 돼. C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 C당 의회 의석수의 50%래. 자, 이번에는 T 플러스 2 시기랑 T 시기를 비교해야 돼. 우리 B당은 찾았어. 나머지 40, 50이 나와야 돼. 40, 50은 각각 중에 50%에 해당하는 있는 숫자가 봐봐. 70에 50, 35, 60에 50, 30, 30에 50, 15, 20에 50, 10.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찾아보게 된다면은 어떤 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요 작업이야. T 플러스 2 시기 C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 C당 의회 의석수의 절반이래. 얘들아, 그럼 절반이 나올 수 있는 거뭐 있어? 20의 절반은 10. 10, 20의 절반은 10. 10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이거 5%인데요. 얘들아. 이금 내가 쓴 거는 의회 의석수 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의회 의석수 몇 석인지로 바꿔주면 돼. 그거 이제 눈에 들어와. 자, 절반에 해당하는 의회 의석수. 내가 그래서 의석률과 의석수를 잘 비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수험생들이 실제로 했던 함정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야. 근데 절반이 나오는 숫자 없는데요. 막 요거 보고 엄청 고민해. 없을 수밖에. 이건 의석률이니까. 의석수로 바꿨어야지. 의석수로 바꾸니까 35, 30, 15, 10 중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오케이. 그럼 점점점점 정당이 C당이구나. 점점점점 정당이 C당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점점점점이 C당. 여기가 A당. 자, 우리 T 플러스 2 시기 끝났다. 자, 우리 그다음 T 플러스 2 시기 비 T 플러스 3 시기 의회 의석수는 B당이 44석 감소, B당이 44석 감소, B당은 66석이 되겠네. 그다음 C당은 23석이 증가했대. C당은 23석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33석. 됐어요? 그럼 나머지 A당은 몇 석이 되는 거겠어? 101석.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지? 각각 B당.

66, C당 33, A당은 101. 됐어. 자, 이제 다시 조건 노려봐. 끝. 다 했다. 이제 이거 갖고 선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이거 내가 보면서 같이 할게. 알았지? T시기와 T플러스 원시기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T시기는 대통령제였어. 자, 그 다음에 T플러스 2시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T플러스 2시기 정부 형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여기다 적자. 안 되겠다. 얘들아, T시기는 대통령제였어. T플러스 2시기는 대통령제야. 의원내각제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수 있을까? T플러스 2시기가 의원내각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과반의석이 존재해. 그런데 T플러스 2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 소속이래. 말이 돼? 의원내각제라면 이게 말이 돼? 의원내각제라면 행정부 수반 소속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다시. 의원내각제라면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근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그래서 중요해. A당에서 나온대. 의원내각제는 될 수가 없구나. 대통령제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되셨죠? 아직 여기는 몰라. T시기와 T플러스 원시기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그럼 T플러스 원시기는 의원내각제라면 이라는 가정이겠지. T플러스 원시기의 의회 의원이 강요 겸직할 수 있죠? 의원내각제에서는 가능.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비당 소속이라면 T플러스 2시기에 비해서 대통령제니까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이거 보고 나서 또막 고민한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약간 멀리서 조망할 필요가 있어. 이거 보고, 아, 맞아. 그래서 T시기에는 과반의석이 존재하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뭐라면 이라고 고민하기 전에 요거 봐. 아니, 세상에. T시기, T플러스 2시기 대통령제인데, 잘 봐. 어떻게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하지? 애초에 말이 안 돼. 의석수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어. 이번 잘못된 설명이야. 이러면 시간 얼마나 단축되게. 이거 기껏 다 계산한 다음에, 아, 맞다.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러고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할 수 없어. 대통령제에서. 이번 잘못된 설명. 3번 내려가. T 플러스 3시기의 정부 형태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T 플러스 2시기와 모두 같다면이라는 가정이야. 그럼 3번에 따르면은 대통령제라면, 그리고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라면이라는 가정이겠지. 여기까지 맞아? 자, 우리 그러면은 T 플러스 2시기와 T 플러스 3시기 모두 야당의 의석수가 여당의 의석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일단 틀린 게, T 플러스 2시기에 야당의 의석수는 여당의 의석수보다 적어요. 됐어요? 자, 우리 T 플러스 3시기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제이고 A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여기에서 행정부 수반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99야, 야당은. 여당은 101. 따라서 야당이 여당보다 적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3시기 중 정부 형태가 두번 변경되었다면, 얘들아, 뒤에서부터 봐봐. T 플러스 원시기와 T 플러스 2시기에 행정수 수반이 법률한 거부권을 가지려면 뭐야? 대통령제지. 잘 봐. 여기에 대통령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봐. 법률한 거부권을 가지는 게 대통령제니까. 안 변경되잖아. 두번 변경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3시기까지 정부 형태가 3번 변경되었다면, 얘들아, 3번 변경되려면은 한번 바뀌어, 두번 바뀌어, 3번 바뀌어야 돼. 한번 바뀌어, 두번 바뀌어, 3번 바뀌어야 돼. 가능하지. 그러면은 T 플러스 원시기랑 T 플러스 3시기는 의원내각제야. T 플러스 3시기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의석을 존재해야 돼. 가능.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이래서 작년 수능 문제 이게 1면에 나왔던 거야. 아이고 세상에. 요거 근데 물론 문제가 어려웠어. 까다로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지. 함정이 몇 개가 숨어 있었던 거야? 빗금부터 첫 번째 함정. 여기서 두개 가정해야 돼. 그다음에 요거 퍼센트 안 보고 그대로 봤다간 답안 나와서 헷갈려. 그다음에는 여기 2번 선지 함정. 기껏 생각했더니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래. 대통령제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정 조건들을 다 겪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른 거 풀고 돌아와.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멈추셔도 되고요. 국가기관 문제를 한 번에 푸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국가기관 문제 풀 테니까 멈추고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이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문제는요, 기본 문제 딱 4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문제는 선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합니다. 각각의 선지가 어떤 국가기관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돼요. 못 쓴다?
개념의 빈틈이야. 내가 이 개념의 빈틈이라는 단어 수책에선 거의 안 쓰거든요. 개념의 빈틈 지금부터 채우세요. 안 채우면 개념의 구멍이 됩니다. 푹 빠져요. 간다. 자, 예산은 국민의 부담이 조세를 전제라고 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죠. 자, 예산안을 A는 심의 확정한대. 오케이, 어디야? 국회. 이렇게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다쓸수 있어야 돼. 위헌법률 심판은 헌재. 끝까지 보자.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대통령. 3번, 대법원장, 대법관, 국감, 대대헌. 누가 임명해? 대통령. 4번, 끝까지 봐야 돼.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감사원. 아, 선생님, 국회가 뭐 하는 거 결산 있었는데, 그거는 국회의 결산 심사. 얘들아, 기본 문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선제 하나하나 연습 계속해줘야 돼. 맞으면 5번.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정답 5번. 끝까지 봐야 되지. 탄핵 소추권이니까 옳은 설명이야. 따라서 1번의 정답 5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문제 풀고 해당되는 기관 찾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A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는 어디예요? 국회. 행정권은 여기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대. 이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 누구야? 대통령.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으로써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선언하겠죠.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오해를 또 하고 있는 게 국회, 행정부, 사법부 열심히 공부해. 근데 이 공부한 이유는 뭐였어? 아, 이 국가기관들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기관들이잖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셋 나누고 가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먼저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쓸수 있어야 돼요.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비준권 언이요. 비준.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렇죠. 대통령이었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법률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감사원이었죠? 해당 없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누구였어요? 말 넣어봐.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섯 글자로 법률안 거부권.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야 돼. 국정감사. 국정감사 누구에 관한? 국회에 관한. 정기적으로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B가 대통령인데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거는 권력 분립. 따라서 정답은 2번에 3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 한번 했었었죠? 이거 마지막 선생님 멘트 봐야 돼. 세 사람만 옳은 응답을 했어요. 그럼 4명 중에 각각 어떤 응답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가에 옳은 내용이 들어갈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지를 찾을 수 있겠죠? 법원의 독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옳은 설명. 을, 법관의 독립을 위해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을도 옳은 설명.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급 제도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였고 원칙적으로 삼심 제도였죠. 그러니까 세 사람만 옳은 응답을 했네요. 자, 이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갑, 을, 병이죠. 일단 디귿. 옳은 설명.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하나 찾았어. 기억. 법원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제부터 막 헷갈려. 헷갈리면 이렇게 체크해. 대법관의 임명. 국감, 대대원의 대내, 네 번째 대내 대법관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해. 잘못된 설명. 이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판에 삼심제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얘들아 우리 예외 하나만 적어놓자. 대통령에 대한 선거의 효력의 유무 등등을 살펴보는 대통령 선거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이었죠. 우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3개 공부했어.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그리고

0: 심급제도 그리고 공개재판 원칙. 그렇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내용이니 들어갈 수 없어. 리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본 문제 4번 볼 건데, 얘들아, 기본 문제 4번 제시문 읽어보니까 무슨 주문 같지 않니? A는 B가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A의 재판관 중 3명은 C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D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제부터 무슨, 막, 주문 같아. D는 C의 동의를 얻어서 B가 임명하는 D의 장과 D의 장의 재청으로 C의 동의를 얻어서 B가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차근차근 해야지. A는 B가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 A 헌법재판소. 헌재 재판관 모두 다 누가 임명해? 내가 이래서 헌법 111조를 좀 외워두자 한 거야. 대통령이 임명해. 자, 그 다음 내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나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디테일한 단어 하나하나 다 봐야 돼라고 했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명은 여기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여기가 지명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얘들아, 대법원장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요? 대법원 의장. D는 대법원.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제 마지막 내용 주문 같았던 거 이제 맞춰보자.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어떻게 구성돼?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지. 그 내용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얻어 대통령이 임명. 그 뜻이야.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 아니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 2번. 대통령의 선출하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요거는 기억하자. 단심제. 근데 어디야? 대법원 단심제야. A는 헌재였죠?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꼭 기억하자. 이 정도 선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올 때가 됐어.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집회 요구할 수 있었죠.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였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게 되는데, 임시회는 대통령의 소집 요구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었죠. 요거 꼭 기억하자. 요런 선지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3번 너무 중요해. 3번 나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 심판할 수 있다. 선생님 저다 외웠어요. 탄핵 심판의 대상. 옳은 설명인데 왜 정답이 아니죠? 얘들아, 끝까지 봐. 탄핵 심판 아니죠. 국회가 할수 있는 거 탄핵 소추였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국민이 하는 거였지. D회장은 대법원장이잖아.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오히려 쉽게 잘못된 선지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정부 형태부터 어려웠던 수능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의 기본 문제 4개 풀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국가기관 문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와트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와트시 초과 160와트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와트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 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선윤기 중화반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1가산, 1가염기, 그리고 가스를 다르게 혼합도 시켜봤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요, 한번 다시 문제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몰농도도 나타내 봤고요. 아니면 이온수를 나타내 보기도 했고요. 그걸 모두 다 활용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유니크 프리뷰,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까요? 우선은 일단 이가산과 일가염기 또는 일가산과 이가염기 가수가 다 다를 겁니다. 이 다양한 가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선 어떻게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몰농도 그래프를 한번 접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라는 게 어차피 변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이라도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의 반비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몰농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 세 번째는요, 액성 찾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온의 몰농도가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요, 선윤기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에요. 자, 1가산과 1가염기에 대한 몰농도 그래프 그리기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프를 대놓고 그리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점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럼 각각 이온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유니크 레시피 들어가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정을 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1가산과 2가염기가 있는데 동일한 부피에 제가 일부 미리몰로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가산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이가염기를 첨가해주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10ml에 여기에 4ml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가염기가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1가산의 구경꾼 이온은 계속 4, 4, 4로요. 이온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은 이온질의 양으로 써놨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이온의 양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온의 양이요. 계속 일정하다. 자, 근데 여기서 부피는요. 10ml가 아니라 이가염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20. 자, 여기서 더해주면 30. 더 추가된 데 40. 그러면 이온질의 양, 다시 말해서 이온의 양으로 보기로 했죠. 이온의 양은 일정해요. 하지만 계속 어떻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구나. 원래 있었던 구경꾼 이온. 아니요, 또 감소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수소이온은 처음에 4가 있었어요. 4mmol. 하지만 여기에서 누가 들어왔냐면 수소나 이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1mmol이지만 여기 이가염이니까 2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4mmol이 있었던 수소이온이 2mmol의 수산화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에 2mmol이 남아요. 자, 그럼 이 시점 뭘까요? 바로 모두 다 수산화이온도 수소이온도 4mmol이기 때문에 다 0인 시점이네요. 자, 그럼 여기선 0이기 때문에 0.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부족하겠죠? 이가염기가 계속 양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부피가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고, 자, 그럼 이 몰농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한다. 중화점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 이온의 양이 감소하다가 0으로 가는데요. 몰농도도 똑같이 감소하다가 0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감소하는 선이 두 개가 나올 텐데, 0으로 콕 찍는다? 그러면 뭐다? 얘는 알짜 이온인 수소 이온일 것이고, 아, 0은 아닌데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바로 수소 이온의 옆에 있는 구경꾼 이온일 것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반응엔 참여하지 않아요. 구경꾼 이온이죠. 바로 이 B2+예요. B2+ 이온은요, 계속 부피가 증감에 따라서 10ml 1mmol, 20ml 2mmol, 30ml 3mmol, 계속 이온의 양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부피도 증가하는데요. 20, 여기선 30, 여기서 40이요. 괜찮아요. 부피 증감에 따라서 이온의 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온의 양 증가해요? 몰농도도 증가해요. 자, 증가하는 게 하나뿐일까요? 아니요. 수소이온이 사라지자마자 증가하기 시작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중화점까지는 00이었다가요. 이제 수산화이온 양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2배 해주면 6.
그럼 여기 수수료는 4였거든요. 그럼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이온의 양이 0이었다 증가하네. 여기도 똑같이 몰 농도도 0이었다가 증가한다. 수소 이온이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한다. 바로 수산화 이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감소하는 애들 그리고 증가한 애들을 봤을 때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애들, 들어온 애들 구분하시고 여기서 구경꾼 이온과 알짜 이온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한번 빠르게 문제 속에서 우리 각각의 선에 의미하는 이온이 누군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 다 같이 이동해서요. 169쪽에 11번에 들어있는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0.2 몰 농도 염화수소 10ml에다가요. 혹시 헷갈릴까 제가 써놓을게요. 0.2 몰 농도 염화수소 10ml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0.1 몰 농도 이과 염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준 상황에서요. 가한 이 염기성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 농도를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B분의 A 곱하기 부피다. 여기 B랑 A랑 부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살펴볼 건데, 이 선에 의미하는 게 처음에 지금 넣기 전에 있었던 시작점에 있었던 이온들 누군가 0으로 도달했고 0으로부터 지금 나오는 애가 있고 딱딱딱 보여야 돼요. 자, 그럼 찾아보자. 처음 시작점에 있었던 이온은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0에 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반응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수소 이온일 것이고요. 얘는 계속 일정한 양인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농도가 감소해. 바로 그럼 염화 이온이고요. 없어졌어. 누가 수소 이온이 그러자마자 생기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구다? 들어왔을 때 반응에 참여했던 수산화 이온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계속 생겨. 증가해. 누구예요? 바로 이 수산화 이온에서 구경꾼 이온이겠죠? 그래서 A2-가 이 선이겠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시점에 B를 찾아줘야 되는데 바로 이때 부피가 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시점은 뭐냐면 염화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그 수산화의 구경꾼 A 이온에 대해서 같은 양이 있을 때예요. 몰 농도가 같을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 같은 수용액 안에서 얘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같을 때 얘네 몰 농도 같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이온의 양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구경꾼 이온인 염화 이온과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들어오는 애들의 구경꾼 이온, 바로 A 이온에 대해서 양이 같은 시점이야. 그러면 이 염화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몰 농도, 그리고 부피, 이게 바로 새로 들어온 애의 몰 농도. 그럼 여기도 부피를 곱해줬을 때이 양이 어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몇 밀리다라고 나와요? 20밀리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점보다 20밀리요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우리는 지금 부피를 찾아라가 아니라 B를 찾아라였어요. 그럼 B를 찾을 건데 왜 굳이 제가 이 부피를 찾았을까요? 왜냐면 계속 이 이온의 양이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이 염화 이온이에요. 이 염화 이온이 계속 이온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20ml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피가 10ml였다가 지금 20ml 더해주니까 30ml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몰 농도가 0.2 몰 농도였다가 0.2 몰 농도였는데 얘네 부피가 30ml가 되었네. 그럼 3분의 1배가 되었구나. 부피랑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B에 대한 시점 몇이다? 얘네는 30분의 2가 바로 B입니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이제 원하는 B를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시점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점에서는 누구랑 누가 같나 봤더니 수소 이온과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쪽 염기에 구경꾼 이온에 대한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수소 이온과 이 A 음이온이 지금 같은데 수소 이온은요, 이미 반응에 참여했어요. 얼만큼 참여했냐면 수산화이온이 들어왔어요. 그냥 반응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2에서 10 곱해주면 2 밀리몰이죠. 그때 여기다가요, 지금 0.1에다가 그리고 부피가 V일 때, 0.1에다가 부피가 V일 때, 수산화 이온은 이과 염기, 가수가 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줘야겠죠? 자, 이만큼이 빠져나간 게 수소 이온.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음유는 얼만큼 있냐면 0.1몰농도에다가 부피는 V죠? 그럼 0.1V만큼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줬더니 E다라고 하는 건 0.3V다. 그럼 V다라고 하는 건 몇이다? 3분의 20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V까지 찾아냈으니까 또다시 뭘 찾아내면 돼요? 이때의 몰농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몰농도는요, 염화이온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으면 좋을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1 몰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A 음이온으로 기준 한번 해볼까요? 그럼 0.1 몰농도인데 부피가요, 이때 시점이 여기 찾아놨죠? 3분의 20인데 이 전체 부피라는 건10 더하기, 왜냐하면 지금 염화수소 10mm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0을 해준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것만 일단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 50분의 여기 3분의 10이 아니라 3분의 20이었죠. 부피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50분의요. 여긴 20이다.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 값은 몇이다? 아, 50분의요. 2다라는 게 바로 A에 대한 시점입니다. 그럼 A는 몇이나 하냐? 저기 써 있는 거 50분의 2에다가요. B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30분의 2다라는 거 찾아놨고, 부피라는 건 3분의 20이다라는 거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요. 2라는 거 없어지고, 자, 요거 없어지니까 이 자리는 바로 5분의 3 곱하기 3분의 20이니까 요거 약분, 약분. 그럼 4만 남는다. 그래서 4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바로 이 각각의 몰농도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온이 누군가. 이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서 바로 또이 각각에 대한 위치에서 여기 지점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더 직접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각각 이온들 감소하다가 그리고 어떤 애는 증가하다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구나라는 걸 찾아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요, 여러분들과 몰농도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애들은요, 몰농도가 아니라 이온수 관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그 이온에 대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온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 올바르게 하려면 사실 몰농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줘야지 이온수 관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몰농도로 나왔다라는 거를 꼭한번더 주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X 몰농도 염화수소 V밀리에다가 혹시 헷갈릴까봐 옆에다 써놓을까요? X 몰농도 염화수소에 V밀리리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수산화 나트륨은요, Y 몰농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안에 각각의 A에서 D에 대한 이온들은요, 이온화되었을 때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 아니면 여기 수소이온, 염화이온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비교할 수 있게 주었어요. B가 G보다 커요. 여기가 지금 더 커요. 근데 G가요, 0보다 큽니다. 자, 또뭐 줬냐면요, 여기 C, D. 자, D보다 C가 크고, D는요, E보다 크고, E는 F보다 크대요. 자, 그럼 각각 이온들 찾아보는 거 먼저 하고 기억가 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HCl이 있었고 여기에서 첨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건 지금 처음에 염화수소 과량이라는 산성이었다가 중성이었다가 염기성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따라가 볼 건데요. 그때 무조건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건 뭐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점차점차 감소하는 애가요, B랑 C예요. 그럼 B랑 C가 지금 점차점차 감소해? 그러면 아,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B랑 C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용액의 시점에서는 이 B 이온이 더 크대요. 그럼 얘는 누구야? 몰농도 중에서 감소는 하지만 얘네는 부피 때문에 감소하는 거지 반응에 참여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경꾼이는 염화이온이고요. 얘는 바로 알짜 이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얘네가 지금 몰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같은 부피 속에서 G보다 B가 더 크다, A 이온이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다? 아, 얘가 지금 구경꾼 이온? 나트륨 이온이다.

만뭘할수 있냐면 여기 수소나 나트륨 부피가요 100에서 150으로요 2분의 3배가 되었는데 그만큼 그럼 이 안에 이온의 양도 2분의 3배가 되실 거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거 농도입니다. 8A고요. 여기다가 부피 100에다가 우리 기존에 계속 염화수소는 있죠. 그럼 V 이거 곱해준 뭐가 나와요? 바로 이온의 양, 나트륨 이온에 대한 양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9A에다가 여기 지금 부피 150 더하기 지금 염화수소 부피까지 해줬다. 근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기 위해선 얘한테 지금 몇 배를 해준 거다? 2분의 3배를 해준 게 같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약분 한번 시켜볼까요? 3. 여기는 4가 된다. 그럼 우리 A도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400 플러스 4V는요, 여기에서는 450 더하기 3V이기 때문에 V는 몇이다? 50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V 50이다. 네, 맞아요. 그 다음 D극 갑니다. 자, B라는 시점은요, 바로 여기에요. 나트륨 이온이고요. F라는 건 수소 이온인데, 이때 염기성 수용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없다. 그럼 0이거든요? 그럼 이제 G가 바로 수소나 이온인데, 이미 수소나 이온은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요,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둘이 같았겠지만, 얘는 지금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나트륨 이온이 더 크겠죠? 그래서 큰게 맞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그래프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건 1가산, 1가염기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하면서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 감소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이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문제랑 유사한데요. 앞에는 1가산의 1가염기였는데 이번엔 2가염기로 바뀌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있었던 용액이 누구냐면 A 모유농도 염화수소 10ml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넣어준 건 2가염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온 찾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방금 제가 169쪽에 11번을 같이 썼거든요. 그 그래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A에서 C 이온은요, 각각이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나 아니면 X 이온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어졌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힌트가 더 있습니다. X는 0이 아니래요. 이거 중요해 보인다. 그럼 X가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해석해 볼 건데, 똑같이 모유농도이기 때문에 아까 푼 문제처럼 이온수나 이온의 양으로 덜컥 풀어버리면 우리 실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증가하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 아, 첨가해준 염기성 수용에 있는 이온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럼 얘는 수소 이온, 염화 이온 중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수산화 이온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존재할 때 수소 이온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다? 얘 누구다? 바로 구경꾼 이온, 염화 이온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이제 둘이 중에 누가 알짜 이온이 구경꾼 이온인지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부피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몇배된 거예요? 여기서 2분의 3배 됐어요. 자, 그런데 2분의 3배 됐다 부피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수산화 이온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걔를 유추하는 건 어렵고요. 바로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부피가 증가한 만큼, 이건 넣어준 부피이기 때문에 넣어준 부피 증가한 만큼 이온의 양은 증가하겠지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몰농도 그래프예요. 그럼 부피가 실제로는 20ml가 아니라 염화수소 더해주면 30ml, 여기서는 40ml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건몇 배가 되었다? 3분의 4배가 되었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온의 양이요, 총 8분의 9배가 된 애가 누구일 것이다? 구경꾼 이온일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요, 8분의 9배? 둘다 8K니까 여기서 8분의 9배 주면 9K가 되는 애 누구다? 바로 C 이온이 구경꾼 이온일 것이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B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겠죠? 기억 갑니다. B 이온은 X 양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이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럼 우리 니은 가볼까요? X 한번 찾아보러 가볼게요. 자, X라는 거 찾을 때요. 제가 잠깐만 앞에서 했던 그래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강조했던 건데요. 여기 시점이 지금 바로 이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이 양이온이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까지 어떤 시점인지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 그리고

심지어 염화이온까지도 같은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지금 찾아라라는 뜻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안 그려진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온수 그래프를 그렸던 느낌으로 그냥 가주셔도 돼요. 자, 우리 염화수소 있었죠? 염화이온 일정하다. 수소이온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나타난다. 수산화이온인 거고요. 그때 지금 수산화이온의 구경권 이온은 1:2이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염화이온과 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아낸 시점이 바로 여기쯤이에요. 그럼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얘네들 모유 농도가 같다? 같은 수용액 안에서 이온수가 같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에 대한 양이 모두 다 같은 시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값을요 구하지 않아도 우린 뭘할수 있냐면 아 얘네는 그냥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8KR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게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아직 이게 좀 서툴어야 하는 친구들은요. 어차피 우리한테 전체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온의 양, 구경꾼 이온은 240K예요. 자, 그런데 얘도 수산화인데 240K네? 그럼 이제 이상하죠? 왜냐면 1:2라서 480이 돼야 되는데. 그럼 240 어디 간 거야? 수소이온과 반응했네? 수소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이 1:1이기 때문에 얘도 몇이다? 아, 240K일 것이다. 자, 그때 부피가 30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8K가 똑같은 모유 농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 A와 B에 대한 모유 농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바로 A 모유 농도, 그리고 여기에서 염기성 수용인 B 모유 농도입니다. 자, 이 관계를 봤더니 똑같은 부피에서 용질의 양을 비교해주면 되는데, 지금 용질의 양이 같은 상황인데, 이 사실은 넣어준 이 염화수소라는 거는요, 몇 밀리? 10 밀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우리 구경꾼이온 기준을 볼게요. 자, 얘네들은 넣어준 게 20 밀리예요. 부피가 서로 다를 때, 지금 양이 같은 거예요. 용질의 양. 이온의 양이 같은 거예요. 그럼 부피가 만약에 같아진다면, 얘네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농도 누가 더 커요? 바로 염화수소. 두 배만큼. 그렇기 때문에 A는 2B가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앞에서 강조했던 모유 농도 그래프를 표로도 보고 그래프로도 봤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유형으로 주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감소하는 애, 증가하는 누군가. 자, 그럼 그 다음은 유니크 레시피로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다라는 표현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야. 얘네 부피분의 이온수. 그럼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원래 얘네들 가수용에 있었던 원래 얘네들의 이온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온수다라고 하면 이온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동그라미, 네모, 별표로 이 개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는 연습해 볼게요. 자, 염화수소랑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혼합을 시켰을 때이 안에는요. 수소이온이 3개, 염화이온 6개, 나트륨이 3개가 있대요. 그럼 제가 이 토탈 수용이 20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그냥 1을 곱해줄게요. 그럼 얘네들이 사실 실제 모습, 우리는 단위 부피당인데 그냥 20ml에 들어있는 이 개수로 가볼게요. 근데 6, 여기 12, 여기 6이에요. 원래는 20을 곱해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개수, 개수, 개, 몇 개, 몇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냥 6, 12개, 6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럴 때 아, 수소는 6개야? 염화이온이 그럼 12개야? 자, 그럼 다시 말해서 20ml일 때 얘네는 12개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구경꾼 이온 6이네. 그럼 얘네가 6이기 때문에 수산화는 6이야. 그래서 6만큼 반응해서 수소는 6이 남았다. 자, 그럼 나에 대한 수용액의 개수가 몇일지 한번 여기와 비교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부피는 같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12개 있다. 자, 여기에서는 2배가 되었으니까 2배 좀 12개 있다. 자, 그럼 수소이온 12개, 수산이온 12개, 중화점이죠? 그래서 염화이온 12개, 여기에서 나트륨 12개인데요. 단위 부피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ml, 20ml 더해주면 30ml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0 빼고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3으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준다면 4, 4. 나에 대해서 그려줄 때, 아, 염화이온 4개, 나트륨 4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단위 부피당이 나왔다. 전체 부피 곱해주면 여기에서 실제 부피에서 몇개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될 겁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모형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요. 이 모형들에 대해서 개수를 잘 세줘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자,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수의 가에서 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여기에 들어갈 이 별표 수를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에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네모라는 거 먼저 세볼게요. 자, 여기 6개가 있고요. 별표라는 거 빠르게 몇개 보여요? 3개. 동그라미 혹시 몇개 보여요? 3개. 자, 근데 이거는 단위 부피당이래요. 그럼 여기 전체 부피가 20ml니까 우리가 똑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20 곱하면 120 이런 식으로 되니까 0 빼고 그냥 우리 2만 곱해볼게요. 그럼 2 곱했던 얘가 12, 2 곱했던 얘는 6, 2 곱했더니 얘는 몇이 됐어요? 얘도 6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ml 안에 있는 이 이온들에 대한 개수를 찾아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부피가 똑같네,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애를 찾아주면 되고, 여기 구경꾼이 나트륨 이온이죠? 부피가 두 배가 되었네. 그럼 개수가 두 배가 되는 애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더 세볼까요? 네모 먼저 세봤더니요, 총몇개 있대요? 얘네들이 8개 있대요. 자, 그럼 별표는 몇개 있대요? 6개. 동그라미는 2개가 있고요. 부피는 지금 30ml인데 우리 앞에랑 똑같이 그냥 3만 곱해줘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24. 딱 보니까 2배 됐다. 자, 여기도 지금 3배 줬더니 18. 자, 여기 3배 줬더니 6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냈다. 똑같은 애는 부피가 동일하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염화이온. 그럼 여기에서 두 배가 된 애들은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두 배가 된 바로 나트륨 이온이고요. 여기에서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맞냐? 여기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10ml일 때 염화이온 기준으로 얘는 6개. 그럼 여기에서 10ml일 때 나트륨 이온 기준으로 12개. 그럼 당연히 수소이온과 수산을 누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수산을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바로 수산화 이온이고요. 계속해서 수소이온이 얼마큼씩 반응해요? 60 반응해요. 그래서 60 반응하니까 6배 주니까 6, 여기서도 6배 주니까 18이 된걸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준 잡았으니까 그대로 다로 갑니다. 자, 다로 갔을 때는요, 여기서 똑같이 화합물이 지금 6개, 여기서 50ml 5배 해주니까요, 여기 60. 그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빼주면 얼만큼 남는다? 54요. 왜 지금 제가 54만 구했을까요? 바로 별표라는 건 누구다? 우리는 수산화이온이란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산화이온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거, 54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얘네들에 대해서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해준 부피는 60이죠. 근데 우리가 이0 빼고 6만 한다. 우리 10 빼고 하자라고 했었죠? 6 나눠준 몇이다? 9다. 그래서 별표 수가 9인 정답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해봤거든요. 유사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온의 종류가 주어졌고요. 이때는 앞에서랑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양이온만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럴 땐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수용 두 개예요. 양이온이라는 건 수소이온과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온의 종류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건 암묵적으로 얘네들이 뭘 알려주는 걸까요? 액상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구나. 수소이온 남아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A 모유농도 염화수소와 B 모유농도 이과 염기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한테 이미 알려줬거든요. 동그라미가 수소이온인데 두개 있다. 구경꾼 이온은 네모인데요. 얘네들 두개 있다. 자, 그런데 부피라는 건 지금 2V거든요. 그래서 두배 해줄게요. 그래서 얘네 네개 있다. 여기 두배 해줄게요. 네개 있다. 그럼 왜 지금 네 개, 네 개로 같은가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얘 기준으로요. 이 염기성 수용 V밀일 때네개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소이온 기준 네개 있다가 아니라 이미 반응 참여했어요. 몇개 있냐면 수산화이온은 얘에 대한 두 배, 바로 8개가 있었을 텐데 8개랑 반응하고 네 개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줄 때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개수가 같죠? 그래서 12개다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겠다. A와 B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몰농도비를 물어봤어요. 동일한 부피일 때, 몰농도비는 3대 1. 그래서 3대 1이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니은. 그럼 기억에 들어갈 이 네모다라고 하는 건, 바로 A2 플러스에 대한 이온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반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네가 지금 몇배 됐어요? 3배 됐죠? 9에서 3V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온수도 3배 돼서 12개. 그럼 12개네. 아니요. 단위 부피당이기 때문에

부피가 지금 몇이 되었나라는 거 확인해주면 4부이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몇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에는 3개 있다.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디귿. 나의 존재하는 염화이온과 수산화 이온수는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부피 동일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얘네가 12. 자, 그런데 수산화이온이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24개가 있어요. 그럼 수소이온과 반응하면 12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12개와 염화이온 12개. 서로 수는 어떻다? 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단위 부피다. 얘네들의 이온수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 앞에서는 이온수였고, 여긴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만 있어도 액성이 뭔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힌트 얻어서 액성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는요, 액성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액성 찾기는요, 우리는 사실은 첨가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0.1몰 농도 염화수소에다가 여기에 염기성 수익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염화수소가 과량이다 그러면 산성, 나중에 중성, 나중에 염기성으로, 염기성이 과량으로 가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존재한 이온, 산성이다. 이거 넣어준 상태라면 일단은 수소이온이 있다라는 뜻, 그리고 반응 참여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 하나 더. 자, 그럼 중성이다라고 하는 건 알짜인 아무도 없는 상태죠. 그럼 염화이온과 그 양이온, 구경꾼 이온이 있을 거고, 염기성일 때는요, 수소이온이 아니라 수산화이온만 있을 거고, 그리고 구경꾼 이온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는요, 당연히 산성일 때 3개, 중성일 때 2개, 염기성일 때 3개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음에서 풀 문제는요,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 분해요. A 이온수. AU라는 건 너네가 찾아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요, 있다가 없다가 다른 애가 생겼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계속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액성이 같지 않다면 구경꾼 이온에 대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럼 염화이온에 대한 양은요, 처음에 그냥 있었던 양 그대로이기 때문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로 넣어준 애야? 그럼 부피가 10, 20, 30이라면 처음에 1만큼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2만큼, 그 다음에 3만큼이니까요. 아, 중성과 염기성일 때는 그 비율이 같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아, 만약에 염화이온이다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에서 비율이 같을 수도 있겠다. 이런 힌트를 가지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각각의 액성 찾아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74쪽의 9번입니다. 174쪽 9번에서는요, 0.1몰 농도 염화수소 V밀리리터 있었대요. 0.1몰 농도 염화수소가 V밀리리터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염기성 수용을 넣어줄 건데요. 염기성 수용이 또 0.1몰 농도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한테 이 기억부터 찾도록 할 거기 때문에요. 각각의 이온들이, 요 A 이온들이 각각 이온 중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일단 부피는 10, 20, 30으로요. 당연히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2, 여기선 3. 1대 2대 3이다라는 느낌 딱 받았죠? 자, 그때 힌트 또 뭐가 있냐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연습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같아요. 그럼 우리 딱 느낌 와야 돼요. 어? 얘네 같아? 지금 A 이온수가 만약에 여기 염화이온이다라고 했으면 계속 111로 같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산성이라면 얘네가 3개, 나중에 달라져야 되니까 지금 2개. 근데 얘가 지금 커진 것까지 우리가 맞겠어요. 하지만 다시 2개가 가는 건 어려워요. 그쵸? 그럼 이 비율은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아, 가해주는 이 구경꾼 이온이 1, 2, 3으로 증가한다면 처음에 산성이라면 3개.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중성이라면 중화점이구나. 그땐 2개. 그러다 지났어. 염기성이라면 다시 3개. 그럼 얘네들이 1의 비율로 같구나. 그래서 같아졌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지금? 중화점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에 대한 지금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기억. A이온은요, 바로 구경꾼 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부피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애. X 양이온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이때 바로 구경꾼 이온을 통해서 우리가 중화점이다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럼 이때 통해서 우리는 V 밀리가 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부피는요, 20ml고, 그때 얘네들에 대해서 몰 농도가 0.1이거든요. 자, 얘네가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주의할 거, 얘는 지금 입가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 두 배까지 해준 게 바로 같아져야 돼서 부피 몇이다? 40ml다라고 가줍니다. 그래서 20이라고 착각한 친구들은요, 입가염기 때문에 가수를 빼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40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자, 이번에 A와 B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시점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실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냥 둘을 비교해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분의 1과 1에 대한 비교니까, B는 3A다라고 했을 때, 맞다라는 거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A라는 거 다시 한번더 3분의 1, 그럼 여기 3 곱혀준다. 그럼 1이 되니까 B가 맞다. 그래서 기역리엔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온의 가치수를 통해서 아, 중화점이구나라는 거 찾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의 부피를 모르더라도 여기 부피 확실하게 알고 몰 농도 하니까 수산의 이온 양을 알아. 수소 이온과 1대1로 반응해.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줬어요. 나중에 중화적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몰 농도는 정확히 아나요? 하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소는 같아요라는 걸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연습하면서 중화점 찾기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요? 이거 액성 찾기 문제입니다. 제가 액성 찾기 문제 유형으로요, 이거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수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가에서 다 수용액이 있어요. 근데 각각이 0.2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줄 건데요. 그때 부피는 몇이냐면 250ml를 가할 겁니다. 그때 염기성 인해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딱 넣었을 때 수용액 염기성 인해를 찾으면 돼요. 그럼 각각에 대한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요. 가에서는요, A에다가 그리고 100ml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에서는 2A에다가 100ml가 있는 상황, 다에서는 2A에다가 100ml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가에서 다는 1가산일 수도 있고 2가산일 수도 있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수소이온에 대한 양이야라고 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두 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 다에 각각 0.1몰 농도 300ml를 가했다. 다시 말해서 수산화 이온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에 300ml니까요. 수산화 이온은 우리 그냥 편하게 30ml몰을 가해줬더니 산성인 거는 두 가지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0.2몰 농도 200ml다. 그럼 수산화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도 이것도 간단하게 40ml몰이다. 근데 여기서 염기성은요. 두 가지일 것이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0.2몰 농도에다가 이번에는 300ml를 가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는 보통 가에서 따로 줬다가 여기선 나로 줬습니다. 여기 나에다가 대놓고 수산화 이온을요. 60ml몰을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얘는 산성이래요. 그럼 우리 힌트 얻었다. 얘가 60ml몰 들어올 때 무조건 산성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30ml몰이나 40ml몰 들어왔을 때도 무조건 얘는 뭐예요? 산성일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실험보다도 더 조금 줬잖아요, 수산화 이온을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염기성 두 개인에는 양쪽이겠다. 양쪽에 지금 염기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눈치챘습니다. 지금 나와 다에서는요, 만약에 2가산이 아니라 모두 다 1가산이라 그러면 양이 지금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다 산성이어야 되는데 여기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안게 누구냐? 아, 나라는 건 2가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이 더 많아서 얘는 지금 1가산이구나. 양이 많기 때문에 산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1가산, 얘가 지금 2가인지 1가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산성 수용 두 개래요. 만약 얘가 2가산이 돼버리면 가와 다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알수 있다. 얘도 1가산. 그래서 여기에선 얘가 산성. 왜냐면 더 양이 많죠? 2A 곱하기 100이고 얘 A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가 염기성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뭔가 산성에 대해서 색을 맞추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산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문제는 바로 요거였죠. 0.2에서 250이니까요. 50ml를 넣어줬을 때 염기성인 애들 찾아봐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40일 때도 얘네가 염기성이니까 50이면 10이나 더 넣어줬죠. 그럼 계속 염기성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60을 넣어줘 산성이니까 계속 얘는 염기성이겠다. 가와 다가 염기성 수용액이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지금 얘네들 정확한 모의 농도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가수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딱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에 대한 비교를 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과산과 일과산 찾는 연습을 여기에서 충분히 하셔야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것들은요. 이과산과 일과염기 찾아봐. 또는 이과염기 그리고 또 일과산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비교를 해서 누가 지금 과량을 존재하는가? 아, 얘네들을 비교해서 얘가 지금 이과산. 그럼 얘네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가? 아니면 얘가 지금 더 작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지금 일가산인가요? 이가산인가요? 연습을 했던 것처럼요.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얘네가 지금 무슨 이온인가요? 라고 찾는 연습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린 지금 액성을 통해서 힌트를 찾자라는 느낌에 대한 계속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가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액성이 다르다. 이 정도까지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A 모유농도 염화수소 10ml에다가 A 모유농도 염화수소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10ml가 있었대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뭘 넣을 거냐면요. 바로 두 가지를 넣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번에는 B 모유농도인데 XOH2 이과염기인데 V1ml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애들인데 V2ml를 넣어줄 거래요. 그때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난데, 여기에서 가와나에 존재한 일부 이온의 수를 나타냈는데, V2와 V1에 대해서 보시면 V2가 더큰 상황이다라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온에 대해서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하나는 수소 이온 있고 하나는 수산화 이온이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최대 만들 수 있는 이온의 종류가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산화이온, 구경꾼 이온 네 가지거든요. 그럼 한 번은 수소이온이 있으면 그때는 수산화이온이 없을 거고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수소이온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부피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원에서 부피 작을 때가 수소이온이 있을 거고 그럼 나에서 뭐가 있을 거다? 수산화이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에 대한 액성은 다르다라는 거는 빠르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온 찾는 게 어려워요 하더라도, 아, 얘네들이 지금 네 가지 이온에 대해서 나오려면 적어도 액성이 달라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 가와나의 액성은 서로 다르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이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온일까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 일가산이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1대1로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소이온이 있어요. 그럼 수소이온 만약에 4예요? 그럼 4보다 지금 큰 애들이 염화이온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소이온은 무조건 반응에 참여해서 염화이온보다 작아졌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가장 큰 픽이죠. 이 막대 그래프 중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수소이온 될 수가 없고 얘가 뭐다? 수소이온이 될 것이다. 그럼 얘보다 큰 애가 무조건 뭐가 돼요? 염화이온이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 가에서는 1만큼 반응 참여했을 거야. 만약에 얘가 4개 있었어. 그럼 얘도 4개 있었으면 1만큼 반응 참여했겠지라는 느낌. 이제 딱 받으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가정 한번 해볼게요. 얘네 A 몰 농도 10ml일 때, 아, 4개만큼 있었어.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나에서는요, 이미 수소는 다 썼어요. 다시 말해, 수소는 4개가 썼어요. 그러면, 얘네가 반응에 참여하기 전에 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4개 더 있었던 7개가 수산화 이온인가 또는 2개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원래 4개가 더 있었어야 된 6개가 수산화 이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보니까 수산화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 몇대 몇으로 있어야 돼요? 1대 2로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제로 수산화 이온이다? 3.5 이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수산화 이온이다? 그럼 3 이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얘가 바로 구경꾼 이온, 얘가 바로 수산화 이온이구나. 반응을 참여해서 얘가 지금 2밖에 남지 않았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 액성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주아주 아주 큰 힌트였구나.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시점을 딱 알려주었고 1대1이니까 그 구경꾼 이온을 통해서 얼만큼 반응 참여했는지 왜 감소했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자, A 이온은요. X 양이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이온이다라고 하는 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옆에 써드릴게요. A다 수소이온이고요. B다라는 거 염화이온이고요. C다라는 거 X양이온이고요. 자, 여기 D는요, 수산화이온이고요.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건 A이기 때문에.

0: 때문에 양이온이 아니다가 아니라 X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D 갑니다. 나에서 B 이온수와 D 이온수의 합은요, A 이온수와 C 이온수의 합의 두 배이다. 혹시 이거 빠르게 찾았으면 직접 안 해봐도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이온이다, 그리고 D 이온이다라고 하는 게 음이온이고요. 나머지 A 이온과 C 이온은 바로 양이온에 대한 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힌트냐면 제가 앞에서 이온수 세는 걸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건 나에서는요. 두 용액 중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바로 이과 염기야. 자, 그러면 전체 이온수 누구에서 결정되게? 바로 이과 염기에서 결정될 거야. 자, 그렇다라는 건 이과 염기에 대해서 전체 이온수가 결정돼요. 자, 얘네가 결정된다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 사실 1번이 아니라 2번에 대한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2번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2번이랑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과량이다라는 거는 여기 양이온이 1일 때 여기 수산화 이온은요, 바로 2예요. 자, 근데 이거 초기 값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수소이온 반응해서 감소하겠지만, 여기 그만큼 염화이온이 채워주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한 비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가볼까요? 그럼 여기에선 지금 음이온에 대한 질문이었고, 여긴 지금 양이온에 대한 질문인데, 무조건 얘네가 2대1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은요, 이 합의 2배이다라는 것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가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실 나에서 과량인 애가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때 얘네들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에 대해서 1대2구나. 자, 여기 양이온수가 1이었으면 여기는 당연히 2배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2배인가요? 우리 직접 더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그래서 답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우리 몰 농도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위부피당 이온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부피당 이온수에서는 전체 부피를 곱해준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 전체 부피에서 실제로 있는 이 이온수에 대한 거야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몰농도 그대로를 사용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아니 이온의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피를 곱해줄 건가? 그거를 결정해서 주의 깊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액성 찾기를 했었거든요. 그 모든 것세 가지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 다음 시간 문제 유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유니크 킥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0.2 몰농도 염화수소 10ml와 그리고 0.2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10ml 모두 다 몰농도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 혼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때 염화이온의 몰농도는 몇일까요? 염화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알짜 이온이에요. 그럼 지금 반응에 구경꾼 이온이에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피가 지금 2배가 됐어요. 그때 빠르게 몰농도 몇이 되는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김재호입니다. 선생님, 4강까지 성어를 공부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도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과업의 첫째 요건은 자신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5강 짧은 문장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선시자가 선자, 착할 선자라는 것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고 좋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골

골키퍼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을 때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방했다 할때 선자 요 글자를 쓰는데 착하게 막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막기를 잘했다, 잘 막았다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자가 잘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자는 시작, 시자가 되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자자, 우리 회자, 정리 등등을 배우면서 자자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뭐뭐하는 것,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쓰인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자를 지금 사람으로 풀이를 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불 아니다 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다 선자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끝 종자 마치다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끝마치는 것이 되겠죠.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사미 배웠으니까 다 아시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 머리는 시작, 꼬리는 그러니까 시작은 왕성하지만 끝이 부진할 때 쓰는 말, 요것을 경계한 그런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 초지일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 지사는 막귀 어습이라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어 하면서도 지자가 많이 나왔었죠. 누란지위 뭐 이럴 때도 지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지자는 이가 주격으로 풀이가 될 때도 있고요. 뭐뭐의, 뭐뭐하는 관용격으로 풀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글자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가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자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주격이나 관용격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가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즉 관용격의 의미가 되고 동사로 풀이되는 한자가 오면 주격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 뒤에 있는 사자는 일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일은 명사이므로 고 앞에 있는 지자는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관용격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일은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라고 풀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늘 아래 그러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되겠죠. 온 세상의 일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아, 지자의 쓰임은 이렇구나. 정리를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자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지자가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쓰임을 모르면 문장 풀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천하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은 막, 없을 막자죠? 귀, 귀할 귀자니까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귀한 것이 없냐 하면 습, 어짜, 어짜, 어짜도 별표입니다. 일단 이 어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쓰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어짜와 호짜와 우자가 서로 같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 이세 가지의 한자가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에가 세번 들어갑니다.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에에에에에에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보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호어우이세 글자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뭐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까? 선생님 이름이 뭐죠? 지금 5강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름을 모르진 않겠죠? 선생님 이름은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입니다. 선생님 별로죠? 김재호 어우 김재호 어우 호.

아우 호 아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 시험 문제로는 가끔 밑줄친 기억과 의미적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나 우를 답지에서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앞에가 귀한 것은 없다이니까 어디어디에 귀한 것은 없다, 어디어디에서 귀한 것은 없다, 누구누구에게 귀한 것은 없다, 무엇무엇보다 귀한 것은 없다.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요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하의 일, 이 세상의 일은 요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이니까 이게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습자, 익힐 습자가 되겠죠. 이 세상의 일은 익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익히는 것 조금 어색하다면 연습, 복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연습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혀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익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목자는 숫자는 나무 숫자이지만 심다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숫자도 나무 숫자, 뒤에 목자도 나무 목자, 왜 나무의 뜻을 가진 한자가 두 개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목자는 살아있는 나무를 포함해서 나무로 된 것들, 나무 조각이나 살아있는 나무 말고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나무 목자이고, 숫자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 가로 수할 때의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자자가 또 나왔네요. 참 많이 나오죠. 나무를 심는 것은 이렇게 풀어도 될것 같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북돋아 주어야 하냐 하면 그 근본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근자 뿌리 근자고 본자 근본 본자인데, 근본 본자도 나무에 뿌리 쪽에 한 획을 더 그어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의 뜻이 있습니다. 근본은 뿌리의 의미.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뿌리를 북돋워 줘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기초를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애제자 창하고 모제자 망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제자는 재주의 뜻도 있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되겠죠. 인재를 사랑하는 사람, 인재를 아끼는 사람, 인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창성하고 번창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인재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리더예요. 그런데 저 부하 직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가 나. 자꾸 이 사람한테 시기를 하게 돼. 이 사람 싫어. 이 사람 자꾸 등지게 되고 이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 그러면 그 조직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인재를 껴야 그 조직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번창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됐나요? 리더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재를 아끼는 사람은 번창하고, 인재를 업신여기는 자는 망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위자가 또 나왔어요. 무위도식 배운 거 기억나나요?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라고 풀이가 되죠. 그때도 위자가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삶다. 그리고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는 하다 정도로 풀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많은데 선, 잘하는 것은 적다라는 겁니다. 선자, 앞서서도 배웠죠.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많지만 잘하는 것이 적으면 불이요,

요거 같지는 않다. 여자 배웠죠?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배웠습니다.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똑같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 빵은 밥 같지는 않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빵은 밥 같지는 않아. 그럼 밥이 더 좋다는 얘기죠. 뒤에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요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이니까 불려 이꼴 불약, 뭐뭐만 못하다, 요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하는 것이 많지만 잘하는 것이 적은 것은 요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를 잡는 것만 못하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벌려놓고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에 전념해서 하나를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전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생어 소홀하고 화바로 셈이라. 환, 근심이죠. 근심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자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에에에 기억하셔야죠.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뭐 보다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쓰이겠죠. 앞에 생기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여기 여기에서 생겨난다가 어울리겠죠. 여기서의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근심은 여기에서 생겨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 근심이 생겨나냐면 소홀. 아, 음대로 읽으면 바로 뜻이 되네요. 그렇죠? 소홀함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홀자, 문득, 갑자기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소홀히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기고 재앙은 발. 발자는 꽃이 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서 보이게 되면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알이, 총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발입니다. 쏘다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앉아있다가, 수면 밑에 앉아있다가 눈에 보이도록 나오면, 일어나면 발입니다. 나타나면 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앙은 나타난다 정도가 가장 어울리겠죠.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서. 간을 세자, 작을 미자. 그러니까 가느다랗고 작은 일에서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근심은 소홀함에서 생겨나고 재앙은 미세함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미세한 것, 아주 작고 가느다란 그런 일, 미세한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표단 즉 영직이요, 원결 즉 류청이라 라는 문장이네요. 자, 가운데 직자가 있죠. 직자, 곧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이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다, 요렇게 하면 요렇다, 요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표. 겉표자입니다. 우리 표리부동 배우고 왔죠?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했을 때 쓰인 겉표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다. 겉으로 드러난 게 용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겉, 나타나다, 드러나다, 용모. 각각의 뜻이 아니라 묶어서 외우면 좋겠죠. 여기서는 해시계의 기둥을 나타내는데 해시계의 기둥이 바르면 그림자도 올곧 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표자가 해시계의 기둥이라는 걸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르면 그 그림자도 올곧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전체적 의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해시계의 기둥이 딱 바르면 그 그림자도 올곧다라는 얘기고 근원이 맑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흐름도 맑다. 이렇게 되겠죠. 하류. 그 흐름이 맑지 않으면 거기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근원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리더가 말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말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노요지 마력이여 일구견 인심이라. 노, 요, 길이 멀어야지 말의 힘을 알아요. 맞아요. 한 10m 뛰게 하면 말의 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말이 힘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멀리까지 뛰어보는 거죠. 따라서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일자가 오네요. 날이 오래되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되네요. 하루 이틀 사귀고 교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함께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자, 앞에도 네 글자, 뒤에도 네 글자, 쿵짝쿵짝 뭔가 대를 이루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자, 천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까지 똑같네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한 문의 문장은 많이 흘러가고 있죠. 순자는 따를 순자, 뭘 따르냐 하면 하늘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자는 사람으로 풀면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존재한다, 보존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니, 하늘을 어떻게 따라가요? 하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하늘을 어떻게 따라가요? 여기서의 하늘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도덕적 양심을 따르고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잘 지키고 잘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당연히 망하겠죠. 망해도 폭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문장은 사필귀정과도 통할 수가 있겠네요.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순천해야 하는, 순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성인위계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인은 도덕, 뭐 지혜, 이런 것들이 높아서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죠. 성인이 위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위자가 또 나왔죠. 그 다음 경계, 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경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인이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경계하느냐 하면 여기에서가 됩니다. 어짜 또 나왔죠?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에에 호 어우 호 어우 에에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이런 뜻으로 쓰이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는 에서라고 풀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막 한창 성 성할 성자죠. 융성하다, 번성하다 할 때의 성자입니다. 지자가 또 나왔네요. 뒤에 때라고 풀이가 되는, 다시 말해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가 왔으니까 때는 때인데 어떤 때인지를 나타내는 관용격으로 쓰인 지자가 되겠죠. 바야흐로 융성한 때 정도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경계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성인은 반드시 바야흐로 이제 막 왕성할 때에 경계한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배운 거안사위와 통할 수가 있겠죠. 편안할 때그 편안함에 젖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참
융성하고 번성할 때에

오히려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망할 때를 경계하고 대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으니까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방자는 이제 막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순 우리말 바야흐로라는 뜻으로 풀었죠. 다음 문장을 갈게요. 히 12자는 거민하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네요. 히는 기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좋아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기쁜 걸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막 좋아한다는 건 기뻐한다라는 의미이고, 시비는 가운데에 반대말 표시,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입니다. 시자는 옳다의 뜻, 빗자는 옳지 않다, 그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시자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도 쓰이고 서술형 어미인 뭐뭐이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빗자가 뒤에 따라 나오니 옳다의 뜻으로 쓰인 거고요. 빗자는 아니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시자가 왔으니 옳다의 반대, 그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자 또 나오네요. 사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사람 인자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남이 잘했네 못했네 옳네 그르네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검인한다라는 거죠. 남을 검사하고 단속하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기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단도리는 안 하고 남에게만 신경을 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검사하고 남을 단속하고 남만 단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나에게 닥쳐올 우환, 삶의 고비라든가 이런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닥칠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자 몸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풀이할 때 매끄러운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검자는 검사하다의 뜻도 있지만 단속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만 단속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배운 성어 반구적이와도 통할 수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그것의 원인을 찾는다. 반구적이와도 문장의 내용이 통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수처 암실이라도 여대 성현하고 이렇게 가네요. 숫자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처, 장소를 나타내는 곧 처자로 많이 쓰이죠. 수신 처, 배신 처, 접수 처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하는 곳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처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암실에 처하더라도 어두운 방에 처하더라도 더 쉽게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두운 방,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방에 있다면 혼자 오만방자하게 별 생각도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대 성현하라 여약 여약 여약 여약 기억나시죠? 여반장에서도 배우고 왔습니다. 여리 박빙에서도 요 여자 배우고 왔습니다. 무엇 무엇과 같다. 만약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자 무엇 무엇과 같다라고 푸셔야 됩니다.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요것과 같이 하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 성인, 현인이 앞에 있는데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신중히 하고 조심히 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역시 대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네요. 비록 편안한 거처에 있더라도 연자가 잔치라는 뜻도 있지만 편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잔치는 진짜 편안할 때 하는 거지 뭐.

독자, 홀로 있을 때 더더욱 삼가고 신중히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입지 원대 연우의 사업 가성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입지 뜻을 세우는 거죠. 설립자, 세울 입자의 뜻짓자이니까요. 뜻을 세움이 입지가 뜻을 세우는 것이 원대한 연후에 연자는 그러할 연자이니까 그러한 뒤에 정도가 되겠죠. 원대하다라는 건 멀고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주 심원하고 아주 크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뜻을 세우는 것이. 뜻을 세움이 원대한 연후의 사업, 일사자에다가 일업자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일들이 가성이라 가짜가 나왔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옳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 가짜,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한자, 능자와 득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능이라는 말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가능, 득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득자, 얻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한문 문장 속에서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의 가짜 할수 있다라고 풀면 뒤에 이룰 성자가 오니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뜻을 세움이 원대한 연후에 뜻이 깊고 멀고 큰 그러한 뒤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뜻을 더 원대하게 갖자구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학연후에 연후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런 뒤에 그런데 연후라는 말은 뭐 많이 쓰니까요. 배운 연후에 배우고 그러한 뒤에 라는 뜻이 되겠죠. 배우고 난 뒤에 배운 그런 뒤에 지 알아요. 뭘 아냐 하면 부족함을 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족자 발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족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안분지족 우리 배웠죠. 자기가 처한 분수 편안히 하면서 만족함을 안다. 안분지족에서도 족자가 족할 족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하다 불자가 왔네요. 불자인데 왜 불로 읽지 않고 불로 읽는지 다 아시죠? 불족 발음해 보세요. 불족 침이 팍 튀어요. 발음하기 힘드니까 를 보통 탈락시키고 불로 읽는다.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으실 때는 리을을 탈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그러한 연후에 부족함을 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것도 모른단 말이죠. 무언가를 배우고 난 뒤에 아, 내가 이거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그러한 뒤에 가르친 연후에 지 알아요. 뭘 아냐면 곤, 곤란함, 곤궁함을 안다라는 얘기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내가 아는 것이 별게 없구나. 굉장히 곤란함, 곤궁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 준비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학상장은 가르치며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 성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고는 오 앞에 가르친 연후에 곤궁함을 안다 이런 말로 끝났는데 곤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곤궁하지 않음은 있다. 당연히 여기 여기에 있다 이렇게 풀어야 매끄럽겠죠. 여기서의 어자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에에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 누구에게 중에서 어디 어디에

대로 푸는 것이 가장 매끄럽겠죠. 호, 어, 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다면, 아, 요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곤란해지고 싶지 않아요. 곤궁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곤란하지 않음, 곤궁하지 않음은 어디에 있냐 하면 조려에 있대요. 일찍 조자에 생각할 려자가 되겠죠. 일찍 생각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수업도 준비를 수업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막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곤궁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곤궁하지 아니함은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고, 그 다음에 불궁이죠. 궁자는 궁하다라는 뜻입니다. 궁하다. 물론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궁하지 아니함은 어디에 있냐 하면 조예에 있다. 조자, 일찍 조자, 미리 조자고 예자. 예자도 미리 예자죠. 미리 정해 놓으면 예정되어 있다. 미리 재보면 측정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 예자인데 대비하다, 미리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하지 않음은 미리 대비함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곤란해지지 않고 궁해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 앞서 배운 성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안사위도 떠오르고요. 준비가 있어야 근심이 없다라는 유비무환도 떠오르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대인이공이면 가이 면역이요. 이렇게 가는 문장이네요. 대자 학수고 대에서 배운 대자가 됩니다. 거기서는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대자가 기다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다라고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다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사람을 뭐로서 대하는 것이냐 하면 공손할 공자이니까 사람을 공손함으로써 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공경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가이. 사실 요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으로써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내용을 또 이야기하면 중복이 되니까 아 가이를 그냥 할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짜 뒤에 따라 붙는 아이이구나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 득은 뭐뭐 할수 있다로 쓰인다는 것 이미 배우고 왔으니까요. 사람을 공손함으로 대하면 요거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면할 면자. 면할 수가 있다. 뒤에 욕될 욕자, 욕할 욕자. 야, 욕좀 그만해. 할때 욕도 우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자, 욕을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욕됨을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 대할 때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요? 욕먹는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욕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물을 청렴으로서 처하면 성렴으로서 처리하면 처리가 더 낫겠네요. 그쵸? 처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처리하다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을 청렴으로서 처리하면 청렴이란 건 행실, 행실 같은 거 이런 게 높고 맑고 탐욕이 없는 게 청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청렴으로서 처리를 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게요. TV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청렴하지 못해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청렴으로서 사물을 처리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을 대할 땐 어떻게? 공손하게. 사물을 처리할 땐 어떻게? 청렴으로 하시면 욕됨을 면할 수가 있고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수능 실전 문제로 갑니다. 1번 볼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주어진 문장을 풀이할 수 있을지라도 1번부터 5번까지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읽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볼게요. 궁하지 아니한 것은 미리 대비함에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강조하는 건 미리미리 대비하라라는 것이니까 1번부터 볼까요? 공평하고 올바러야 한다라는 공정과는 관련이 없고요. 믿음과 의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신의와도 관련이 없죠. 어떤 마음과 힘을 여럿이 한데 모을 때 협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다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이제 한결 같은 걸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이 없죠.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라는 대비가 바로 1번의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2번으로 갈게요.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까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숫자, 나무의 뜻도 있지만 심다의 뜻도 있다. 배우고 왔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뿌리를 북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뿌리를 중요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초, 근간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쫙 눈으로 스캔해 보니 기초,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떤 일을 할때 기본에 충실해야겠네. 기본을 강조하고 있으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날다람쥐가 다섯 가지를 잘해도 제대로 된 재주는 하나도 없다. 다섯 가지 잘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하나 잘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1번. 앞으로 닥칠 삶의 고비 같은 우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단속한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곤궁하지 아니함은 미리 생각하는 데에 있다. 미리미리 생각해야 궁금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글의 내용과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사물을 청렴으로서 처리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 청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의 내용과 역시 관련이 없겠죠. 4번, 하는 것은 많은데 잘하는 것이 적다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일 많고 잘하는 것 적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만 못하다이니까 글의 내용과 통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죠. 5번. 뜻을 세우미 원대한 연후에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뜻을 원대하게 가져라 라는 의미인데 역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겠죠. 4번 갑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선자가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이 요 문장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보니 5번이 정답이네요. 시작만 하고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죠. 5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과 통할 수 있는 문장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재앙은 생기지 않으니 사물이 훼손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강둑이 크게 무너지는 것은 개미구멍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주 작은 것에서 강둑이 무너진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산은 작은 무너짐 때문에 크게 무너진다. 작게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왕창 크게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아주 작은 것들, 개미구멍과 같이 아주 작은 것들 중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겠죠. 1번, 재앙은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것에서 나타난다.

사이니 아주 작고 가느다란 것, 개미구멍, 작은 무너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단속한다 라고 풀이가 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남을 공손함으로써 대하면 욕됨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손히 대하세요 라는 말인데 관련이 없죠. 이 세상의 일은 익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니까 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 관련이 없습니다. 성인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 있냐 하면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성인은 반드시 바야흐로 융성한 때에 경계한다. 요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네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것을 골라라.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수능 특강 교재의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 찾아볼까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 풀이 되는 건 서술어가 되겠죠. 따라서 명사의 풀이는 명사로 풀이 되는 한자는 마지막에 문장 마지막에 풀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 이런 것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될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견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되네요. 날이 오래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본다이므로 볼견자가 정답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골라라. 위의 문장부터 볼까요?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보존되고 존재할 수 있고 라는 얘기네요. 다시 말해, 자연의 이치, 도덕적 양심, 시대적 흐름,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은 보존할 수 있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자,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보존된다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망이 되겠죠. 망한다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망자가 니은에 들어가도 맞는지 같이 볼게요. 인재를 물론 재주제자이지만 이 제자는 재주가 있는 사람, 인재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인재를 아끼는 사람은 번창하고 인재를 업신 여기는 사람은 번창하는 것의 반대니까 역시 망하다가 되겠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는 망할 망자 2번이 됩니다. 1번은 있을 유, 3번은 성할 성, 4번은 근본본, 5번은 처음 초자가 보이네요. 8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를 찾아 답하라 라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명언을 주고 풀이가 나옵니다. 해시계의 기둥표가 되겠고, 바르면이 바를 단자에 뭐뭐 하면 직자가 되겠죠. 바르면 그림자 영자 고들 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근원 원자 깨끗할 결자 뭐뭐 하면 직자가 되겠죠. 흐를 류자 흘러나온 물 흐를 류자가 되겠고, 마지막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말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말다의 뜻을 가진 한자 골라 답하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바르다 정, 2번은 좋다 호, 3번은 먼저 또는 앞서다의 뜻을 가진 선자이고요. 4번은 멀다의 뜻을 가진 원자가 되니 전부 답이 될수 없고 말다의 뜻을 가진 청자가 기억에 들어가야 하겠죠. 9번입니다. 자, 9번은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인데,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짜임에 관해서는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강에서 단어의 짜임만 모아

와서 설명을 드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 있는 짜임 문제는 그때 몰아서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은 주어진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짧은 문장뿐만이 아니라 긴 문장, 산문에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논어나 맹자에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수, 처, 암실이라도 비록 암실에 처하더라도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편안한 거처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널브러지면 안 되고 행진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행진이라는 건 진을 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 군대의 대열을 갖춰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하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편안할 리가 없겠죠.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삼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성현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항상 조심하고 신중히 해라. 행진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라. 편안하게 널브러지면 안 되고 항상 조심하고 신중히 해라라는 의미이니까 3번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강은 여기까지였고요. 6강에서도 단문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의 내용을 보면 참 마음에 담아둘 그런 좋은 말들이 많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19강의 문화 수능 실전 문제 볼 거고요. 20강도 문화 수능 실전 문제 보면서 우리 모든 책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강 문화부터 봐야겠죠. 독일어권 국가의 이제 주요 명소들을 볼 거예요. 독일어권이라고 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세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독일부터 주요 명소 보겠습니다. 독일 하면 여러분 츄크슈피체 들어봤죠?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우리 또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e Zugspitze liegt in den Alpen. 그 츄크슈피체라는 산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in den Alpen, 알프스에 있대요. 더 정확히는 어디에 있냐면 an der Grenze, 이제 국경, 경계에 있대. 뭐와 뭐의 경계냐면 zwische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계에 있는 그 알프스에 이제 츄크슈피체라는 게 있습니다. mit 2962 Metern, 그 2962m의 높이를 가지고 SG, 그 츄크슈피체는요, der höchste Berg in Deutschland,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하면은 여러분 츄크슈피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일 높은

높은 산입니다. Man kann mit einer Seilbahn oder mit der Zahnradbahn auf die Zugspitze fahren. 사람들은요, 뭐를 타고, 이 밑은요, 운송수단도 되고, 이제 교통수단도 된다고 했죠. 사람들은요, 자일반을 타거나, 케이블카를 타거나, 아니면 찬가트반이라고 해서, 찬이 이제 이빨이잖아. 그래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서, 아프티 축스피츠에, 이 축스피츠까지 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가트반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기차는 이게 워낙 높으니까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딱딱딱 올라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자일반, 케이블카 같은 거 타거나, 여기 케이블카인 사진인 것 같아.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Wenn man auf der Zugspitze ist, 사람들이 그 축스피츠에 올라서면 Kann man weit über die Alpensee 이렇게 알프스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일 높은 산인데. Bei gutem Wetter kann man bis zu vier Länder sehen. 좋은 날씨에는요, 사람들이 bis zu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vier Länder sehen, 네 개의 나라까지 볼 수 있대요. 네 개의 나라가 어디야? Deutschland, Österreich, Schweiz und Italien까지. 독일 당연히 볼 수 있고, 독일의 오른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도 볼 수 있고, 스위스도 볼 수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볼 수 있대요. Im Sommer kann man wandern oder in der Sonne sitzen.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하이킹도 할 수 있고요, 햇볕을 쬐을 수도 있습니다. Im Winter fahren viele Menschen zum Skifahren auf die Zugspitze. 겨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축스피츠에 왜 가냐면요, zum Skifahren, 스키를 타러 축스피츠로 갑니다. Dort gibt es auch ein Gletschergebiet. 여기에는요, 빙하 지대도 있고요. 너무 높으니까 이제 춥겠죠? 그래서 얼음이 언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요. Und es liegt dort das ganze Jahr über Schnee.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das ganze Jahr über. 이 표현은 알아두세요. 1년 내내란 뜻이에요. 1년 내내 거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처럼 이제 안 녹는 눈이 있는 거죠. Ein Besuch auf der Zugspitze ist für viele Menschen etwas ganz Besonderes. 방문, 어디로의 방문? 축스피츠에서의 방문은, 그 방문은 für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에게 etwas Besonderes. 근데 강조하려고 ganz를 넣긴 했죠? 부사를 넣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형용사의 명사화된 거죠. 축스피츠로의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독일에는 이렇게 축스피체가 명소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럼 오스트리아의 명소는 뭐냐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광산이죠. 이렇게 애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산이니까 여기 갱도 같은 것도 있네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In der Nähe von Salzburg, 잘츠부르크 근처에는요, liegt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das Salzbergwerke가 위치하고 있대요. 아, 걔 이름도 있네. 한라인이라는 Salzbergwerke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금, Salzbergwerke는 광산, 소금 광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s hat eine sehr alte Geschichte. 이 광산은요, 하나의 아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chon vor über 2500 Jahren haben Menschen dort Salz abgebaut. 벌써 언제냐면요, 2500년보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지. 지금 2026년인데 2500년도 더 전에부터 haben Menschen, 사람들이요, dort, 거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살치를 abgebaut 했대. 소금을 채굴했대. 요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나라는 천일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죠. 근데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보다는 암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광산에서 소금을 채굴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때 사람들은 소금을 그 광산에서 채굴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Heute kann man das Bergwerk besuchen. 오늘날 사람들은 그 광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Mit einer kleinen Bahn fährt man in den Berg hinein. 작은 기차를 타고요. 사람들은요, in den Berg, 산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Im Salzbergwerk gibt es lange Holzhutzen, einen See unter der Erde und eine schöne Lichtshow. 이 소금 광산에는요, es gibt 사격이지 뭐가 있냐면 아주 긴 Holzhutzen, 하면은 원래 그 뭐지?

썰매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여기서 홀초고체는요, 그 나무 미끄럼틀입니다. 이렇게 루츠는 미끄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홀초고체는 나무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라이트 쇼라고 해서 빛 공연, 조명 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메조흐 마크트 슈파스. 방문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베잔더스 킨던, 특히나 애들한테 재밌습니다. 프리어 바잘스의 비스티쉬 운 터이어. 옛날에는요, 소금이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비쌌대. 소금이 거의 돈을 대신 했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소금으로 이제 뭐 고기나 생선이 안 상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용했고,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였죠. 데리기 온 부어드 다드시 가이시. 소금이 매우 비싸니까 이 지역은 그걸 통해서, 이 비싼 소금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Deshalb heißt Salzburg die Stadt des Salzes. 그래서 이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는 또한 소금의 도시다라고도 한대요. 실제로도 여러분이 잘츠부르크 봐봐. 잘츠가 소금이고, 디 부르크 하면 이게 성이거든. 잘츠부르크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도 소금성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소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광산 봤고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봤으니 독일어권 국가 하나 더 스위스 봐야겠죠? 스위스의 융프라우 요흐라는 거 볼게요. 융프라우는 원래 처녀라는 뜻이고, 요흐는 이제 뭐겠어? 처녀 고개라는 뜻인데, 뭐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니까 융프라우 요흐라고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것도 높은 데인데 어딘지 한번 볼게요. 다시 융프라우 요흐. 융프라우 요흐는 리히트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인 삼격 쓰겠죠? 인덴 슈파이츠 알펜,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대. 알프스면 알프스지 왜 스위스 알프스야? 알프스가 워낙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니까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정을 좀한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츠피신덴 베아겐, 산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맨쉬 산이랑 융프라우 산 사이에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s ist 3,454 Meter hoch. 이것은요, 3,454m고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hat den höchsten Bahnhof Europas.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이 있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산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는요, 60% 이상이 그 알프스야. 그러니까 국토의 60% 이상이 알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철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지형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기차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Man kann es mit der Zahnradbahn von Interlaken oder Grindelwald besuchen. 사람들은요, 뭐를 타고? 잔라트반 을 타고 아까 했는데 잔르가트반 뭐였어? 톱니바퀴 열차. 그냥 열차는 미끄러져요. 워낙 높아서 톱니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그 기차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베수한 방문을 할수 있대요. 융프라우 요흐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바흐트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톱니바퀴 열차를 타면 여기 방문할 수 있습니다. Die Fahrt dauert etwa 2 Stunden. 근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리고요. Dort gibt es das ganze Jahr über Schnee und Eis. 그리고 거기에는요, das ganze Jahr, 1년 내내, ganze Jahr über까지, das ganze Jahr über. 이 표현 알아둬야 돼. 거기에서는요, 1년 내내요, 슈네와 아이스가 있대. 항상 추우니까요. Und auch im Sommer, 그리고 여름에도요, liegt die Temperatur, 기온이요, oft unter 0 Grad. 영하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겠죠? 그리고 Besucher genießen den Blick auf die Alpen. 그리고 방문객들은 여길 가면 당연히 엄청 높으니까 뭘 즐길 수 있냐면 알프스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suchen den Eispalast. 그리고 얼음 궁전하고요. Und das Sphinx Observatorium. 그리고 전망대. 스핑크스 전망대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전망대예요. 여기 사람들 조그맣게 보여요. 사람들이 높은 전망대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죠. Das Jungfraujoch ist ein sehr berühmtes Reiseziel mit über 1 Million Besuchern pro Jahr. 그리고 Jungfraujoch라는 것은 매우 유명한 Reiseziel이다, 여행지이다. 뭐를 가진? 100만이 넘는 방문객을 가진 매년. 그래서 매년 100만이 넘는 방문객이 여기를 방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 3개의 그 독일어권 주요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0: 수능 실전 문제를 같이 이제 풀도록 할게요.
1: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출진 부분과 발음이 이제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Willst du wirklich alleine reisen? 너 진짜 혼자 여행할 거야? Keine Sorge, 아, 걱정하지 마요. Ich bin jetzt erwachsen. 저다 컸어요. 저 어른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성인인, 어른인 이런 표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밑줄의 발음을 보는 거지. 자, 이 erwachsen이라는 말에서요. 체하 S는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 정품이라 했어. 정품이 뭐야? 원래 그 단어에 체하 S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을 때만 얘가 정품이어서 크스로 난다고 했어. 원래 있을 때에만. 그럼 이게 정품이면 이제 가품도 있을 거거든. 그 가품과 정품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잭스부터 볼게. 잭스의 체하 S는요,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체하 다음에 S가 이렇게 뭐 따로 더해진 게 아니라 체하 S가 하나였다고. 그래서 제시스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잭스라고 크스로 발음하죠. 크스로 발음해서 사실 답이 1번 벌써 나왔고요. 그럼 다른 게 이제 가품이거든. 체하 다음에 S가 따로 붙은 거. 근데 멀리서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얘가 가품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 Machst. 여기는요. Machen이라는 동사에다가 이제 2인칭 단수 두일 때 machst가 되잖아. 2인칭 단수에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체하랑 s가 나중에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인 거야. 따로따로 때는 machs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rauchen이라는 동사인데 2인칭 단수여서 st가 붙은 거여서 얘도 brauchst 이렇게 된 거라 흐스 이렇게 돼서 얘도 아니에요. 혹슐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다음에 슐레가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혹흐에다가 슐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S체하가 이렇게 하나로 됐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도 아니고요. 북슈타비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북슈타베라는 알파벳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거여서 북에다가 슈타베가 된 거여서 북에다가 슈타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얘도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단어에 체하 S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이제 크스냐 아니면 흐스나 히스나 뭐 이렇게 다르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Das Hotel ist voll. 이거. 호텔이 voll 완전하게 이렇게 됐대요.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 Wir haben kein Zimmer frei. 우리는 빈 방이 없다. 이 frei라는 말은 ein Zimmer frei 이렇게 뒤에 붙어서 특수한 용법으로 빈방할때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어에서도 room available 하듯이 그 available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빈 방이 없으니까 여기는 호텔이 모두 다 이렇게 뭔가 점령됐다. 호텔이 모두 다 예약됐다.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해서 뭔가 없다라는 말 들어가야 하는데 frei나 leer는 비어 있는 거니까 아니고. 지션은 안전한 거니까 아니고, 주류군 되돌아오는니까 아니고, 베제치트잖아, 그치? 베제치트 영어에 occupied라고 했어요. 뭔가 점령됨, 점령된, 이렇게 이용된, 이란 뜻, 예약된,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베제치트가 맞는데, 얘한테도 만나볼게요. Das Telefon ist besetzt. 전화가 베제치트 된다라는 거는 전화가 사용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베제치트가 예약된, 사용된, 점령된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가 사용 중이어서요. Ich rufe später nochmal an.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besetzt 단어 아시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3번. 남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여자가요. 80 euro mit Frühstück. Frühstück 포함해서 80 euro입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은 뭐 최소 가격을 물어야겠죠? 가격 묻는 표현, wie viel 아니면 was kostet 이 표현이잖아요. 안 봐도 5번이네. wie viel kostet eine Übernacht? 1박에 얼마입니까? 아침 식사 포함해서 80유로입니다. 자연스럽죠? 안 봐도 5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wo ist mein Schlüssel? 열쇠가 어딨나요? wann gibt es Frühstück? 아침 식사는 몇 시인가요? wann muss ich abfahren? 제가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Was gibt es zum Frühstück? 아침 식사 메뉴로 뭐가 있나요? 다 아니겠죠? 다음은 4번 볼게요. Der Zug kommt erst in 2 Stunden. 기차가 2시간 후에야 비로소 온대. Oh nein, 안 돼. Will ich hier am Bahnhof warten?

여기 기차 여기서 기다린대. 2시간 후에 오는데도 기다린대. 오케이, 딴 얼른 비욘스 아이는 카페. 그래, 2시간이나 기다릴 거면 우리 커피나 한잔 사오자, 커피나 한잔 어디 가서 받아오자, 가져오자 라는 말인데,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기차가 2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기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릴래. 그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ouch them 이라는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또 부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that's는요 그것에 더해서 란 뜻이고, the fear는 그것을 위해서 란 뜻이고, just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 the nach는 그 다음에 란 뜻이기 때문에 의미상 다른 건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hello, ich möchte mein Gepäck abholen.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짐을 좀 찾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짐을 찾고 싶대. 이렇게 호텔에서 짐을 좀 맡아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 짐을 다시 찾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 이 직원이. Möchten Sie auch Frühstück? 아침 식사 원하세요? 아니고요. Ja, ich bringe es Ihnen sofort. 제가 당신에게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맞죠? 2번이죠? 짐을 바로 갖다 주는 상황. Sie bleiben 3 Nächte, richtig? 3박 머무십니까? 아니죠? Der Parkplatz ist hinter dem Hotel. 호텔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Leider haben wir kein Zimmer frei. 빈방 없네요. 아니죠? 다음 6번. 내가 원하는 방의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Was für ein Zimmer möchten Sie? Was für ein 이란 표현. 어떤 방을 원하는지 그 특성을 말해야겠죠?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그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Gibt es ein ruhiges Familienzimmer mit 3 Betten? 아, 조용한 가족이 머무는 방, 3배트, 침대 3개가 있는 방, 그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Wie lange möchten Sie bleiben? 몇 박을 머무실 겁니까? Wir bleiben 4 Nächte, 그리고 4박 할 거고요. Von heute bis Montag,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요, 라고 했어요. 자, 조용한 방 맞죠? 4일간 쓸수 있는 방 맞죠? 3개의 침대가 있는 방 맞죠?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은 맞는데, 경치에 대한 이야기, 뭐 무슨 뷰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7번. Hallo, ich möchte ein Einzelzimmer vom 15. bis zum 17. September. 저는요, 싱글룸을 원하는데요. 15일부터 17일까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원합니다. 오케이. Eine Nacht kostet 80 Euro. 1박에 80유로예요. Frühstück ist nicht dabei. 근데 아침 식사는 포함 안 했어요. 미포함이에요. Was kostet das Frühstück? 아침은 얼마인가요? 19 Euro pro Tag. 하루에 한번 먹는데 19유로입니다. Dann möchte ich das Zimmer mit Frühstück. 그럼 난 아침 식사 포함해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헷갈리면 안될게몇 박을 머무는지를 봐야 돼. 15일부터 17일이면 여러분, 15일, 16일, 17일 해서 3박이 아니라 15일부터 17일까지면 2박이거든, 그치? 15일 밤, 16일 밤, 이렇게 두 번의 밤이잖아요. 밤으로 세야 돼. 그래서 두 번의 밤이니까 2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방값만 80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포함하고 싶어 했으니까 아침 식사 값만 19 곱하기 2를 하고, 해가지고, 얼마예요? 198유로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웠어, 계산이. 그 다음 8번. Mein Name ist Schmidt. 제 이름은 Schmidt인데요. Ich habe mein Zimmer reserviert. 저 방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Ja, Herr Schmidt. Schmidt 씨, 네. Ich habe Ihren Namen gefunden. 아, 여기 이름을 찾았네요. 뭐 이렇게 장부를 보거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한 명단을 보겠죠? 여기 이름 있네요. Es gibt aber leider ein Problem.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Das Zimmer noch nicht fertig ist. 방이 아직 뭐안 완성되었대. 그러니까 방이 뭔가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됐대요. Oh, wie lange muss ich warten?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Etwa eine halbe Stunde. 대략 30분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생각해 보자. 문제가 있어? 근데 왜 문제가 있어? 방이 아직 정돈이 안 됐으니까. 방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이유겠네. 이유. 그치? 그 원인이겠네. 이유는 뭐야? While 들어가면 좋겠다. While das Zimmer noch nicht fertig ist. 방이 아직 정돈이 안 됐으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유의 접속사가 좋겠어요. 그래서 while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이렇게 맨 뒤로 가는 거 이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wir nehmen heute das Taxi. 우리는 오늘 택시를 탑니다. Wir pünktlich ankommen können. 우리가 pünktlich하게 그 뭐죠? 정시에 우리가 제 시간에 늦지 않게 ankommen können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겠죠? 그러면 여기는 뭔가 이 위해서라는 말 들어가면 좋겠어. 이것도 볼게. Ich nehme einen Regenschirm mit. 나는 우산 하나를 챙긴다. 왜? Es sieht nach Regen aus. 비가 올것 같기 때문에. 여기 또 뭔가 이유가 들어가야 돼. 그치? 아, 이거는 목적. 목적이고 이유가 들어가야 돼. 남이슨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의미로 해도 돼. 일단, 의미. 봐봐. Wir nehmen das Taxi. 우리는 택시를 타.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니까 남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치?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우산을 챙겨. 왜? 비가 올것 같이 보여서. 그러면은 그거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을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의미 안 따지고 문법으로 골라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 Wir pünktlich ankommen können.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갔어. 그럼 여기 아에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지? 아 중에 종속 접속사는요.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보면 Es sind nach Regenaus. 여기는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있네. 그럼 여기는 대등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위에는 종속 아래는 대등. 그러면은 여기 세개 중에 대등 접속사는 또 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을 5번 이렇게 골라도 돼요. 이 문제는 의미로 풀어도 되고 어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뭐 보통은 의미로 풀겠죠? 다음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볼게요. Ich möchte ein Zimmer nach dem Süden. 저는 이렇게 남향인 방을 원합니다.인데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방향을 말하는 Süden이란 말, 물론 der Süden은 맞지만 방향은 남성 명사예요. 맞지만 이때 방향을 말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nach Süden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어서 얘 틀렸고요. Auf welchen Namen haben Sie reserviert? 어떤 이름으로 예약하셨나요? 라는 뜻인데요. 이때 auf 다음에 사격 씁니다. 그래서 남엔의 옌변화 명사한 건 잘했는데 welchem이 아니라 welchen으로 써야 돼. 되어 됐을 된이니까 그치? 된 남엔이니까 얘 틀렸다. 3번. Er will sich ein Fahrrad für einen Tag leihen. 그는 자신에게 하루 동안 자전거를 이제 빌리려고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뭐 삼격, 사격 잘 썼죠? 문제 없고요. Wofen das hier in der Nähe ein gutes Restaurant? 어디서 내가 여기 근처에요? 좋은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뭐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죠? 답이 그래서요. 세와 대가 있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도 옳은 것만 고르래. 뭐가 문장이 되게 길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Er zeigt mir auf der Karte. 그는 나에게 보여준다. Auf der Karte. 카트는요, 뭐, 카드란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도예요. 지도 위에서 그는 보여준다. Wo liegt das Hotel? 호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만든 것 같아. 좀 이상해. 왜냐면, 요거는 지금 간접 의문문인데, Wo liegt das Hotel? 하면 이거 직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리겐 동사 맨 뒤로 가야 돼요. 간접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후치돼야 된다. 그래서 얘 틀렸어요. Ich weiß nicht. 나는 몰라. Ob wir morgen in die Stadt fahren können. 우리가 내일 도시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나는 몰라라는 문장인데요. Ob이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 거. 되게 잘했어. 얘잘 썼습니다. 7번. Bevor fahren wir zum Bahnhof ab. 우리가 기차역으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박지 그녀는 포장한다. Noch schnell ihren Koffer. 그녀의 가방을 이제 빨리 포장한다. 뭐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 어때? Before가요. 종속 접속사거든. 그럼 동사가 후치돼야 돼. 맨 뒤로 가야 돼. 근데 동사가 먼저 와서 틀렸고요. 동사 여길로 가서 abfahren 돼야 되죠. abfahren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요.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은요, 매만 있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아데아체라는 어떤 뭐 기관인지 그룹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Der allgemeine Deutsche

Automobilclub ADAC. ADAC라는 일반 독일 자동차 클럽은요, ist ein großer Club, Deutschland. 독일의 커다란 클럽입니다. 커다란 클럽입니다. Hilft Menschen mit einem Auto.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In gibt es schon seit 1903. 와, 근데 es gibt 사격이죠? 근데 이 아데아체라는 이 클럽은요, 벌써 1903년부터 있었대. 진짜 오래된 클럽이죠? Und er hat mehr als 22 Millionen Mitglieder. 그리고 그 아데아체라는 클럽은요, 2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정말 많네요. Der ADAC hilft Autofahrern, wenn ihr Auto kaputt ist. 이 ADAC는요, 운전자들을 도와줍니다. 언제 그들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러니까 고장났을 때 출동해주나 봐요. Dann kommt ein gelbes Auto vom ADAC.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장나면 노란 자동차가 온대. ADAC의 노란 자동차가 옵니다. Ein Mitarbeiter repariert das Auto. 일하는 사람이요, 그 자동차를 수리해 주거나 oder bringt es in die nächste Werkstatt.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어디로 가져가 주냐면요, 가까운 정비소로 가져가 줍니다. Der ADAC macht auch Test. 그리고 테스트도 하는데요. 어떤 테스트냐면 wie gut ist ein Auto?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가? Ist es sicher? 자동차가 안전한가? 이런 테스트도 진행해 줍니다. Der Club gibt den Mitgliedern Auskunft über Reisen und Verkehr. 그리고 이 클럽은요, 이 회원들한테 뭐를 주냐면요, 정보를 줍니다. 뭐에 대한 정보냐면 여행이나 교통에 대한 정보도 준대. 그러니까 아데아체가 뭐 고장나면 자동차도 고쳐주고 여러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래. 이게 하나의 클럽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로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네, Club ist schon fast 100 Jahre alt. 거의 이제 100년이 되었다. 거의 100년이 된 게 아니라 1903년부터 있었으면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거의 100년이 되었다 틀렸고요. Der ADAC repariert und kauft alte Autos. ADAC는 수리해까지는 맞는데요. 뭐 자동차를 중고 매매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3번. Er ist der größte Automobilclub auf der Welt.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클럽인가요? 아니죠. 그냥 독일에서 크다고 했지 심지어 독일에서도 뭐 제일 크다 이런 말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거 너무 과하죠. Über 22 Millionen Menschen sind beim ADAC Mitglied. 2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ADAC의 이제 회원이다. 맞죠? 아까 회원이 2200만이 넘는다 했습니다. 답이 그러면 뭐예요? 4번이네. 5번은 틀리지만 그래도 볼게. Wenn ein Auto nicht mehr fährt, 자동차가 더 이상 못 달리면, 뭐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나면, kann der ADAC den Mitgliedern ein Auto leihen? 이 ADAC가 회원들한테 자동차를 빌려주나요? 아니죠. 자동차 대여한단 말은 없었고, 자기가 고쳐주거나 아니면 가까운 정비소에 데려다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0강의 문화 볼게요. 우리 독일어 국가로 여행 가야 되잖아요. 독일어권 국가로. 그래서 기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독일이 어딘지는 알죠? 여기 제일 큰 거, 여기가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은요, 일단 온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리고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 사이에 있대. 자, 해양성 기후라는 건 여기 북쪽이겠지, 북부겠죠?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성 기후가 있고 이쪽은 이제 아래쪽은 대륙이니까 남부는 이제 대륙성 기후겠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 북부는요, 북대서양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다, 기온차가 적다, 그렇게 보고요. 이 남쪽은요, 내륙이고 또 남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매우 덥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부는 온난하고 비교적 무난하고 남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스트리아는요, 어디에 있어 일단? 여기 독일에 여기 있는 나라, 여기가 오스트리아예요. 굉장히 이게 옆으로 돼 있잖아, 동쪽으로. 그래서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동부, 요쪽 있잖아, 동쪽. 여기는 내륙이잖아. 동부. 여기는 대륙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몹시 춥지는 않다.

몹시 춥지는 않다 하고요. 자, 이쪽은요,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제 고산기후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동부랑 알프스 지역 빼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지역이라고 보고 서쪽의 대서양과 남동쪽의 대륙성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스위스는요,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 스위스는요, 국토의 60% 이상이 알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알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는 우리가 알프스의 나라라고 부르죠. 독일에도 알프스가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알프스가 있지만, 이제 찐 알프스의 나라는 스위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온화한 기후와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게 특징이다. 요 정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발음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Die Sonne scheint endlich wieder. 아, 햇빛이 드디어 다시 비치네. 마침내 다시 비치네. Prima, 좋다. Gehen wir nach draußen. 우리 밖으로 나가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발음이니까요. 이 에이는요, 복모음이죠? 복모음 발음 그냥 shine이니까 I잖아? 이거는 뭐, I, shine to 할때 I. I 찾으면 되겠네요. Mauer, 아우지? 아우. 이거는 아우. 아우. 이거 아니고. Fever. 강세가 있는 이에이기 때문에 길게 fever. 얘도 아니죠? Freund, 에우. 이거 뭘로 발음해? 오이로 발음하죠? 오이, 오이. 여러분, 이렇게 뭐쓸 줄은 몰라도 돼. 뭐, 근데 한글로 이렇게 오이. 이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이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오이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 이렇게 씁니다. Bäckerei. 이거는 아이로 발음하죠? 아, 이. Verkäufer. 아, 움라우트에 우 있으면요. 오이. 그래서 우리는 아이 찾는 거였네? 답은요, 4번입니다. 이거는 쉽게 풀었어요. 복모음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 2번. Das Wetter war unfreundlich. 날씨가 요렇고 freundlich. 뭔가 친절한 거니까. 날씨가 친절하면 이상하니까 날씨가 좋다. 날씨가 뭐 따뜻하다. 요 정도로 번역을 할 건데, 이거 하면서 이거 하니까 앞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날씨가 뭔가 따뜻하다거나 뭐 좋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따뜻하거나 좋다. 사실 뭐 요거밖에 없네요. 마음 따뜻하다.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또 아래도 볼게. Mir ist 이거. 나한테는 요렇다. Also. 그러니까 셋 마이너 야케 아우스. 그래서 나는 옷을 자켓을 벗는다라는 문장이죠. 날씨 뭐 하면 벗겠어? 내가 더우면 벗겠지. 나한테 따뜻하면 벗겠지. 그래서 매스 밤까지도 맞네. 답이 4번이에요.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뭐 있었어? 내가 더웠다고 내가 덥다고 해서 it's been warm 하면 안 돼요. 이 체감 온도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 경험자 구조라고 해서. 경험자 중심의 구조라고 해서 나는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mir ist warm 이렇게 써야 합니다. Ich bin warm, ich bin heiß, ich bin kalt 이렇게 ich bin 쓰면 안 돼. 나는 경험하는 거야. 이 날씨를, 이 온도를, 체감 온도를. 그래서 삼격으로 mir ist warm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답은 4번뿐이 없었죠? 자, 소풍 날에 예상되는 날씨 볼게요. Next Woche is unser Ausflug, oder? 다음 주에 우리 소풍이다. 맞지? Ja, richtig. 맞아. Ich freue mich schon. 나 벌써 기대되는데? Hoffentlich ist das Wetter gut. 아, 바라건대, 희망컨대,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 Ich hab gehört, es soll regnen. 내가 들었는데, 이거래. 뭐, 일기예보 같은 데서 들었겠죠? 뭐뭐 한대라고 해서 제3자의 말을 전달할 때 쓰는 거야. 내가 들었는데, 비 온다는데? Wirklich, 진짜? Das ist aber schade. 아, 너무 아쉽다. 소풍날 비 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답이 3번이죠? 비 오는 거. 이거 쉬웠어요. In welchem Monat ist es in Korea am 이거? 어떤 월에, 어떤 달에 한국에서 날씨가 가장 이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in Januar, 1월이래. 1월에 가장 어떨까? In diesem Monat, 이 달에, 그러니까 1월에는요, regnet es wenig. 비는 거의 안 오고, 비는 별로 안 오고, und das Wetter ist oft kalt. 날씨가 춥대. 자, 비가 안 온다 해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돼. 비가 안 오고 추우니까 이제 건조하다라고 가야겠죠? 건조하다. 제일 따뜻한, 제일 날씨가 좋은, 가장 바람이 부는, 가장 건조한, 가장 구름이 낀. 자, 건조한으로 가야겠죠? 이 vanish란 말 여기서 이제 유추해야 돼. 비가 거의 안 오는 거니까. 다음입니다. 5번 볼게요. 날씨와 관련해서 배가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Es ist heute wirklich kalt und windig. 오늘 진짜 춥고 바람

정말 건조하네. Ja, das stimmt, Maja. Es hat seit Wochen nicht geregnet. 그치, 건조해. 왜? Seit Wochen. 며칠 전부터 nicht geregnet. 비가 안 왔어. Ja, Maja. Leider ist alles schon ganz braun draußen. 밖에 봐봐.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갈색으로 됐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dann hoffen wir mal, 그럼 우리 한번 바라보자. 뭘 바라냐면, das ist bald regnet. 비가 오기를 좀 바라자. 이런 말인데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자, 밖이 다 이제 너무 이렇게 흩날리듯이 이렇게 건조하다 보니까 brown이라고 했어. 그럼 비가 오기를 바라자라고 했으니까, 우린 비가 안 오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가 들어갈까? 1번부터 보자. Es fällt uns ein Regen. 우리는 비가 부족해. 이거 1번이죠? Es fällt 삼격 an 삼격해서 누구한테 뭐뭐가 부족하다였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비가 부족하네. 답은 1번입니다. Wir haben jeden Tag Regen. 우리는 맨날 비가 와 아니고요. Das Wetter ist sehr angenehm. 날씨가 매우 좋네 아니고요. Ich finde den Sommer sehr schön. 여름은 정말 멋져 아니고요. Das Wetter ist gut für einen Ausflug. 이 날씨가 소풍 가기 좋다. 이거 다 아니죠? 이거는 넣어봐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Wow, der Wind ist heute wirklich stark. 와, 오늘 바람 진짜 세다. 바람 왜 이렇게 세차냐? Ja, oh, kure. Und es ist viel kälter als heute Morgen. 오늘 아침보다 훨씬 춥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Meine Hände sind schon ganz kalt. 어, 손 너무 차가워.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Wollen wir ins Café gehen? 우리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Es ist zu kalt zum Spaziergang. 산책하기엔 너무 춥네. 얘네가 아마 산책하려고 했다가, 아유, 너무 춥다. 우리 카페 안으로 가자라고 한거 보니까, 한 명만 추운 게 아니라 이제 둘다 추운 상황이죠. 얘도 나손 시려? 해서, 어, 나도 추워. 하니까, 그래, 너도 추워? 우리 카페로 들어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 Mais c'est kalt, 이거지. 우리 경험자 중심 구조라고 했어요. 이렇게 삼격으로 써야 돼. Ich bin kalt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Schönes Wetter heute, oder? 날씨 참 좋죠? 이렇게 좀할말 없을 때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죠.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어,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seit Tagen. 며칠 전부터요. Hatten wir nur Regen. 비가 왔는데요. Aber heute scheint die Sonne wieder. 오늘은 그 태양이 다시 비치네요. Und es wird 이거.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은 햇빛이 비쳐. 그리고 이렇게 될 거래. 날씨가 이렇게 될 거래. 어떻게 될까? Stimmt, 맞아요. Ich glaube, 제 생각에는요. 은은요. Der Sommer kommt bald. 여름이 곧올것 같네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태양이 비치고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름이 오겠지.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임마, 메아마가 좋겠죠? 별로 안 따뜻하다. 어제랑 똑같다. 차갑고 이제 윈디샤다 시원하고 바람이 분다 점점 더 추워진다 아니죠? 그래서 점점 더 따뜻해지는 상황 내용상 우리가 1번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 봅시다. Unterschied 하면은요 차이고요. Sogar는 게다가 Milton은 온화한 겁니다. 이거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In Deutschland ist das Wetter nicht allgleich. 독일은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독일이 뭐 워낙 크니까, 북부, 남부, 일단 날씨 너무 다르고 다 다르대요. 날씨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부랑 남부를 구분해야겠죠. Im Süden und im Norden. 남쪽이랑 북쪽에는요, gibt es, 뭐가 있냐면, große Unterschiede. 커다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가 엄청 다르다고 했어요. Im Süden zum Beispiel, in München oder Stuttgart, 남쪽에는요,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거지.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그런 남쪽에 있는 도시들에서는요, ist das Wetter oft sonnig. 이제 남쪽은 뭔가 날씨가 자주 따뜻하대. 자주 이렇게 햇빛이 써니하대요. 햇빛이 비친대요. Im Sommer ist es warm und manchmal sogar heiß. 그리고 남쪽은요, 여름에요. 마음하고 따뜻하고요. 만심할 때로는요. 제가 하이스 덥기까지 하대요. In winter gibt es oft Schnee. 그리고 겨울에는요. 남쪽은요. 이제 눈도 자주 있대요. Vor allem in den Bergen. 특히 어디에? 산에. 그치? 남쪽은 산이 많으니까 산에 이렇게 눈도 오기도 한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남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북쪽 보자. In northern. 북쪽에서는요.

북쪽은 뭐가 있을까? 도시. Zum Beispiel in Hamburg oder Kiel. 함부르크나 키엘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는요. 그런 북쪽에서는요. Es ist das Wetter oft kühl und windig. 날씨가 자주 서늘하고 windig, 바람이 붑니다. Es regnet dort immer wieder. 그리고 비가 오는데 immer wied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가 옵니다. Und die Sonne scheint nicht so oft. 그리고 태양이요, 그렇게 자주 비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릿흐릿하지, 항상 이렇게 써니하지는 않대, 항상 태양이 비치지는 않는데요. Der Wind ist mild. 그 바람은요, 온화한데요. Aber es gibt fast keinen Schnee. 그치만, 거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눈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덴에 대한 이야기. Im Süden gibt es also mehr Sonne und Schnee. 그래서 그, 주덴에는요, mehr Sonne und Schnee. 그래서 햇빛 많고 눈이 많고요. 남쪽은 햇빛도 많고 눈도 많아.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햇빛도 많고 눈도 많고요. Im Norden, dagegen. 북쪽에는요, 그와 반대로 mehr Regen und Wind. 비도 많고 바람이 많습니다. 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부랑 북부랑 엄청 다르죠. 그래서 독일 여행할 때는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게 뭐였어? 그 자기가 갈 지역의 날씨를 꼭 보고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날씨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역마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The sun shines in northern after as in southern. 그 태양이 비칩니다. 북쪽이요. 더 자주. 뭐보다 남쪽보다. 남쪽보다 북쪽이 태양이 자주 비치나요? 아니죠. 태양이 많은 거는요. 주덴이었어요. 얘네 둘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바꿀게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죠. 1번 이렇게 고르고요. 다른 거는 맞을 텐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In winter, schneit im Süden, mehr als im Norden. 겨울에는 남쪽이 북쪽보다 더 눈이 많이 온다. 맞고요. Städte wie München und Stuttgart.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도시들, 이거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얘네들은요, haben oft sonniges Wetter. 자주 햇빛이 비치는 날씨가 있습니다. 맞죠? Im Sommer kann es im Süden nicht nur warm, sondern auch heiß werden. 여름에는 남쪽은요, warm 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heiß 하기까지 합니다. 맞죠? Im Norden ist das Wetter im Sommer oft kühler und windiger als im Süden. 북쪽에는요, 날씨가요, 여름에 더 자주 이렇게 시원하고 더 바람이 분대. 뭐보다? 남쪽보다. 그쵸? 맞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Es wird langsam frühling. 아, 천천히 이제 슬슬 봄이 되네. Ja, es ist sonnig und nicht mehr so kalt. 이제 햇빛이 비치고 더 이상 춥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대. 봄엔 어떨까? Richtig, man kann nachmittags länger draußen bleiben. 맞아, 사람들은 오후에 밖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대. 밖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낮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말이겠죠? 봄이 오면 뭐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겨울보다, 그치, 낮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낮 시간이 뭐 길어진다, 뭐 이런 거 넣으면 좋겠어? Es wird früher dunkel, 더 일찍 어두워지는 거 완전 반대지. Es wird jeden Tag kälter. 더 추워지는 것도 아니죠. 봄이 되는데. Der Schnee liegt noch überall. 이게 저녁에 이렇게 곳곳에 눈이 있다. 아니죠. 봄이 되는데. Die Tage werden immer länger. 낮이 점점 길어진다. 얘가 맞네. 그치? 낮 시간이 길어진다. Die Nächte werden immer länger. 밤이 길어진다. 이것도 완전 반대죠. 나머지는 안 돼. 4번이죠. 그럼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거 골라볼게요. Das ist der höchste Berg in den Alpen. 그것은 제일 높은 산이다. 어디서? 알프스에서. 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 Höchst도 잘 썼고요. In 삼격도 잘 썼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한정을 해준 거죠. 다 잘 썼습니다. Sie ist die kleinste von allen Schülerinnen. 그녀는 제일 작은 Schülerin이다. 여기 슐러린이라는 여성 명사를 봤기 때문에 D 잘 썼어요. 정관사 D 잘 썼고 제일 작은 슐러린이다. 뭐 중에? von allen Schülerinnen 중에 모든 여학생들 중에서 라고 해서 제일 작은 여자의 여학생. 근데 어디서 할 때 von이나 unter 쓰고 이렇게 삼격 쓴다고 했죠? 복수 삼격이니까 allen 잘 썼네요. 그쵸. 그리고 얘도 맞네 그럼. 세 번. Im Winter ist der Tag am kürzesten und die Nacht am längsten. 겨울에는 낮이 제일 짧다. Und die Nacht, 그리고 밤이 제일 길다라고 했을 때요.

0: 다잘 썼어. 쿠어츠가 이렇게 변모음하는 거, 퀴어 체스트 되는 거 맞고요. 랑이요, 랭스트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체가 다 맞았네. 5번입니다. 그쵸? 잘했어요. 자, 마지막 12번. 일기도를 이해해 봅시다. 그냥 보면 되겠다. 1번. In München, regnet es heute nicht. 오늘 München에선 비가 안 온다. 응? 비가 오는데. 얘 틀렸죠? 1번 고르는 거네. 이거 답이 벌써 1번입니다. Hamburg ist heute die wärmste Stadt. 오늘 함부르크는 제일 더운 도시다. 기온을 봐야겠지. 함부르크가 15도고 제일 기온이 높네. 맞아요. In Hamburg und Berlin ist es sonnig. 함부르크랑 베를린은 햇빛이 난다. 함부르크 태양 맞고 베를린도 태양 맞다. 얘네 둘다 햇빛이 납니다. In Bonn ist es windig und wärmer als in München. 본은 바람이 불고 일단은 본 바람이 부는 거 맞고요. Wärmer als in München. München보다 더 따뜻한가요? 이건 기온을 봐야지. München 7도, 본 11도니까 더 따뜻한 거 맞네요. In Frankfurt ist es bedeckt. 프랑크푸르트는 bedeckt하고 이렇게 구름이 끼고. 맞아? 구름이 있어. 맞아. 그리고 Kälter als in Berlin. 베를린보다 춥다. 이건 기온을 봐야지. 얜 13도고 얘 10도니까 베를린보다 프랑크푸르트가 춥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요, 정답을 1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츄스!
1: TBS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그 여태까지의 우리 이렇게 고난했던 인간발달의 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발달의 이론이 재밌기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진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론들 모두 다 살펴보시고요. 이제 인간발달의 이론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다면 이 인간 발달 과목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인간 발달의 이론이 이 인간 발달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긴장 풀지 말고 마지막 부분인 만큼 인간 발달의 나머지 이론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인간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한꺼번에 함께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뭐 이전에 있었던 정신분석적 관점이나 아니면 인지발달 관점처럼 좀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인 이론들을 좀 간략하게 아주 그 대표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만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도 이 부분 그러면 뭐 건성건성 배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와 있는 개념들은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많은 이론을 압축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론만 뽑은 거니까요. 알겠죠?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인간발달의 이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이론은 이렇습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인본주의적 관점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렌츠의 각인 이론과 볼비의 애착 이론, 동물 행동학적 관점

시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관점과 관련해서 브론펜 브레노의 생태학적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자, 생태학적인 관점과 관련해서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이론들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만은 꼭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 지금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인본주의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간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삶을 유지하고 창조하려는 자발적인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삶을 유지하고 창조하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근본적으로 선한 그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충족이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되려고 하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자,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죠? 그쵸? 자, 인간은 자발적인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욕구는 어떤 욕구냐? 선하고 그리고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놓아주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욕구 위계 이론은 이런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적 욕구는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리고 좋은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욕구는 다섯 가지가 있고 다섯 가지는 위계에 따라서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섯 가지의 욕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자아 존중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욕구는 그냥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욕구가 아니라 이것들이 위계에 따라서 맨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의 욕구로 관심을 가지고 그 욕구를 발달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는 그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진 후에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위계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느냐? 욕구의 강도와 그리고 양과 중요성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하위 수준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상위 욕구에 관심을 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막 배고픔을 이겨내고 정신적인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도를 닦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 거 추구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위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상위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둔다라고 본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구는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고, 이 욕구는 위계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욕구들이 어떻게 위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아래 단계의 하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자, 생리적인 욕구는 자신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숨이 껄떡껄떡껄떡 넘어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아, 내일 공부해서 전교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제일 첫 번째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다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로 음식, 물, 공기, 수면, 배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욕구는 안전의 욕구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명을 할때왜 원시인의 상황이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시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부르게 이제 먹을 것들을 충분히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졸리겠죠. 잠을 자고 싶은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졸리고 이런데 어디에서 자고 싶을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비 내리는 데서 아무 데서나 자기보다는 비로부터 안전한 곳, 그 다음에 다른 동물로부터 습격받지 않을 만한 그런 안전한 곳에서 자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추구하게 되는 욕구는 안전의 욕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는 욕구,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시인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바람 피하고 동물로부터 피하는 것도 안전이지만, 내가 늙어서 나중에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 예금을 통해서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고나 병으로부터의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에 해당한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욕구는 뭘까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뭔가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들어간다면 더 행복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추구하게 되는 것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친밀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의 욕구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자,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말도 안 들어주고 나는 이 조직에 있어서 투명 인간 같고 뭐 존재감이 없고 그러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나도 내 얘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 기울어 줬으면 좋겠고 나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자아 존중감의 욕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스스로 경험하는 자기 존중과 성취감 및 타인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꽤 괜찮은 이 그룹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하는 자기 만족, 그리고 오, 너 진짜 이렇게 잘했어라고 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게 자아 존중감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인정, 칭찬, 주목, 명예, 지위, 존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상위의 욕구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최종 상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뭐 그런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난 그 무언가, 나는 뭔가가 되려고 이 나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가 되려고 태어났을 거야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자실현의 욕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아의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거나 자아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를 자실현의 욕구라고 하고 이처럼 메슬로우는 아래 단계의 욕구에서부터 윗 단계로의 욕구로 이렇게 욕구가 채워지면서 더 높은 욕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바라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관점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동물 행동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동물 행동학적인 관점이라는 건 사람만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라기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지금 지구 환경 안에 놓여져서 이 지구 환경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을 다해왔고, 그래서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해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이 느껴지죠. 그죠?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들이 진화되어 온 것과 관련된 관점이 바로 동물행동학적인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는 잘 살아남기 위한 그런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DNA 안에, 유전자 안에 새겨져서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유전적 여러 결정인자는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전을 강조하는 관점이 동물행동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동물행동학적 관점의 이론은 로렌츠의 각인 이론입니다. 자, 로렌츠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으면서요, 모든 유기체가 생존적 가치를 높이는 종 특유의 행동을 선택하면서 환경에 적응 발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이 DNA 안에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입력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도 물려주면서 발달해 나간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이론의 근거로서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로렌츠는 이 각인 이론으로 노벨상도 받았다고 해요. 자, 각인 이론은 이래요. 로렌츠는 동물 학자였어요. 그래서 새를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새 중에서 이제 새끼 거위를 관찰하다가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끼 거위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제 새끼 거위가 알에서 막 깨어나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죠. 자, 새끼 거위가 알에서 막 깨어나는 그 순간, 마침 또 로렌츠하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자, 이 눈이 마주친 순간 이후에 이 새끼 거위는 로렌츠가 엄만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츠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물학자였으니까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 새끼 거위들을 잘 걷어서 먹이도 주고 키우고 해서 뭐 이제 이 아이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겠죠. 뭐그 결과까지는 사실 선생님 몰라요. 눈이 마주친 순간 따라다녔다까지만 아는데요. 어쨌든 잘 돌봐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새끼 거위가 왜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갓 부화한 새끼 거위는 처음 본 물체를 보고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는데요. 왜 이럴까? 얘는 보통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새 집안에 있고 그 마주치게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움직이는 물체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물체가 대부분 엄마거나 아니면 아빠겠죠. 알을 품고 있는. 자, 그 대상을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이 자기한테 먹이를 가져다 줄 거고요. 그리고 그

그 대상이 아닌 대상하고는 경계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을 뜬첫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물체를 엄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기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살아남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위들은 DNA 안에 심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처음 본 물체를 엄마다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각인 현상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각인, 이렇게 딱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것은 나의 엄마야 라고 내 머릿속에 각인을 새기게 되면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이 각인은 아무 때나 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각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결정적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결정적 시기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각인이 지금 일정한 기간, 눈을 뜬그 얼마간의 시간 안에 로렌치가 아닌 그냥 이렇게 뭔가가 날아가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 각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위는 불행하게도 먹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제대로 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살아남는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렌츠의 각인 이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면서 적절한 것들을 남기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한다는 학설을 이야기하고요. 각인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하는 선천적인 특성을 이야기해요. 특정 기간에만 일어납니다. 이 특정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로렌츠의 각인 이론에서는 새끼 거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새끼 거위와 비슷하게 그러면 사람도 이와 같은 기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볼비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새끼 거위가 각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비의 애착 이론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의 적절한 돌봄 행동에 의해서 아기가 갖게 되는 안정적 애착. 이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그리고 양육자와 아이 간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이런 이론이 볼비의 애착 이론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새끼 거위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라고 인식을 한 것처럼 사람은 생애 초기에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엄마다라고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착이 안정적이야. 제대로 된, 그래서 나를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안정감을 얻고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편안한 상태로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주는 좋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라고 이 아이는 자기의 내면에 어떤 기준을 만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면의 기준을 만든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내적 작동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커서 나중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 아이는 어떻게 써요? 이 내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타인과 친밀한 그리고 오래가는 그리고 이렇게 뭐 다정한 그런 관계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그런 애착을 형성한다면,

내면에 있는 내적 작동 모델도 불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관계 맺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착 이론 함께 볼까요? 아기는 양육자와 가까워지기 위한 몸짓, 미소 등의 이런 신호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면 양육자는 또 이걸 보고 어머, 아기가 너무 예쁘네 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돌봄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관계에 애착이 형성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동물에게 각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애착 기제가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한 신호를 가지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애착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애착 형성에 실패해서 사회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를 언제로 본 거냐면 이제 명아기 때로 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받는 이 시기 동안에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이 그 불안정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착에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본 건데요. 자, 그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앞서 로렌츠의 이론에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 시기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는 그렇게까지 짧지 않거든요. 영아기의 첫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민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민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능력이나 행동이 출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를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민감기라고도 이야기한다. 유사한 개념이 결정적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유사한 개념이 결정적 시기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착은 아기와 주 양육자 간의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이야기하고요. 내적 작동 모델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고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 맺기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볼비가 얘기하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해서 정신적인 이미지, 어떤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내적 작동 모델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 관계에 따라서 환경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지 양식과 관계 양식을 내적 작동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작동 모델,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런 애착의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기준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되는 거,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생태학적 이론은, 전반적인 관점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 안에 하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균형이 잡힌 존재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에, 인간으로서 이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막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런 존재인 인간으로도 보지만, 환경 안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럴 때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후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환경 체계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환경체계의 관점은

인간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체계로 제시하는 것이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환경 체계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다섯 가지의 환경 체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의 환경 체계는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자, 이 다섯 가지는 어떤 상호 작용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가정, 동네, 학교,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이 발달해 나간다라고 보는 이론인 거죠. 자, 각 환경 체계의 영향력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발달 단계라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나서부터 어린이로 자라났다가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 체계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영아기에는 안정된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단 말이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때요? 부모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보다도 학교에서 친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 내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 환경 체계의 영향력은 인간의 발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시간 체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각각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개인은 고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인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 형태로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만 쑥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 놓여져 있는 존재로서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환경의 다른 수준들이 동시에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제안하는 관점인데요. 자, 다른 수준들, 어떤 수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환경 체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섯 개의 환경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체계를 나누는 기준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섯 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체계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발달의 중심인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이 자, 경험하는 직접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체계를 미시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가족, 그리고 매일 다니는 학교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1차적인 환경이에요. 얘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이고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학교, 친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병원에 얘는 병원이 내가 아파서 매일 방문하는 병원이 되겠어요. 내가 방문하진 않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아니고요. 내가 직접 가서 진료를 받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병원 미시 체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것보다 한 단계 밖에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 세 번째 체계인 외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미시체계는 직접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외체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체계를 외체계라고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의 직장이 있겠는데요. 자, 부모님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직장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는데 부모님이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영향을 전달해 줄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휴가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갈수 있다. 그렇죠? 부모님이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면 와, 우리 맛있는 거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것, 부모의 직장, 그 다음에 대중매체, 뭐 지역사회, 이웃, 이런 것들이 이제 외책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웃인데요. 나하고 우리 집하고 매우 가까워서 매일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도 자주 먹고요. 이렇게 뭔가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요. 자,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거 간접적인가요? 직접적인가요? 직접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에 해당이 된다? 그럴 때는 미시체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셔야지 됩니다.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체계는 구분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외체계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선생님 건너뛰었는데, 자, 두 번째 중간 체계는 뭘까요? 자, 중간 체계는 여기에는 중간에 발달의 중심이 아동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동을 둘러싸고 미시체계인, 자, 미시체계와 미시체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중간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죠. 엄마가 학교에 상담을 가서 부모, 교사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엄마와 그리고 나와 매일 만나는 선생님과 둘 간의 이 상호작용, 이게 뭐가 된다? 중간 체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매일 가는 병원에 가서 엄마가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얘의 질병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라고 하는 설명을 받아요. 의사 선생님과 엄마의 관계가 뭐다? 중간 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체계는 이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족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와 뭐 학교 너무 멀다. 그죠? 내 친구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거. 중간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친구와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거 중간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체계인 거시 체계를 볼까요? 자, 거시 체계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대한 틀. 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가 모두 포괄되어 있고 포함하고 있고 개인이 속한 문화적인 환경도 포함하는 커다란 체계를 우리가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 종교, 경제, 제도, 문화와 같은 것이 거시체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체계는 지금까지 설명한 체계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시간 체계라고 해요. 자, 시간 체계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체계의 영향력 어떨까요?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엄마의 영향력. 뭐, 선생님이 엄마다 보니까 자꾸 엄마만 이야기하는데, 아빠의 영향력. 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청소년기만 돼도, 아유, 뭐, 엄마, 뭐, 자꾸 잔소리만 하고, 막, 친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 시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시간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전 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 체계.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 시간 체계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에 보시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좋겠죠? 그죠? 이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자, 미시체계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상, 매일 직접적인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외체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간접적인 영향을 줘요.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요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시태계는 한 개인의 더큰 문화적인 영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 관습, 정부, 종교, 정치관, 뭐 요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 차원은, 시간 체계는 시간 차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이런 시간의 순서에 따른 변화, 이런 게 시간 체계에 해당한다라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시까지도 꼼꼼히 읽어보셔야지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수능 실전 문제 3강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일기에 가부터 달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가지의 위계가 있었는데요. 욕구가 있었는데요.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랜만에 달리기 모임에 참여해서 마라톤 하프코스 완주를 준비했대요.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건강검진 후 비만이라는 결과를 받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아야지, 병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막아야지라고 하는 가에는 어떤 욕구가 나오고 있죠?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모임을 하다 보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돼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까지 할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자, 단체에 소속되어서 기쁘다, 소속, 애정의 욕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사람들이, 와, 너 달리기 재능 있다,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다고 합니다. 자, 다에는 자, 존중감의 욕구가 드러나고 있네요. 이렇게. 자, 이런 욕구들이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가에는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 있다. 맞죠? 자, 나, 소속 애정의 욕구인데요. 이 바로 다음 단계의 욕구는 자, 존중감의 욕구. 맞습니다. 자, 다는 자, 존중감의 욕구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아니고요. 자, 나는 다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다가 더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답은 기역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브룸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였을 때, 가부터 다가 속한 환경 체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나 탈을 어떤 체계인지 분석해 보면 되겠어요. 자, 소은이가 독감에 걸려서 자주 다니는 소은이가 직접 가는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가, 뭐에 해당이 되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미시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의사 선생님이 소은이를 진찰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과 소은이 엄마가 소은이의 현재 상태와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소은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소은이 엄마, 둘 간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중간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자, 다 볼게요. 소은이네 아빠의 직장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직원 자녀 중 리치형인 자녀들에게 상품권 선물을 지급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아빠의 직장은 아빠가 경험을 하는 아빠에게 있어서는 미시체계이지만 소은이에게는 직접 다니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체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가나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2번에 있습니다. 그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가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 단계 어떤 단계일까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단계래요. 자, 어떤 욕구인가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바로 윗 단계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3단계고, 그러면 4단계. 에 해당이 되네요. 자, 스스로 경험하는 자기존중과 성취감, 타인으로부터 얻는 긍정적 평가를 말한다. 자, 가 욕구는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되겠어요. 그쵸? 자아존중감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아존중감의 욕구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면 돼요. 자, 지원 있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뿌듯해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자격증을 딴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의 욕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민지는 학급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댄스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건 소속 애정의 욕구에 해당이 되죠. 자, 지수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자, 타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이런 봉사활동 참여, 자아존중감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자, 정수는 정동 킥보드 탈 때마다 안전모를 착용을 해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이건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항을 함께 볼까요? 다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동물에게 각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애착 기제가 통일은 기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가는 누구의 이론일까요? 볼비의 애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와 볼까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언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때 언어는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사적 언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한 거 누굴까요? 비고츠키에 해당하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기억. 가는 동물행동학적 관점이다. 맞아요. 볼비의 애착이론은 동물행동학적 관점에 포함됩니다. 자, 가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위계로 제시한 거 아니죠. 자, 나는 인간 발달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지 발달에서. 자, 가는 피아제의 이론, 나는 메슬로우의 욕구의 이론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강의 내용에서 가나 다를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나 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여러분 분석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자, 환경체계의 중심은 그래서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분석하도록 할 거예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사용 격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이 다니는 경로단, 복지관 등을 통해 방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경로당, 어떤 경로당? 노인이 직접 다니고 있는 경로당. 그래서 가 경로당은 리시체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집에 있는 자녀의 적극적인 협조,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에 있는 자녀 어떨까요? 매일 만나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자녀도 역시 미시체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디지털 격차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대중매체, 언론은 나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석해 보고요. 여기에 맞는 답을 골라 볼게요. 가가 속한 체계의 예로는

0: 발달의 특성에서부터 이론에 관한 자, 수능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온자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슈노트캉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드디어 30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슈노트캉 교재를 또 열심히 푸셨고 또 문제도 열심히 푸신 만큼 마지막 강의 또 기출문제 편에서도 여러분의 응용력을 키우면서 또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기출문제 두 부분, 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연도 최근 거로 넘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요, J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J는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철자가 됩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이라고 해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저렇게 씁니다. 레탕 J라고 쓰죠. 주 발음으로 되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에 free go라고 발음이 나죠. 얘는 그 발음이고요. 그다음 2번은 judy라고 합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주 이렇게 발음이 나죠. 3번에는 grip이라고 해서 역시 그 발음이고요. 감기, 독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4번에 muse는 z입니다. 주가 아니고 즈죠. 그래서 발음이 다르고요. 박물관이란 뜻이죠. 그다음 5번에는 깡판유라고 해서 은유 발음이 나죠. 그래서 JN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주디 목요일이라는 단어죠. 1번을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번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를 보시면 A가 Tu sais pourquoi la tour Eiffel porte ce nom이라고 합니다. 너 알고 있니? 왜 에펠탑이 이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요 porte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B가 Bien sûr, 물론이지라고 합니다. L. 빈칸 속농 아 레인지니어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합니다. 구스타브 에펠, 엔지니어 에펠에게 이름을 뭐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 하게 되면 돈에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떼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부아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번 다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에펠탑이 이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에펠탑이죠. 얘는 탑이에요. 이 에펠탑이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에서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오다. 어디 어디에서 이름이 유래하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서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부어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을 쓰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이름을 주다잖아요. 이 이름을 준 것은 그럼 에펠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 구스타브 에펠보다.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에펠탑 이름을 따온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프레떼는 빌리다.

빌리는 거는 언젠가는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레스에는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고요. 꽁세이에는 조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au prochaine vacances 다음 바캉스에는 뭐뭐뭐뭐라고 물어보니까 B가 je vais partir avec des copains au Maroc 이라고 합니다. 모로코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떠날 거다. 모로코로 떠날 거다. 모로코에 있느냐 아니고요. 친구들과 함께 모로코로 떠날 거다라고 했어요. 에뚜아, 너는 어떠니? 라고 하니까 A가 moi, je vais apprendre le coréen. 나는 그 한국어를 배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바캉스에 대해서 너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니?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뒤에 두,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러니까 출신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겠죠. 이번에 띠 꽁트 페어과 너는 무엇을 할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꽁떼는 술을 샘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 할 생각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생각이니? 라고 하는 이 문장과 같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아쿠아 사세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니? 라는 거죠. 아니고요. 4번에 깨스케 쥐아페 너 뭐했니? 무엇을 했니? 이거는 과거 시제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5번에 우에라히어퍼 공항이 어디 있냐? 갑자기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꽁떼 동사 원형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보겠습니다. 유고가 Salut Paul, voici Jean, un vieil ami 라고 합니다. 안녕 폴, 여기는 장이고 나의 오랜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폴이 앙샹떼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이 무하우씨, 나도 그래. 유고 마 복구 빨래 듣두와 유고가 너에 대해서 나한테 많이 얘기해 줬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를 받아서 처음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A번 세포미 그건 약속된 거야. 이상하죠. 들어갈 수 없겠고요. 2번에 B번에 있니야 히에나 페어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C번 에르 드뜨 꺼네트 너를 알게 돼서 기쁘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D번은 시작당 플레지어 드뜨 항공 대 너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는 것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D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C번하고 D번 뭐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A, B번도 잘 나오지는 않는 그런 문장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건 1점짜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너무 쉽다고 해서 그냥 휘리릭 넘어가시는 것도 안 되거니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A가요. Alors, tu as réussi ton examen de maths 라고 하죠. 너 수학시험에 통과했니? 합격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헤우스 합격하다, 통과하다죠. B가 oui, facilement. 쉽게 통과했지. 뿌건 뭐야? 세때 뉴기아토. 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케이크와 마찬가지였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식은죽 먹기다. 뭐 이거하고 조금 똑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A가 c'est vrai, 맞아. Tu es toujours très fort en maths. 나오죠? être fort en 어디 어디에 강하다라는 거죠. 너 수학에 있어서 여전히 늘 강하잖아. 축하해 라고 합니다. 멋지다 라고 합니다. 매우 쉬웠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예상 밖이었다 이런 것도 고르시는 분이 가끔 계셨는데 매우 쉬웠다로 가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A quel heure passe le dernier métro? 마지막 지하철이 몇 시에 지나가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minuit cinq, 12시 5분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코아 라고 했어요. 애가 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비가 일레 비엔 또 미니 곧 자정이에요. 데페숑도 우리 서둘러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비가 곧 자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막차가 언제예요? 라고 하니까 막차 자정 5분일걸요? 지금 현재 시간을 물어보겠죠.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거 깰레어 에뛸이면 좋겠지만 깰레어 에뛸이 1, 2, 3, 4, 5번 중에 없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쓸수 있는 표현 몇 시인가요? 라고 하는 거 Tu as l'heure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Avoir l'heure 시간이 몇 시냐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2번, 사스부아는 그렇게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3번에 우엘라 포스트 우체국이 어디인가요? 그죠? 4번에 일레 압성 그는 결석했니? 그죠? 5번, 사페 콤비앙 얼마인가요? 라고 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아부아 레흐도 같이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24번을 풀어볼 거예요. 24번은 해외 영토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특강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해외 영토 부분에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죠. 생피에르의 미끌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특 교재에서 그냥 거의 그냥 똑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생피에르의 미끌롱 est le seul territoire français d'Amérique du Nord 라고 나오죠. 생피에르 미끌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 영토입니다. 유일한 북아메리카에 있는 유일한 해외 영토래요. 프랑스 해외 영토래요. Il comprend plusieurs îles. 그것은 여러 개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Plus moins grande.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et ensemble d'îles près du Canada ne fait pas partie de l'Union européenne. 이 캐나다 근처의 섬들의 이 총합은요, 총체는 이 전부의 그 섬들 전체는요, 유럽 연합에 속해 있진 않아요. 유럽 연합의 한 부분은 아니래요. 그렇죠? 라바 거기에서는 옴프껑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유럽 연합에 속하진 않지만 유로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어요라는 거죠. 조금 좀 독특한 거죠. 볼게요. 알맞은 것. 유럽 연합에 속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Plusieurs îles,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 듀 노르의 유일한 프랑스 영토이다. 맞아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B하고 D가 정답이기 때문에 24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수능에서 프랑스어는 특히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출제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능 특강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렇게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에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대명사 문제인데요. Salut Emma, ça va? 라고 합니다. 안녕, 엠마, 잘 지내? En juillet, Sati dit d'aller à la Lisbonne avec lui et moi 라고 하죠. 7월에 Sati dit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래서 루이와 나랑 같이 리스본에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좀 괜찮겠어? 그러니까 Viens 그러면서 Viens, tu ne vas pas regretter 라고 하죠. 가자,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늦바 흑했다니까 해뽕무아빗 우리한테 빨리 답장을 줘라고 합니다. 그럼 뭘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리스본에 우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그 전체를 받는 대명사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 전체 받는 중성 대명사 르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중성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라는 정관사죠. 정관사이면서, 여성형 정관사이면서, 목적보어, 직접 목적보어, 3인칭 여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관사 복수이면서, 여기 3인칭 복수고요. 직접 목적보어고요. 위는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상당히 많은 학생의 수가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을 보시면, J'étais 10 ans en 2013이라고 나와요. 2013년도에 10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A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거예요. 나이를 물어볼 때는 프랑스어에서는 에트르 동사가 아니라 아부아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에때가 아니라 자베를 쓰는 것이 맞죠. 여기까지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네라고 해서 A를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죠. 볼게요. B번, Je vais voyager le monde. 나는 세계를 여행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바꿨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어에서는요, voyage 다음에 le monde가 바로 나올 수 없어요. 덩을 써야 됩니다. 자동사 때문에 덩, 르, 몽드라고 써야 맞아요. 그래서 비번 옳지 않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3번은 주 비짓 르 샤토 드 베르사유. 나는 베르사유 궁을 방문한다라고 했는데요. 비짓대 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C번만 맞아요. 그래서 30번에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어렵게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사실 동사가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전치사가 뒤에 오느냐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9월 10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꽝뚱스 후아 푸어 빠글레 레드 후아라고 하죠.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얘기했어요. Vendredi ou samedi?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물어보죠. B가 대답을 합니다. Et toi, tu préfères quel jour? 너는 어떤 요일을 더 préfère? 선호하니? 라고 했어요. 얘가 moi, samedi. 나는 토요일. 그러니까 B가 d'accord,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숙제에 대해서 우리 언제 만날까? 금요일이 좋아? 토요일이 좋아?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면서 B가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A, 1번에 아드맥이라고 하죠. 아드맥은 내일 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는데 갑자기 내일 봐? 헤어질 때 내일 봐? 이렇게 말안 하죠.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아드맥. Bien sûr는 물론이지. 아닙니다. 두개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3번에 avec plaisir 기꺼이 이것도 이상합니다. 4번에 꼼찌브 네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요거죠. 4번 넌 어떤 요일이 더 좋니? 5번에 줄르 주늘르 구아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닙니다.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7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아, 맞다. 라고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때, 2024년 9월 이 문제 이후로 이것의 정답인 이런 문장이 그 다음부터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라고 해서요. 점원이요. 마담, 손님이라고 해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위 세테 델리시오. 아, 정말 맛있었어요. 라데시오 실브플레 계산서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투드 스윗. 바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죠. 이걸 보시면요. 손님이 네,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점원이 음식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1번에 빠드 부아송이라고 했어요. 음료는 안 드시나요? 또는 음료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답이 아니겠죠. 2번에는요, Vous me servez? 당신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차려주시는 건가요? 이런 거죠. 이것도 아니에요. 3번에, Et comme dessert? 디저트로는요, 뭘 드시겠어요? 라는 거죠. 아니고요. 겔레떼 르흐빠라고 했어요. 이거는 요리가
무엇인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4번을 골랐는데요. 요리가 어떠셨나요? 라고 했을 때, 요리가 어떠셨나요다 이거 하고 골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문사가 꼐리예요. 꼐리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라 그 요리 자체가 뭐냐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식사는요, 어떤 게 있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4번 정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예요. 5번, 부자베 때가미네 라고 했어요. 식사 끝마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요리가 어떠셨나요? 혹은 식사 끝내셨나요?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네, 맛있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17번을 풀었을 때 4번이거나 아니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치고 유일하게 더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요리가 어떤 것이었나요? 식사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30번 이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pour le rendez-vous du dimanche, prends des gâteaux라고 했어요. 일요일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케이크를 사자. 케이크를 사라. 명령문이네. 명령문이네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약속을 위해서 우리 그뭘할 건데 너가 케이크를 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비가 위 그래. 왜 또아 그리고 너는 나포크떼야 부아 마실 걸뭐 가져와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볼게요. A번에 세르투아라고 했어요. 쓰세르비어드는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장이 맞지가 않죠. 마실 거를 가져오는 걸 사용해? 이상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해플래쉬어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건데요. 해플래쉬어는 뒤에 동사가 올때 are 쓰는 동사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숙고하다. 세 번은 누블리빠라고 나오죠. 누블리빠드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번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동사의 구문을 잘 기억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것도 좀 쉽지 않았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A가 Tu sais aujourd'hui on peut voyager en Europe. 너 알고 있지? 오늘 유럽 여행을 갈수 있어. 뭐로? 빈칸 de frais라고 되죠. frais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요금으로 유럽 여행을 할수 있어? 라고 했어요. 비가 세 빈칸 de loisir.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뭐뭐다. 라고 하면서 Je trouve toujours des hôtels et des billets d'avion très bon marché sur Internet. 나는 늘 호텔과 비행기 티켓을 찾아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그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오늘날 여행을 할수 있어. 유럽 여행을 할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되면 되겠죠. 뭘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낮은 거죠. 가격이 적은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쓰죠? 아뿌 드 프레를 쓸수 있고요. 그리고 세드르 지유 그러면 세뿌 드르 지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뭐 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하지.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의미로서 쓸수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1번의 반은 낮은이고요. 말은 나쁘게, 시어는 비싼, 클레어는 명확한 이란 뜻이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밑줄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문장의 표현으로 나와서, 약간 문화랑 비슷하게 관용어구를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보겠습니다. Elle a mon ordinateur a un problème.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 Il ne tourne pas rond. 그것은 돌아가지 않아요. 뚜근에 돌아가다잖아요. 돌다, 뭐 우회전하다 뭐할때쓸수 있죠. 홍은 둥근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아봉? 그래?
attends, 기다려, je te prête mon ordinateur portable. 내가 너한테 내 컴퓨터, 노트북을 빌려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잘 작동이 안 돼라는 거겠죠? 그럼 그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 뭘까요? 1번에 c'est génial. 이건 멋지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2번에 il ne fallait pas.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이상합니다. 3번에 ça sent bon. 어우, 좋은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죠. 4번에 ce n'est pas la peine. 그럴 필요 없어요라는 거고요. 5번에 il ne marche pas bien. 잘 돌아가지 않아요. 기계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다라고 할때 우리가 ne marche pas를 쓸수 있죠. 5번입니다. marcher라고 하는 동사는 걷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계나 일 등이 잘 진행되다, 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요, Qu'est-ce que tu écoutes? 너뭘 듣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De la K-pop. K-pop 듣고 있어. J'adore ça. 나 그것을 되게 좋아해. Et toi?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가, Moi, 나는 je préfère écouter de la musique classique. 난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을 더 좋아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꼬몽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그게 뭐냐? 오늘 뿌빠 에멜렘 무쇼즈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좋아할 수는 없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건 뭐예요? 각자의 취미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표현 볼게요. 1번은 c'est interdit, 금지입니다. 아니죠. 갑자기 금지 나올 필요 없고요. 이번에 샷광세구 각자 취향이 있다. 각인각색의 취향이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로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3번에 주 뻥, 수동, 꾸, 주, 쓰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요. 4번에 voir, c'est croir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5번에 le temps, c'est de l'argent,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에서는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좀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3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번을 보시면 A가요. Dans cette ville, 이 도시에서는 뭐뭐다. 느, 마, 플리래요. 플리는 이제 플레흐라고 해서 즐겁게 하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비가 뛰니 아 빈칸 투베라고 했어요. 발견하지 않았어? 찾아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아못 찾았어. 매 주베 꽁띠니에 아 쉑쉑. 하지만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할 거야. 계속해서 찾아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맞는 건 뭘까요? 자,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런 의미가 되려면, 보기를 보시면, 희양, 옥경, 백소느 중에 뭐겠어요? A가 먼저 들어가겠죠. 희양.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B가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옥갱은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가 다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죠. 옥갱 투베 이렇게 쓰지 않죠. 백손느는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찾았니? 라고 해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복합 과거에서 같이 쓸때 백손느는 과거분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되죠. 여기 지금 과거분사 앞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희행입니다. 그래서 1번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로 나왔던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밑줄에는 Ce n'est pas la pincan du courir, le train est parti라고 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띨 뭐뭐가 없대요. 기차가 떠났대요. 그럼
그럼 뭐요? 기차 이미 떠났으니까 뛸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Je mangeais il y a à 빈칸 위너야. 나는 한 시간 전에인 것 같죠? 뭐 일리아 뭐뭐 전에니까 여기 한 시간이 나오니까 한 시간 전에 먹었어.

매 죄 대자뱅. 하지만 벌써 배가 고파요. 뭘까요?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먹었다. 라고 할수 있는 뺀느가 정답입니다. 아, 뺀느 그러면 겨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뜰 필요가 없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먹었다. 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의 뺑어는요, 무서움, 두려움이고요. 3번의 뽀스는 우체국이죠. 그 다음에 4번의 끄는 꼬리, 줄이고요. 5번의 게스티용,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넘어가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1점짜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학생들이 정답을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볼게요. 어머니가 물어보죠. Tu préfères quel jour pour ta soirée? 아들아, 너 너의 파티를 위해서 어느 요일이 더 좋겠니? 어느 요일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뒤에 빈칸 de choisir la date.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뭐뭐다. 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Alors, je préfère le 5 septembre라고 했어요. 9월 5일이 더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며칠이라고 지금 물어본 거네요. 뭐 요일이긴 하지만 뭐 며칠이라고도 쓰니까. 그래서 그럼 뭘까요? 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뿌푸아도 없는데 앞에 에트르가 있잖아요. 그럼 에트르 빈칸 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형사를 골라야 되는데 1번에 프레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죠.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2번에 리브, 자유로운이에요. 너는 날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 그럼 뭐예요? 너의 자유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에 압상은요, 결석한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4번에 프레장은 반대로 출석한이라는 거죠. 이상합니다. 너는 그 날짜를 선택하는데 출석하고 있어. 이것도 이상하죠? 5번에 뽁따블르는 이제 핸드폰을 말하는 거죠? 4번에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대화가 되겠습니다. 전화 대화는요, 뭐, 대화 구문처럼 굳어져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제 차분차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볼게요. 여기가요. Allô, bonjour. Bonsoir. Je voudrais réserver une table pour demain midi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내일 점심을 위해서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B가 네, 손님. Vous êtes combien? 몇 분이시죠? A가 nous sommes quatre, 저희 네 명이에요. B는 nous avons une table à la fenêtre, 창가 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뭐뭐 하시겠어요? 뭐 이랬겠죠? A가 très bien, 아주 좋아요. 또 물어봅니다. A가 au nom de Théo Dupont이라고 하죠. 그럼 보기를 볼까요? A에서는 ça vous va라고 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라고 할 때, ça va 사이에 이제 그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B번, à quel nom 어떤 이름으로요? 어떤 성함으로 해드릴까요? 그렇죠? C번은 c'est possible,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일 점심에 테이블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C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A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 농, 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껠 농이라고 하는 B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C, A, B 순서로 쓰면 되겠네요. C, A, B의 순서가 4번이네요. 19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볼게요. 보기의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볼게요. A가 ce travail va prendre

성두가 빠말드떵이라고 했어요. 이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빠말드는 복구두하고 같아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것 같다라고 했어요. 비간 느부젠께 떼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옹 빈칸 드멍드 쭈루룩 빈칸 나오고요. 쓰 넷베쉐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죠. 보시면 보기를 볼게요. 아느드 좌메 백손느가 나왔는데요. 먼저 동사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느가 되겠죠. 느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구하다라고 하는 드멍대의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드멍대 아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럼 이 문장의 맨 끝에 보면 쓰 데페시라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럼 동사 원형 앞에 드가 나오니까 드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나머지 세개 볼까요? 아하고 좌매하고 빽손누가 나오죠. 그러면 느 동사 다음에 부정의 표현 자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에게 사람이 되죠. 그럼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아가 되겠습니다. 28번에 1번. 이거는 구문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내용을 잘 풀어봤을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엘리 렁뚜멍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읽는다. 렁 이라고 하는 느린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들 때 랑뚜망 쓴거 맞고요. 여성형으로 바꿔서 MUN대 비도 마찬가지예요. 일 에칼 롱그멍 윈 레트. 그는 편지를 느리게 쓴다라고 했을 때 롱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성형용사로 만들어준 다음에 MUN대로 붙이는 거 맞아요. 10번 엘 빠글레종 띠유망 아스자미. 그녀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정띠는 이렇게 여성 형용사에서 만들어서 MUN대를 붙이는 것이 아니죠. 고유의 형태가 있죠. 정띠망.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그다음에 D번은 일 학공드 디펑허머 레쇼즈. 그는 그 사물들을 다르게 말한다. 그죠? 다르게라고 하는 것도 디펑허머 이것도 굉장히 자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2번은 에호즈멍 인느플리 빠장까 다행히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철자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뭐 어렵지 않아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지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On ne jamais loin de prima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 멀지 않대요. prima라고 했으니까 낮은 가격에서 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저렴하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1번에 tout nouveau, tout beau. 뭐 새로운 것이 좋은 거다. 아니죠? 2번 tous les fruits sont frais. 모든 과일들이 신선하다. 3번 c'est toujours bon marché. 늘 가격이 저렴합니다. 3번이겠죠. 4번, c'est tout près de chez vous. 이것은 당신의 집과 아주 가까워요. 5번, les prix sont toujours très hauts라고 나와요. 5는 높은 거잖아요. 비싼 거죠. 가격이 늘 비쌉니다. 아닙니다. 13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엉뻥 도스 드부어 아떵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간에 맞게 숙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비가 위 그럼 오나 아프프레 피니라고 했어요. 아프프레 거의란 뜻이거든요. 우리 거의 끝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1번에 띄었더 니 말이 틀렸어 쓰면 안 되겠죠.

이번에 je suis sûr. 확신해. 요거겠죠. 거의 다 끝났으니까. 3번에 c'est difficile, 어렵다라는 거 아니고요. 4번 on laisse tomber, 그냥 포기하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5번 on vient de commencer, 우리 막 시작했다. 아니죠. 14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급 휴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 유급 휴가도 역시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 같은 걸 수능 특강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J'enfonce les congés payés en vue le jour sous Napoléon III. 프랑스에서 유급 휴가는요, 나폴레옹 3세 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스모몽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스네떼크, 늦그죠. 단지 pour les fonctionnaires,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1936, 1936년에요. Tous les salariés ont eu 3 à 2 semaines de congés payés par an이라고 하죠. 1936년에 모든 급여 생활자들이, 봉급 생활자들이요, 1년에 유급휴가, 2주간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Depuis 1982, 1982년부터, il dispose de 5 semaines de congés payés. 그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들은요, 유급 휴가를 5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Dispose de, 여기 나오죠? 뭐뭐를 사용하다. 해마다. Ils s'en servent surtout pour partir en vacances라고 하네요. 그들은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서 특히 사용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 se servir 드가요. 무엇무엇을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캉스를 갈때 주로 이 휴가를 몰아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골라볼까요? 1982년부터 연간 5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36년에 2주가 됐고요. 82년에 이제 5주간에 해마다 쓸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맞는 거죠. 그 다음. B번, 나폴레옹 3세 때 처음 도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수 나폴레옹 투아. B 맞아요. 그다음에 1936년도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폴레옹 3세 때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공무원들에게만 썼지. 36년도에는 tous les salariés라고 했습니다. 모든 봉급 생활자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D번, 1982년에 모든 프랑스인들의 권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프랑스인, 36년에 모든 봉급 생활자고요. 82년에는 5주간의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니까 24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유급휴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에서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그냥 풀면요, 이거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고, 또 수능특강에서는 더군다나 문화에 관련된 그런 지문은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이거 어차피 한글인데 뭐 이거 읽어봤자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요. 한글이라고 하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이제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가요. Bonjour, vous désirez?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뭘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B가 위, 네, 저뭐 물건을 살 건데요. J'aimerais des chaussures noires 라고 합니다. 저 검정색 신발을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와서 물어본 거죠. 부대지가 뭐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신발을 산대요. A가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손님이 du, quarante deux 라고 합니다. 42예요. 라고 합니다. 42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갑자기 신발을 사는데 42가
사이즈가 되겠죠. 치수를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럼 치수를 물어보는 질문을 고르면 되는데요. 볼게요. 1번, quel numéro? 몇 번이시죠? 라고 했어요. 몇 번인 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그죠? 이상합니다. 이 숫자가 나와서 지금 보기에서 그냥 뉴메호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꽁비앙 우리가 면병이죠? 아닙니다. 3번에 깰라주 아베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볼 때는 앞에 듀를 쓰지 않죠. 그냥 42세예요. 라고 하면 깨앙주 두정 끝에 앙을 쓰죠. 아닙니다. 4번에 후 페투 두 꽁비앙이라고 했는데 요것이 이제 치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 페트 두 꽁비앵이라고 하니까 이제 치수가 두 꽝도 두 42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4번이고요. 네, 5번에 무조건의 꽁비앵이라고 했는데 얼마를 몇 개를 사시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 페트 두 꽁비앵이라고 하는 건 치수를 물어보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나올 때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제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는요. 수능의 문제는 제가 뭐 따로 또 해설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의평가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된 대수능은 빼고 그냥 26학년도 9월을 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전부 다 품사가 형용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형용사가 부사처럼 이렇게 문장에서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 몇 개가 있었잖아요. 봉이라든지 뭐 레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아느냐를 그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A는 먼저 따샹보거 성 몽이라고 합니다. 너의 방이 냄새가 좋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 띠흐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근데 물론 해석은 부사처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봉으로 쓰인 것이 맞죠. 그래서 A번은 맞아요. 좋은 향기가 난다. 그 다음 B번을 볼까요? B번은 맞서기 썰 아세울이라고 해요. 나의 언니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브가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와가지고 뭐뭐 하게 산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주어의 형용사는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속사로 쓰일 때. 주어가 맞서거잖아요. 지금 나의 언니 또는 나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나의 언니가 서울에 산다라고 했을 때 여성이니까 얘를 여성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설의 끝에 을을 붙여줘야지 맞는 겁니다. 그다음 C번을 보시면 Elle parle souvent trop fort라고 했어요. 그녀는 종종 매우 크게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fort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être fort, 빈칸처럼 어떤 빈칸에 능하다, 잘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 부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강하게, 크게 말하다라고 할때쓸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때 형용사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형용사.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C번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다음 D번을 보시면 Marie entre gratuit dans le centre Pompidou라고 하고 있어요. 마리가 봉피두 센터에 무료로 들어간다, 무료로 입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명백한 부사이죠. 그죠? 무료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가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가뛰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그가뛰드멍이라고 해서 형태를 부사로 바꿔줘야지만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가뛰드멍이라고 써야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의 교재 전부 다 풀어봤고, 그리고 문제도 끝까지 풀어봤는데요. 최근에 프랑스어의

의 경향은 앞부분이 조금 어렵고 문법이 과거보다는 조금 쉬워졌지만 그래도 문법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끝까지 좀 쉬워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수능특강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 또 항상 원하시는 결과 다 얻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30강이고요. 외계행성계와 외계생명체 탐사 문제풀이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용스픽부터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스픽 볼게요. 자, 선생님이 2번 문항, 외계행성계 탐사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역시나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인데,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3점에서도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구분을 하다 보니까, 2점은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항은 생명가능지대인데, 중심별의 특성을 가지고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 그 다음에 폭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다음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볼게요.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별의 시선 속도를 분석한다. 시선 속도 변화 이용하는 방법이죠. 또는 우리가 중심별을 보고 중심별에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흡선의 파장 변화를 가지고 시선 속도를 알아내는 시선 속도 변화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중심별의 강한 빛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한다. 이거 적외선을 촬영하는 거고 직접 탐사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는 직접 탐사에 대한 내용이고 너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거구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가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선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선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이 있고,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중심별의 공전 궤도,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고,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중심별의 공전 속도.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이렇게,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과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심별 질량에 대한 행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이 중심별을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중심별이 빨리빨리 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아셨죠? 정확한 식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됐죠? 자, 나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하여 행성을 관찰한다. 행성을 직접 관찰하는 건데 행성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방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외선을 이용해서 관찰한다, 촬영한다. 가와 나 모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렇죠. 만약에 시선 방향에 대하여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심별의 공전 궤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접근 후퇴를 안 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직접 탐사는 공전 궤도면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이 방출하는 빛을 그대로 관측을 하는 거니까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와 크게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 관련이 없어. 넌 틀렸구나.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됐죠? 자, 1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그림은 어느 별이 행성 A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선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선속도 변화를 봤더니 지금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맞죠? 시선속도 후퇴로 최대, 그랬다가 0, 접근으로 최대, 그랬다가 0, 후퇴로 최대, 그랬다가 0, 접근으로 최대. 맞죠? 절대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요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공통 질량 중심 놓고, 여기에, 중심발의 공전 궤도를 놓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는 이거보다 더먼 곳에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선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시선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시선 방향. 이라고 하면, 자, 중심발의 공전 운동을 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더 할게.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으니까. 뭘 넣을 거냐면 흡선의 파장 변화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면 T1은요, 적색 편이에서 청색 편이로 바뀐다. 지금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이쪽 방향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색 편이에서 청색 편이로 바뀌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 그쵸? 여기가 지금 뭐냐면 T1이 됩니다. T1. 그럼 T1일 때, 스펙트럼에서 흡선은 정지 파장이 되겠지. 정지 파장. 맞죠? 정지 파장, 또는 기준 파장, 또는 고유 파장, 다 같이 쓰는 용어예요. 아셨죠? 혼용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선속도 변화가 안 나타난다?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안 나타난다? 파장 변화량이 0이다? 요렇게.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쭉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T2가 됩니다. T2가 됐더니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가 된 거야. 접근하는 속도가. 그러면 관측 파장은 최소가 되겠지. 파장 변화량은 마이너스 쪽으로 최대가 되겠지. 자, 여기가 뭐냐면 T2예요. 이렇게 접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흡수선은 여기에 찍히겠지. 맞죠? 여기는 T1, 여기는 T2. 이때는 최대 파장 변화량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향이니까 관측 파장은 이때보다 작아야 되겠지. 파장은요,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겁니다. 파장은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됐죠? 그리고 나서 T2에서 T3로 갑니다. 지금 청색 편이는 맞는데 파장 변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시선 속도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T3가 되면 다시 0이 되겠지. 여기서 일로 오는 겁니다. 여기 T3 이렇게 지나가겠죠? T3. 그러면 다시 일로 오겠지. 그랬다가 T4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T4. 맞죠? 그럼 그때는 다시 최대 파장 변화를 보이겠죠? 델타 람다 맥스 최대. 맞죠? 그래서 파장 변화량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 T1일 때 파장 변화량은 파장 변화량 자체는 커집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다가 최대. 파장 변화량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파장 변화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다가 여기서 파장 변화량 다시 늘어나고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파장 변화량 줄어들고 있지만 플러스 방향이에요. 맞죠? 이걸 다시. 자, 적색 편이 최대. 적색 편이지만 줄어들어서 최소 0. 청색 편이 최대. 청색 편이지만 줄어들어서 0.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요 파장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계산한다? 시선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시선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시선속도. 그러니까 요 파장 변화량을 측정을 해서 시선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만약에 공전궤도면이 시선방향과 나란합니다. 그러면 최대 파장 변화량을 보일 때, 최대 파장 변화량을 보일 때 그때의 시선속도는 뭐랑 똑같아요? v 시선속도의 맥스 값은 뭐랑 똑같아요? 공전속도랑 같아요. 공전궤도면이 시선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면. 아셨죠? 그 다음에 원궤도라고 하면 아셨죠? 이런 부분 쫙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볼게요. T2에 A는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자, T2에요. 중심별은 접근하지. 중심별은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측파장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관측파장은 최소값. 맞죠? 그런데 지금 A가 뭐예요? 문두를 보면 어느 별이 행성 A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돌고 있대. 그러니까 A는 행성이야. 중심별이 아니라 행성이라고. 그러면 중심별이 여기에 있을 때 A는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A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겠지, A는. 아셨죠? 그럼 A는 멀어지는 방향이야. 그러면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맞는 거. 아셨죠? 자, A에 의한 식현상은 T3에 일어날 수 있다. T3는 지금 중심별이 여기를 돌 때지.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저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중심별 앞에 행성이 있어야 되니까 T1이 가능하겠지.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A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클수록, 자,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클수록, 만약에, 자, 식 하나 다시 또 가져오겠습니다. 시선 속도는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야. 그런데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고 하면 얘는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이. 무엇을 가져올 거냐면 코사인 알파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알파는 뭐냐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야. 그래서 자, 이쪽에다 하나 더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그리고요. 시선 방향이라고 표시를 하고, 만약에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요. 중심별이 이렇게 돈다면? 이렇게 돈다면 요만큼의 각을 갖고 있죠. 맞죠? 이렇다고 하면 나란할 때보다 최대 시선 속도가 좀 작겠지. 그죠? 최대 시선 속도가 좀 작다는 얘기는 A가 작아지겠지. 만약에 좀더 과해서 공전 궤도면이 이렇다면? 수직이라고 한다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라고 한다면? 요 각도가 90도라고 한다면 시선속도 변환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시선속도 얼마라고? 0이라고요. 아셨죠? 즉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클수록 A가 커진다? 아니라는 거지. 얘가 90도가 돼버리면 시선속도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알파라고 하는 값은 요 그림에서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요렇게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다. 아셨죠? 아직 수능엔 출제된 적은 없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지금 식현상을 이용한 것과 미세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한 것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는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에서 각각 행성에 의한 식현상과 미세중력렌즈 현상에 의한 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현상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려야 돼.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소 밝기일 때까지 구간.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선을 그려주고요. 여기다 선을 그려주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선을 그려준 다음에 요 시간 간격이 의미하는 건 뭐?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요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공전 속도 또는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간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행성의 지름이 큰 거야. 행성의 반지름이 큰 거라고. 아셨죠? 그 시간이 이 시간이야. 아셨죠? 요 시간은요. 요 시간은 지금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빠져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죠. 얘는 뭐랑 관련 있다고? 중심별의 지름 또는 중심별의 반지름이랑 관련 있다고.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뭘 그릴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건 뭐냐면, 중심별이야, 중심별. 중심별의 가장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실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좀 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중심별. 자, 그런 상태에서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요 길이만큼 행성을 하나 놓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요거 같은 거. 아셨죠? 그리고, 얘가 여기를 지나갑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자,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고 쏙다 들어갔어요. 그럼 그 녀석이 여기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나오기 직전 여기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아, 요 길이는 행성의 지름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중심별의 지름이랑 관련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아셨죠? 요렇게 한번 그려보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여기서 약간 그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그림을 지워야 됩니다. 요렇게 지워야 되고, 여기서 요 그림 잠깐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야 되겠네. 요렇게 놓고, 중심별을 요렇게 그려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기 직전까지가 중심별의 지름, 요 자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성의 지름, 요 자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중심별이 다시 밝아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행성 지름 표현, 중심별 지름 표현, 그다음에 행성 지름 표현까지 여기다 다 해보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료 해석이 좀 쉽게 수월하게 된다. 아셨죠? 요 A랑 관련 있는 건 가려지는 행성의 단면적. 단면적이 클수록 밝기 감소량은 커지는 거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 최대로 밝기가 나온다. 저 뒤에 있는 별이 최대로 밝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얘는 중심별에 의한 밝기 변화. 그 다음에 잡음이 튀어나왔죠? 얘는 외계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행성을 가진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를 관측한다. 얘는 행성을 가진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를 관측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는 누구를 관측하는 거야? 그래 볼까요? 지금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어떠한 별이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어떠한 별이 있고, 여기에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요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우린 누굴 보는 거야? 얘의 밝기를 보는 거지. 중심별이 딱 걸렸을 때 최대 밝기. 중심별 지나가고 나서 행성이 걸렸을 때 잡음.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그래프의 요 밝기는 얘의 밝기입니다.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의 밝기가 아니라 얘의 밝기. 그러면 나가 틀렸어. 나 아니야. 자, A는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A는 밝기 감소량. 밝기 감소량은 가려진 행성의 단면적이 클수록 크다. 또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맞다. 자, B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잡음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니까. 맞다.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3번 봤고요.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역시나 미세중력 렌즈 현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그림,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행성 스몰 A를 가진 별 A가 별 B의 앞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는 이 무렵 관측한 B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발문 조건 보세요. 단, Large A와 B는 Small A의 공정 궤도면은 Large A와 B, 그 다음에 Small A의 공정 궤도면은 동일한 평면상. 아셨죠? 밑줄 긋고요. 보는 거죠. 지금 보면 현재 관측자가 여기 있고 관측자와 별 B를 직선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A가 그 직선상에 딱 놓여 있다. 그 시점이라고 하면 A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얘의 미세중력 렌즈 효과는 별 B의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퍼져나가는 별 빛을 모아줘서, 돋보기처럼 모아줘서 관측자가 봤을 때별 B를 더 밝게 보이는 효과. 그게 바로 기역 지음 되겠죠. 기역 시점. 즉, 이 장면은 우리가 봤을 때 기역 시점 지음. 됐죠?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서 다시 별 B의 밝기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B의 밝기라고 합시다. B의 밝기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잡음이 튀어버렸네? 그럼 이 잡음은 뭐에 의한 거야? 행성에 의한 거지라고 생각하라고. 행성에 의한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별 A가 지나갔죠? 별 A는 지나가고, 행성이 관측자와 별 B를 잇는 이 직선상에 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 A가 이쯤 지나간 상태에서 행성이 돌다가 이쯤 어딘가에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행성에 의한, 스몰 A에 의한 요 잡음이 튀어나온다. 맞죠? 그런 과정. 자, 볼게요. 기역 시기에, 요 시기에, 요 시기는 사실 요 시기입니다. 기역 시기에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0도인데? 0도? 사이각은 B, 관측자 스몰 A의 사이각보다 크다. B, 관측자 스몰 A. 여기 사이각이 좀 있네요. 그럼 크다? 아니네. 작다. 얘 0도인데? 일직선인데? 이렇게 보는 거지. 일직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시기의 AA 스펙트럼에서는 적색편이 나타난다. 니은 시기라고 하면 지금 행성이 딱 걸려있는 거야. 행성이 여기 걸려있어요? 중심별이 여기 지나간 상태에서? 그러면 행성은 이런 상태에서 중심별을 돌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러면 중심별은 얘와 같은 공전 방향을 고려할 때 얘가 접근합니다. 얘는 멀어지는 운동을 하겠지. 뭐 접근합니다. 멀어지는 운동을 하겠지. 맞죠?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맞네요.
자, 이 행성 탐사 방법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용할 수 없다. 요거 체크하셔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 다음에 직접 탐사는 행성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아셨죠? 행성만 여기 딱 걸리면 되는 거야. 아셨죠? 날아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날아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걸리기만 하면 된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일 때는 이용할 수가 없다? 아니야.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4번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부터는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 특히나 생명가능지대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림은 생명가능지대와 관련하여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과 물리량 X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주계열성 질량이 크다면? 주계열성 질량이 크다면? 자, 광도가 어때요? 광도가 크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커요? 표면 온도도 크겠지. 표면 온도도 크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커요? 반지름도 크겠지. 반지름도 크겠지. 맞죠? 그런데 주기열성 질량이 크면 얘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커요? 진화 속도가 크겠지. 진화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빨리 진화를 해서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수명이 짧아지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생명가능지대와 관련을 시켜서 연결시키다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의 질량이 크다. 그 주변에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광도가 크니까 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가능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맥락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면 문제가 뭐죠? X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X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같이 커지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생명가능지대의 폭 커지죠.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역시나 넓어지죠. 멀어지죠. 생명가능지대의 폭의 변화 속도. 자, 폭의 변화 속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또 숙제 하나 낼 건데 폭의 변화 속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가능지대 자체의 변화 속도는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생명가능지대 자체가 빨리빨리 변할 거야. 그러니까 생명가능지대 자체가 빨리빨리 변한다? 폭도 빨리빨리 변한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 폭의 변화 속도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커요. 아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내고자 한 숙제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걸 지워볼게.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여기 어떤 별을 놓고 이 별 주변에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이 별이 만약에 진화를 해서요. 광도가 커졌어. 그래서 엄청 커졌어, 광도가.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더 먼 곳에 넓게 형성되겠죠? 맞죠? 넓게 형성되겠죠?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R1, 여기가 R2입니다. 여기가 R1 프라임이고 여기가 R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변했고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맞죠? R1에서 R1 프라임으로 바뀌는 요 거리 변화와 R2에서 R2 프라임으로 바뀌는 요 거리 변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숙제예요. 아셨죠? 광도가 커졌어요. 더 먼 곳에 더 넓은 폭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거리 변화와 여기서의 거리 변화 중에 누가 더 크죠? 라고 하는 걸 숙제로 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결시키면 안쪽 경계,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의 시간당 변화량과 바깥쪽 경계의 시간당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러면 변화 속도, 각 경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꼭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문항 봤고요. 5번 문항은 기억력 이거 다 맞는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6번은요. 자, 지금 별의 물리량. 어떻게 보면 물리량 문항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명가능지대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광도에 대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지고 광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광도를 가지고 생명가능지대를 어림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광도 L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얘겠지.
절대 등급이 클수록 광도가 작으니까. 얘를 상대적으로 광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5등급 차니까 광도가 100이 되는 겁니다. 둘은 또 5등급 차이니까 광도가 또 얘의 100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와 얘는 10등급 차니까 만 배. 맞죠? 그럼 여기다가 생명가능지대를 표시를 하라고 하면, 자, 가 주변에는요,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돼 있냐면, 여기에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 주변에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더먼 곳에, 더 넓게. 그러면 다 주변엔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더먼 곳에 더 넓게. 아셨죠? 그래서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더먼 곳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얘는 가, 얜다. 가가 나보다 가깝다. 그다음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나가 다보다 넓다. 나. 요만큼의 폭, 다. 요만큼의 폭. 그러니까 나가 다보다 넓다가 아니라 좁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명가능지대에 있는 행성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가가 다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체크할 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행성이 생명가능지대에 얼마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니? 행성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행성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가능지대 자체가 위치 변화를 하면서 행성이 생명가능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이 행성이 그 생명가능지대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가능지대가 그 위치에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별의 진화 속도가 느려야 된다, 또는 별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또는 별의 질량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별의 질량이 작은 거 누구예요? 가가 나나 다보다는 오랫동안 유지가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가 다보다 길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 맞는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은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1, 100, 1, 100, 만이죠. 그러면 다른 거다 고려하지 말고, 별이 주는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하면, 에너지 도달량은요, 에너지 도달량은 거리의 제곱분의 1.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도달량은 거리의 제곱분의 1과 비례해요. 밝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와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와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생명 가능 지대 안쪽 경계의 온도는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와 요 거리의 비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광도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하면. 아셨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쪽쪽쪽 나올 수가 있겠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항 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은요,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 실제 생명가능지대의 문항 구성이 이런 느낌으로 좀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표를 제시하고 경계의 거리를 주고요, 폭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광도를 주거나, 아니면 또는 주계열성의 분광형을 주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표는 주계열성 ABC의 질량, 그 다음에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 생명가능지대 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별은요, 주계열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계열성입니다. 봤더니 질량이 1이고 질량이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얘가 질량이 더큰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광도가 더 커요. 그러면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멀겠죠. 폭도 더 크겠죠. 그쵸? 둘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A와 B를 비교해 볼까? A와 B를 비교해 보면 A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0.35AU인데 B는 0.54AU야. 얘가 생명가능지대 폭이 더 커. 그러면 둘 중에 얘가 광도가 더 커?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질량도 B가 더 크겠네. 질량은 이렇게 되겠네. A보다 B가 크다. 둘을 비교해 볼까?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 거리가 얘는 1.27인데 얘는 1.70이야. 얘가 더 머네? 그러면 둘을 비교했을 땐 질량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질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A, B, C가 되겠구나. 근데 이 지금 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질량 대신에 여기다 광도를 넣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또 A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여기에 형성이 돼 있어요.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이것보다 조금 더먼 곳에 형성이 돼 있어요. 좀더 넓은 폭으로.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저거보다 좀더먼 곳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B와 C를 보니까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겹치게 되겠네요. 그러면 잊지 못해.

되겠네. 이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B는 이렇게 돼 있고, 얘와 얘는 지금 안쪽 경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주변에는 가깝고 좁다. B 주변에는 A보다는 멀고 넓다. C 주변에는 B보다는 멀고 넓다. 그런데 둘의 생명가능지대는 약간 겹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생명가능지대 폭이 0.54고 안쪽 경계까지가 요거니까 더해주면 1.81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포함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됐죠? 이제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표현을 해내면 좋겠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지금 질량이 A가 B보다 작잖아요. 질량이 작은 주결성은 광도 작고, 반지름 작고, 온도 작고요. 그래서 다 작죠. 진화 속도만 느리고, 수명만 길고, A가 B보다 낮다. 맞고요. 중심별로부터 1AU 거리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를 고정해버렸습니다.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를 고정했어. 고정한 상태라고 하면, 거리를 고정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라고 하면 광도가 큰 녀석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금 주고 또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적다. 맞죠? C의 행성계가 광도가 더 크니까. 자, C에서 2.2AU 거리에 있는 행성의 표면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보면 얘의 생명가능지대 폭이 0.54죠. 그러면 요 생명가능지대 폭은 적어도 0.54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70의 안쪽 경계고 0.54보다 크니까 더하면 2.24보다도 바깥쪽 경계는 더 멀어. 그런데 C에서 2.2AU 거리에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거든. 요 행성. 그럼 요 행성은 생명가능지대 안에 놓여 있는 거니까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았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7번 봤고요. 생명가능지대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면, 자, 다음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해야 돼. 그렇죠?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적당한 대기, 그다음에 적당한 자기장,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별의 적당한 질량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는 거고요. 주기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충분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해.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화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죠. 그죠? 질량이 크면요, 진화 속도가 빨라요. 빨리 진화를 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 과정에서 생명가능지대가 빨리빨리 변하니까 행성은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 생명체가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에 적응하기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일단. 그 다음에 C 볼게요. 행성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했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포인트냐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해. 이건 맞아.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해. 이건 맞아요. 근데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뭐죠? 자기장이 자외선을 차단하여. 요게 틀려요. 요게 틀려요. 아셨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누구야? 오존층이지.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고, 자기장의 역할은 뭐야? 자기장의 역할은 우주선을 막는 거죠.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라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에너지 흐름,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 게이 자기장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해? 맞네?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요 디테일에서 다르다. 자외선 차단은 오존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셨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엽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실수를 해서 틀리면 이제 좀 억울한 부분 있죠.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점 테스트 문항을 다본 거고요. 보시다시피 2점 테스트 문항은 비교적 좀 간단한 문항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3점 테스트는 또확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3점 테스트 우리가 풀기에 앞서서 역시나 용스픽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2.2

0: 2번, 3번, 4번, 6번, 8번을 가져왔는데 솔직한 얘기로는 다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항이 다 나올 만했고 그 모든 문항에서 기억니은 디귿 중에 하나 정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료를 조금만 틀어주면 굉장히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커서. 그렇지만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선생님 그 중에서도 좀 좋은 문항을 뽑아봤고요. 자, 2번, 3번, 4번 문항은 외계행성계 탐사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있니?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역시나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있니? 그래서 밝기 변화 자료, 시선속도 변화, 혹은 스펙트럼에서 흡손의 파장 변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니? 포인트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번 다시 봐야 될 문항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6번과 8번 문항은 생명가능지대 문항인데, 역시나 생명가능지대 문항에서는 중심별의 물리량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명가능지대 변화와 관련해서는 광도의 변화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제 3점 문항을 볼 건데요. 자, 3.1번 문항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림 가는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를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요. 안쪽 궤도가 중심별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고 바깥쪽 궤도가 행성의 공전 궤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질량이 큰 녀석이 안쪽을 도는 겁니다. 안쪽을 아셨죠? 질량이 작은 녀석이 바깥쪽을 도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똑같은 공전 주기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공전 속도로 얘기하자면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공전 방향은 둘다 똑같은 방향. 즉, 여기서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중심별의 공전 방향도 이거야. 물론, 얘가 여기를 이렇게 돌 때, 중심별은 여기를 돌아야 되겠지. 왜냐면, 둘 사이에는 항상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생각할 때는, 어른과 아이가 손을 맞잡고 돌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 어른과 아이가 손을 맞잡고 돌고 있다라고 하면, 어른과 아이 맞잡은 손, 그 사이에 무게중심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아이는 행성. 어른은 중심별.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별과 행성은 반대편에. 회전 방향은 똑같지만.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나는 밑줄 긋겠습니다. T0 시기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T에 따라. 밑줄 그으시고요.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또 밑줄. T0에 행성은 기역 또는 니은에 위치해 있으며 T0 시기에 기역 또는 니은 위치 얘기했었죠. 있으며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의량이고 나의 관측 기간 동안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1회 일어났다. 이거 밑줄 그으십니다. 그다음 하나 더 밝은 조건. 단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도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시선 속도의 최댓값이 나타날 때그 최댓값은 공전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T0일 때 중심별은요, 무슨 일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청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볼 때, 여기다 몇 가지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람다 0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요, 시선 속도. 맞죠? 파장 변화량이 최대로 나타난다? 맞죠? 그때는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다. 절대값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공전 속도.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자, 시선 속도.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 이루는 각. 나란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 공전 속도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 거. 90도면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금 T0일 때는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니까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야. 누가 접근하는 속도지? 중심별이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야. 중심별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T0일 때 중심별이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어야 돼, 중심별이. 여기 있어야 돼. T0일 때 중심별은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러면, 그 T0일 때 행성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여기가 행성. T0일 때. 중심별은 여기. 그때가 요렇게. 요때 최댓값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도 최댓값. 절댓값으로 봤을 때. 접근 속도가 최댓값. 그 접근 속도는 공전 속도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왔습니다. 플러스 t가 됐어요. 플러스 t가 됐더니 뭐가 됐습니까? 지금 정지값이 됐어. 정지값.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90도야. 90도니까 시선 속도가 0이야. 시선 속도가 0이니까 델타 람다가 0이야. 그래서 0이야. 이렇게. 여기가 람다 제로. 아셨죠? 그러면 여기가 t0 플러스 t야. 라지 t. 그리고 이 t가 됐더니 멀어지는 방향으로 최대값이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t가 된 거야. 그리고 3t가 됐더니, 플러스 3t가 됐더니 다시 람다 제로가 됐어. 그러면 3t일 때는 여기야. 플러스 3t일 때는. 자, 그러면 t0일 때 중심별 접근 최대. t0 플러스 라지 t일 때는 0. t0 플러스 2 라지 t일 때는 멀어진 속도 적색편이 최대. 그 다음에 t0 플러스 3 라지 t가 될 때는 다시 0. 맞죠?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럼 행성이라고 하면 행성은 t0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t0 플러스 라지 t일 때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 여기가 플러스 t일 때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t일 테고. 여기가 플러스 3t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볼 때, 시선 방향에서 볼때 플러스 3t일 때, t0 플러스 3 라지 t가 될 때는 행성이 여기 있고, 중심별이 여기 있고, 공전 궤도면 나란하고, 식현상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t0에 행성은 기역에 위치한다. t0일 때 행성은 니은에 위치합니다. 넌 틀렸어.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델타 람다 맥스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행성의 질량이 커? 행성의 질량이 크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지. 행성의 질량이 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이 중심별에 더 세게 잡아당긴다고. 그러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시선 속도도 커진다고. 시선 속도가 커진다? 시선 속도의 변화도 커진다? 그러면 델타 람다 맥스도 커진다고. 이러한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더 그릴게요.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될때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 여기가 중심별의 공전 궤도, 그다음에 여기가 행성의 공전 궤도 하겠습니다. 자, 중심별 공전 속도는 대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행성 공전 궤도 반지름 길수록, 아니요, 짧을수록 빨라요. 그다음에 중심별 질량에 대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빨리 돌아요. 아셨죠? 요 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이해하는 데 좋다고. 중심별 질량에 대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요.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시선 속도도 빨라요. 시선 속도 변화가 커요. 그러면 델타 람다도 커요. 그런 맥락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맞는 거야.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t0 플러스 2분의 3 라지 t의 시선 속도 절대값은 t0의 시선 속도의 절대값의 2분의 1 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 라지 t는 어디냐면 여기가 플러스 t고요. 여기가 플러스 2t야. 2분의 3t는 1.5 라지 t잖아, 플러스. 그러면 요딱 중간 값이겠지. 여기가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 라지 t예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상황. 맞죠?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 꼭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겠습니다.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가, 이건 중심별의 공전 궤도예요. 플러스 t고, 여기가 플러스 2t예요. t0 플러스 t. t0 플러스 2t. 자, t0 플러스 2분의 3t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이게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t. 자, 이런 상태에서 시선 방향이 뭐냐면 요게 시선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선 방향은 요거야. 즉, 여기서 시선 속도는 요게 시선 속도라고. 요 값이. 공전 방향, 공전 속도가 이건데 시선 속도는 요거라고. 그럼 요 시선 속도가 얼마야? 계산해 봐야 되겠지. 플러스 t와 플러스 2t 요 사이 정확하게 반 돌아간 거니까요. 요 각도가 얼마냐면 45도예요. 45도. 맞죠? 그러면 요 선을 연장해서 쭉 보면, 자, 행성은 여기서 중심별은 여기서 이 궤도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고. 맞죠? 여기 45도면 요 각도도 45도야. 엇각이기 때문에. 맞죠? 요게 45도면 요것도 45도야. 맞나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전 속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요 사이각은 얼마냐면 45도야. 이렇게. 45도, 45도, 45도라고요. 그러면, V 시선 속도는 이거고, V 공전 속도는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V 시선 속도는 V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45도라는 거지. 코사인 45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맞죠? 자, 볼게요. T0 플러스 2분의 3, T의 시선 속도 절대값은 T0의 시선 속도 절대값의 2분의 1배라고 되어 있죠. T0일 때의 시선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이때는 최대 청색편이 람다 맥스가, 델타 람다 맥스가 최대의 값. 파장 변화가 델타 람다 맥스일 때고, 그때라고 하면 요 코사인 세타 값이 절대 값이 1일 때, 즉 공전 속도의 값일 때, 그때가 지금 t0일 때야. 맞죠? 즉 t0일 때는 시선 속도가 뭐랑 똑같다? 공전 속도와 똑같다. 절대 값이. 그런데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 t일 때는 시선 속도가 뭐랑 똑같다? 2분의 루트 2 공전 속도와 똑같다. 됐죠? 그러면 절대값의 2분의 1배가 아니라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틀려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틀린 거. 됐죠? 요래서 니음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우리 교재 그림과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T0 플러스 T와 T0 플러스 ET 사이의 그림을 하나 여기 봉 띄워놨죠? 선생님이 숙제를 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요렇게 스펙트럼을 하나 표시를 해보는 거야. 표시를 해보고 여기다가 T0 플러스 2분의 3 T를 그려놓는 거지. 분명히 T일 때 플러스 T에서 플러스 ET로 가는 동안에 파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ET가 되면 최대 파장 변화량을 보일 거라고. 문제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고 싶은 뭐냐면 T0 플러스 3T일 때 여기일 때 흡손의 파장은 어디에 놓일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에 놓일까? 여기서의 파장 변화를 여기다 흡손의 파장을 놓을 거면 요 흡손의 파장 변화를 가지고 변화량을 가지고 시선 속도를 계산했을 때 공전 속도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되겠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중간 딱 절반 정도 갔을 때가 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파장 변화량도 얘와 얘의 딱 중간값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코사인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야. 코사인 그래프. 즉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파장 변화량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게 아니야. 요 코사인 그래프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봐서 T0 플러스 2분의 3T일 때 시선 속도를 계산을 해봐서 시선 속도를 기준으로 파장 변화량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절반 값일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갔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덜 갔을까? 이런 걸 직접 한번 그려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게 숙제.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레벨업 시켜주기 위한 퀴즈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에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러한 개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경계까지의 거리와 폭을 주고, 주계열성의 질량이나 광도 또는 표면온도를 준 다음에 상호 비교하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할 수 있는 문항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보세요. 광도만을 고려해봐라. B로부터 1.27AU의 거리에 있는 행성과 C로부터 1.70AU에 있는 거리에 있는 행성의 표면온도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능특강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오늘 30강이고요. 18강과 20강 수능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네, 오늘 유종의 미를 위해서 예습 꼭다 해오시고요. 저와 한 문항씩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8강으로 가겠습니다. 18강 수능실전 문제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남자가 먼저 묻습니다. ¿Qué tal le mejora nueva medicina? medicina 하면 여기서 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새로운 약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약이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걸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안부를 물을 때, 꺼멋대바, 꺼멀레바. 자,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와, 그거를 적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깨딸레바 라고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깨딸레바. 뭐가? 새로운 약이 어떠세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동사, 바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bien, 네, 좋아요. Me siento mejor. 자, sentirse.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ejor,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me duele menos el estómago. 그래서 덜 아파요. 배가 덜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찾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동사는 무슨 동사? 돌레로 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돌레로 동사는 구스타르 문형의 동사죠.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 그래서 앞에는 감목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돌레로 동사에는 3인칭 단수형인 두엘레 혹은 두엘렌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뭐가 온다? 신체 어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신체 어휘가 이제 단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duele, 복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duelen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레로 동사를 활용해서 이제 아픔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있죠. 뭐죠? 네, 어디 어디 아프다라는 표현을 할때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레로 동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tener dolor de 그리고 신체 어휘가 와서 이것도 역시 아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돌로르는 돌레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돌레르 동사를 활용해서 아픔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신체 어휘 앞에 이제 정관사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저 상황에서 me duele el estómago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tener dolor de 뒤에 신체 어휘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때는 정관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체 어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어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머리서부터 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는 뭐라고 하나요? 머리는 그렇죠. 까베사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정관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휘만 쭉 나열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얼굴은 뭐라 그래요? 얼굴? 얼굴은 까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눈입니다. 눈은 그렇죠. 오호. 혹은 뭐 이제 두 개니까 오호시. 그리고 코. 코는 뭐라고 합니까? 코는 나리스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입입니다. 입은 모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지요. 귀는 오레하라고 하죠. 이것도 귀가 이제 두 개니까 복수로도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치아, 이빨. 자, 요거는 디엔테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이 있죠, 목. 목은 꼬에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이 아프다라고 할때 진짜 여기 이 목이 아플 수도 있지만 목구멍이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가르간타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어깨로 가겠습니다. 어깨는 옴브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팔입니다. 팔은 브라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팔꿈치 있죠? 팔꿈치? 팔꿈치는 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 마노, 그다음에 손가락은 네도라고 하죠. 네. 자, 물론 기본 어휘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그냥 쭉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 아파요라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배 위, 자, 뭐라고 해요? 에스토마고라고 하죠. 아이고. 에이인데, 자, 에스토마고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입니다. 등은 맞아요. 에스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리로 오겠습니다. 자, 다리는 뭐라고 하나요? 다리는 비에르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릎. 무릎은 로디아.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은 띠에 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몸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몸은 꾸에르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어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번 오랜만에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번호로.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겔레 노엘레. 자, 계속 이제 돌레르 동사 나왔네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라고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me duele todo el cuerpo. 좀 전에 봤지요? cuerpo 뭐예요?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odo el cuerpo니까 몸 전체가, 몸 전부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뭘 물어보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하냐면 debe descansar en casa y tomar estas medicinas라고 했습니다. 자, deber 동사 원형입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죠. 그래서 집에서 쉬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약들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답을 찾고 그리고 좀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물어봤을까요, B가?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겠죠. 몸이, 이제 온몸이 아프니까.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Debes ir al médico? 그러면 너 병원에 가야 해? 라는 뜻이죠. 너무 몸매과 맞지 않죠? 자, A는 뭐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당연히. 자, B는 뭐예요? Que consejo me da? 그래서 consejo, 조언, 충고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무슨 조언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아, 쉬시고 약 드세요. 예, B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 보겠습니다. ¿Qué me recomienda? Recomendar,
추천하다 라는 뜻이죠. 저에게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쉬고 약 드세요. 역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는 모두 들어갈 수 있어서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또 정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의무 표현입니다. 의무 표현은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스페인어의 의무 표현 몇 개라고 했죠? 우리가? 네, 세 개라고.

동사 원형 구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아이께 동사 원형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표현의 세 가지 구문인데요. 다 이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떼내르케 동사 원형이나 데베르 동사 원형은 뭐가 나와 있다? 특정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떼내르케 동사 원형 혹은 데베르 동사 원형을 쓰고요. 우리 비인칭 일반 주어일 때, 자, 그럴 때는 아이께 동사 원형으로 주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의무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네, 되셨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예전 내용도 복습을 해드리는 거니까 혹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셨다 그러면 옆에다가 노트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뭐예요? B와 C로 이루어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A가 hijo, 아들아라는 거죠. 아들, me puedes mojar la sal, por favor 라고 하죠. 살은 소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나에게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a la paella le falta sal. 그래서 paella에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paella에 소금이 빠졌다.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심심한가 봐요. 네, 알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다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빠사르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빠사르 동사가 무슨 뜻이 있죠?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나한테 저기 쌀 소금 좀 건네줄 수 있니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평서문보다 네, 이렇게 의문문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답은 2번 마사르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빠사르 동사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떤 뜻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나가다, 뭐 지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예,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게테 바사 이런 표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바사르 볼 혹은 바사르세 볼. 자, 요거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아니면 어디 어디를 통과하다. 라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자, 요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바사르 동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사르로 비엔, 바사르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었죠? 잘 지내다, 그리고 잘못 지내다 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비엔과 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휘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엔 대신 뭐 헤니알 쓰셔도 되고요. 말 대신 뭐 파탈, 뭐 이런 거 표현은 어휘는 얼마든지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en qué día, 그 다음에 동사 la Navidad de este año. Navidad 하면 크리스마스란 뜻이고요. este año 하면 올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요일에 해당하니 크리스마스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을 묻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요일 표현은 아주 앞강에서 배웠었죠. 자, 그거를 상기를 시켜 보시면 요일 표현할 때 세로 동사 쓸 수도 있었고 뭐 여러 동사 쓸수 있었는데 이 동사도 쓸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동사? 맞아요. 까에르 동사를 쓸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까에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올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일요일이야. 잘 됐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에르 동사 뜻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까에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떨어지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지금처럼 요일 표현에서 해당하다라는 뜻을 갖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뭐죠? 마음에 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뜻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일 표현을 할 때, 뭐, 무슨 요일에 해당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까에르 동사 쓰잖아요. 자, 그때 이제 전치사 n을 동반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mañana regresa la profesora a su país, ¿verdad? 자, 뭐래요? 내일 선생님이 그녀의 나라로 돌아가셔.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비가 así es. 그래,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Quiero despedirme de ella.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봐요? 전화번호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Su número de teléfono가 나왔고요. 물론이지.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얘기를 해줍니다. 고마워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A 들어가면 맞습니까? 맞죠? 너 선생님 전화번호 있어? 가지고 있니? 자,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 보겠습니다. B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Me das 하면은 나에게 선생님 번호 좀 줄래? 아, 이것도 역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C와 D는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A, B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화번호 나왔는데요. 전화번호 읽는 법 알고 계시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냥 하나씩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res, dos, cuatro. 3, 4, 8, 7, 8. 자, 이렇게 하나씩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3, 24, 3, 34, 8, 78. 자, 이렇게 읽는 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빠라 하고 이제 뒤에는 뭐가 들어와요? 동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A la Plaza Mayor de Madrid. 자, 여기서 이제 끊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뒤에 보겠습니다. Puede tomar el metro, el autobús o ir caminando 라고 했어요. 자, tomar 동사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교통수단을 타다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메트로로 하는 거, 지하철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La estación de metro más cercana es Sol.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솔 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confluir, 합류하는 곳이래요. 1호선, 2호선, 3호선이 합류하는 곳이다. 아우토부스, 이번엔 버스로 가는 거죠. 자, 버스는 varias líneas de autobuses urbanos tienen paradas cercanas a la Plaza Mayor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직역을 해드리면 다양한 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라인이죠. 자, 다양한 도시버스 라인들이, 걔네들이, 다양한 버스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마라다는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거장, 그 마요르 광장 근처의 정거장.

정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어찌되었던 뭐 이렇게 굉장히 길었지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맞아요.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가로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보면은 이것도 뭔가 길지만 또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 cinco, 이건 이제 5개죠, 5개. cinco modos de viajar desde el estadio Santiago Bernabéu. 자, 이거 일단 뭘로 먼저 끊어야 되냐면 desde hasta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desde hasta는 from to입니다. 뭐뭐에서 뭐뭐까지란 뜻이죠. 그럼 뭐예요? Santiago Bernabéu 경기장이죠. 경기장에서부터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까지 여행하는, 직역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다섯 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문항들 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항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자, 1호선인 거네요. 지하철 1번. 1호선을 타게 되면 23분 걸린다라는 거고요. 자, 아니면 56번 버스를 타는 겁니다. 56번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1호선, 지하철 1호선을 타면 20분 걸린대요. 아니면 택시 타면 7분 걸리고요. 아니면, 32번 버스 타면 29분 걸리고, 자, 앞비에 하면 이건 걸어서란 뜻이죠. 자, 걸어서는 44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소개되어 있어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1번 같은 경우는 모다잖아요. 모다는 유행, 뭐 패션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2번의 firma는 서명이란 뜻이 있죠. 3번의 dibujo는 뭐 그림이나 뭐 삽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4번의 camisa는 셔츠란 뜻이고, 5번의 manera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지나가기 전에 앞비에 하면은 걸어서란 뜻이었습니다.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단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비에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거는 서서란 뜻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밑줄은 사실 요거예요. 빠쇼와 빠쇼. 사실 요것만 보고 바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네스테 아스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좀 전에 나왔는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부터 마드리드의 마요르 광장, 아, 마드리드의 마요르 역이네요. 역까지네요. 스페인. 자, 뭐예요? 25분 걸리고요. 1.70 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스와 바스 해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적으로란 뜻이에요. 아, 단계적으로 이제 하던 방법을 쭉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잘 간략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지에서 단계적으로란 뜻을 가진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택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선택지의 뜻을 요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알메노스 했죠? 자, 알메노스 하면은 적어도란 뜻입니다. 예, 폴로메노스와 같은 뜻입니다. 자, 2번. 이게 좀 이제 우리 눈에는 낯설죠. 뽀로뽀꼬 하면은 요거는 하마터면이란 뜻입니다. 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이런 하마터면이란 뜻이고요.
자, 3번에 까락.

까라. 자, 까라가 좀 전에 우리 어휘 정리했죠. 까라는 얼굴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얼굴을 맞대고란 뜻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por lo tanto. 이거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했죠. 그래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por tanto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por eso, así que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5번에 poco a poco. 자, 이게 바로 paso a paso와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너무 간단한, 예, 뭔데, 자, 이거 뭘까요? suspect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를 지금 모르더라도, 요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뭐임을 알수 있어요? 잔디겠지요? 그래서 잔디를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밟으면 안 된대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밟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비쌀. No pisar el césped.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자 메시지에 관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문자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 Tienes tiempo para salir este fin de semana? 라고 물었죠. Tienes tiempo? 시간 있어? 뭐할 시간?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죠. Sí, tengo tiempo. 시간 있어?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고요. 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A가 뭐라고 하냐면, Mira, Eva me mandó un mensaje. 라고 했어요. 있잖아, 봐봐. 에바가 나에게 mandar,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지를 보냈어. ¿Qué te dice? 뭐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가 에바였을 거예요. 에바가 이렇게 물어봤고, 이렇게 대답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번부터 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말한다.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아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는 안 맞죠? 이건 무슨 물어본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말에 나갈 수 있냐고. 자,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보면은, 묻는다. 그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나갈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자, 요것도 이 상황에서는 안 맞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한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아니에요.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묻는다. 내가 이번 주말에 나갈 시간이 있는지. 네.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죠.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5번. 나에게 묻는다. 자, 이건 자체는 비문이네요, 아예. 예, 이거 지금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지금 평서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묻는다. 내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고, 뭐,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묻는다. 뭐, 이래서 이거는, 이거 자체가 비문입니다. 예,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밑줄은 S, 세로 동사에 지금 밑줄이 쳐 있습니다. ¿Dónde es el concierto de Juanito? 라고 했어요. 이건 세로 동사의 용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 동사는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로 동사 쓸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 장소를 표현할 때 세로 동사 쓴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아니또의 콘서트가 어디서 열리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올림픽 경기장에서라고 했어요. 그럼 저기서 세로 동사는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A, B, C
뒤중에서 열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예요? 이거 우리 문화 관련된 문항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맞아요. celebrarse 그리고 tiene lugar. 자, 요거 둘 다 열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CD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busca는 이제 찾다라는 뜻이고 encuentra는 이제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B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강의 마지막 문항 12번 문항입니다. 1492년에 관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고요. 자, 1492년 스페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92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Tanto A como B 해서 A도 B도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스페인어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따 레콘키스타가 끝났죠. 기독교인들의 레콘키스타가 끝났습니다. 베닌술라는 반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라나다의 함락으로 기독교인들의 레콘키스타 국토 회복 전쟁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게 끝났습니다. 네, 그라나다의 이제 마지막 아랍 왕조가 있었죠. 왕국이 있었죠. 그 왕국을 함락시키면서 레콘키스타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죠. 크리스토발 콜로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선포했죠. 새로운 그 신대륙을 선포했습니다. 카스티야 왕국과 카톨릭 신앙의 신대륙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1492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안토니오 데 네브리아가 쓴 그 스페인어 카스티야어 문법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카스티야어를 연구,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거에 이제 전념한 그런 첫 번째 작품, 저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찾는데요. 자, 일단은 누가 아메리카에 도착했는지 찾을 수 있죠. 콜럼버스였죠. 그리고 1492년에 뭐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콘키스타가 언제 끝났는지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카스티야어의 첫 번째 문법서를 썼는지도 역시 알 수 있지만, 스페인의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카스티야어 문법서가 출간됐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0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오피시나 데 거레오스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어떻게 갈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A가 Está bien,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죠.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서요. 아니,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뭐. 자, 이렇게 돼서 3번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바꿔줄게요. 2번은 편히 있으렴. 4번은 저에게 좀 작아요. 뜻이고, 5번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건 이제 뭐 과학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인 것 같은데요. 응급 상황 시 뭐예요? 눈 세척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va ojos 2번이 들어가면 돼요. 자, 나머지는 아예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밟지 마시오 라는 뜻이고, 3번은 이제 길이 없다 라는 뜻이고요. 4번은 사진 찍으라는 얘기고, 5번은 녹색불에 건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uando puedo ver tu última obra? 자, obra는 무슨 뜻이에요? obra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너의
최근 작품을 볼수 있어? 라고 이제 A가 물었더니 B가 hoy mismo 라고 하죠. 뭐예요? hoy mismo. 오늘 당장 이란 뜻이죠. Ya la tengo.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미 그거를 끝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tener PP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이 과거 분사는 목적어의 성수일치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Ya la tengo acabada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A가 En serio? 정말? No lo sabía. 몰랐네. Enhorabuena. 축하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어볼게요. En serio? 정말? 이란 뜻이잖아요. 요거 뭐와 바꿔 쓸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과? 정말? 그렇죠. De verdad? 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넘어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무서워 보이는 개가 있네요. 그래서 꺼낼 베로 라고 했고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조심, 개조심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보는데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1번에 어허 하면 어허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주목, 주의란 뜻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cuidado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는 아시죠? mano는 손이었고, 그 다음에 cabeza는 머리란 뜻이었고요. 우리 아까 정리했습니다. guante는 무슨 뜻이에요? guante는 장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sombrero 하면은 모자인데 챙이 있는 모자를 말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 우리 한번 20강에서 정리 쭉 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Me muero con hambre. 이건 제가 심지어 같이 다른 예문으로 제가 써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 이 문장 틀리죠. 자,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요? 꼰이 아니라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 했죠? Me muero de hambre. 그렇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그럼 나머지 게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입니다. No me interesa por nada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무 거에도 관심이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Te llevas bien con Héctor? 라고 했어요. 자, 요건 뭐예요? 너는 Héctor와 잘 지내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다시금 맞아요. Interesarse por. 그죠? Llevarse bien con. 다 맞죠, 지금? 네, 4번 보겠습니다. No te olvidas de la reunión? Reunión은 회의, 모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임 잊지 않았지? 에, olvidarse de.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Empezó a aprender a bailar flamenco. 하면 뭐예요? Empezar a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플라멩코 추는 걸 춤추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전부 다 맞게 쓰여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Me llamo Pedro. 내 이름은 Pedro야. 자, 요거 이런 거풀 때는 다시 안 읽으려면 이렇게 잠깐 조금씩 써놓는 게 좋거든요. Tengo 30 años. 자, 몇 살이에요? 나는 30살이죠. 나는 30살이고 Soy cocinero. 그러니까 나는 요리사야. 네, 그래서 Pedro의 나이와 직업이 나왔습니다. Estudié en Sevilla. 자, 어디서 공부했냐면 세비야에서 공부했어. Cuando terminé, me fui a África.
라고 하죠. 공부가 이제 끝났을 때죠.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갔어? 아프리카에 갔어. 자, 뭐 하러 갔냐면 ayudar a la gente. 자, 뭐예요? 뭐뭐를 돕다란 뜻이죠. 사람들을 도우러 아프리카에 갔어. O estuve en Marruecos. 자,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모로코에 있었죠. Durante un año.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로코에 있었어. Allí conocí a Marisol, mi novia. 자,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됐어. 누구를 알게 됐냐면 마리솔을 알게 됐어. 자, 마리솔 누구예요? Mi novia니까 내 여자친구. 마리솔을 알게 됐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리솔에 대한 설명입니다. Ella es médica. 자, 마리솔은 의사예요. 그리고 también estuvo en el extranjero durante dos años.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extranjero. 여기서 extranjero는 외국이란 뜻이겠죠? 외국에 있었어. 그녀도 외국에 있었어. 자, 얼마 동안 있었어? 2년 동안 외국에 있었어. Volví a Madrid y empecé a trabajar en un restaurante. 그래서 마드리스로 돌아와서 뭐를 한다고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자, 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베드로는 엔지니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엔지니어예요? 아니죠. 우리가 답을 써주죠. 뭐죠? 네, 요리사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마리솔은 1년 동안 외국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아니죠? 몇 년 동안? 맞아요. 2년 동안 외국에 있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마친 후 마드리드로 갔다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죠. 왜 갔죠? 사람들을 도우러 갔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리솔을 세비야에서 알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알게 됐죠? 모로코에서 알게 됐죠. 마루에코 나와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드리드로 돌아와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 자, dependiente와 clienta의 대화입니다. 자, dependiente는 점원이고요. clienta는 고객, 손님이란 뜻입니다. 자, buenas tardes.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Busco unas zapatillas de baloncesto para mujer 라고 했어요. baloncesto가 뭐예요? baloncesto는 농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구화가 되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농구화를 찾습니다. Por favor, sígame. 아, 절 따라오세요. Se las enseño.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아까마 했다. 자, 이거 뭐 묻는 거예요? 요거는 가격을 묻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고요. 자, B는 뭐예요? 멜로포에도 프로발. 자, 이거 뭐예요? 입어봐도 될까요? 신어봐도 될까요? 프로발세. 기억하시죠? 예, 네, 입어보다 신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C 보겠습니다. En qué puedo servirle? 하면 이게 바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C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자, 걱정이 있어 보여. ¿Qué tienes?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랬더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아유, 이런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2번이 들어가면 되죠. ¿Qué tienes? ¿Qué te pasa? ¿Te pasa? 알고 자다. 무슨 일 있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에 ¿Qué te pones? 그러면 ponerse, 입다 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입니? 라는 뜻이고 5번에

para qué te vas? 하면은 뭘 위해 떠나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광고문에서 언급된 것. 자, 판대요. 뭘 파냐면 네 세군다마노 중고란 뜻이죠. 중고로 전기 자전거 팝니다. 하지만 거의 새 거예요. 운전하기도 쉽고, 운전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나이,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성인들에게 완벽합니다. 100유로예요.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언급된 거는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적정 연령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있는 대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축구를 많이 하곤 했어. 정말 재밌었지. 나도 엄청 즐겼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컴퓨터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안 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 라는 뜻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A에 대해 hoven, C에 cuando era hoven, 다 젊었을 때 라는 뜻이고요. B는 젊기 때문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B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A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Eva, tanto tiempo, vernos 라고 했어요. Tanto tiempo. 자, 이거는 quanto tiempo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못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만난 지 정말 오래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Quanto tiempo sin verte. 기억나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in이 들어가면 됩니다. 호레, que sorpresa. 아유, 호레, 놀랍다. 널 보게 돼서 무척 기뻐. 해서 11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알폰소 쿠아론에 관한 글입니다. 자, 멕시코의 영화 감독이지요. 알폰소 쿠아론은 멕시코의 영화 감독입니다. 매우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영화, 뭐 같이 Children of Men, Gravity, 그리고 로마 같은 그렇게 잘 알려진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게다가 아데마스 하면 게다가죠. 게다가 영화 로마로 세계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오스카상이 뭐냐면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촬영상, 그다음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가 됩니다. 요 글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매년 영화를 제작한다. 현재 로마에서 활동한다. 영국에서 영화 공부를 했다. 다 아니죠? 그리고 그의 영화는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스카상을 세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자, 요게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특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0강의 강의였고요. 교재로는 20강이었습니다. 사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스페인어의 개념을 굉장히 잘 정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준비하셔서 6월 모평에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기초 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또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배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종자의 휴먼 탑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종까지를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이제 육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묘 관리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거, 생장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작물의 육묘 관리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작물의 생육 단계별 관리 방법.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그 벼의 생육 단계별 관리 방법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작물의 정식 후 관리 방법을 알고 품질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육묘. 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파가 아니고, 그, 벼에서 보면 직파법이 있고, 이양법이 있잖아요. 근데 육묘는 이양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묘를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거예요. 자, 육묘는 왜 육묘를 하냐. 일단 경지 이용률 향상. 경지 이용률 향상. 직파 같은 경우는 그냥 벼 자체를, 그러니까 볍씨 자체를 뿌려버리니까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모내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계를 이용하든 아니면 사람이 손 모내기를 하든 정확히 가서 꽂아주기 때문에 경지를 훨씬 더 잘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기 수확 및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및 환경 적용을 향상시킬 수 있고, 꽂는 분화 억제 및 추대를 방지할 수 있고, 어린 모종 보호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묘 방식이에요. 묘를 키우는 방식인데, 가온, 냉상, 접목, 공정이죠. 가온은 온도를 가해준 거죠. 육묘상 바닥에 전열선이나 온수 순환 시설을 설치해서 온도를 가온해주는 방식, 가온 육묘. 냉상, 온도를 차갑게 했다가 아니고 가온을 하지 않고 터널 같은 거, 작은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보온만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따로 주진 않고 온도를 떨어지지 않게끔. 접목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죠. 대목과 접수를 접붙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바깥채소나 가지가채소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바깥채소, 호박과 수박, 접목묘 많이 쓰죠.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은 뭐죠? 공장처럼 자동 파종기를 이용해서 트레이에 균일한 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 공장형 육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육묘의 관리. 묘를 키우는데 관리 어떻게 하냐. 일단은 온도 관리. 주간은 온도를 높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광합성 추진. 야간에는 온도를 낮추어서 관리를 합니다. 옷자람 방지, 꽂는 문화 유도. 수분. 온상 육묘 초기에는 따뜻한 물로 1회, 2-3일 1회 간격으로 관수를 하고요. 관수량은 재배 시기, 재배 방식, 그리고 기후 조건 등에 다 다릅니다. 가식이에요, 가식. 가식. 웃자람 맞고 잔뿌림을 많이 발생시켜 활작을 촉진합니다. 가식. 모종의 순화, 모종을 강하게 만든 얘기예요. 정식하기 전에 관수량을 줄이고 직사광선을 많이 조여줍니다.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해서 파릇파릇하게 되겠죠. 육묘상 오늘은 저온으로 관리하고 정식 후 노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온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벼 상자 육묘예요. 벼 상자 육묘. 이양기 구조에 적방 규격으로 규격을 맞춘 벼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출하기 충분히 관수하고 30에서 32도 암흑 상태에서 2일 정도 관리합니다. 출하기. 녹화기. 이제 올라왔어요. 잎이, 새 잎이. 이걸 어떻게 파랗게 만들어야 돼? 모 길이 1cm 내일 때 각 약한 광선으로 2일 정도 엽록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경화기, 녹화 후에, 약간 녹색이 된 후에 자연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후반기에 자연 상태에서 육묘하듯 경화기를 거칩니다. 자, 채소, 접목, 육묘 두 개를 합친 거. 바깥채소, 가지가채소 등의 종자를 파종한 후 접붙이기를 해서 모종을 생산합니다. 접목육묘, 접목육묘, 그러니까 접목이 지금 영양생식이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뭐 접목, 삽목 등과 함께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육묘를 해서 이제 키웠잖아요. 이걸 완전히 아주심기를 할 거예요. 자, 아주심기를 하기 전에 포장, 땅을 어떻게 준비해? 경운 및 정지를 합니다. 한번 갈아줘요. 토양, 공기 유통 및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경운을 하고 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랑, 이랑을 만들죠. 이랑과 고랑을. 이랑은 습해 방지, 물이 아무래도 잘 빻겠죠. 공기 유통, 제초, 수확 등 재배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랑을 만들고, 멀칭, 플라스틱, 그러니까 뭐 비닐 깔아주는 거죠. 플라스틱 필름 또는 집 또는 풀 등으로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게 멀칭이 되겠습니다. 땅을 갈아주는 경운, 정지를 왜 하느냐? 첫 번째, 토양 수분의 유지. 땅이 딱딱해지면 물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갈아줘야지 부드럽게 돼서 수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역시 딱딱해지면 공기도 잘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갈아주는 거고, 땅성 유기물을 뭐 산소고 수분을 더 공급해 줌으로써 더잘 분해할 수 있도록 분해 촉진해 주는 거고, 잡초 및 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랑의 효과. 이랑은 그냥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랑과 고랑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이랑을 하면 식물을 심으면 훨씬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러니까 습해 감소할 수 있겠고 공기도 훨씬 더잘 통할 수 있겠죠. 공기 유통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관리, 수확 제초가 쉬워요. 사람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제초 수확이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다음, 멀칭. 무언가를 토양에 까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필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닐. 비닐을 깔 수도 있고, 풀이나 이런 걸로 깔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깔아 놓으면 지온 조절. 땅을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지온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 토양 유실. 비 같은 게 왔을 때 그냥 토양에 바로 물이 마진 못해요. 그물 따라 토양이 흘러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잡초 발생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토양 수분을 증발되는 게 다시 그 비닐에 물방울이 맺혀서 다시 떨어지면 토양 수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종 심기. 일단 좋은 모종 선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게 좋은 모종이냐? 품종이나 대목이 확실해야 되고요. 웃자라지 않고, 그냥 너무 줄기가 그냥 너무 자라지고 튼튼하게 마디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고, 잎이 충실하고 마디 사이가 굵고 짧아요. 이게 길기만 하면 꺾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 발달돼야 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모종이 좋은 모종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 번식이에요.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채세포를 복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하는데, 식물은 전형성능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뿌리를 만들 수가 있고, 뿌리에서 다시 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줄기가 다시 잎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영양기관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기관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전형성능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성능을 이용을 해서 꼭 씨앗이 아니더라도 영양기관, 이파리,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해서 다른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번식 방법이 영양 번식입니다. 잎, 줄기, 뿌리 일부를 분리해서 독립된 식물처럼 만드는 방법으로 식물체의 어떤 능력, 전형성능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접붙이기, 접목이에요, 접목. 접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가 필요해요. 두 개의 개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같은 과. 수박을 소나무에다 접붙일 수는 없어요. 같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과. 같은 과인, 박과인, 호박과.

수박은 재배치가 가능한데 수박과 고구마 안 됩니다. 수박과 감자 안 돼요. 과가 다를 경우에. 접목 친화성을 가진 같은 과의 다른 식물체에 형성층을 밀착시켜서 공동체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에요. 초본류에는 삽접, 맞접, 합접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접촉이는 뭐다? 두 개의 다른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만드는 번식 방법. 단, 이두 식물체는 같은 과일 것. 과로서 굉장히 가까운 종속일 것. 접목 친화성이 있어야 될 것. 자, 두 번째는 삽목. 삽목. 꺾꽂이. 꺾어서 꽂을 거예요. 꺾어서 꽂아. 식물의 영양기관인 잎, 줄기 또는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따던 줄기를 또는 뿌리를 그걸 모래나 펄라이트 등 양분이 작은 흙, 양분이 적은 흙에 뿌리를 꽂아서, 아니, 그 모파리에 꽂아서 뿌리를 발생시켜서 새로운 독립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이 삽목이에요. 그거의 종류별로 보면 이파리를 꽂는 엽삽, 줄기를 꽂는 녹지삽, 숙지삽, 뿌리죠. 근삽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가지 말고, 여기까지도 가지 말고, 삽목은 분리, 이파리든 줄기든 뿌리를 분리해서 다시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방법. 접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자, 접목과 삽목. 자, 이렇게 할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취목은 삽목과 비슷해요. 삽목과 비슷해. 근데 삽목은 일단 끊어놓은 다음에 꽂아서 뿌리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근데 취목은 뿌리를 먼저 발생시키고 발생되면 끊어놓는 거야. 끊어서 심는 거야. 자, 단순무지, 빗살무지, 파상무지. 일단 이거 휘무지인데 그냥 줄기를 이렇게 일단 단순무지 볼게요. 줄기 하나를 땅에 딱 묻어. 묻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상처를 내요. 상처. 상처를 내고 이걸 흙 속에 이렇게 묻어두면 그 상처난 부분에서 뿌리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새로 발생을 하면 뿌리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꺼내서 뿌리와 함께 이 줄기를 다시 심으면 새로운 개체가 발생이 되죠. 자, 휘무지, 취목은 뭘 먼저 발생시킨다? 뿌리 발생 후에 잘라서 심는 게 휘무지. 자, 이게 휘무지. 고치법. 이 취목이라는데 고치법은 높은 데 있는 거. 높은 데 있는 거. 밤나무나 이런 것들 한 1m, 2m인데 이걸 가지를 땅에까지 유인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부분, 그 1m 위에 있는 부분을 상처를 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요. 흙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도 그럼 거기서 뿌리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끊어서 심으면 되는 거죠. 고치법. 자, 취목은 뿌리 발생 후에 꺾어서, 아니, 잘라서 심는 방법. 삽목은 일단 꺾어서 꽂아놓고 뿌리 발생하는 방법. 접목은 서로 다른 개체를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방법.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자, 전형 성능. 전형 성능, 영양 본식, 식물이 영양 본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식물의 세포 또는 일부 조직으로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하는 일. 이파리를 꽂아 놓으면 이파리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겨요. 줄기를 꽂아 놓으면 줄기에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길어지고 다시 이파리가 생기고 뿌리만 끊어다가 심어 놔도 다시 줄기가 생기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손톱 깎은 다음에 손톱을 묻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생기나? 그렇진 않죠. 네. 식물에서 가능한 전형 성능. 자, 접목 친화성. 접수와 대목이 생리적으로 일치해서 결합이 잘 되는 성질이에요. 식물의 분류상 같은 과에 해당해. 같은 과에. 다음, 분얼. 외떡잎 식물의 가지치기가 늘어날수록 포기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분얼. 그러니까, 그 외등식물 대표적으로 벼 같은 거에 줄기가 하나씩 더 생기는 게 분얼이에요. 분얼.
하셨죠?

이제 분열이 나오는 건 이제 무효 분열, 유효 분열을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식의 실제 벼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자, 본론의 정지 작업. 일단 육묘를 상자 육묘를 해서 어디 보온 못자리에다 지금 모가 크고 있어. 이걸 옮겨 심을 거야. 이양 작업을 할 거야. 그 이양 작업, 아주 심기를 할그 본론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일단 갈고 썰레질 하고 토양을 부드럽게 해서 논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 이양을 실시하는데 시기는 언제? 평균 기온 12에서 13도 이상일 때. 단위 면적당 심는 정도는 10제곱미터에 240포기 정도. 간척지, 비료분이 적은 땅, 추운 거.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것은 더 심어야겠어요? 덜 심어야겠어요? 더 심어야죠? 더 심어야지. 식재 밀도를 높게 해야지, 거기서 죽은 것도 생기겠지만 또산게 있으니까 더 많이, 살기 어려운 데는 파종을 더 많이. 방법은 2, 3cm 깊이로 심을 때 활착 및 분열이 유리합니다. 뿌리가 2, 3cm 들어갈. 이게, 자, 일반 관리. 토양 관리, 토양은 중경, 중경. 한번더 이제, 그, 흙을 더, 뭐라 그러죠? 보식? 보식은 아니고, 흙을 더 덮어준다는 중경. 한번 그 흙을 파주는 웃거름 시비, 제초와 복토 작업 실시하고, 온도 관리는 차광, 관수 등으로 생물 생육조건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분 관리, 작물의 종류, 생육 단계, 뭐 기상 조건에 따라 다 조절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물이에요. 물. 물. 어디에 물이냐? 토양의 물. 토양의 물. 일단 0에 가까운 게 중력수라는 단어가 있고 7에 가까운 게 비유효 수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PF 수치라 그래요. PF 수치. 자, PF 수치가 뭐냐? 포텐셜 포스라는 토양 수분의 장력이에요. 토양 수분의 장력. 토양 수분의 장력.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의 단위예요. 텐시오미터라는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 자, 사람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물을 끌어당기는 물을 원할 때가 있어. 아, 물 마시고 싶다. 이럴 때 몸에 물이 많을 때그 생각이 드네요. 드나요? 아니면 몸에 물이 적을 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세게 드나요? 물이 몸에 물이 적을 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흙에 물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지금. 흙에. 0에 가깝다는 것은 흙이 이제 물속에 잠겨 있다. 별로 물이 필요하지 않다. 자, 중력수가 뭐냐?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물이 빠지는 중력수, 중력의 영향으로 해서 중력, 지구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 인해서 물이 그냥 빠지는 물이에요. 자, 포장 용수량, 자연 상태 흙에서 중력에 의해 중력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있는 물의 양. 포장 용수량. 자, 위조의 위조점. 식물이 시들게 되는 때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에요. 식물이 이제 막 시들어. 이때 가지고 있는 토양의 함수량. 그런데 초기하고 영구가 있어. 이제 막 시들기 시작했어.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 이게 초기고. 영구 위조점은 시들었, 이미 다 시들어버렸어. 다시 물을 줘도 다시 식물이 살아날 수 없는 함수량. 초기 유전점까지를 유효 수분이라고 그래요. 유효 수분. 누가? 식물에게 유효한 수분. 식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유효 수분. 비유효 수분. 다른 말로 무효 수분도 가능해요. 식물이 도저히 흡수할 수가 없어. 왜? 흙이 너무 흙이 가지고 있기도 물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없는 게 비유효 수분. 도저히 마른 땅. 마른 땅 자체를 비유효 수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막 비가 내렸어요. 그럼 이만큼.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중력수가 빠져. 그때부터는 흙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포장 용수량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식물이 흙에서 물을 뺏어올 수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잘 뺏어오죠. 근데 초기 유조점 여기를 지나면 식물에게 필요한 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시들기 시작해. 여기는 아예 뺏어올 수가 없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축일수록 마른 땅. 수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물이 충분한 땅. 포장 용수량, 여기 유효수분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토양 함수량. 비유효수분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만큼의 함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 됐죠? 자, 시설 재배 관리 보겠습니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그냥 노지가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됐던, 아니면 뭐, 일반 뭐, 유리하우스가 됐던,

축적이 돼. 비가 오면 염류가 녹아서 용탈이라도 될 건데, 비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수분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영양소들이 염을 만들어서 계속 축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 빛, 사용 자재와 재배작물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빛, 온도, 주관과 양을 따라서 변온 관리가 생물작용에 양호합니다. 온도 관리는 노즙보다 훨씬 낫겠죠. 가스, 환기 및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키우기 훨씬 좋습니다. 수분, 건조하거나 과습하면 병해충 발생이 심합니다. 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은 병해충도 살기 좋습니다. 자, 작물 재배 실제 벼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자, 일단 이양기예요. 이양기. 뭐를 이양을 할 거야? 본론에다가. 자, 그때는 물을 한 2-3cm 정도로 낮게 돼. 물이 너무 높으면 뭐가 뜰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떠버리면 뭐가 죽죠. 그러니까 뜸모 주르기 해서 물 이만큼. 그 다음에 활착기 물을 깊게 냅니다. 그래서 중산작용 억제하고 뿌리가 더잘 내릴 수 있도록. 다음, 무효 분얼기. 분얼,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데,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데, 이 줄기 끝에 잎사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 생기지 않는 줄기가 생겨요. 그게 무효 분얼이야. 무효 분얼. 이 무효 분얼기 이전에 그러니까 잎사귀 달리는 유효 분열은 다 끝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무효 분열기가 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무효 분열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잎사귀 생기지 않는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물을 빼버려요. 논에서 물을 빼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논이 그냥 쩍쩍 갈라질 때까지. 물 깊이가 0이네, 0.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없으니까 물차지로 계속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잘서 있죠. 도복 방지하게 돼요. 쓰러짐 방지. 헛가지가 무효 분열이에요. 이 헛가지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 땅 속에 그 갈라진 틈을 타서 유해 가스, 아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다 휘발이 되면서 유해 물질을 좀 제거할 수 있죠. 무효 분열기.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인기 물을 걸러대요. 걸러댄다는 게 뭐냐면 얘도 물을 완전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자, 뿌리 활력 증대하고 유해 물질 제거합니다. 출수기 보통으로 됩니다. 3-4cm로 꽃가루받이 촉진하고요. 등수기 이제 익기 시작해. 물을 또 걸러대. 걸러댄다는 게 조금 물을 많이 주고 조금 주기가 아니고 물을 뗐다가 다시 줬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잘 여물고 뿌리 기능 유지하고 유해 물질.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이 제거된다는 얘기는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땅 속에 있는 아모니아 가스 같은 것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수확기 때는 완전히 물을 뗍니다. 왜? 오로지 수확에 편리하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트랙터라도 들어가 봐요. 트랙터? 그렇지. 트랙터나 콤바인이 들어가 봐. 질퍽질퍽하니까 농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농작업 편리하기 위해서 완전히 물을 뗍니다. 자, 시비 관리. 논비어 표준 시비량에서 질소 10R당 질소 11, 인산 4.5, 칼륨 5.7K 정도 시비를 해야 되고, 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산질 비율. 물론, 규산이, 뭐, MPK처럼 비대 3대 요소는 아니지만, 규산 자체가 벼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율을 10R당, 어때요? 지금 질소 11kg, 인산 4.5kg, 칼륨 5.7kg인데, 규산은 10R당 100에서 200kg. 굉장히 많이 넣죠. 네. 자, 다음, 채소. 채소의 관리약, 뭐, 보식. 보식은 조금 더 보충해준다는 얘기예요, 보충. 모종을 이렇게 심었는데 중간에 모종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새로운 모종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식입니다. 보식. 새로운 모종을 옮겨 심는 거. 속가죽이 너무 밀집하게 심었어. 그럴 때는 중간에 있는 걸 하나씩 빼줘서 이렇게 작물 자체가 잘클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속가죽이. 북죽이, 흙을 조금 더 모아주는 작업이에요. 흙을 작물 포기 아래 모아주는 작업. 효과는 새 뿌리 발생 촉진할 수 있고 도복 방지, 조금 더 쌓아주니까

방지할 수 있고, 파 같은 경우는 흙으로 덮어주니까 거기가 이제 광합성이 안 되니까 파란 흰색 부분, 연백부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정지와 유인. 정지 잘라내요. 불필요한 가지 및 경쟁이 되는 가지를 제거. 또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줄기를 유인하는 거. 다음, 이렇게 유인하거나 잘라주면 채광성, 훨씬 더 빛이 잘 들어갈 수 있고, 훨씬 더그 통기성, 산소 이산화탄소 훨씬 더잘갈수 있어서 유리하고, 통기성 유리하고, 착과 조절, 수확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공수분, 바깥채소 및 가지과채소, 인공수분 및 착과제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죄송. 자, 다음 과수. 토양은 청경법, 초생법, 부초법, 등고선법, 절충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수형, 나무의 모양, 정지, 전정을 통해서 수형 관리, 수세 유지를 해야 돼요. 수관 내부의 투광성 향상, 작업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 수형을 가만 놔두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위로만 이렇게 섰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보통 이제 서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수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쭉 그냥 올라, 한 10m, 12m, 15m 이렇게 올라가면 그 수확 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형을 옆으로 외화성을 좀 기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투광성. 가지를 안 쳐주면 이파리가 많아질 거고 가지가 많아지면 안쪽에 생긴 과일, 사과 같은 경우, 사과가 생기면 빛이 안 닿잖아요. 그럼 이게 착색이 잘안 돼. 그럼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지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수영도 유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음, 결실. 자가 불화합성 과수, 수분수 혼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가축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수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수술이 그 나무 암술에게 붙으면 그 수정이 잘안 되는 때는 수분수. 다른 나무가,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주었다는 얘기죠. 상어나 배 같은 경우. 그리고 개화기에 꽃필 때 기상이 불량하거나 매곤적 감소 시에 기상이 불량하거나 이렇게 그 수술을 옮겨주는 매개의 곤충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인공수분 실시해야 되고, 가수의 세력 조절을 위한 적화, 꽃을 좀 따준다든지, 적과, 과일 조그만 걸좀 따준다든지, 그리고 봉지 씌우기 작업 등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과수. 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서 청경법, 깨끗한 거, 부초법, 무언가를 깔아놔야, 초생법, 무언가를 키우는 거, 청경법은 과수원에 풀을 메거나 제초제 사용해서 그 과수 빼고는 다 그냥 흙으로. 풀 생명체가 전혀 못 자르도록. 부초법은 무언가를 깔아놔요. 볏짚이나 건초, 왕개 등을 나무, 과수 빼고는 그 밑을 이런 걸 깔아놓은 게 부초법. 초생법은 풀이나 목초를 그냥 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청경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좀 쓸려 나갈 수 있는, 초생법은 그런 거 좀, 예방을 할수 있겠죠. 대신에 초생법은 다른 해충 같은 것들이 좀 같이 살수 있겠고, 양분을, 물론 풀이나 목초들이 양분을 먹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걸 또 녹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녹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경이나 부초 아니면 청경이나 초생법을 같이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은 좀 깔끔하게, 나무 밑 아닌 데는 뭔가를 깔아놓는다든지 아니면 풀이나 목초를 키운다든지 절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염류집적. 나중에 이제 7강 가서 조금 더할 건데, 그 시설 재배에서 사용을 채 하지 못한 양분들이 서로 붙죠. 그러니까 염이 돼서 염류들이 계속 집적되는 현상들. 그 이제 염류집적이라고 그래요. 비료로 공급된 성들이 토양 속에 분해돼서 작물이 흡수되고 난뒤 남거나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이 쌓이는 현상이에요. 자, 원인은 연작, 다비,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재배, 그리고 강우 차단, 그리고 시설의 특수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적된 염류를 빼줘야죠. 그러니까 물로 녹이든지 아니면 시비량을 좀 줄이든지.

이든지 아니면 그 염을 잘 이용하는 작물 재배한다든지 심경 크게 갈아준다든지 흙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자, 조숙 재배와 촉성 재배입니다. 조숙 재배는 씨를 온상에서 뿌려요. 그래서 늦서리 위험이 없어진 시기에 봄밭에 옮겨 심어서 보통 일반적인 재배보다 조금 일찍 수확하는 방법이 조숙 재배. 촉성 재배는 아예 계절에 따른 일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촉성 재배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많겠죠. 시설 재배가 여름에 나와야 될 수박이 겨울에 나온다. 뭐 이런 게 촉성 재배. 자, 자가 불화합성 양성화에서 암술과 수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꽃에서 완전한 생식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수분이 되었을 때 종자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분수, 과수에서 화분이, 수술이 불안정하거나 전혀 없을 때 좋은 화분을 얻기 위해 중간에 섞어서 심는 나무를 수분수라고 합니다. 자, 생리적 낙과. 과실이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익기 전에 떨어지는 현상. 화진현상, 꽃떨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원인은 수정불량, 체내 양분이 좀 적을 때, 아니면 빛을 좀 적게 받을 때, 토양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이럴 때 화진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낙과가. 자, 다음 화해예요. 꽃은 광선 관리에서 화해는 일단 줄이는 게, 줄기의 크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광선이 웃자랑을 방지하고 DIF, 밤에 따뜻한 게 초장을 짧게 해요. 밤에 따뜻한 게. 물리적 자극, 흔들어지거나 이러면 에틸렌 나타나서 초장을 짧게 하고 순지르기, 생장점 따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화제를 사용한다든지. 개화조절은 단일성 식물, 장일성 식물, 단일 조건, 장일 조건을 줬을 때 개화조절할 수 있고, 분갈이는 화분형 배양토는 이제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배양토의 조건은 보습성, 통기성이 좋고, 병이충이 없어야 되고, 어린 모종은 부엽이나 모래 함량을 높여서 배수를 촉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 왕성하고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거름 흙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분갈이는 온대지 식물은 3, 4월. 그리고 열대식물은 5, 6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횟수는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광에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작업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재배 관리에 효과로 오른 것만. 텃밭 가꾸기 동아리 학생들은 밑거름을 준 텃밭에서 밭갈이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괭이로 폭이 30cm 정도의 고랑 자리와 45 정도의 두둑 자리를 표시하고 고랑 자리에 흙을 삽으로 퍼올려 20cm가 되도록 두둑 자리에 쌓아줘요. 두둑 가장자리를 삽으로 다져 두둑 형태를 잡아두고 레이크를 이용해서 덩어리가 진 흙을 잘게 부서져요. 괭이와 레이크 등을 이용해서 고랑 두둑의 정체 높이가 일정하도록 골라줍니다. 이거 고랑 이랑 이랑을 만들었다는 얘기네. 이랑. 그렇죠? 자, 이랑을 만들면 뭐가 좋아요? 지온 유지는 오히려 좀 힘들 수 있어요. 통기가 잘 되니까. 습해 위험은, 물은 잘 빠지니까 습해 위험은 감소할 수 있죠. 열매의 착색과 관련 없죠. 이 착색은. 뿌리 채소의 생산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올려주니까.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1번은 이랑의 특징과 효과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랑은 물 빠짐이 좋아져요. 습해가 감소하고 토양 내 공기 유통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재배 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보죠. 다음 일기에서 나타난 농작업의 효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타고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오늘은 무밭에서 중경기라고 불리는 작업이 끝에 생긴 쟁기의 보소처럼 생긴 것으로 밭고랑 사이의 흙을 덮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에요. 담소를 나누면서 작업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시간도 빨리 갔어요. 자, 뒤에 쟁기 보습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밀고 가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복토가 되는 좀 그런 중경기네요. 자, 그러면 이 중경 작업을 하면 중간에 있는 잡초가 제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뿌리가 넓게 분포, 보습이 지나가면서 넓게, 뿌리가 넓게 분포된 걸다 끊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뿌리가 넓게 분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서 토양의 수분 흡수, 딱딱해진 땅을 한번 어떻게 뒤엎어주니까 수분을 훨씬 더 유지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내 공기 유통, 땅을 한번 뒤집어 주니까 공기 유통이 더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경기에 관련된 거고, 흙을 덮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흙을 지금 양쪽으로 덮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다음 Q&A 게시판에서 농업인 A씨가 추천한 모종 관리 작업 방법, 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안 플랜트 박스에서 상추, 저온성 작물인 상추가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지 않고, 줄기가 얇게 자라고 있네, 얇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하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정확한 원인은 생육 환경을 직접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게요. 관수량을 줄인다. 낮의 온도를 높인다. 채식 환경을 넓힌다. 질소 시비량을 줄인다. 자외선을 강하게 쬐는다. 자, 상추가 지금 줄기가 짧고 좀 탄탄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냥 쭉 키만 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장을 좀 짧게 하려면 광선, 강한 광선을 좀 사용을 해야죠. 이게 웃자람을 좀 억제시키고요. DIF, 밤의 온도가 낮의 온도보다 밤의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러면 초장이 좀 짧게 되고 물리적 작용, 좀 흔들어 주거나 쓰러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에틸렌이 발생합니다. 그 에틸렌 때문에 초장이 좀 짧아지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위로 올라가는 생강점을 따버리는 순지르기. 근데 상추에서는 순지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외화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상추는 먹을 거기 때문에 외화제까지는 굳이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관수량을 줄이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 방법은,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낮의 온도를 높이는, 초장을 줄이려면 낮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밤의 온도를 높여야죠. 밤의 온도를. 자, 채식 간격을 넓히는, 채식 간격을 넓힌다는 얘기는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식 간격이 좁으면 빛을 받는 게 작아서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빨리빨리 자라려고 하죠. 그러니까 채식 간격을 넓혀주는 건 옳은 방법. 질소의 시비량, 질소가 과잉이 되면 줄기가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이는 거 맞고, 자외선을 강하게 쬐면 초장이 짧아지죠. 이것도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낮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의 온도를 낮춰줘야겠죠. 아니면 밤의 온도를 높이든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이에요. 교사의 질문. 교사는 잘 준비된 재배 포장에 심을 좋은 모종 조건을 말해볼까요? 좋은 모종 조건. 일단 좋은 모종이라면 튼튼해야겠죠. 병해가 없어야겠고, 뿌리가 튼실해야겠고, 그리고 너무 초장만 긴 것보다는 단단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렇죠. 마디 사이가 좀 짧은. 학생에게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모종이요. 포트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다는 건 포트를 들때 뿌리가 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뿌리가 상하면 좋은 모종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떡잎이 붙어 있고, 잎이 두꺼운 모종, 건강한 모종이죠. 마디 사이가 길고 줄기가 간다? 옳지 않죠. 마디가 짧고 줄기가 두꺼운 그런 모종. 뿌리에 모종 흙이 잘 붙어 있는 모종. 그렇죠. 학생 B와 학생 D, BD가 지금 옳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볼까요? 다음은 학생 A가 작성한 식물 번식 실습 일지에 무릎에 답하시오. 25년 7월 20일 날 학생 A는 무궁화 가를 하네요. 가는 작물 번식인데, 자, 실습 목적. 형질이 같은 모종 대량 생산하기네요. 대량 생산하기. 식물에서 형질이 같은 대량 을 생산을 하려면 일단 형질이 같다는 건 수정이 안된 거죠. 수정이. 왜냐하면 A 나무의 암술에 B 나무의 수술이 오면 벌써 형질이 섞인 거죠. 섞인 거. 그러니까 이건 영양 번식입니다. 영양 번식. 자, 실습 과정을 볼까요? 당해 유정 형질이 우수한

무궁화 모체에서 줄기를 10cm 크기로 잘라요. 줄기를 10cm 크기로. 그럼 이제 이것만 남겠네, 이렇게 된 게. 자, 줄기에 붙어 있는 잎을 절반 정도 제거를 해줘요. 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절반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땅에 묻히는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줘요. 이 부분을, 땅에 묻히는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줘요. 모래 흙인 묘상의 3분의 2 정도 될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놓네요. 꽂아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무궁화를 모체에서 분리한 다음에 이걸 모래 상토, 모래 흙이 담긴 곳에 꽂아놨어요. 이거 지금 삽목이죠, 삽목. 영양 번식 중에 삽목. 자, 그러면 지금 이 정글 번식 실습은 무궁화 삽목에 관련된 실습일지네요. 자, 위 실습일지 가에 들어갈 작물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작물의 영양 번식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접목, 삽목, 취목. 접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하나의 식물체로, 단 접목 친화성 있는 두 개의 식물체를 하나의 식물체로 형상층 맞춰서 기르는 거. 이게 접목. 삽목은 줄기가 됐든 잎이 됐든 뿌리가 됐든 잘라서 토양에 꽂아서 뿌리 발생을 해서 하나의 독립된 식물체로 만드는 방법. 취목은 일단 상처를 내서 뿌리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잘라서 새로운 독립된 그 식물체로 만드는 방법이죠.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삽목. 뿌리 발생을 미리 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걸 갖다가 꽂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삽목은 생육 중인 가지를 삽목하는 것이다. 옳은 내용이고. 형성층을, 이거 접목이죠. 활착 이후에 비옥한 통, 그렇죠. 활착이 뿌리가 생긴 이후에 비옥한 통에 옮기시면 되고. 밝은 촉진제로 아부시스산, 엡지스산, APA. 무언가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죠. 요거 사용하면 안 되죠. 차라리 뿌리를 잘 발생할 수 있는 옥신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5번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 실습에 나타난 작물의 번식 유형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 여기 나온 게 뭐라고요? 삽목. 삽목. 영양기관인 잎, 줄기 또는 뿌리 등을 모체로부터 잘라내요. 그걸 거름기가 없는 모래나 펄라이트 등못 파는 게 꽂아놓고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지. 뿌리가 내리고 나면 그걸 이제 못 파는 데서 떼내서 새로운 곳에 옮겨 심음으로써 독립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 이게 뭐다? 삽목이다, 삽목이다. 삽목이가 그냥 휘무지가 있고, 삽목에는 고치법이 있고, 그렇죠? 일단, 아니죠. 삽목에는 그게 아니지. 삽목은 잎을 꽂아놓는, 또는 줄기를 꽂아놓는, 뿌리를 꽂아놓는, 조금 아까 말했던 건 취목이죠, 취목. 자, 삽목. 삽목은 꽂아둔 다음에 뿌리 발생. 취목은 뿌리 발생 후 잘라서 옮겨 심는 것. 자, 위 실습에 나타난 작물 번식 유형 삽목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 자, 볍씨를 싹 틔운 뒤, 이건 발한데. 수확한 들깨 씨앗을, 이것도 지금 아니고. 씨 고구마에서 얻은 순을 봄밭에 심는다. 이게 삽목이네요. 씨 고구마에서 얻은 줄기 자체를 심는 거. 피추니아 종자를 모래와서 그 파종상에, 이건 파종이고, 종묘상에서 구입한 상추 씨앗, 다 씨앗이죠, 지금. 씨앗. 그렇죠. 근데 이것만 삽목. 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벼의 생육 기간 중, 가 기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 기간. 가가 어디냐 볼까? 보니까, 여기 유효 분열이 끝났어. 그리고 최고 분열. 이 기간. 무언가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이삭이 생기는 유효 분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최고 분열.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고 지금? 이삭이 생기지 않는 가지가 나오는 거. 무효분열기네. 무효분열기. 그렇죠? 분열수가 여기서 확 높아지니까 무효분열기.

0: 분열기. 자, 그럼 위 무효 분열기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지금. 중간 물대기. 이때는 중간 물대기에서 무효 분열을 억제시켜 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 분열기에 중간 물대기를 하면 뿌리가 얇게 자란다. 아니죠. 뿌리가 어떻게 깊게 물이 없으니까 물 차지로 깊게 들어가야죠. 영양 생장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금 이삭이 열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질소질 비료를 덧걸음으로 시비한다. 지금 양분을 좀 줄이고 있을 때죠. 줄일 때. 덧걸음이 아니고. 이삭이 맺히지 않는 가지 무효 분열이 발생한다. 그렇죠. 니은과 니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회가 정리한 재배 방식 가, 나의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생회는 재배 시간에 발표할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실행되는 재배 방식을 비교해서 아래 표로 정리를 했어요. 자, 가 재배 방식은 종자를 봄밭에 파종해서 옮겨 심는 과정이 없어. 옮겨 심는 과정이 없어. 직파네, 직파. 나는 종자를 묘상에 파종해서 일정 기간 기른 후 봄밭에 정식해. 이양이네, 이양. 그렇죠. 육묘 후 기르는 거고, 육묘 과정 없이 직파하는 거고. 자, 육묘는 왜 해요? 육묘. 일단 경지 이용률, 사람들 경지를 최대한 잘쓸수 있죠. 직파보다는. 조기 수확에 수확량 증대할 수 있지. 묘를 안전하게 키운 다음에 이양을 하기 때문에. 정식 시에 환경 정리 향상이 되죠. 지금 커서 이양을 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 억제 및 추대 방지할 수 있고 어린 모종 보호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요. 자, 얘는 직파, 얘는 이양이에요. 자, 수확량 어디가 많아요? 직파가 많아요? 아니면 이양하는 게 많아요? 이양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내용이고. 자, 수확 시기 어느 게더 관리하기가 편하고 어느 게더잘 크겠어? 이게 잘 크겠죠. 그러니까 수확 시기 빠르고 경지 이용률. 직파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이양은, 뭐랄까, 빽빽하게 다 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지용량 어디가 높다? 이쪽이 높다. 관리 집약도 어디가 높아요? 이양이 훨씬 높지. 그렇지. 종자 사용량 어디가 많다? 하나하나보다는, 몽퉁이 뿌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뿌는 게 이쪽이 많다. 그래서 경지 이용률 3번. 경지 이용률 방식이 옳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6강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수행 어 수경 재배로서 이제 재배 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네. 옛날부터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1: 네.
0: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1: 네.
0: 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 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 소설 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는 과학 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1: 네.
0: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작품,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0: 맞아요.
1: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1: 네.
0: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1: 네.
0: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1: 네.
0: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1: 네.
0: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자,
1: 네.
0: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1: 네.
0: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1: 네.
0: 거예요. 그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1: 네.
0: 스페이스, 그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1: 동그랗잖아요.
0: 너무너무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1: 네.
0: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곳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 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1: 네.
0: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네.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1: 네.
0: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0: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있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로봇공학 3원칙을 만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 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쓸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
0: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1: 맞아요.
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정말, 이건,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김

후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배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네.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요. 더 살고 싶어해요.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델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를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잘 맞아요. 네. 보세요. 신학에서 붙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네.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개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0: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커트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고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타임 투 다이.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족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뭐라고?
0: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1: 신생아.
0: 가죽?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어머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0: 위로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케인이라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공대는 딱딱하다. 그런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렇죠. 남학생 비율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있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라미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 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피를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 수 있어. 이게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낭만주의.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2: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썼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 학생,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0: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역학 같은 네.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능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양자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네.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네.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SF를 읽으시라. 매력이 있다라고 그러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필립 케이 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네.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 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 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 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 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만, 몇 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우학생은 약간 푸르스름한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노르스름한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다르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 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몬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네.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노, 노란 먼노, 맞아요. 파란 먼노, 초록 먼노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 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잖아요. 네. 그 추리소설을 대할 때는

0: 그래서 저도 SF 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을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2: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3: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3: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0: 3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런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중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주를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을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프로야구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다운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히딩볼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본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 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루스로 골든글러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 골든글러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도 경기에 못 나갈까 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들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 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 주시면서 그래도 실책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을 가서 조사 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해 또 저는 결혼까지 골인을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수리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그럼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다섯에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다섯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타 찬스가 왔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이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3볼 투와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0: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질주하고 런던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get up early?
2: I think so.
1: What time do you get up?
2: I get up at 7.
1: Do you go to bed late?
2: I usually go to bed at 10.
1: That's pretty early.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Get up, early, go to bed, late, usually, pretty. 이렇게 여섯 개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early. early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E-A-R 만나서 er, 그 다음에 L-Y 만나서 li. 그래서 혀가 슉슉 이동을 해야 돼요. early, early. early는 일은 일찍 이런 뜻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밤에 일찍 잔다, 이렇게 일찍. 반대말 late, late. late는 늦은, 늦게. 우리 아침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아, 늦었어, 늦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late. usually, usually예요. usually는 보통, 대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그렇게 할 때 우리 usually 이런 말 쓰죠. 나는 보통은 뭐 7시에 일어나. 나는 보통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usually 쓸 수 있어요. pretty, pretty. 선생님, pretty, 예쁜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쁜 말고도 제법, 꽤 이렇게 꾸미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Very

0: 매우잖아요. really도 그렇고 그거보단 조금 약하게 말할 때 pretty. pretty pretty. 꽤 예쁜데. get up. get up. get up은 말 그대로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잖아요. 일어나다. 그리고 반대말 go to bed. go to bed인데 to는 좀 약하게 go to bed 하면은 잠자리에 들다. 말 그대로 침대로 가는데 침대에 왜 가겠어요? 잠자러 가겠죠?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너는 일찍 일어나니?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get up. 일어나니? 그랬더니, I get up at 7. 7시에 일어나. 어때요, 친구들? 7시 빠른 시간? 좀 늦나?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나? 선생님은 7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I get up at 7. 일찍인 것 같아요. Do you go to bed late? 잠자리에는 늦게 드니? 그러니까 늦게 자러 가니? Do you go to bed late? I usually go to bed at 10. 나는 보통은 10시에 잠자러 가. 그랬더니 That's pretty early. 오, 이 친구 생각에는 That's pretty early. 그거 꽤 이른 시간인데 10시에 잠자러 가는데 너꽤 일찍 자러 가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친구는 10시보다 더 늦은 시간에 잔다는 거지. 친구들은 몇 시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o to bed?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early인지 late인지도 또 생각해봐요. 자, 이제는 우리 배운 단어들과 대화들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죠? 오늘은 topic word 4, 그 다음에 topics 72, 그리고 644 들어가면 돼요. 숫자를 잘 보고 찾는 거야. 자, 이제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누르면 문장이 완성. 잘 들어봐요.
1: Do you get up early?
0: 아하. Do you get up early? Do you get up early? 너 일찍 일어나니?
1: I get up early.
0: I get up early. 순서대로네. 나는 일찍 일어나.
1: Do you go to bed late?
0: 이거 우리 대화에 다 있던 문장이네. Do you go to bed late? 너는 늦게 잠자리에 드니?
1: I go to bed late.
0: 늦게 잠자리에 든대요. I go to bed late.
1: Are you coming now?
0: 이번에는 Are you coming now? 라고 했어요. 들리는 대로 안 들어보니까 너 지금 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1: Yes, I'm coming.
0: 거기에 대한 대답이네. Yes, I'm coming.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뜻. 처음 보는 문장도 있었지만 어렵지 않았죠. 여섯 개 중에 네 개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하기 위한 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렇습니다. 저는 7시에 일어나요. 저는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좋아요. 우리 미션톡 스텝 2 에피소드 27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펭수가 인사를 하려나? Hi. Hello. Hi.
2: Hello.
0: Hi.
2: Do you get up early?
0: 바로 물어봤어. Do you get up early? 당신은 일찍 일어나나요? 네 라고 하려면 Yes, I do. 아니라고 하려면 No, I don't. 친구들은 어느 쪽? Yes, I do.
2: Sorry, I don't
0: 잘
2: get
0: 못
2: it.
0: 들었나 봐. 한번 더.
2: Do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0: 천천히 말해야지. Yes, I do. 이제 알아들었네.
2: What time do you get up?
0: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나요? 저는 7시에 일어나요. I 일어나다 get up. 7시에 하려면 at 7. I get up at 7.
2: Oh, you get up early.
0: 그치, 일찍 일어나는
2: Then,
0: 거지.
2: what time do you go to bed?
0: 이번에는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자나요? 물어봤어요. 저는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똑같아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bed니까 I go to bed at 10시 10. I go to bed at 10.
2: I see.

0: 자.
1: It's a good habit to sleep early and
0: 맞아요.
1: get up
0: 일찍 자고
1: early.
0: 일찍 일어나는 거. Bye. 좋았어. 이렇게 우리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했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종종 자주 하는 일들, 그런 것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Hi, AI 니콜. 종종 자주 많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법 알려줄래? Often. 종종, 자주. I often go jogging at night. Usually. 보통, 대개. I usually get up early. 아, 우리 오늘 배운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도 있네요. Often 또는 often 이렇게 말해도 돼요. Often은 종종, 자주 이런 뜻이에요. I often go jogging at night 이니까 나는 종종 밤에 조깅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종종 자주. 보통보다는 좀 많이 하면 often 쓸수 있고요. 우리 오늘 배운 usually, 보통 대개 이런 뜻이죠. I usually get up early.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보통은 일찍 일어나. 자, often, usually.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러 가는 일상을 영어로 말하기 해봤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et up? 나의 일상 영어로 꼭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5강 강의예요. 다섯 번째 강의인데 우리 교재의 1강부터 4강까지 그 뒷부분 있죠? 1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트남 개요예요. 베트남 지도도 있고 그리고 2, 3, 4강에는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입니다. 그리고 각 강에는 수능 실전 문항이라고 해서 12개의 문항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된 문항 이걸 모아서 우리 5강 강의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강 베트남 개요부터 볼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위치, 인구 등 베트남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수 있다. 우리 1강 뒷부분 베트남 개요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기본 문형을 익힐 수 있다.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 우리 2강에 수능 따라잡기. 그리고 시제 표현, 우리 현재 진행형 있었죠. 그리고 과거, 미래. 또 근접 과거, 근접 미래가 있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근접 미래. 그리고 막 뭐뭐 했다. 근접 과거.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나? 베트남어로. 그리고 학교와 학년. 우리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다고 했어요. 또 대학교는 몇 번째 해. 이런 표현들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베트남 지도예요. 상당히 길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맨 위에서 아래까지 직선 길이가 1650km라고 합니다. 1650km. 상당히 긴 거예요. 상당히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니까 하노이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호치민시 여기 호치민시 가서 통역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말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마치고 하노이에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통역을 하는데, 여기 가서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 아, 나 부끄러웠어. 그랬더니, 여기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이, 야, 우리도 못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아니, 뭐 나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

어떻게 같은 나라인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남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부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이 남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우리가 빨리 말하면 북부 애들이, 이 북부 친구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도 지역별로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투리가.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투리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인데, 킬로미터인데, 또 우리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방언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 이 위아래는 이렇게 긴데,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발음도 다르고 성조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 수능특강 교재는 여기 하노이가 수도기 때문에 이쪽 하노이어를 기준으로 강의를 합니다. 발음이나 성조나 어떤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걸 참고하고요. 자, 여기 지금 베트남을 보면 이 위로 중국이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라오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라고 써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 자, 이 위로 지금 잘렸는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나라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게 한국이야. 여기 한국. 어때요? 우리랑 지형이 비슷해. 위치가 비슷해. 바다하고 대륙이 있는 그 끝에, 그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 베트남 역사책을 읽었는데 주어만 조선, 베트남 다르지 뒤에 있는 서술어는 너무 비슷한 거야. 침략 받았다. 외침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침략 받았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분단됐어. 전쟁도 했어, 남북 간에.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통일됐죠? 통일 베트남이 됐죠? 너무나도 유사해.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우리랑 너무나 유사하다. 응? 그래서 문화도 아주 비슷해. 문화도.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역사지만 서로 이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가 길지 않아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을 우리가 사돈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결혼을 많이 하고 친밀하게 지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도 우리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죠. 또 어순도 비슷하고 그렇지? 문화도 충효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충효의 문화.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 국가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자, 이 베트남이 주요 여섯 개의 도시를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하노이. 이 앞에 있는 TP라고 하는 건 이것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하노이 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이펑 시. 북부의 대표적인 두 도시예요. 중부에서는요. 후에하고 다낭. 우리가 다낭 놀러 가죠? 그 다낭이야. 그 다음에 호찌민 시. 그리고 건터라고 돼 있어요. 베트남이 작년 2025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했어요. 기존에는 5개 대도시, 이 중앙 직할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후에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6개의 이 중앙 직할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베트남 개요 보시죠. 베트남 국가명,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독립선언일이, 역시 베트남도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 선언일,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이에요. 베트남어로는 국경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독립선언일이에요. 자, 그리고 베트남의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자, 베트남의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어요. 여기가 베트남 동해바다죠. 그래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24.1도, 한국보다 약 10도가 높고요.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어요. 꽤 크죠? 자,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 우리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5배가 되고요. 자, 행정구역은 6개의 중앙 직할시가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 그리고 호찌민시, 그리고 하이퐁, 다낭, 우리 많이 가봤죠? 그리고 건터, 그리고 후에, 이 후에가 새로 추가됐고, 28개의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에 해당해요. 이성 단위가 28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족 볼게요. 민족은 전덕이라고 돼 있죠? 민족이란 뜻이에요. 낑민족이에요. 직역하면 대표적이 낑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개 소수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4개 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53개가 소수 종족. 그리고 언어가 베트남어예요. 베트남어가 공용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폐 단위가 동화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돈을 동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미국 1달러가 26,290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2강의 수능 따라잡기의 기본 문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서문이에요. 베트남어는 어순이 주어 서술어야. 주어, 그다음에 동사나 형용사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야. 뚜언, 리, 니가 가다라고 하는 동사거든. 뚜언은 간다, 이런 거죠. 자, 뚜언은 건강해. 형용사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비동사 필요 없어.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끝에 컷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뚜언이 가니? 뚜언은 건강하니? 이렇게. 자, 이때 이 거를 넣어주고 싶으면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꼬컴 의문문이라고도 했어. 근데 꼬를 넣는 위치가 물어보고 싶은 거 앞에 쓴다. 가니 안 가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 그것 앞에 꼬를 쓴다는 거야. 자, 이제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컴을 평서문 맨 뒤에 위치시켰는데 부정문 할 때는 바로 서술어 앞에 컴이 오면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어 하지 않다는 뜻이야. 자, 보세요. 뚜언이 간다인데 이 가다 서술어 앞에 컴이 왔어. 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뚜언은 안 가. 응? 뚜언은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참 쉬워요. 이컴 가지고 의문문도 만들고 부정문도 만들고. 뒤에 붙이느냐,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항을 하나 풀어보죠. 우리 5번 문항인데, 자, 안녕하세요. 지, 손위 여성이지? 언니, 누나. 안녕, 동생. 동생은 건강하니? 그런 것 같지? 그치? 이거 의문문이니까. 이건 주어 서술어 있고, 맨 끝에 의문문 만들 때는 컴이 들어오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야 돼. 공통으로 한 단어가. 동생,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우리 방금 배운 컴을 쓰면 되는 거죠? 평서문 뒤에 오면은 건강하니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고 서술어 앞에 와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컴 유력하네. 그렇지? 아는 문장 끝에서 정중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정중한 표현. 자, 거는 꼬컴 의문문. 꼬컴 의문문 만들 때. 그렇지. 그리고 꿈은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서술어 나올 때. 주어 역시, 주어 또한 서술어 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vâng은요. vâng은 yes의 뜻인데, 손 윗사람한테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vâng을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come이 되겠어요. 자, 이제 호칭을 정리 한번 해볼게. 베트남어는 가족하고 친인척에게 사용할 호칭을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인칭 대명사로 사용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형, 누나, 이거 집안에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도 한단 말이야. 학교 선후배 사이에. 형, 누나, 이렇게. 그렇지? 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엉이야. 누구누구 엉. 할아버지, 웃, 남성, 어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 할아버지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할머니는 바지. 그러니까 엉바.

어머니는 매예요. 그러니까 뭐매 하면은 부모님이지. 자, 꼬 집안에서 고모에서 나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지? 학교의 여선생님을 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하는 뜻이 나왔어요. Z가 이모야. 이모, 엄마의 그 여자 형제죠. Z. 형, 오빠, 앵. 손이 남성, 손위 여성, 지. 그렇지? 자, M은 동생이야. 자녀, 건이야, 건, 자녀. 그 다음에 조카, 손주 다 짜우야. 그런데 여기서 성별을 구분할 때 바로 이렇게 구분해 준다는 거야. 자, 짜이는 남자거든, 가이가 여자야. 그러니까 M자이 베트남어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남자, 동생, 남동생, 여자, 동생, 여동생. 마찬가지야, 자녀야. 남자, 자녀, 아들. 여자 자녀, 딸. 이렇게. 이것도 짜오 조카 손주, 남자 조카, 남자 조카, 남자 손주, 손자. 짜오 가이, 마찬가지 여자 손주, 손녀, 또는 여자 조카.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자, 여기 지금 가족 관계도가 나왔어요. 보기 편하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봤어.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렇지? 옹바지, 그 사이에서 이 형제들이 쭉 이제 태어난 거야. 자, 우리 아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뭐? 그리고 아버지 형님, 막 큰아버지. 그리고 여기 아버지 여동생, 꼬 고모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그렇지? 이 사이에서 역시 나의 형제들이 태어났어.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고모가 되는 거야. 자, 역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손위 여성, 지, 언니, 누나, 또 손위 남성, 형, 오빠, 그리고 동생, M,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호칭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호칭이.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문항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이걸 풀어보자고요. 가족 호칭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 A가 바가 됐네. 할머니 맞잖아. 바, 할머니. 그 다음에 바, 큰아버지. 아버지는 뭐? 맞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아빠의 여동생, 고모, 꼬, 맞네. 자, 나를 기준으로 손이 남성은 아잉이고, 손이 여성은 찌, 맞네. 자, 손 아래 동생은 M인데, 짜오라고 되어 있네. 짜오는 뭐였는데요? 조카나 손주잖아. 그렇지? 원래 동생은 M이 되겠지? M.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지. 2가 틀린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어떤 그림이냐? 나의 호칭, 나를 호칭할 때 상대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호칭하느냐? 관계에 따른 나의 호칭이 변화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 앞에서 나는 아빠가 되겠죠. 우리 누나 앞에서 나는 동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선생님 앞에서는 난 학생이 된다. 거기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관계에 따라서.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짜오. 손주나 조카 앞에서 나는 뭐가 될수 있어? 자, 손주 앞에서 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겠지, 성별에 따라서. 또, 조카라면 조카 앞에서 나는 큰아버지나 고모나 이모가 될수 있어.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나는 짜오, 손주가 되겠지. 또, 큰아버지나 고모, 이모 앞에서 나는 조카가 되겠고. 나는 이분들 앞에서 나를 짜오라고 해야 돼요. 짜오는 건강합니다. 짜오는 3학년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제 아빠, 엄마 앞에서 내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자식, 저. 그리고 이제 형이나 오빠나 언니, 누나 앞에서는 내가 동생이 돼야 되겠지. 나를 그렇게 스스로 호칭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생 앞에서는 내가 성별에 따라서 형이나 오빠 또는 언니 누나가 되고, 자, 자녀 앞에서 나는 아빠나 엄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칭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야.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호칭을 잘 사용하면 이제 아주 베트남 사람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베트남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좀 떠듬떠듬할 수 있지.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하지만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때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 저 사람 정말 베트남어 잘하는구나. 정확하게 할 때. 그렇게 표현.

표현합니다. 뭐 외국인이 아주 유창하게 한국말을 한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 한국말 너무 잘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용 있는 좀 어려운 내용을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면서 얘기할 때 와, 저 사람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한국인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한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도 한번 풀어 봐. 자, 상대와의 관계에 따른 나의 호칭이 옳은 것은, 자, 내가 여기 있어. 상대가 건 자녀야.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뭐? 오, 성별에 따른 남자라면 뭐가 되겠지? 엄마라면 매, 엄마도 될수 있고. 자, 만약에 샤오, 손주나 조카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엠, 동생? 아니죠. 만약에 손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조카라면 큰아버지, 고모, 이모가 돼야 돼. 이건 동생이야. 아니야. 자, 엄마 앞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되잖아. 자식. 그렇지? 찌는 뭔데? 언니 누나잖아. 이거 아니야. 자, 꼭 고모. 고모 앞에서 나는 조카가 돼야 되겠지? 또, 만약에 여선생님이라면 나는 학생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 박은 뭐예요? 큰아버지란 뜻이잖아. 아니고. 자, 마는 할머니죠. 할머니 앞에서 나는 손주가 돼야 돼. 근데 이건 할아버지가 돼야 돼.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나의 호칭이 옳은 것은 A네요, A. 자식 앞에서 내가 아빠나 엄마가 돼야 되니까, 뭐, 아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3강 수능 따라잡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순이에요, 어순. 베트남어는 우리랑 비슷한 어순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거야. 수식 받는 말이 앞에 와. 자, 보세요. 엄마지요. 누구의 엄마야? 나의 엄마.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는 코에. 건강하시다. 화나이. 자, 이 꽃이죠? 화가 꽃 화자에서 온 거야. 한자어야. 이는 이게 지시사가 되겠죠? 이 꽃은 뎁, 이 뎁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어순이지 주어 서술어. 자, M 동생은 건강하다. 나는 친구 사이에 간다. 이렇게.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건 뭐 영어가 그러니까 익숙하지? 자, 형은 오빠는 안 먹어요. 껌 껌이 뭔지 모르지만 껌을 먹어. 말이 되네. 우리 껌도 먹죠. 근데 껌이 그 껌이 아니라 밥이란 뜻이야. 밥. 밥. 형은 아잉. 형은 오빠는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혹시 타동사 목적어.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자, 또참 재밌어요. 역할의 변화.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주격, 목적격 있잖아요. 우리는 주어 뭘로 알수 있어? 은는 이가가 붙잖아. 그렇지? 목적어는요. 을을이 붙잖아. 베트남어는요. 없어. 조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 똑같은 단어인데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야.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 역할을 해. 자, 볼게요. 만, 친구야. 그렇지? 친구 너가 만난다. 아이는 후잖아. 누구?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는 거야. 친구는, 아이는 누군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를 만나? 자, 여기서 한번 바꿔서 써봤어. 바꿔서 써봤어. 아이가 누군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누가 만나? 친구 너를.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너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은는 이가 을르를 붙이려고 하니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야. 자, 그래서 베트남어는 역할의 변화가 따로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따라서 어느 위치인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는 거. 자, 이제 시제를 볼 갔다, 간다, 갈 것이다, 가서, 가고. 이렇게 어말, 어미 변화가 없어. 이 안이 먹다란 뜻이거든?

아는 아니야, 그냥. 뭐가 변화가 없어. 다만, 시제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 라는 일반 과거예요. 일반 과거. 자, 근접 과거라는 게 있어. 곧, 막 뭐뭐 했다라는 거야. 막 뭐뭐 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 워, 머이, 함께 써. 워, 머이. 그래서 이렇게, 뚜어는 워. 안껌 밥을 막 먹었다. 머이 안껌 또는 부어 머이 안껌 다막 먹었다는 뜻이야. 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야. 하고 있다는 거야. 밥을 먹고 있다. 자, 쌉이 근접 미래입니다. 곧 뭐뭐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뭐뭐 할 것이다. 뚜어는 밥을 곧 먹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쎄는 이 나아가 일반 과거인 것처럼 이 새가 일반 미래예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야. 단순하게 밥을 먹을 거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동사 앞이든지 이것만 그 의미에 맞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한번 풀어보자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네개 중에 옳은 걸 고르는 거야. 화나이뎁. 자, 화 꽃이죠. 꽃화자. 이 꽃이 뒤에서 수식하네. 맞지요. 그리고 여기가 주어잖아. 주어가 서술어 해. 아름답다. 이거 맞아. 문법적으로 맞아. 자, 또이 나는 우리 1인칭이지. 나는 안 먹어요. 뭐를요? 껌을요. 밥을 먹어요. 자, 이 랑이 현재 진행형이지. 근데 위치가 지금 어디 왔어? 어순이. 이렇게 동사 앞에 와야 되잖아. 그치? 이게 틀렸어. 자, see, 꾸어밍. 친구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자, 젖이 매우 그런 뜻이에요. 매우 건강하시다. 자, 베트남어는 보통 뒤에서 수식하지? 그런데 이 젖은요,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2강에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할 때, 젖 부위 이런 표현을 했잖아. 그치? 부위가 반갑다, 기쁘다, 그런 거거든. 매우 기쁘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표현. 그래서, 젖이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와서 이렇게 수식해야 돼. 매우 건강하다. 나의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또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호는 공부해. 뭘 공부할까? 이게 목적어야. 띠행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띠행은 소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소리. 그래서 소리 다음에 나라 이름이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야. 무슨 뜻일까?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 베트남이지? 베트남. 그래서 띠엥 비엣인데 이렇게 줄여서 띠엥 비엣이라고 쓰는 거야.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자, 주어, 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어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레는 레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다란 뜻이거든. 가기 위하여. 어딜 가?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운다. 공부한다는 뜻이죠. 다 맞아떨어지죠? 문법상이 다 맞아떨어져. 자, 그래서 A와 D가, 2번. A와 D가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지금 여기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해서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문장을 줬어요. 그중에서 두 개의 문장, 문법적으로 맞는 걸 고르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30문항 중에서 4개가 문법문항이라고 그랬지? 4개가 문법문항. 그 중에 한 문항이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나와요. 기출에서. 그런데 그 문항이 전체 30문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막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지금 고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훨씬 문장들이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많게는 4개 정도가 되는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문법이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만 문법이 틀리면 그 문장은 틀린 거잖아. 그렇게 나와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이제 가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내는 최고 난도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 1등급이나 만점을 지금 내가 받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 이런 문항을 한번 유심히 봐두는 것이 좋아요. 이런 형식을. 앞으로 이제 이런 형식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짧아서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한 문항 더 볼게요. 이건 지금 시제를 물어보는 거지? 시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친구 너 누구를 만나?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제예요? were는 근접 과거야. 막 뭐뭐 했다는 거지? 너막 누구 만났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란을 만났어. 나막란 만났어.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이네 개의 제시된 것 중에서 여기에 맞는 근접 과거 시제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say는 일반 미래지 뭐뭐 할 거야? 아니고, 뭐이? 우리 were, 뭐이? 또 합쳐서 were, 뭐이? 둘다다 근접 과거잖아. 막 뭐뭐 했다. 그렇지? 유력해. sub은요? sub은 근접 미래야. 곧 뭐뭐 할 거다. 이제 곧 뭐뭐 할 거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B하고 D. 자, B하고 D가 정답이 되겠지. B하고 D. 5번에 4번 정답. 자, 이제 호찌민 시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도시 이름을 말할 때 보통 이 도시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그 도시명만 얘기하죠. 우리도 서울시 그렇게 보통 얘기 안 하죠. 서울, 서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인데 역시 시를 생략하고 하노이라고만 표현한다. 호찌민시는 호찌민시라고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 호찌민 주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해, 76년에 이 남부 사이공시가 호치민시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자, 이 호치민시를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호치민시, 우리 TP 많이 봤죠? 이렇게 대문자로 줄여서 쓸 때, 이렇게 보통 쓴단 말이야. 근데 줄여서 쓸때 이렇게 TP 또는 여기도 줄여서 이렇게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개 나오면, 아, 이거 호찌민시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베트남 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여기가 하노이 지도예요. 여기 지금 큰 강이 있어요. 홍강이라고 불러. 붉은 홍자를 써서 홍강. 토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붉어, 색깔이. 우리 마치 한강이 서울을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여기도 홍강이 흐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도. 그리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 호수가 보여요. 호수가. 물이 많이 있어요. 이 하노이는. 자연호수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예요. 자, 지금 이 여기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구시가지인데 선생님이 여기 빨간 줄을 쳐놨어. 이 도로들이거든, 다 도로인데, 도로마다 다 이름이 있어. 우리도 지금 도로명을 다 지었죠? 그래서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쩐흥나오라고 나와 있어. 우리 삼강에서, 너 거주지를 물어보죠? 어디 사느냐? 그때, 포 쩐흥다오. 포는 거리니까, 쩐흥다오 거리에 산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길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길. 이 길인데, 자, 여기 지금 표지판이 보이죠?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 쩐흥다오 거리. 그래서 이쪽 그큰 길을 의미해요. 자, 베트남의 도로명은 보통 베트남 왕이나 정치인, 장군, 독립운동가, 베트남의 식민 지배를 많이 오래 받았고 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위인들이 많이 있죠. 이 위인들의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바로 쩐흥다오예요. 쩐흥다오 거리예요. 수도 하노이의 대표적인 거리인데 쩐 왕조 시대. 우리도 고려 왕조가 있고 조선 왕조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도 쩐 왕조가 있었어요. 이쩐 왕조 시대의 장군 이름이에요. 쩐흥다오가. 우리도 고려 때이 몽고가 세 차례 침략을 하죠. 아, 우리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몽고가 베트남을 세 차례 침략을 합니다. 세 차례 침략했다는 건 뭐예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걸쳐 침략을 했는데 그세 차례 다이 쩐흥다오 장군이 물리쳐요. 참 대단하죠? 이 베트남이. 그래서 특히 이 바익단강 전투가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왜적을 바다에서 물리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임진왜란 때 바로 강에서 발당강 전투에서 지략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흥다오 장군이 그래서 이 베트남 해전사에서 빛나는 전투로. 그래서 이 사람을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인의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외국인의 이름도 일부 도로명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1, 3, 5, 7, 9, 이 건물명을, 건물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 맞은편에는 짝수로 2, 4, 6, 8,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외국인도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뭐가 어디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베트남 교수님이 야, 리, 너,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수업하자.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디 어디 거리 몇 번이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도로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트남은 이게 일찍부터 발전했어. 그러니까 지도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가서 번호별로 돼 있으니까 짝수, 홀수 이렇게. 자, 이제 우리 4강 수능 따라잡기를 볼게요.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 지금까지 기출에서 숫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강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숫자를 암기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기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도 육모구모를 보면서 나오나 한번 보자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꼭 배워야만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기출만 보면. 그러니까 육모랑 구모를 한번 봐. 자, 근데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0을 컴이라고 해. 이컴 어디서 봤는데요? 맞아요. 그 컴이에요. 우리 끝에 평서문 끝에 컴 붙이면 의문이 됐지? 바로 그 컴이야. 또 서술어 앞에 놓으면 부정이 됐지? 그 컴이야. 이 컴이 한자어에서 온 거야. 공이란 뜻이야. 공. 0, 공. 010할때그 공, 공. 자, 못, 하이, 바, 본, 남, 사우, 바이, 땀, 진, 무에. 이게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야. 자, 그러면 11, 11은 11가 되겠지. 무에, 못. 그렇지? 응? 자, 또 무에, 하이, 무에, 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때 한참 그 영화 중에 007이 유행했어. 007. 베트남 친구들이 야 극장 가자 그러는데 야 컴컴바이 보러 가자는 거. 컴컴바이. 컴컴바이 뭐지? 컴컴바이. 007. 그렇네. 그렇지? 그런 거야. 자, 숫자는 이 정도 하고 숫자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학교와 학년 볼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한 번씩 봤어. 그렇지? 자, 다만 초등학교라고 하는 띠호, 이게 소학이야. 자, 학교지 소학. 우리 옛날에 소학교라고 부를 때가 있었대요. 초등학교를 소학. 근데 이게 기본어휘가 아니라서 이렇게 기본어휘가 아닌 게 나오면 이렇게 주석을 주고 해서 달아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본어휘표 안에서만 내는 거야. 자, 초등학교. 지금 베트남은 몇 살이다 할때 만으로 표현을 해요. 만으로. 그러니까 6세에 입학을 하는데 베트남은 9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7살 9월에 이렇게 1학년에 입학하는 거야. 큰 차이가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한 여름에 새로운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거야. 5, 4, 3 제도, 대학교는 4년제가 있고 의과대학은 6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렇지? 대학교는 승비엔, 생원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학년 1, 2, 3, 4, 5 해서 12학년까지, 그렇지? 대학교는 여기 6학년까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자, 럽,
우리 배웠잖아. 하나, 둘, 셋, 넷. 모, 타이, 바.

원, 바로 그거야. 이걸 12학년까지 붙이면 되는 거야. 12학년까지. 그리고 대학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이렇게 했지? 자, 이건 먼저 볼게요. 두 번째 해. 우리 못 하이 할때 하이, 마, 세 번째. 자, 그런데 네첫 번째하고 네 번째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1, 2, 3, 4가 있지? 하나, 둘, 셋, 넷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1이야, 1. 그리고 이건 4야, 4. 자, 이게 왜 1이 되나? 자, T로 끝났어요. 우리 C, CH, P, T로 끝나면, 단어가 이렇게 끝나면 성조가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자, T로 끝났잖아. 위로 올라가는 성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성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 다시 써볼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날 일자고, 이건 한 일자야. 한 일자. 끝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이라고 했어.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면 일자야, 일자. 그래서 1, 2, 3, 4할때 이게 일자야. 이거는 기억나요? 우리 일강 할 때. 주녀, 주일. 그리고 나라 이름 중에 녀반. 그때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썼지? 일본. 다 연결돼 있어.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 1할 때, 1, 2, 3, 4할 때그 일자야. 이 뜨는요, 사자야. 그러니까 1과 4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숫자를 쓰는 거야.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학교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 소학교지요? 작은 학교라는 거, 초등학교가. 글자 그대로 하자면, 자, 초등학교예요. 띠호기. 그리고 중학이 우리 중등학교라고 그랬지? 학교. 그중에서 우리 껐어. 기초. 그게 중학교라고 해서. 기초, 중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이건 보통이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보통 중등학교. 고등학교. 자, 나이후 크게 공부하는 학교. 대학교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문항을 풀어보자고. 자, 동생 너는 몇 학년 공부하니? 몇 학년이니? 그랬을 때 저는요, 주반한 무슨 학교 뭐몇 학년 학생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지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어순만 바뀌었어. 어순만. 어순 문항이야. 자, 그러면 베트남어는 이제 뒤에서 수식하니까 보세요. 1번 학생, 학생이에요. 12학년 학생. 그치? 그리고 어느 학교? 중등학교네, 보통. 그러니까 고등학교지.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에요.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어순이 틀려요. 어순이 틀려서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자, 이제 라가 있는 문장의 형식 한번 볼게요. 라가 있는 문장의 형식. 자, 우리 주어, 라, 명사하면 주어는 명사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바로 올수 있지만 명사일 경우에 이렇게 라가 써서 주어는 뭐뭐이다. 그래서 미나는 싱비엔, 대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했어. 미나는 대학생이다. 이것을 의문문을 만들어 줄 때, 의문문을 만들어 줄 때, 컷만 붙이지 않고 파일을 써서. 주어가 명사인 것이 맞니? 라고 부가 의문문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꼬가, 우리 꼬컴 의문문 배웠죠? 일반 문항에서도 예를 들어서 뚜어니, 뚜어니 꼬, 쾌컴, 건강해? 라고 했을 때. 자, 이 꼬의 위치를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걸 물어보고 싶지. 그래서 그거 앞에 붙인다고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꼬의 위치가 어디 들어가 있어? 라 앞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파이 앞에 들어가 있어. 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주어가 명사인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주어가 명사인 것이 맞니?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맞니 안 맞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꼬가 들어가려면 어디 위에 들어가야 돼? 맞니 안 맞니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이 앞에 들어간다는 거야. 꼬가. 그래서 go, faecum 또는 주어, 라, 명사, faecum 또는 go, faecum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통째로 이것을 여기로 갈 수도,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러면 주어, go, fae, 라, 명사, come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아, 의문문을 만들 때 이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세요. 미나가 대학생인 것이 맞아? 그때 요것을 가지고 요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미나는 고파일라. 이렇게도 갈수 있다. 자, 똑같은 원리로 부정문도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어요. 부정도. 자, 주어는 라 명사야. 이게 평서문이야. 그런데 부정을 할때 컴이 어디로 오면 돼요? 서술어 앞에 오면 되지. 그래서 주어, 컴, 라 명사 하고 싶은데 역시 아까 의문문 만들 때 바로 주어가 명사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맞니? 이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가 아니다로 바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명사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야. 서술어 나오는 거 앞에 컴을 쓰면 그 서술어를 부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맞지 않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미나는 대학생이지 않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대학생인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컴파일라. 이것이 라의 부정이에요. 컴라가 부정이 아니라 컴파일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조카, 손주, 너는 뭐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예, 정중하게, 그렇습니다. 짜오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 짜오, 너는 한국 사람이 맞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겠지?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네개 중에. 짜오 랑의 한꼬 컴.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어. 라가 있는 것이 바로 컴이 오면 의문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파이컴. 한국 사람인 것이 맞아. 이렇게. 자, 만약에 꼴을 넣고 싶다. 그럼 꼴을 어디에 넣는다고? 여기에 넣는다고 그랬어.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온게 이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는 거지. 자, 꼴라. 꼬가 여기부터 가면 안 돼. 지금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꼬가 여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자, 그래서, 5번은, 자, B하고 C가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자, 이제 국가, 사람, 언어. 이걸 볼게요. 나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은 우리가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가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겠지. 베트남 많이 들었고, 아잉 이게 영자예요. 영자 한자어에서 니엇반 일본. 자,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지. 일 중국 중국. 파비 프랑스를 의미해요. 그리고 한국 한국. 너희가 사람이니까 사람 다음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또 띵,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 영국의 소리야. 그게 영어잖아. 그렇지? 띵, 미, 이렇게 하면 안 돼. 띵, 미,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니까. 자,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쭈바난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하노이의 쭈바난 고등학교. 지영충호포통 고등학교지 쭈바난 하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전통적인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아주 이 하노이에서는 이 쭈바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1908년에 설립할 때는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45년에 유명한 유학자인 쭈바난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자, 다수의 유명 인사가 공부를 했고 역사가 긴 만큼 공부를 했고 2004년에는 베트남 국가 역사 문화 유적으로 공인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교재에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학교가 있구나. 그렇대. 이렇게 하면 돼. 뭐 연도를 외우거나 그런 필요 없다는 거야. 혹시나 문항이 나오면 베트남어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글로 봤으니까 좀 쉽게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 해석만 하면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5강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강의가 5강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재에 있는 네 강을 묶어서 다섯 개의 강의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강의 6강이에요. 교재로는 5강입니다. 소개하는 가족에 관련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 2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적암 그리고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들 문제 풀이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도 이제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퇴적 암에 주로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들. 그래서 이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실제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적 환경. 요거는 우리가 육상, 해양, 연안 환경으로 구분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문항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13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퇴적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지구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구의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퇴적 구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이제 지층에는 이제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 문항은 그 모식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문제처럼 실제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퇴적 구조인지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사진 자료 특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은과 건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 사진을 보면 이건 어떤 구조 같아요? 약간 논밭이 가뭄이 났을 때 갈라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이거는 건조한 대기에 노출됐을 때 이제 점토질 성분의 그런 퇴적층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만드는 그런 퇴적 구조입니다. 건열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이 지층의 단면이 아니고 그냥 그 측리면을 보는 것이다. 요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 물결 무늬 같은 것들이 모래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연은이라고 해요. 연은. 물결 자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사진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할게요. 가는 건열이다. 그렇지. 요거 구분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나는 퇴적물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될 때 생성된다. 연은 구조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연은은 얕은 물밑에서 그 물결 자국이 우리가 이렇게 뭐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이렇게 완전 평평하진 않잖아요. 찰랑거리는 이런 물결 무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무늬가 이 아래쪽 지층에 그대로 남는 것을 우리는 연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비교적 얕은 물 밑에서 이런 구조를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막에서도 이 연은 구조가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은이 건조한 대기 환경에 노출될 때 생성된다? 요거는 건열에 대한 설명이죠.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가 아니고. 그래서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야겠고요. 그 다음 디귿. 가와 나 모두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수심이 깊으면 이 물결 무늬가 표면의 물결 무늬가 지층에 남을 수 있을까? 너무 수심이 깊으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에서 잘 생기고요. 건열은 수심이 얕다 못해서 아예 육지에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대기에 노출이 돼야 돼. 물 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 해서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특히 이 건열과 연은 같은 경우는 측리면의 단면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건열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볼 때는 이런 쐐기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만약에 역전되어서 보인다. 뒤집어져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지역은 뭔가 큰 지각변동으로 지층이 뒤집혔구나. 역전이 일어났구나. 역전 여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여는 무늬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이런 무늬. 이런 무늬가 나타나면 아 여기는 뭔가

지각 변동을 크게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적 구조를 공부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퇴적 환경을 구분하는 건데, 이 퇴적 환경은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 퇴적은 어디서 잘 일어날까? 보통 이제 물이 있는 곳, 그래서 해수면 밑에서 보통 퇴적이 좀 우세할 것 같고, 해수면 밖으로 드러난다면 퇴적보다는 침식이 더 우세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퇴적은 육지에서도 일어나고요. 육지의 이제 특정 지형들, 거기서도 퇴적이 일어나고, 바다와 뭐, 육지의 경계, 연안 지역에서도 퇴적이 물론 잘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연안, 해양 환경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라고 했고요. 각각의 예시에 해당하는 곳들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해당 환경에 포함되는 퇴적 장소들을 적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A, B, C가 어떤 환경에 속하는지를 이제 그룹을 지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대륙분과 대륙대는 어디예요?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의 가장 그 얕은 바다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진 곳을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대륙사면이 끝나는 곳을 대륙대. 그러면서 이제 심해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양 환경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륙붕, 그리고 대륙사면, 그리고 이 끝에 이 부분이 이제 대륙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우리 해양 환경으로 구분하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A는 해양 환경이다. 요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수, 빙하, 사막 이거는 다 육상 환경이죠. 육지에 있는 육상 퇴적 환경. 그러니까 호수 같은 경우도 물이 있으니까 어쨌든 퇴적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빙하도 얘가 움직이면서 퇴적물들을 운반시킨 다음에 그한 곳에 좀 모아두는 그런 퇴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빙하도 이제 퇴적 환경으로 구분을 하고, 사막도 물론 바람이 불면서 모래 같은 것도 많이 이동되잖아요. 거기에 또한 곳에 쌓이면 모래 언덕도 만들어지고, 그런 곳들 전부 다 퇴적 환경입니다. 그 다음, 해빙과 조간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해빙이, 우리가 해수욕장 놀러 갔을 때볼수 있는 그 모래사장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빙, 그 다음에 조간대는 밀물과 썰물.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갯벌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형들.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연안 환경이다. 요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퇴적 환경을 각각 쓰시오. 네, 요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래요. 그러면 강물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바다로 가기 전, 삼각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데서 사층리, 연흔 등이 형성될 수 있는 퇴적 환경은 A, B, C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대표적인 지형을 생각하면 우선, 여러분, 삼각주 떠올리면 좋겠어요. 삼각주. 삼각주. 델타라고 부르죠? 왜냐면 요런 모양으로 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요렇게 이런 지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요런 퇴적 구조들이 잘,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A, B, C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고 묻는다면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연안 환경에 포함이 되겠지. 그치? 하천과 바다가 만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말 속에 사실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안 환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안 환경에는 해빙, 조간대뿐만 아니고 삼각주, 뭐 사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내신 기초 문제 요 정도 풀어봤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8번 문항 같이 볼게요. 자,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돌이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적물들이 일단은 모이다가 얘네들이 꾹꾹 눌리면서 이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다져지다가 이제 퇴적물 사이, 입자 사이를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으면서 입자들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성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에서 단순한 퇴적물에서

암이라는 돌덩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속성,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작용 안에는 우선은 좀 다져지다가, 그래서 요 세설물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공극이라는 요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빈 공간을 지금 지하수가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져지다가 요 교결 물질들이 요 입자 사이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결 작용.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짐 작용. 꾹꾹 눌린다. 요렇게 우리가 속성 작용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A 과정에서 공극이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공극은 그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꾹꾹 눌리면 압력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위에 무거운 애들이 계속 쌓이면서 눌리잖아. 그러면 공극의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죠. 공극이 줄어든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 다음 니은 B 과정에서 교결작용이 일어난다. 요 교결물질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 지하수에 녹아있는 석회질 성분의 물질이나 규질 성분의 요 물질들이 그 본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멘트 역할을 얘네들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결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결작용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의 예로는 탄산칼슘이 있다라고 했는데, 교결물질에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그 물질이 이 석회질 물질, 탄산칼슘, CaCO3. 요게 가장 흔한 교결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극에 이제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 지하수에 있는 요 교결 물질들이 침전이 되면서 요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요렇게도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문항 요렇게 풀어봤고요. 이 속성작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사실 요렇게 그림이 출제가 되면 너무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한다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추가 그림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자료가 지금 조금 낯선 자료가 나온 거예요. 어떤 자료냐면 지금 가 그림에서는 어느 쇄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진흙층과 모래층, 진흙층 요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장소에 위치한 그 퇴적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 나그림 같은 경우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요 가의 모래층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여기서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모래층에서 사암층으로 바뀌는 동안, 이게 뭐야? 모래층이 이게 퇴적물이죠. 퇴적물에서 사암은 뭐예요? 퇴적암이지. 퇴적암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속성작용이죠. 이게 일어나는 동안 이 기억의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그치? 요 기억이 뭐겠어요? 모래 입자 사이의 공간이니까. 이게 이제 공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공극의 부피가, 아, 요렇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걸 묻고 있는 건데 자료만 바뀐 거예요. 그죠? 비교 되시죠, 여러분?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에는 교결물질이 침전된다. 공극에는 원래 뭐 지하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교결물질들이 가라앉으면서 침전이 되면서 교결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기억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밀도는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요렇게 가는 동안 입자들 사이의 밀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잖아요, 밀도가. 그러니까 이게 눌리면서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부피가 줄었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지. 더 빽빽해지는 거지. 그치?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 요게 사실 같은 의미예요, 거의. 밀도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요거는 개수고 이거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긴 하죠. 엄밀한 정의는 다르지만 의미는 통한다는 거예요. 입자의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왜냐면 단위 부피당 부피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드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답은 3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속성작용의 의미 자체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실력 향상

문항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퇴적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실제로 본 적이 있을까요? 여감과 석회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 같은 돌은 그래도 조금 흔하게 내가 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길에서 그냥, 발에 채이는 그런 흔한 돌들 중 하나인 것처럼 생겼는데, 나같이 생긴 돌은 흔하게 본것 같진 않고,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나와 같은 요런 암석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입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자갈 이상의 크기, 큰 입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요 암석이 여감입니다. 그래서 여감을 구성하는 퇴적물들은 자갈, 모래, 진흙 다 있는데, 어쨌든 요런 자갈들도 보인다라는 얘기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큰, 평균 입자 크기가 좀큰 여감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가와 같은 경우 석회암이다. 근데 사실은 육안으로는 이게 석회암인지, 그 다음에 뭐 사암인지 잘 구분은 안갈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다든지,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CaCO3 성분에 석회암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묽은 염산과 반응하게 되면 CO2라는 뽀글뽀글한 기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얘가 여감이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출제자도 그거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두개 구분할 수 있는지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가에서는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통은 여러분, 화석이 산출되는 암석은 대부분은 퇴적암이에요. 화성암에서는 화석 나오기 좀 어렵고요.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진 거니까 생물의 유해가 남지 않겠지, 거의. 변성암도 마찬가지고,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보니까 퇴적암에서 화석이 일단 잘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석이 잘 산출되는 퇴적암은 유기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유기적 퇴적암. 생물이랑 좀 관련된 거. 석회암 같은 경우는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해요. 왜? CaCO3라는 요 탄산칼슘 성분이 우리 해양생물 중에 산호의 골격이라든지 아니면 조개 껍질, 요런 것들이 다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물이 되어가지고 암석이 되면 석회암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생물의 흔적이 같이 남기가 쉽겠지. 그래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맞는 보기예요. 기억 맞고요. 나는 화학적 침전 작용으로 생성된다. 여감은 우리가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분합니다. 쇄설성. 그래서 풍화 침식을 받은 그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면서 속성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 침전 작용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화학적 침전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화학적 퇴적암. 석회암은 여기 해당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해양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다. 그렇지. 해양 환경, 어떤 퇴적 환경? 바다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석회암 같은 경우는요, 바닷속에 녹아 있는 칼슘, 그 다음에 탄산, 이온, 요런 이온 상태로 이제 많은 물질들이 해수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녹아 있는 게 사실 바닷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녹아 있는 이온들이 자기들끼리 반응해가지고 탄산 칼슘을 만들게 되고, 이게 가라앉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퇴적물이 되어서 속성작용을 받아. 그러면 이 석회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다에서 물론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감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퇴적물들이 우르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지. 자갈도 들어오고, 모래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뭉쳐져가지고 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둘다 해양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답은 3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감이 어떻게 바다에서 생기죠?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갈 정도 입자인 아이들은 이제 높은 산지에서부터 굴러 시간이 지나서 바다까지 올 때쯤은 풍화 침식이 많이 돼서 거의 모래 정도 입자로 바뀔 것만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놀러 가도 거의 이제 모래사장을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드물게는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가들도 있어요. 몽돌 해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자갈로 이제 해안가를 구성하게 되면서 파도가 칠 때마다 그 자갈 굴러가는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갈 정도 크기를 가지는 입자도 바다 쪽에서 퇴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 자, 10번.

이거는 50도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점이층이야 연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너무 쉬운데. 가는 뭐예요? 자, 물결 자국 남았습니다. 연은이죠? 연은. 그 다음 나는 지금 입자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점점 크기가 변하게끔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 지층 내에서의 크기를 봤을 때, 보통 이게 뒤집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큰게 오히려 위에 있어. 지금 얘는 역전된 상황인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이 구조 자체는 무슨 구조예요? 점이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매치시킬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층이 역전된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연은 이거는 뒤집힌 걸로 보이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결 자국 그대로지. 얘는 역전되지 않았어. 근데 얘가 지금 역전된 상황이지. 그러니까 역전된 것은 나 지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는 입자가 큰 애가 밑에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흙탕물 떠가지고 페트병에 넣어서 막 흔든 다음에 가만히 두면 무거운 애들이 먼저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입자가 큰 애들,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아이들. 이 순서대로 쌓이거든요. 점이층리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애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전된 걸로 판단했다. 요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10번 문항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요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번,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추가 문제 하나 더 가져왔는데, 지금 역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 자료에 보면은, 역전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서, 이거는 약간 그 추가적인 개념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온 자료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지층의 단면,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 본 모습 모두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요런 퇴적 구조가 나타난대요. 이거 어떤 구조죠? 이거 건열입니다. 그리고 건열 구조가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요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볼게요. 가에는 연은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우리 요 기울어진 층이 뭐라 그랬죠? 사층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자, 사층리를 보고 우리가 퇴적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요렇게 쌓였단 얘기는 뭔가 물이나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아래로 오목한 거. 여기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고, 요 순서대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겠지. 그치? A는 B보다 나중에, 이거 반대로 써 있고요. 나이는 역전된 지층이 나타난다. 지금 요 건열 구조를 봤을 때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나의 단층은 횡압력에 형성되었다.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지질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거 우리 단층이라고 했었고, 얘가 단층 면이 생긴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쵸? 자연스럽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 요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급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어쨌든 미끄러져 내려가는 정단층이 발생했다는 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요 힘은 잘못 표현이 되었고요.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건열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대기 밖으로, 그러니까 수면 위로 노출이 되면서 건조한 환경이 되어서 이제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맞는 보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요 단층이 역단층이 나오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층 면이 있을 때요 위쪽에 있는 요 상반이 밀려 올라가면은 이제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요런 단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같은 지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요런 역단층이 있을 때는 역전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한번 내려볼게. 요렇게 XY. XY로 가면서 지층의 나이를 봤을 때 아래로 갈수록 나이는 증가해야 되죠. 왜냐면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료에 정단층이 아니고 역단층이 나왔으면 역전된 지층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자료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건열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었으나 만약에 우리 내신은 조금 어렵게 나와요 한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층을 끊어가지고 이런 변형된 구조를 보고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 문제까지 해서 네,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퇴적 환경에 대한 문제고요. 어느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호수, 하천, 삼각조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 지금 뭔가 강물이 막 굽이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그치?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바다랑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여기 지금 A와 같이 흐르고 있는 요 지형이 하천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하천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고여 있는 물, 호수겠지. 그 다음에 삼각조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요 하천이 끝나는 강의 하구쯤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지형, 요게 삼각조입니다. 델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그림은 지금 사층리를 보여주고 있네. 여기 단면으로 지층의 층리면의 단면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사층리 이쪽 방향으로 흘렀겠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 A와 B는 모두 육상 환경이다라고 했어요. 하천 호수. 우리 지금 육지에 살고 있잖아요. 강볼수 있죠? 네, 호수도 볼수 있습니다. 둘다 육상 환경 맞고요. 그다음 C에서 나의 퇴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치? 어쨌든 뭔가가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요런 퇴적 구조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주에서 사층리가 잘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디귿. 지층의 퇴적 시기는 기역층이 니은층보다 먼저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단면을 봤을 때 층리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아래쪽이 먼저 쌓이고 그다음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사층리 구조를 봤을 때 아래쪽이 오목한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역전된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따져보면 얘가 먼저, 그다음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된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퇴적 시기는 기역층이 니은층보다 먼저이다? 아니 얘가 더 먼저지. 아래쪽에 있는 아이가. 왜냐면 역전된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린 보기다. 정답은 기역, 니은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퇴적 구조를 보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전 여부가 사실 여는이나 건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는데 요 사층리는 조금 헷갈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래로 오목한 거. 요게 지금 역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요게 뒤집혔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네, 중요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12번 넘어가 볼게요. 아, 12번 보기 전에 추가 문제도 같이 볼게요. 요 문제는 선생님이 왜 가져왔냐면 최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퇴적 구조를 분류하는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학교 수업에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를 분류해 주는 AI 프로그램에 접속을 했고 건열과 사층리, 여는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 파일을 지금 플러스 9니까 10장씩 업로드를 한 거예요. 학습을 진행시켰고, 지금 사진상 여러분 봤을 때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게 건열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 그래서 요 사진뿐만 아니고, 이제 추가로 여러 장을,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보여요? 여는 구조 보이죠? 여는 구조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사진 맞춰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도 맞춰봐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에서, 헷갈리나 봐요. 사층리야, 여는이. 결론을 사층리로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79.83%로,

얘는 확실히, 거의 확신을 가지고 사칭리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별로 퇴적구조의 특징을 분석해가지고 종류를 판단했을 때는 요 사진 1이, 뭐라고 했냐면 요 사진 1이 연흔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모든 원들은 이거를 연흔이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요 사진 2는 사칭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항상 100% 정답은 아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검색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상한 소리 할 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모든별 우리는 이걸로 판단을 했는데 AI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일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여. 나에서 A는 건혈이다. 사진 보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건혈 구조 나타나 있고요. 지층의 표면에 물결무늬 자국이 보임은 기억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거는 모든별로 분석한 결과예요. 우리가 사진 보고 분석해 봤을 때왜 연은이라고 판단했냐면 이런 자국이 보이니까 연은이라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 니은은 오이다. 그리고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진 측리. 그래서 우리도 사측리라고 이거를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AI도 사측리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둘다 일치한다. 얘는 일치하지 않았다. 요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 이런 유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에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이제 분류하고 싶은 본능이 그 대부분의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 구조 자료들도 사진 자료가 엄청 다양하면 그거를 구조에 따라 이렇게 분류해보는 작업들. 그거를 우리가 한 결과와 그다음에 AI가 한 결과를 비교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최근 들어 나오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탐구 자료를 잘 해석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퇴적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삼각주, 대륙붕, 해빙 이렇게 줬습니다. 삼각주는 연안 환경에 속하고요. 대륙붕은 해양 환경에 속하죠. 그리고 해빙도 연안 환경에 속합니다. 보기 기여.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연안 환경. 모두는 아닌데 대륙붕은 해양 환경입니다. 바다예요. 얕은 바다. 그래서 대륙붕에 사실 전체 퇴적암의 한 60%가 생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붕 중요한 퇴적 환경이고, 니은 기역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그런 곳에 삼각주라는 지형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니은 맞는 보기. 니은과 디귿에서는 연흔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뭔가 얕은 물 밑에서 생길 수 있는 연흔 구조는 대륙붕, 바다 중에서는 가장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얕다고 볼수 있고, 해빙 마찬가지로 물 근처잖아요. 그래서 바다랑 육지랑 만나는 그 경계쯤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파도가 살랑살랑 치면서 들어왔다가 밀물, 썰물 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얕은 물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두 지형 모두 연은이라는 구조가 관찰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력 향상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등급 실력 완성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퇴적암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퇴적암 기억, 여기 지금 해수면 아래, 그러니까 물 밑에서 삼도 만들어졌고, 이암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SiO2라는 요 물질이 침전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를 퇴적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암이 뭐였죠? 처트였죠, 처트. 그래서 처트 같은 경우는 화학적 퇴적암이면서 동시에 유기적 퇴적암도 될수 있는 그런 퇴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규질 성분을 갖고 있는 생물의 유해가 묻히면 유기적 퇴적암인 처트가 되는 거고, 그냥 요 물질이 물 아래에서 침전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면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화학적 퇴적암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면 기억은 석회암이다.
아니지. 석회암은 탄산칼슘 성분이 퇴적물로 있을 때 석회암입니다. A 과정에서 속성작용이 일어난다. 그치? 이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구성입자의 평균 크기는 2암이 4암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4암은 대부분 모래사자잖아요. 그래서 모래입자 크기의 아이들이 많은 거죠. 모래입자 크기는 크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선생님이 했었는데, 2mm 이하. 그리고 2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고, 요 점토는 16분의 1mm 이하의 작은 입자, 더 작은 입자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입자의 크기 얘기하면 2암이 3암보다 작다. 맞아요. 정답, 니은티귿. 그래서 답은 4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 그림은 하천에서 잘 형성되는 어느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A와 B 중에 먼저 생성된 거. 그리고 퇴적물의 공급 방향과 관련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구조예요? 원래는 우리가 층리가 어떻게 생기지? 그냥 수평적으로 퇴적물이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란하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란 얘기지? 뭔가가 바람이나 물이 흐르는 상황,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퇴적물 입자들이 붕 뜨고요.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지? 여기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오목한 형태의 층리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 우리는 기울어질 사자를 써서 사층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층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근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여기는 수평이다. 그죠? 보는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 중에 먼저 생성된 건 누구예요? 얘가 먼저 됐겠지. 이쪽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A가 먼저. 그 다음에 B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공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위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서술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왼쪽 오른쪽보다는 퇴적물이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A가 먼저, B가 나중, 이렇게 판단하였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써보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마 오늘 풀어볼 문제 중에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지질 단면도 나와 있는데, 단층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층이라는 지질 구조, 그러니까 습곡, 단층, 뭐 부정압, 이게 직접적으로 202 교육 과정에 딱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대놓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질 단면도 문항을 내다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단층 얘기를 좀 언급을 했던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지금 지질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X에서 Y로 갈수록 어떻게 뭐 지층의 연령이 변하는지 그런 것들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요거 지금 부정압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부정압면 하나 보이고요. 부정압면이 단층에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얘가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역단층이라는 얘기예요. 역단층.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습곡구조 나타나는 걸 봐서도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보기 기억. A층은 최소 2회 이상 융기하였다라고 했어요. 2회 이상 융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와. 자, 부정압이 어떻게 생기지? 일단은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일어나다가. 그치? 퇴적이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떤 힘을 받아서 뭐 습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 밖으로 지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적보다는 침식이 우세해지는 거야.

위에가 깎여 나간 다음에, 즉, 이게 깎여 나갈 때 한번 윤기가 있었어요. 윤기가 있으면서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서, 예를 들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드러나서 이 부분이 이제 깎여요. 그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침각, 다시 가라앉는 거야. 다시 가라앉고 그 위에, 예를 들면, 습곡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부정한 면이에요. 부정한 면이 하나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윤기 한번 했네. 최소 윤기가 한 번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번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1회는 있었을 거야. 그래야지 이럴 수가 있어. 침식이 일어나서 깎여나간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상황이면 그냥 최소 1회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무 그림이. 의미가 있어. 바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육지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더 윤기가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윤기가 한 번, 두 번. 공식처럼 알아둬도 돼요. 부정한 면이 하나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최소 1회. 근데 여기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다, 육지로 드러났다, 그럼 거기에 1을 더해줘야 돼. 1 플러스 1. 이렇게. 만약에 부정한 면이 두개 보였다, 그러면 육지로 드러났다, 그러면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윤기 횟수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H는 최소 2회 이상 윤기하였다, 이거 맞아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던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라고 해서 이 부정한 면이 형성된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단면 구조를 잘 해석해 보면 되는데 우선 지층이 처음에는 수평으로 쌓였다가 어떤 힘을 받아서 습곡 작용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보면 단층에 의해서 부정한 면이 끊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습곡이 있고 나서 부정한 면이 생겼고 그치? 그 다음에 단층 작용이 있었던 걸로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끊어졌으니까. 단층이 생겨나기 이전에 부정한 면이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선지가 아마 좀 어려웠을 텐데, XY를 따라가면서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각 지층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때 연령의 증감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지층의 경계라 하면 지금 여기 X에서 Y로 가는 동안,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요 단층 부분, 여기도 지금 경계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지금 선지에 각 지층의 경계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쨌든 이 점점 연령이, 점점점 한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냐, 또는 계속 감소하냐, 그게 아니고,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할 때, 우선 생각해 보면, X에서 Y로 가는 동안 처음에는 연령이 어떻게 될까? 점점 아래쪽에 있는 지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쌓인 지층으로 가기 때문에 나이는 점점 아래쪽으로 가는 동안 증가할 거예요. 그죠? 증가하다가 이 습곡층의 한 중간쯤을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나중에 쌓인 지층 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치? 그럼 나이가 다시 어려집니다. 어려집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지층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얘도 점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려집니다. 감소해요.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하다가 단층면을 통과하게 되면 요 구간에서는 점점점점 어떻게 돼? 지금 요렇게 지금 지층이 생겼잖아요. 점점점 아래쪽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그럼 증가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꼼꼼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경계 이렇게 측정하면 구간이 4개가 아니고 5개로 해야 되고 그런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어쨌든 그 증감이 변하는 부분을 경계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표현이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5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하나 더 연습을 좀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선제 디귿에서는 단순히 뭐 증가, 감소, 감소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연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좀 끊어졌다가 불연속적으로 점점점 증가하고 여기는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 단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뭔가 경사진 곳의 모습인가 봐. 그리고 습곡도 보이고 여기 지금 끊어진 단층도 보입니다. 그치? 그래서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밀려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억을 해결하려면 요 피지점에서 기역과 니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건열이 요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얘가 역전이 됐냐 안 됐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힌트로 나와 있는 게요 나자료입니다. XY 구간으로 가는 동안 연령 분포를 보면 점점점점 증가하고 점점점점 증가하고, 그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증가하고 요 화성암이 있는 부분만 나중에 관입해서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얘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쌓였고 그 다음에 쌓였고 역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건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돌렸을 때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요 구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게 수평으로 돌려서 보면은 여기가 노란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회색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그림이 이게 뒤집어져 나와 있어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 그래서 노란 부분 기준을 밑으로 돌리게 되면 요게 맞네. 그치?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함정을 넣은 그런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속지 않게 주의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단층 F 프라임 횡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미는 힘에 의해서 얘가 밀려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선지 되겠고요. 부정압의 종류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루는 경우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얘네가 생겨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관입해서 굳어지고, 그리고 나서 부정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난정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난정압이 되려면 얘 연령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얘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어리다는 얘기는 나중에 관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퇴적 구조, 그 다음에 지층의 연령, 요런 것들을 다루는 문항 중에 좀 난도 높은 문항으로 보여지니까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제 더 이상 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어떤 내용 공부했었냐면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사진도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는 여감 정도가 아닐까. 사암 실 같은 건 만져봐야 알아요. 사실 까칠한가 부드러운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퇴적 구조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측리면을 보는지 측리면의 수직인 단면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퇴적 환경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퇴적 환경은 이렇게 세수로 구분하는 거, 실제 지형 예시를 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 쉬운 단원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푼 문항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 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어려운 문항까지 도전해보는 자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요 파트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2027 내신만점 수능특강 1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인데요. 이제 마지막 강을 기념해서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혀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까지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17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수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이걸 진짜로 제대로 소화하려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 시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념도 제대로 공부해야지 문제 풀 수 있고 문제도 풀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거 다 생각하면 진짜 17강이 아니라 한 강당 두 강 이상의 그 분량의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이 마지막 강의도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그 고난도 문제 같이 볼 텐데 그 도함수부터 적분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58쪽에 레벨 3 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gx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보면 가본 조건. 어? 우리 익숙한 조건이다. 그쵸?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지금 요 극한이 4래요. 분수꼴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0을 살짝 넣어보니까 어? 분모 0으로 간다. 분모 0으로 가면서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때요? 0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분자가 0으로 간다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3, 요게 0이다. 정확히 쓰면 요거지만, 이제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활용하신다면, 어차피 x가 0으로 갈 때의 fx의 극한은 0에서의 뭐예요? 함수 값과 똑같겠죠. 그러면 극한 값의 성질을 활용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0이 3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찾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썼지만 결국에 일단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fx는 0이다라는 거. 자, fx는 0이다라는 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아, fx가 0이 아니죠. f0이 3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4라는 게 뭐냐? 4라는 게 뭐냐? 3자리에 f0이 쏙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보면 f'0이 4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익숙한 거니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GX가 뭐라 그랬죠? 다항함수라 그랬어. 다항함수는 차수를 떠올려보자. 계속 우리 배웠던 게 나온다, 그쵸? 배웠던 게 활용이 되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지금 몇 차예요? 6차예요. 근데 분의 GX가 0으로 수렴한대. 그럼 우리 GX의 차수를 알 수 있다라는

차라는 거야. 몇 차죠? 사실 차수를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근데 5차 이하라는 건알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6차면 0으로는 수렴을 안할 거고요. 7차 이상이면 수렴하지도 않아요. 발산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GX가 5차 이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다. 자, GX는 5차 이하다. 자, 일단은 우리 가번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건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조건으로 가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g 프라임 x다. 자, 요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일단 우리 하고 싶은 게 fx랑 gx를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쵸? 그럼 x에다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요? 0을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럼 좌변이 깔끔하게 0이 돼버리니까. 그럼 x 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 말은 g 프라임 0이 0이다라는 거 우리 하나 정보 알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얼마도 넣고 싶냐면 마이너스 1도 넣고 싶어야겠죠. 그래도 좌변이 깔끔하게 0이 되니까.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이구나. 오, 요 정보까지 찾았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g 프라임 x도 어쨌든 다항함수일 거거든요. 다항함수 미분하면 다항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g 프라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g가 5차 이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g 프라임은 몇 차일까라는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g가 5차 이하면 g 프라임은 몇차 이하예요? 4차 이하겠죠. 4차 이하. 4차 이하. 아, g 프라임은 어쨌든 다항식이면서 4차 이하의 다항식이구나. 근데 0 넣었을 때 0인 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인 걸 알고 있다. 아, 그러면 g 프라임 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을까? 할수 있겠어요? 0 넣었을 때 0이라는 거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x를 일단 인수로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라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이 또 곱해져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다음에 몰라서 hx라는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g'x가 4차 이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hx는 2차 이하다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겠다. 그렇죠? hx는 2차 이하구나. 왜냐면 이게 2차니까 곱해서 4차 이하하려면 h는 2차 이하여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보다 g'x를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g'x 자리에 이걸로 바꿔서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냐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살짝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fx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fx를 정확히 모르고, fx에 곱해져, 뭐가,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g'x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양변을 x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눠보자. 그럼 fx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번 조건에서 양변을 x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눈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나눌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g'x 대신에 요 식으로 넣어보자 라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x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hx다. 언제? x가 0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괜찮죠? 자, 그럼 막 이렇게 약분을 하고 싶죠? 약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줍니다. 계속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지금 0도 아니어야 되니까 0이 아닐 때요 조건까지 추가해줄게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그냥 풀리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그냥 1이겠다. 그쵸? 아, 요 때는 hx가 되는구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겠다. 아, 마이너스 hx가 되는구나. 괜찮죠? 아, 요게 fx였다라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 시작 부분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fx가. fx가 연속이야.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f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f가 연속이니까.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요 함수를 따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 fx 자리에 hx가 쏙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h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리미트 hx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도 h-1이 될 거예요. h도 이제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함수 따라가냐면 fx가 마이너스 hx를 따라가. 그러면 좌극한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이두 개가 똑같대. 와, 그러면 h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h 마이너스 1이 0이구나 라는 조건을 또 추가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 G 프라임 X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HX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H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라면 X 플러스 1을 또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G 프라임 X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HX라고 했는데 요 hx가 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근데 hx가 제가 아까 전에 2차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1차 여기 있죠? 근데 2차 이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또 1차식을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지금 a가 0인지 0이 아닌지는 알수 없어요. 왜냐면 h가 2차 이하인 것만 알지 정확히 몇 차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혹시라도 더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차의 형태가 나오도록, 2차 이하의 형태가 나오도록 적어준 겁니다. 그쵸? 또 다른 인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수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f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요 조건 하나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0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자, 저기 가려져서 한번 보시면 요거 f0이 3이다 요거. 자, 우리 요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우리가 f0이 3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극한값이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f0이 3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를 극한값으로 한번 구한다 생각을 해보면 극한값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연속이니까 함수값 극한값이 같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0이 아닌 부분에서의 함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fx는 hx라는 함수식을 따라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지금? 0이 아닐 때 0 근처에서 함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fx 자리에는 hx라는 함수식이 쏙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이 hx의 0에서의 극한값은 어때요? h0이죠, h0. h0. 아, H0이 3이구나 라는 조건을 또 찾아낸 거예요. H0이 3이구나. 되셨나요? 자, 그러면 H0이 3이니까 지금 B가 3이라는 것까지 찾았어. 와, 그러면 B가 3이라는 것까지 찾았으니까 지금 G프라임 X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 A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fx 함수식 여기 찾아놨는데, 이거 대신에 우리 그냥 hx 함수식도 지금 찾아놓은 상태니까 바꿔서 그냥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이 아닐 때 함수식이 hx라고 우리 구해놨거든요? 근데 hx 지금 여기 구해놨다, 우리 이미. x 플러스 1 곱하기 ax 플러스 3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hx 요거다 그쵸?
요거 나갔죠? 자, 그러면 우리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뭐냐면, 우리 가본 조건에서 아까 전에 또 가려졌는데, 그 F 프라임 0이 4라는 거. 요거 우리 아까 찾아놨거든요. 저기 옆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아직 활용하지 않아서 요걸 한번 활용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표현을 안 해놓은 상황이고, 0일 때도 표현을 안 해놓은 상황이지만, fx가 어차피 실수 전차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0에서의 극한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워버려도 돼. 괜찮아, 지워도 될까요, 지금? 0에서 극한값은 어차피 0에서 함수값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0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는 등호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돼. 그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사실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0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 데나 넣을게요. 그럼 우리 fx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럼 f 프라임 0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할수 있느냐? F 프라임 0은 0에서의 미분 계수인데 어차피 0에서의 미분 계수는 0 근처에서만 보면 될 거고 0 근처란 소리는 요 함수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미분에서 0 넣은 게 바로 F 프라임 0이 될 거야. 괜찮아요? 0 근처에서 요 함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미분 계수 정의를 정확히 써서 해도 되지만 어차피 0 근처에선 이 함수만 쳐다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미분 해볼게요. 자, 요거 미분 해보면 자, 미분한 거였다 쓸게요. 앞에 거 미분, 곱의 미분을 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0 넣은 게 바로 F 프라임 0이다. 그쵸? 자, 0 넣어봅시다. A 플러스 3이 4란 소리. 아, 따라서 A가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정확히 다 찾았네요, 요거. fx를 정확히 다 찾았으니까 이제 a 자리에 1 넣어서 정확히 써봅시다.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 요게 정확한 fx 함수식이었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질문은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요 함수식을 따라가는데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이상인 부분만 그려주면 돼. 아, 요렇게 생겼겠다. 대략.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거 그려주면 된다. 아, 요렇게 생겼구나. 요게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죠? 자, 그러면 극대값은 어디서 갔냐? 여기 극대값. 그다음에 극소값은 요 점의 y좌표. 아, 그래서 극소값은 0이라는 거 바로 보이실 거고요. 극대값은 이거 2차 함수인데 어디의 대칭이죠? 딱요 절반, 마이너스 2의 대칭일 거잖아요. x는 마이너스 2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극대값이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보면 1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극대값 1, 극소값 0 더해주시면 1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 그 가본 조건, 나본 조건에서 알수 있는 정보를 활용한 다음에 그 연속성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값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 연속의 정의가 뭐였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 계속 활용하면서 정확히 그 함수값을 몰라도 그 주변만 알면 극한값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요 문제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절대값을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1번 문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단원 레벨 3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단원별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72쪽에 레벨 3 1번이에요. 보시면 상수 p에 대해서 요 fx라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p 플러스 1의 값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fx가 요거랑 같아지는 그 방정식에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요.
아, 이 방정식에서 0이 아닌

대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3개라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식을 딱 쳐다보니까 2가 아닐 땐 이렇게 함수식 생겼고 2일 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둘이 같다라는 거 해결할 때 일단 첫 번째로는 2가 아닐 때를 먼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2가 아닐 때는 2가 아닐 때 먼저 조사해보자. 그럼 이때는 fx 여기다가 이 함수식을 쏙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분의 2x의 8 빼기 x. 요게 2x 세제곱 빼기 4x제곱이랑 같아지는 x 몇 개지? 요거 지금 찾는 문제예요.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지금 눈에 보여서 저는 좀 간단히 변형해 보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2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는 거 맞나요? 2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수꼴 제가 보기 싫어서 양변에 x 빼기 2의 제곱을 곱해버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2x 곱하기 8 빼기 x는 2x제곱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 지금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가 지금 찾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금 2x 곱하기 8 빼기 x를 한번 넘겨볼까요? 아, 그 전에 우리 어차피 이 문제에서 0이 아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 0이라는 실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쵸? 0 넣으면 좌변도 0, 우변도 0이죠. 근데 우리 어차피 0은 관심 없어. 0은 관심 없어. 그래서 나눠줄게요. 괜찮아요? 양변을 2x로 그냥 나눠버릴게.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8 빼기 x가 되고, 우변은 x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 요렇게 되죠. 어차피 우리가 0인 근은 관심이 없어서 제가 그냥 2x로 나눠버린 거예요. 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방정식의 실근 개수 항상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8-x라는 그래프, y는 x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우리 요거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0에서 만나고요. 2에서 삼중근을 가져요. 그러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런 4차 함수구나. 그릴 수 있겠어요? 요게 지금 y는 x의 x 빼기 2의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우리 y는 8-x 그리려고 보니까 이건 직선이다. 8,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아, 요렇게 생겼겠구나. 그쵸? 요게 지금 y는 8 빼기 x. 자, 그럼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죠. 근데 이두 개의 x좌표가 어차피 2는 아니죠. 2가 아닐 때 쳐다봐야 되는데 어차피 2는 아니겠죠. 교점 x좌표가. 2보다 더큰거 하나, 음수 하나 나오겠죠. 아, 그래서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일단 두 개가 있구나. 즉, x가 2가 아닐 때는 요 방정식의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있다. 2가 아닐 땐 조사 끝났어요. 두개 있다라는 거 찾았어요. 근데 총 3개가 있어야 돼. 2가 아닐 때 빼곤 조사 다 했는데 총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어때야 돼요? 2에서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2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아, 그래서 x는 2일 때 둘이 같았어야 됐구나.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럼 좌변은 p죠. 좌변은 p. 우변은 2 대입해 보시면 16 빼기 2를 대입해보면 fx, 아, p는 8이 16 빼기 16. p는 0이네, p는. 그래서 p가 0이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fp 플러스 1 구하고 싶으면 f1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은 2랑 다르니까. 그래서 1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7 해서 14가

답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가 아닐 때 먼저 첫 번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일 때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핏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가 아닐 때 조사를 할 때 이제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싶어서 요거 그리고 요거 그려가지고 이제 교점 x좌표를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어요. 해볼까요? 해보면 자,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2x 곱하기 8 빼기 x는 2x 제곱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 자, 근데 사실 0이 아닌 실근이 궁금한 거니까 아 그냥 나누는 데까지는 그대로 해봅시다. 나누는 데까지는 그대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자, 즉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자,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이 몇 개의 근이 있냐? 요걸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그리려고 보니까 미분을 해서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돼. 되셨나요? 근데 요걸 또 그리려고 보니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한 번 더 미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처음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12x제곱 빼기 36x 플러스 24가 돼. 아, 요건 인수분해 된다, 그쵸? 아, 신나게 인수분해 이제 합니다. 요렇게 돼. 아, 그러면 우리가 요거 그릴 수 있겠다. 요렇게 생겼다, 그쵸? 신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적분한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요거잖아요. 그럼 이 개형 찾을 수 있겠다, 그쵸? 이걸 마치 도함수처럼 생각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면 요렇게 될 거다. 괜찮죠? 이게 바로 요 분홍색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그럼 함수값 한번 구해주면 여기가 왜냐면 우리 한 번 더 구해야 되거든요. 요게 1,1 한번 넣어보면 28 빼기 18 빼기 7 1,3인가요?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보면 32 빼기 18 곱하기 4는 72 플러스 48 빼기 7 그러니까 2,1이다, 그쵸? 2,1이다, 그쵸? 자, 그러면 X축이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냐면 이것도 이 점도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다, 그쵸? x축이. 자, 그러면 거의 나왔습니다. 요거를 최종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 이게 도함수로 생각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기에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바뀔 거고 요런 식으로 생겼겠다, 그쵸?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함수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를 찾아보면 될 텐데 여기가 지금 1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에서? 1에서? 1을 한번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입니다. 어? 1, 8을 지나? 그 다음에 2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2도? 2도 넣어보시면 16 빼기 8, 86에 48 플러스 48 빼기 14 빼기 8 하니까 2,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라는 거지? 이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요 4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이 여기 하나 있다. 그리고 2랑 다르죠? 2랑 다르죠? 2보다 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나오죠? 아, 그래서 진짜로 X가 2가 아닐 때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맞네. X가 2가 아닐 때 조사해보면. 실제로 0일 때도 마이너스 8이거든요. 0,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래서 0, 마이너스 8보다도 이게 더 위에 있어서 0이 한 요쯤에 있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X는 2에서도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지고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 물론 두 번째로도 풀 수 있지만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 좀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거를 활용하면은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 풀었는데 지금 30분 지나고 있는데 3번, 4번 마지막까지 화이팅! 자, 3번 문제 가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번 조건을 봅시다. 방정식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1이다. 자, 이거 복잡하게 생겼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f't 적분하면 뭐죠? 부정적분 중에 하나? 그냥 ft죠. 아, 그래서 요 가번 조건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쵸? 아, 그러면 좌변이 지금 fx 빼기 f3이구나. 요게 0이란 소리는 요거 살짝 넘겨보면 fx랑 f3이랑 같아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실근 바로 뭐 보여? 3이라는 실근 바로 보이죠? 아,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f3이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x좌표가 3 하나뿐이어야 돼. 다른 데서 또 만나면 안 돼. 아시겠죠? 어, 이게 일단 가번이야. 가번 이해하고 나서 이제 나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함수 fx는 0, m, n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근데 이게 다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x값이 3개나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아시나요? 자, 크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크게 4개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극값을 3개 갖는 개형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걸 나번에서 일단 알 수 있겠죠. 아, 요거 아니야. 지워, 지워. 요거야, 요거.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총 3가지가 있어. 뭐냐? 극소값이 같은 경우, 두 번째 요렇게 생긴 경우, 세 번째 요렇게 생긴 경우, 크게 요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요 3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랑 f3이 똑같아지는 x값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 그래프랑 y는 f3이랑 만나는 점이 딱 3 하나여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요렇게 생긴 x축이랑 평행한 또는 일치하는 직선이랑 요 흰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딱 한 개만 되는 때가 있나요? 없죠, 없죠. 딱 한 개만 되는 때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요건 어때요? 딱 한 개만,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게 정확히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는 다 안 만나거나 한 점보다 더 많이 만나요. 그쵸? 여기서도 어때요? 딱 여기밖에 없어. 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형이라면 여기가 바로 3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개형이라면 여기가 3이었던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나번 조건에서요. fx가 0, m, n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지금 극값을 갖는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는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근데 그게 0, m, n이라고 알려줬어요. 와, 여기가 3이면 0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아, 그래서 이 그림 아니구나. 요 그림이구나, 무조건.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지우고 확실한 그래프 요거 하나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겼어. 여기가 0일까? 여기가 0일까? 자, 지금 그래서 조건을 또 줍니다. 극대값은 0이다. 아, 여기가 y좌표가 0이다. 즉, 뭐예요?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와, 그쵸? 자, 그 다음에 fx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데 이것도 엄청난 조건이에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여기 딱 0,0이죠.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답원 조건이에요. 아, 여기가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만 우리 모르는 상황인데 0, m, n에서 극값을 갖는데 m, n은 뭐라 그랬어요? 0이 아닌 서로 다른 정수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라는 거예요. 0과 3 사이 정수 뭐밖에 없어요? 1 또는 2. 아, 여기가 1 또는 2였구나. 여기가 1 또는 2구나. 와, 우리 많이 찾았죠? y는 fx.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빼기 3도 인수로 가져야 돼.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경우.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f 프라임 x가 4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인 경우. 자, 이게 뭐냐? 여기가 2인 경우를 쓴 거예요. 그쵸? 이두 가지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적분하면 fx가 나올 거잖아요. 아, 우리 거의 다 했다.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해보자. 적분하려면 전개부터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고. 4x 세제곱 빼기 16x 제곱 플러스 12x. 여기까지 되니까 fx 드디어 구할 수 있다. 적분해보세요. x 4제곱 빼기 3분의 16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를 빼먹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0,0을 지난다라는 거. 아, 0,0이래. 오, 큰일 날 뻔했다. 답원 조건에서 원점을 지나지 말라 그랬는데. 자, 1,0을 지나는 상황이죠. 아, F1이 0인 상황이어서 F1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F1 구해보면 1 빼기 3분의 16 플러스 6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C 플러스 7에서 3분의 16 빼면 얼마예요? 3분의 5죠. 0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 아, C 찾았다. FX 정확히 찾았다.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지웠는데요. 요런 그래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아니죠. 어쨌든 요렇게 생긴 그래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가 3이었었어가지고. 0이,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지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생기려면은 0에서의 함수 값이 3에서의 함수 값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야 요렇게 3에서의 함수 값이 더 내려오죠. 괜찮아요? 자, 그럼 0에서 함수 값과 3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자, 0에서의 함수 값은 C고요. 우리 C 구해 놨긴 하지만 3에서의 함수 값도 대입해 보면 81 빼기 3, 16에다가 9를 곱해 보면 16에다 9를 곱해보면 144 플러스 96에 54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러면 C 빼기 9가 나옵니다. C 빼기 9. F0보다 F3이 더 작은 거 맞나요? 와, 맞네. 그럼 이거 가능하네. 가능하니까 일단 놔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가요. 이게 안 되는지 확인하고 답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이때는 4x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고, 요거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0x제곱 플러스 24x가 되니까,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x4제곱 빼기 3분의 20x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f2가 0인 거잖아요. 요 경우에서는. 그럼 또 c값이 나와. c값이 나와. 알겠어. 근데 이것도 이제 F0보다 F3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 구해보시고 요거 구해보시면 F0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모순이 생겨.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요첫 번째 경우가 맞는 경우였고요. 따라서 답 F-1 찾아보시면 F-1.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1 플러스 3분의 16 플러스 6, 그다음에 C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5. 요거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구해보시면 7에다가 3분의 1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32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4차 함수 가능한 개형, 그래프 개형들을 찾아보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점점점 경우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찾아내시면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져가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100쪽 뭔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긴 함수냐?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3.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죠.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 제가 여기 구멍 안 뚫어놓은 이유가 있죠. 3에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양수 a라 그랬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전체 범위에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어디예요? x는 2분의 a. 그래서 그려놔주고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해. 근데 안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 그쵸? 자, 그런데 실수 t에 대해서 요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t가 변할 때마다 구간이 변하니까 최대값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t가 0 이상에서 gt의 최소값이 0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gt가 이런, 아,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t가 0 이상인 부분, 여기부터 출발할 거잖아요.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최대값이 0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gt의 최소값이 0이 돼야 돼. 근데 gt가 0이 되는 값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gt의 최소값이 0이 돼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일단 최소한 gt, fx가 0이 되는 값이 있어야겠다. 0 이상인 부분에서. 그럼 이건 가능할까? 근데 이 경우도야 마찬가지로 t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닫힌 구간을 잡더라도 fx의 최대값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fx의 최대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일단 만나야 되는구나, 반드시. 그래서 이거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일단 찾으셔야 돼. 즉, a제곱이 12보다 커야 되니까 a가 2루트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최소값이 0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구간을 여러분 잘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 길이가 정확히 2가 되어야지만 t가 0부터 2까지는 한 여기까지만 올 거예요. 그쵸? 거기서 최대값은 t에서 가져요. ft가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근데 조금 옮기면 여전히 ft에서 최대값을 가지죠? 조금 조금씩 옮겨가. 그럼 딱 정확히 요때. 요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요 부분을 쳐다보는 거니까 최대값이 0이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분홍색으로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부터 딱 요점까지는 t값이 0부터 딱 2분의 a 빼기 1까지는 요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최대값이 ft를 따라가게 돼서 요 f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t값이 여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요 부분에서의 최대값은 t 플러스 2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만 쳐다본다 생각하면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와. 2 이후에는 계속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아, 그래서 딱 요점을 기점으로 이 다음부터는 최대값이 t 플러스 2에서 나온다. 아, 그래서 t가 2분의 a 빼기 1 이상일 때는 gt가 뭐랑 똑같냐면은 ft 플러스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t, ft 플러스 2를 지나는구나, gt가. 어, 근데 이건 뭐지? ft를 이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거든요. 마이너스 2만큼? 아, 그래서 요만큼이 정확히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되면 요 점이 딱 요 점으로 오죠. 아, 그래서 요 그림이 정확히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 아, 요렇게 따라가는구나, GT 그래프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 0 이상인 부분에서 진짜로 최소값이 0인 거 맞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길이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값이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경우가 나와버린다라는 거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T를 정확히 찾아야 해서 이제 한 T값이 엄청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요 범위에서는 FT의, FX의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나요? T 플러스 2에서 나오죠. 오른쪽 끝에서 나오죠. 아, 오른쪽 끝에서 나와. 언제까지 오른쪽 끝에서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t 플러스 2가 0일 때까지, 즉 t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t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서 나와.

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이쪽 그리고 싶으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 fx의 최대값이 3이니까 3이니까 요 그림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된 요런 그래프가 등장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오른쪽 끝에서 나오니까 ft 플러스 2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t, ft 플러스 2를 지날 거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정확히 2만큼 평행이동 된 형태를 그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커질 때는 이제 최대값이 이 3이 됩니다. 3으로 일정하게 돼. 왜냐면 계속 3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값들은 다 3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제 0까지 딱 갔을 때 보니까 0까지 딱 가면 구간이 0부터 2까지거든요. 근데 0부터 2까지면은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2분의 a 빼기 1에서 이 함수 값이 0이다라는 조건을 활용해 보면 f 2분의 a 빼기 1이 0이다. 자, 요거 활용해 보면 a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4가 나와요. 아,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0,2인데 여기 이 분홍색의 2에서의 함수값은 사실은 흰색의 4에서의 함수값이거든요. 근데 4,3을 지난다라는 거 대입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여기가 2,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아, 0부터 2까지에서 최대값도 여전히 3이구나.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계속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GT의 그래프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3으로 일정하다. 제가 지금 요 분홍색 그린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걸 T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GT랑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걸 T축으로 본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 부분은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될 거고요. f를 따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우리 적분하지 않아도 직사각형 넓이 2 곱하기 3, 6일 거고요. 다음에 요 부분은 직각삼각형이다. 그쵸? 근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5. 왜냐면 마이너스 3을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아, 그러면 요 길이는 3. 요 길이도 3. 그쵸? 아,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아, 요거 계산하면 답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fx 적분하면 0 이상인 함수식 저걸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적분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2분의 12 플러스 9니까 21.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적분해 보시면 3분의 1 빼기 2 플러스 3에다가 2분의 21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6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3. 이렇게 되니까 6분의 7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GT의 의미가 뭔지 닫힌 구간 좀 어려우면 T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숫자 넣어보면서 t가 몇일 때 gt가 어떻게 되지? 한번 찾아보시고, gt가 최소값이 0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 이 gt 그래프를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요 길이가 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요렇게 내신 만점 수능특강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랑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혹시나 마지막으로 보더라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개념들, 그리고 문제를 제가 접근했던 방법들 잘 떠올리시면서 혼자서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언젠가 만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교 장희수입니다. 자,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7강에서 1단원에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 2차원 운동의 에너지 보존과 주례시험 관련된 내용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진도가 달라서 시험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1단원까지 1학기 중간고사나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보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좌가 15강까지 있는데 무려 1단원을 7개를 거의 절반을 배정할 정도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처음 시작하는 물리학2니까 여러분이 시작부터 시험을 잘 보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확인시켜 드리려고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여러분 정리를 해야 할 것은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1은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해석하는 과목이라고 했고요. 물리학2 같은 경우에는 평면.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X방향과 Y방향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에 여기가 우리 이렇게 포물선은 포물선 운동인데 이 X축을 수평면이라 합시다. 그냥 땅이야, 땅. 이렇게. 땅이고,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V0의 속력으로, 속도로, 그 다음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던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포물선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포물선 운동할 때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렸니,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우리 이제 포물선 운동, 중력장 내에서 운동을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요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니까 일단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뭐 중간중간마다 속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평면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냥 쉽게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가 0이라 한다면 이곳에서도 MGH만큼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질 테니까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때 작용하는 힘을 중력만 있다고 하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평면에서 으이처 하고 V0로 연직 방향으로 똑바로 던져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질 것이고요. 꼭대기에서 멈춘 다음에 반대로 다시 빨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연직 방향으로 던질 때는 아주 조심할 것이 처음에는 V0 속력으로 던졌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속력이 얼마?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속력이 0이라는 건 운동에너지가 없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꼭대기에서는 운동에너지가 0이 될 것이고 이 운동에너지를 대응하는 것이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대응하는 것이 이곳에서의 뭐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바로 던져 올렸을 때는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 포물선 운동 보세요 여러분.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V0로 던졌어 각은

세타야? 그러면 그때 부위 재료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벡터 분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부위 재료 X, 부위 재료 Y라고 썼지만 실제로 XY의 평면은 우리가 학교 옥상에서 운동장을 내려보면서 XY로 썼던 그 평면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는 수평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X 방향은 수평 방향이야 라고 말할 거고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 좀 이해가 쉽고요. 좀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또 여기는 Y 방향은 Y 방향에 하지 말고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폼울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히 V자로 던졌어? 각이 세타야? 아, 수평 방향 처음 속력이 V자로 X라고 한다면 이건 V제로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V제로 코사인 세타는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등속도로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연직 방향 봅시다. 연직 방향은 V제로 Y라고 썼어요. 지금은 이제 Y축이니까. 하지만 연직 방향의 처음 속력 성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V0의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어서 처음에는 이만큼의 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맞죠? 느려지다가 여기에 있는 꼭대기에서는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 0이 되겠죠. 조심할 건이 경우에는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꼭대기에서는 그냥 속력이 0이야.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그런데 여기는요, 연직 방향으로는 0이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여기에 있는 속력, 바로 V0 코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있어. 꼭대기에서도. 그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가장 키포인트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만들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꾸만 이거랑 상황을 혼동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조금 오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 선생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조심해서 잘 정리를 해 두도록 하고요. 다시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때는 이제 X 방향, 그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와 연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곳에서 던졌고 이리로 떨어진다면 여기도 V0의 속력을 가질 테니까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기와의 저항 없어? 마찰 없어? 그러면 중력만 작용하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 그런데 수평면을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평 방향은 속력이 일정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줄어든 만큼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 높아졌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더 추가되는 만큼 속력이 느려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위치 에너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수평 방향의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 남고 연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수평 방향은 속력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 뭐가? 수평 방향은. 하지만 연직 방향은 점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 줄어든 만큼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 따라서 여기에서는 꼭대기이라면 꼭대기에서 높이를 만약에 H라고 합시다. 저 H를 만드는 위치 에너지인 MGH라고
H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요 성분입니다. 연집 방향의 성분입니다. 2분의 1 M V0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M하고 M이 지워지는군요. M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H만 이렇게 놓게 되면 G가 아래로 내려가서 EG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V0 제곱 그리고 안에 있는 사인도 제곱해주면 이거 여러분 뭐죠? 바로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비스듬히 유려던지 물체 운동의 최고 높이를 구하는 공식에 나오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쪽에 있는 최고, 꼭대기까지의 최고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일명 위치 에너지는 바로 처음 속력의 연직 방향 성분이 만드는 운동 에너지가 이쪽에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석이 되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다른 문제들은 포물선 운동과 함께 중력장애 운동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결합한 문제들이 좀 출제되니까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이 물투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영어 기호가 많아. 너무 수식이 복잡해. 막 V0 제곱에 사인 제곱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죠? 근데 물원에서는 저런 게 없었잖아. 근데 물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서슴없이 쓸수 있게끔 여러분이 잘 반복해 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꼭좀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운동의 형태를 한번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그래프로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Y축은 에너지 축이고요. X축은 시간 축입니다. 시간 축이라는 건 여기 있는 TH가 이제 꼭대기에 간 시간이니까, 여기가 지금 꼭대기이구나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꼭대기 시간의 두 배니까 다시 땅으로 떨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쭉 일정하고 처음에 던졌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있죠. 운동 에너지니까 처음 속력 V0를 써야 합니다. V0 코사인 세타와 V0 사인 세타는 각각의 수평 방향 속력 성분, 그 다음 연직 방향 속력 성분이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던진 속력은 V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보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다가, 하지만 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것이 꼭대기에서의 그 수평 방향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꼭대기에서도.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높이가 낮아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할 것이고요. 땅에 떨어지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탁 완성시키는 그런 그림이죠. 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처음에 던질 때는 그곳이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0이었다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요. 커지지만 꼭대기라고 해서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로 다 가는 게 아니지. 왜? 여기 있는 요 운동 에너지만큼이 살짝 빠져줘야죠. 그죠? 그래서 꼭대기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댓값이긴 최댓값이어도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작다. 요런 느낌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 작아지다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0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갭이 있다는 거, 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그 운동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했냐에 따라서 이 그림은 뭐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바로 단진자 운동이에요.

반진자 운동은 물투에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물투에만 나오는 이런 요소들은 기본적인 기초부터 좀 심화된 부분까지 골고루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 부분 함께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진자 운동은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렇게 바이킹처럼 시계 추처럼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이 물체가 반진자라고 하는 것은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놓은 것을 우리가 반진자라고 하고 그 반진자가 하는 운동을 반진자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운동 왜 합니까? 운동을 왜 하죠? 그치? 운동을 한 이유는 알짜임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운동을 일으키는 건 알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때 알짜 힘은, 단진자 운동에서의 알짜 힘은 바로 보관력이라는 힘이에요. 선생님이 빨간색을 써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건력이라는 용어와 보건력에 대한 진짜 순수한 공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빠져 있고 내년에 대학 가서 공부를 하되 이렇게 단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운동에서의 필요한 힘들은 무엇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이제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교과서를 공부하시든 이 부분은 이제 만날 것이고 그걸 잘 해석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물체를 이렇게 줄에다가 매달아서 단진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세타의 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잡고 있다가 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있는 물체를 탁 놓게 되면 더 이상 저로부터는 힘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일단, 질량이 있으니 먼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 줄이 이 물체를 잡고 있으니까 줄이 이 물체를 당기고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성된 뭔가의 힘이 바로 이 물체를 이곳으로 진자 운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힘으로 접근하니까 어렵지 않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중력. 이렇게 mg라고 써 있고. 그 다음 요거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중력 mg를 실이 잡아당기는 힘과 크기는 그 반대 방향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벡터를 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어서 이렇게 벡터로 분해하고 요렇게 벡터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mg에 요거는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성분은 바로 mg에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것만 살짝 색깔을 입혀가지고 요렇게 쓰고, 자, 요게 바로 이제 mg에 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과 mg 코사인 세타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실제로 남는 힘이 바로 요것만 남게 됩니다. 요것만. 그렇게 남는 힘이 요것만이라는 느낌은 뭐죠? 바로 알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요게. 아, 결국에는 이 추를 잡아당기는 단진자 운동하는 알짜 힘은 F라고 쓴다면 mg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가져온 진자를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당겼습니다. 놔요. 놓게 되면 띡띡띡띡 계속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죠, 그죠? 이렇게 왕복 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물체를 여기에 딱 가만히 두면 이렇게 멈춰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조금만 움직여도 아니야, 난 아까 그 자리로 갈 거야 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복원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원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물체를 어디에 놓든지 간에 이 물체는 원래 진동의 중심을 향하고 싶어 해서 여기서 놓으면 글로 갑니다. 갔는데 여기를

지나쳐 갔어요. 어? 나 다시 일로 가야 되는데, 어? 지나쳐 갔네? 그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힘은 진동의 중심 쪽을 이렇게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타가 조금 많이 커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직선처럼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단진자 할때이 단자는 심플하단 얘기예요. 심플하단 얘기 뭐냐면, 이 진자의 운동이 저렇게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물체를 살짝 들어. 살짝 들면, 요만큼, 세타만큼 이렇게 들면, 얘가 진자 운동을 하더라도 이 아래에서는 거의 모에 가까운, 그렇죠? 직선에 가까운 진자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걸 심플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진자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님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그렸어요? 그건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라고 세타를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마치 우리가 연직 위로 던지 물체 운동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그 경로를 그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면 올라간 경로와 내려온 경로가 겹치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나쁘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념을 잡기 좋은 그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단진자 운동의 경우에는 각도가 약 9도 미만. 9도 미만이면 굉장히 작은 각이죠. 그런 각도로 움직이는,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 운동을 우리가 단진자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 이따가 이제 세타를 아주 작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아, 저 단진자 운동의 단, 직선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굉장히 각이 작아야겠지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 두시면 되죠.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면, 바로 단진자 운동을 하게 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크기는 mg의 사인 세타이죠. 그런데 방향은 항상 진동의 중심이에요.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을 향하고요.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을 향해서 항상 진동의 중심을 향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물리학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아, 진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구나.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구나, 일명 복원력,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되면 좋고, 만약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뗐다라고 한다면 그냥 힘의 크기만 따지는 거죠. 뭐 힘의 크기도 mg 사인 세트로 충분히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 먼저 하나 확인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타가 뭐 하다고요? 매우 작다고요. 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인 세타를 여러분 보시면, 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타가 각이 크면 여기 있는 밑변과 여기 있는 빗변이 길이가 차이가 나죠. 당연히 빗변이 길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세타를 하염없이 한번 줄여봅시다. 자, 세타를 매우 작게, 너무 매우 작게 그리면 그림으로 표현이 안될 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요만하게 이렇게 매우 작게, 아, 이것도 좀 크긴 큰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세타를 굉장히 작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거는 밑변이 빗변보다 짧은 것이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래처럼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빗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거의 어떨까요? 그죠? 거의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타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있는 호로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지만,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은 요 X라고 하는 이 직선과 이 호가 거의 같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사인 세타는 L분의 X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마이너스 mg L분의 그 다음에 X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 있는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얘는 분수다. 그러면 약간

보기가 나쁘다라고 생각된다면 마이너스 L분의 MGX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세타를 매우 작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구해낼 수 있고 우리는 이걸 복원역식 또는 단진자 운동의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떼버리게 되면 알짜 힘의 크기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식으로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복원력의 방향을 우리가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써둘 테니까 그 부분만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로 단진자 운동에 필요한 알짜 힘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사실 수학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 과정이 나오는 것뿐이죠.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이런 것들 뭐 세타를 매우 작게 하면 그런 방법들은 뭐 수학에서 특별히 막 어렵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여러분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분수 계산 또는 루트가 들어있는 계산 이런 계산 과정일 뿐이지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수학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자꾸 잡아나가면 거기에 살을 붙인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먼저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는 단진자 운동에서의 주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기 하면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그림의 경우에 자, 추가 있어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잡고 있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갔다가 저 반대쪽 끝에 갔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와야 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주기는 T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학에 가면 여기 있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있는 이식과 복원력이라는 우리 안 배운 식을 결합해서 주기 t를 얻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바로 결론을 적어놓고 그 결론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주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알짜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요게 더 많이 시험에 등장할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입니다. t는 주기고요. 2파이는 어차피 뭐 2파이고 루트가 있고 g는 중력 가속도. l은 실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실의 길이 중력 가속도 이렇게 루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주기와 연관되어 있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자꾸 외워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량들에 대한 개념을 잘좀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의 길이 봅시다. 물론 루트가 있긴 하지만 실의 길이는 여기 있는 t하고 루트에 비례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실이 길면 길수록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의 길이가 짧아지면 주기가 짧아져서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놨어요. 왕복 운동하죠, 그죠? 딱. 요런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부터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 시간이 바로 주기예요. 딱. 그런데 갑자기 줄이 짧아지면 딱.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루트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야. 아, 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한번 왔다 가는 시간도 짧아지는구나라는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G는 중력 가속도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공간에서 중력을 느끼고는 있지만 중력 가속도를 바꾸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윙 하고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운동하면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는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았죠. 관성력을 받는다는 건 바로 가속도를 받는 뜻이에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 천장에 진자를 하고 있었다면 원래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걸 여기에 쓰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운동하면 그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똑같이 더해집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써서 주기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 요거 정말 시험에 조금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배점 높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성력을 여기에 있는 단진자의 주기랑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응용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 또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속도가 A면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요식은 원래 식으로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주기에는요, 질량 M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좀더 무겁다면 이쪽에 있는 mg 사인 세타가 값이 커지는 거잖아. m이 커지니까. 그런데 식을 보세요. 질량 m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다고요. 따라서 질량은 단진자 운동의 주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요. 폭 봅시다. 폭. 세타. 세타가 크거나 작거나 하면 뭔가 한번 왔다 갈때 시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주기식 어디를 봐도 세타랑 연관된 문자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M이나 세타에는 관계가 없다. 요 부분도 꼭 정리해 두시고 요건 그냥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또 오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오답을 쓸까 걱정되는 마음에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진자 운동의 알짜임과 주기와 연관된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 자, 이제 그다음 나온 내용은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여기 있는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실에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으면 중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한 알짜임으로 이렇게 단진자 운동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이 단진자 운동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쉽게 그냥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차이인데 항상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이 0이고요. 그 위로부터 뭐 H만큼, MGH만큼의 어떤 위치 에너지 가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은 제일 낮은 곳, 어디? 여기에요. 진동의 중심,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쪽 끝, 하나, 둘, 셋인데, 여기랑 여기는 양 끝이고, 여기는 진동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자, 운동 에너지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바이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양 끝에선 운동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다가 느려진 다음에 멈추고 다시 내려오면서 빨라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양 끝에서는 속력이 0입니다. 속력이 0이란 얘기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0, 0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일단 먼저 표시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진동의 중심은 그지? 내려오면서 점점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이 가장 속력이 빠른 곳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되는 곳이 됩니다. 바이킹 생각하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면 맨 밑에 있는 최하점, 여기를 우리가 기준 잡아서 0이라고 놓으면 반대쪽 양 끝에 있는 이곳은 바로 최대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 될거 아닙니까?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요렇게 더한 값은 요렇게 더한 값과 같고 또 요렇게 더한 값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구나. 뭐요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h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최하점과 최고점의 요 차이가 바로 h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의 길이가 l이에요. 각은 세타입니다. 그러면 실의 길이가 l이니까 진동의 중심에 있을 때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맨 밑에 여기까지가 L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요 H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뚝 잘라내면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L의 세타가 있으니, 요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 H가 L에서 L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는구나. L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L로 묶어버리면 H는 1-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요. 2분의 1 mv 제곱이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여기죠. 그 얘기는 아, 요 부위는 바로 최대 속력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최대 속력이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 mgh가 되겠죠. 오, 이때 m하고 m이 지워져요. 그리고 v는 루트 쓸수 있고요. egh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요 h 값을 그대로 줬다면 여기다 h를 넣어서 최대 속력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그렇게 주지 않고 H 자리에 요걸 집어넣게 만듭니다. 어떻게? 루트 EG L 쓰고요. 그 다음에 1- 코사인 세타. 요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최대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벌써 딱 식만 봐도 숨이 헉 막히죠? 선생님이 단계별로 풀어드린 이유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게 머릿속에 탁 박혀서 달달달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는 이유, 바로 요거 떼내야 요 H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공식을 외울 때 자꾸 공식만 외우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공식을 외울 때 외우더라도 각각의 문자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V는 루트 EGH라고 했을 때이 V가 무슨 V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속력이 아닌 거야. 최하점에서의 가장 빠른 최대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는 최하점과 최고점의 높이 차. 그리고 그 높이 차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L과 세타의 관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식들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를 낸다면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요소고, 또 이런 부분들은 물원에서 배우지 않은 물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 아마 처음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거 알아두면, 이렇게 단진자를 이용해서 어떤 힘과 주기와 역학적 에너지까지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미리 파악해 놓고 가면 내년에 대학 가서도 대학 물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이죠.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좀 치러둘 수 있으면 내년에도 자신감 있게 대학 물리학을 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준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마쳤으니까 요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Y축이 에너지 축이고요. X축은 시간 축입니다. 여러분, 시간 축인데 여기가 0이고 아마 대문자 T가 주기 같아요, 주기. 근데 이곳은 4분의 주기예요. 여기는 2분의 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진자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들었다가 놨어요. 놓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 할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기가 0일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와야 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곳으로 오려면 먼저 반대편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주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편 끝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그쵸? 요게 바로 2분의 주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2분의 t라고 하는 것은 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갔구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반대편 끝까지 갔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면 되고, 가운데 있는 4분의 t는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때그 진동 중심.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t라면 여기는 4분의 t가 될 테니까, 아, 요거 최하점이구나. 여기 양 끝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끝이란 얘기는 일단 운동 에너지가 얼마? 0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양 끝에서 0이야. 맞죠? 그리고 진동 중심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야. 여기 있는 노란색 점선이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양 끝이 제일 높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점으로 가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는 중력에 의한 마찰력, 공기와의 마찰 저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모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면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로, 나중에 진동의 중심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 또 반대편에서는 위치 에너지로, 그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관계도 볼수 있죠. 당연히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요. 여기도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계속 에너지대의 전환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 줄의 실험입니다. 줄의 실험은 의외로 간단한데 여기 나오는 용어가 많이 좀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혼동하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열의 일당량입니다. 열의 일당량. 그중에 열, 그다음에 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열도 알고 일도 알죠. 근데 제일 어려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당량이라는 뜻이에요. 당량, 당량.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 할때 우리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등가 원리? 이 사람이 지금 힘을 느끼고 있는 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몰라.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같게 놓는 같은 가치를 갖는 경우 해서 등가 원리라고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당량이란 말이 요 등가라는 말과 영어 표현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기서는 등가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당량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열과 일은 한 통속이다. 거의 하나다. 대신 살짝 다른 요소가 있는데 아, 열과 일이 등가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요 당량이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열과 일이 등가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우리가 에너지 단위를 쓰고 있는 줄이 한 실험이고 그 실험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추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가 있네요. 추가 있으니 추에 중력 있겠죠. 무게가. 잡고 있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원래라면 물체를 놓게 되면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이 물체는 점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물체들은 이렇게 줄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로.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실로 연결된 곳의 끝에는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는 열량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추가 내려가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얘를 막 회전시키면서 여기 있는 이 날개가 여기 있는 물을 막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추가 내려올 때 등속으로 내려와요. 운동에서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전체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건 0이지만 변화량이 0이지만 요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도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이 열량계 안에 있는 물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 우리 그걸 이렇게 W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그 감소한 양만큼 여기 안에서 막 물을 휘저으니까 이 물의 온도를 올리겠네? 왜? 열을 가했으니까. 우리 그 열을 Q라고 쓰면 그 둘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등가다. 당량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비례 표시를 는으로 바꿔주면 비례 상수가 필요하고요.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렇게 J라고 씁니다. 이거 줄은 똑바로 세워 쓰는 단위 줄이고요. 이렇게 눕혀 쓰는 건 바로 열의 일당량이라는 물리량이에요. 이렇게 비례 상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과 열은 등가고 그것을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J라고 하는 열의 일당량을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관련된 내용으로 실험 문제가 나오던 어떤 문제가 나오던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요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으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면 거기 위에 있는 코드 입력하시면 선생님의 해설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한번 시간 갖고 풀어본 다음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능특강 78쪽에 있는 3점 테스트 9번 문제입니다. 처음에 던질 때 운동 에너지가 320였어요. 그런데 꼭대기 Q를 지나 R 위치에 갔더니 20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세타 1이 있고요. 여기에 세타 2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한 것이 90도라는 그 각도의 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X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어때요? 같겠죠. 그 X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같은 걸 이용하면 연직 방향의 속도의 비를, 속력의 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그 부분만 구해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접근해서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포멀선 운동을 수평면에서 H만큼 높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미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포물선 운동 중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간에 따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는 0이 아니에요. 왜? 꼭대기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지. 하지만 제일 작은 이곳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꼭대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꼭대기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가 바로 20로다 라는 걸 가지고 다른 220, 520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단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0에서 0 된 다음에 다시 0이 될 때까지 무슨 말이지? 여기에서 반대편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순간 요게 바로 주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어서 이것도 조금 생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줄의 실험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단위가 전부 다 이렇게 같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들 잘 보시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우리 열 에너지로 쓰인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희 이 교재의 강의가 50강이잖아요. 50분씩 50강인데요. 사실 미적분 1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선 4학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6주를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4를 곱하면 64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 1을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중간고사 기간 한번 있고, 기말고사 있고, 그러면 더 빠지겠죠. 거의 이 50강이라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미적분 1의 그 정도의 수업량이라는 거예요. 한 학기 수업량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뭔가를 따라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의미가 조금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적은 양이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는 게 좋다. 뭐 하루에 한두 강,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뭐한 10강 정도를 목표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조금 더할수 있잖아요. 주중에는 한 강씩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5주 정도 안에 이 미적분 1이라는 걸다 끝내버릴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뭐 선행 학습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요. 또 학교 공부를 하면서 좀잘 이해가 안 됐고 정리가 잘안된 경우, 그런 경우 개념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럴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강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기보다는 차근차근 스텝스텝 밟아나가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주신다면 보다 강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유형, 여덟 번째 유형을 다루고 있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딱 얘기할 때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하지만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잖아요. 뭐 어떤 식을 뭐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나누고 분자 나누고 그리고 극한을 취해 가지고 값들을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분모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경우에는 차수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최고창 차수가 같아 버리면 최고창 계수분의 최고창 계수가 극한값으로 그냥 나와 버리는 거다.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를 갖다가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극한값은 0이 된다. 딱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28번째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를 의미하는 건데, X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있다면 무조건 얘는 이런 식을 취하세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가져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자세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런 직선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 값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t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t축이. 아,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놓으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x 대신에 뭘쓸 수가 있어요? x 대신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t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리미트 바꿔보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과 같다.

같은 것이다.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가 될 거고, 여기는 그대로 1이고요. 위에 것도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돼버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극한값 문제로, 그러니까 28번 이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빨라져야 돼요.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다면 바꿔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를 매번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몇번 써봤다면 이제 머릿속으로 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T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거고 X 대신 마이너스 T를 넣어줘서 정리. 이렇게 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눠서 정리해 줄 수도 있지만 차수 비교하라고 그랬죠? 몇 차? 3차. 여기 몇 차? 3차. 그러면 최고 차항 계수분의 최고 차항 계수만 읽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2라는 최종적인 극한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있으면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유형으로 가는데요. 이 아홉 번째 유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한번 확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의 제곱 무한대. 무한대에다 4를 곱해도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에다 루트 씌워도 무한대.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런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니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차수 비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근호를 포함한 식 유리화해.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1분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버릴 거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를 곱해주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가도 분자에다가도 얘를 곱해준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곱해줬을 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가 나와버리는 거고, 뒤에 거 제곱, 그걸 빼주겠다? 그럼 넌 없어지고 여기 얼마 남는 거야? 4x가 남는 거다.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무한대로 갈 거고 얘 무한대. 무한대에다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아닙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아니야? 그러면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의 최고 차항 2차가 아니죠. 2차에다 루트 씌워버리면 그냥 1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1차야. 그러니까 얘는 한번 보여드립니다.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x로 나눠버릴 거야. x로 나누니까 여기 4 남고. 자, 얘를 x로 나눌 겁니다. 그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x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 플러스 x분의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x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그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남는 거는 루트 1, 여기 더하기 1, 분의 4. 요거만 딱 남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루트 1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분의 4.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라는 설명을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너 1차. 얘도 1차로 본다, 이거지. 1차는 아니야. 근데 1차로 볼 수는 있잖아. 어차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루트 안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에 제곱한 걸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 x로 나누면 4 남고, x로 나누면 플러스 1 남고, 루트 안에 거는 x제곱으로 나누니까 조심하세요. 루트 1이다. 루트 1이다. 여기까지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루트 1 더하기 1 분의 4.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분모의 최고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단계를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아 2분의 4니까 2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그걸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건 내가 생략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99단이라는 것도 매번 뭐 예를 들어서 69, 54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69를 푸는데 54가 나오지 않고 아 69, 54 그럼 6을 9번 더하는 거네. 6에다 6 더하면 12고 또 하나 6을 더하면 18이고 또 6을 더하면 24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69는 69, 54잖아 딱.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처음 뭐 99단을 배운 친구한테 6954 그러면 69 바로 54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61은 6, 62, 12, 63, 18, 64, 24, 65,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6954가 되듯이. 근데 그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6954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적분 원의 99단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줄여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0번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한대, A가 얼만지는 몰라. 하지만 어쨌든 양의 무한대가 음의 무한대가 되든지 간에 이 무한대의 제곱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이야. 그렇다. 뭐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한대와 무한대를 갖다가 비교한다? 뭐 비교할 수도 있지. 뭐 큰 개념으로 간다면 뭐 무한대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수의 개수가 무한대에서 가장 작은 애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정수의 개수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부터는 이 자연수 개수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져 버리거든. 예, 여기가 어쨌든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겠다?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루트 3x제곱 플러스 ax. 루트 3x제곱. 똑같이 이거를 예,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줘서.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요게 나올 거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요게 나오겠죠? 그런데 너랑 너가 없어지거든. 그럼 남는 게 AX야.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X로 나누면 보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X 앞에 개수로 읽어주면 된다 이거지. 요게 루트 안에 있는 건 X제곱 앞에 개수를요. X 루트가 있으니까 X 제곱 앞에 개수를 읽어주고 그리고 너를 읽어주면 된다. 그럼 루트 3 루트 3 분의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3 분의 A. 이게 극한값인데 그 극한값이 얼마로 나오고 있어? 루트 3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 여기에서 A값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너 여기다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는 2에다가 2 루트 3에다 루트 3 곱했으니까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거 딱 곱하는 거 아시겠죠? 또 여기에다가 아 A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 루트 3 설마 이런 거 쓰지는 않으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 얘가 이거고 따라서 A는 루트 3에다 이거고 그래서 A가 이거야 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해 주셔야죠. 자꾸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아직 고3이 아니잖아. 그러면 2학년 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줘야지 이 불필요한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없애버릴 수가 있대도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점수가 수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자꾸 연습을 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암산하다가 실수할까봐 두려워요.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 연습할 때 실수하면 어때? 본선에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습이 없던 사람이 본선 가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연습해봐. 연습할 때는

얼마든지 실패를 거듭해도 된다. 네, 본선에서 잘하면 된다. 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네. 이것도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여기에 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t 넣어줄 거니까 루트, 여기가 루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9t. x 대신 마이너스 t 넣어줄 거니까.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t 넣어줄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였던 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요렇게 숨겨놓는 거지. 한 단계. 원래대로 오면, 이 유형이 앞에 30번이나 29번의 유형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라는 거죠. 설마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한대 제곱 무한대. 여기다 9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 뺐으니까 0.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이거 자체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얘를 보면 얘가 그 0과 9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봐. 그럼 이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거기다 루트 씌워도 뭐야? 무한대잖아.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거지. 이상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기본 단계의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에 유리화,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시켜버린다면, 루트, 여기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t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줄 거야.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이게 나올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t제곱이고, 너에서 너를 빼버리면 t제곱 없어져, 마이너스 9t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럼 계수만 읽어주면 되니까, t제곱의 루트, 여기. 그 다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걸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9다. 라는 이 극한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계속 이 유형 공부라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풀수 있을까? 정답에 빨리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형을 공부하다가 뭔가 다른 게 나왔어? 그럼 메모를 잘 해두시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뭔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게 문제 해결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연습했던 게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려면 자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32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2x에서 x 뺐으니까 x 남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다. 1차. 너도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 1차로 보고 1차로 볼 거고. 그래서 계수 읽어주면 되니까 여기 1이고요. 루트 1이고요. 여기 플러스 루트 1.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니까 얼마가 된다? 2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분자를 유리화하기도 했지만 분모를 유리화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 가져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런 형태.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시켜주겠다.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얘를 곱해줄 거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너 없어지고 ax 마이너스 마이너스 ax니까 2ax가 돼.

버릴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2a 여기 루트 1 루트 1 계산해 주면 되니까 2a분의 2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3분의 1이라고 극한값 줬으니까 a값 끝났죠? a값 얼마? 3이다 라는 정답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33번이었죠. 자, 이제 유형 9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분자에 있는 형태, 그다음 분모에 있는 형태인데, 요번엔 분모 분자에 다 있어. 그래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으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라며요. 그래서 너부터 유리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루트 2x제곱 마이너스 3x를 해줄 거고. 그럼 분모에는 뭐가 남는다 그랬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2x제곱 2x제곱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3x는 6x가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유리화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걸 곱해주겠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를 똑같이 곱해주겠다.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라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니까 여기 4x가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해 버릴 수가 있죠. 이거 계산해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분모의 최고창이라고 해가지고 x제곱으로 나눠버린다면 x 하나 나누고 여기도 x 하나 나누면 x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그게 어차피 똑같은 식이 돼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수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주면 되는 거다. 예. 납득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 6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루트 1, 여기 루트 1 플러스 2니까 곱하기 2 분의 여기도 루트 2,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루트 2, 그 다음에 x로 나눠주면 여기다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정리해주면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없어지고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2 루트 2다라는 최종적인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 아니면 6분의 4부터 읽어줘. 그냥 x 약분해 버리고 그럼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2 여기에서 2루트 2 이렇게 돼서 2루트 2 계산돼서 약분해 버리면 3분의 2루트 2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유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홉 번째 유형까지 끝났고 열 번째 유형을 다뤄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한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극한 값을 구하는 거야.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에 부등식 나와. 부등식. 극한값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부등식이 걸려 있어? 이러면 아, 이거 극한값의 대소관계.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묻는 내용이다. 뭐 샌드위치 뭐 이런 의미라고도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는 방식 먼저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fx라는 건 있어. 근데 거기다 뭘 곱했어? x를 곱했어. 근데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양수의 개념으로 봐야 될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x를 그냥 다 곱해버리라고. 그럼 x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 x 곱할 거니까 2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x에 fx가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여기다가 x 곱해준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지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2차분의 2차, 2차분의 2차라고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니까 얘가 어디로 가? 2라는 극한값 가지고 돼 있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2차 2차니까 그러면 너 역시도 어디로 가는 거야? 얘도 극한값 2. 아니 어떤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2로 가? 얘도 2로 가? 그 사이에 있는 너도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2로 가게 돼 있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거고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식을 쓰는 거잖아 사실. 우리는 얘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냥 x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제곱 여기 x가 되는 거고 이쪽에 극한값이 얼마 나온 거야? 2 나왔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한쪽만 해봐도 되는 거지. 부등호 방향 나중에 뭘 곱했는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도 한쪽만 해보면 끝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게 어차피 너가 가는 극한값, 너가 가는 극한값이 같아야지 너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예를 들어서 2로 가고 있고 너가 3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2와 3 사이에 어떤 값으로 간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요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걸로 이 문제가 등장하게 돼 있다. 네. 아니면 극한값이 뭐와 뭐 사이로 가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조건에서 뭐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만 보아도 이건 단, 이거 하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네. 바로 나와버릴 수도 있다. 한쪽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설지를 보면 이거를 이 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막 구구절절 길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몇번 정도는 원리 원칙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약식으로 푸는 거 이런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가는 거네요. 그죠? f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거예요. 근데 f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너는 x가 3으로 가면 너는 어디로 가는 거지? 9로 가는 거잖아. x가 3으로 가봐. 그63 18에서 9를 빼니까 얘도 어디로 가? 9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어디로 가게 돼 있어? 그냥 9로 가게 돼 있잖아. 이건 뭐 식이고 뭐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뭐 3일 때 얘가 9야. 예.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3에서 딱 접하네. 이렇게. 요런 거네. 요렇게. 그러면 이걸 잘 보시라는 거지. 어떤 fx가 있는데 너하고 너 사이에 있는 건데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딱 3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 당연히 이 값이 극한값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건 어떻게 아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 많이 해봅니다. 이거가 있는데 이거에서 이거를 빼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뺀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너에서 널뺀 함수를 gx라고 표현을 한다면 gx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예. 네. 그럼 마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3일 때 아래로 볼 록인 이런 2차 함수의 형태가 된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자, 이거에서 이거 뺀값, 뺀값, 뺀값, 뺀값. 점점점점 작아져. 점점점점 어때? 작아져. 그래서 3에서 얼마가 나왔어? 0이 나오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점 커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요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런 장면은 나중에 이제 미분이라든지 적분 파트에서 특히 적분 파트에서 마치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보고 기하를 보는 거야. 아,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야. x축 2차 함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 게 이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 f가 여기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함수, 그 함수가 이런 함수다. 이런 함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극한값의 대수

관계를 이용해서 fx가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하지만 3으로 가까이 갈때 9라는 극한값은 가지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봐봅시다. 지금 이거의 극한값을 묻고 있어.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fx. 근데 이 fx가 얘야. 그래, 이런 것도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x가 1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x-1은 양수야. 맞죠? 아니,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x에다가 1 넣어주면 0이 돼버리는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양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이면 이 fx가 이거야? 양수로 나눠. 양수로 나누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x-1분의 fx. 예, 여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x-1이라는 거는 음수야. 그러면 x-1로 다 얘를 갖다가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죠? x-1로 fx, 얘를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니,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야? 양수 곱하거나 양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2x-2.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각각 보면 얘 2로 묶어버리면 x-1. x가 1로 가까이 가면 약분되고 2라는 극한값. 너도 x-1, x 플러스 1 이렇게 놔주고 약분 x가 1로 가면 얘의 극한값 얼마? 2. 따라서 너의 극한값도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고 2.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너의 극한값은 뭐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1로 가까이 갈 때의 우극한값 얼마? 2.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값 얼마? 2. 따라서 당연히 지금 두개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등호의 방향까지 제가 정확하게 한 거야.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적을 이유가 있을까? 있을까? 부등호 방향이 설사 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바뀌더라도 무슨 상관일까? 그냥 x-1로 나눴다, x-1로 나눴다, x-1로 나눴다. 그리고 극한값 구하면 2, 극한값 구하면 2.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서술형으로. 그런데 만약에 x-1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x-1이 양수가 아니면 어쩔 건데? 그냥 감점 요소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게. 그냥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야. 객관식일 때 답을 낼 때는 부등호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풀어버려도 되는 거야. 객관식일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라고 했었을 때 풀이를 적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까 적어드린 대로 그걸 일일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뻔히 답은 나와 있지만, 과정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기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기술이 있는데 그냥 맞게 해준다고? 감점 요소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점. 이게 객관식 시험일 때랑 서술형일 때는 분명히 다른 거죠. 예, 그 풀이가 정확해야 되니까.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로피탈 정리라는 것도 서술형일 때 로피탈 정리를 못 써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된대도요. 그러니까 로피탈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리 원칙도 알고 있고, 로피탈도 알고 있고. 그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그냥 써버리는 거고. 단답형이라고 해도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고. 근데 서술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8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죠. 얘는 f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 얘는 fex야. 그럼 fex가 뭔데? 아니, x 자리에다가 ex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자리에다 ex 넣어봐. 그럼 e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플러스 2. 여기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걸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부동방향 안 바뀌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이라는 건 양의 무한대야. 양수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더라도 부동방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예.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을 봤더니 1분의 4니까 이거의 극한값 얼마? 4가 되는 거고, 너도 최고창문의 최고창이니까, 아, 이거의 극한값도 역시 4가 된다. 따라서 원하는 문제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 가능하시겠죠? 그냥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적는 것도 귀찮은 거야. 해설을 보면 뭐뭐뭐뭐 해가지고 네줄 나가 네 줄. 그런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제가 풀때 어떻게 풀것 같아? 여기다 2x, 2x, 4x제곱, x제곱 나눴어. 4. 끝. 암산이지, 암산. 암산. 그래, 머릿속의 개념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적어드린 개념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실전에서 풀 때는 암산해가지고 그냥 4. 답만 체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지. 저는 그게 잘안 보이는데요. 보일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라고. 처음 배워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보는 눈까지 똑같이 가질 수 있겠어? 개념은 가질 수 있지. 그런데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연습을 해 주시면, 아, 선생님처럼 이 정도의 문제는 이제 딱 보면 4. 끝. 그러니까 1초 반응으로 답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다음 39번 가봅니다. 이런 것도 해봤어, 지금. 지금 fx에다가 4x 더한 함수에 대한 관계는 알고 있는데, f2분의 x거든? 그러면 x 자리에다 2분의 x를 넣어준다? 아니, 좀 정리해봐. 양변에 마이너스 4x씩을 다 더해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버릴 거고, fx가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2분의 x를 넣어달라 이거야. 2분의 x 넣어주니까 4분의 x제곱이 될 거고, 2분의 x 해줄 거니까 얼마야? 2x가 될 거고, 너는 그대로고. 너도 마찬가지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x제곱이 될 거고, 2분의 x 곱해주니까 여기가 2x.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나눠버리고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있겠다. 역시 부동방향 그대로 유지. 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자체를 봐. 이렇게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 예. 음수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극한값을 볼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최고창계수분의 최고창계수니까 어디로 가요? 4분의 1로 가겠네. 너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4분의 1로 가고 있겠네요.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 그 사이에 있는 너의 극한값, 어디로 간다? 4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게 4가 아니잖아요. 얘 4분의 1로 간다, 4분의 1로 간다라고 해놓고서 여기서 4라고 그랬어. 얘가 1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1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너도 얼마로 간다? 4분의 1로 간다. 이 극한값이 되는 거죠. 왜 느닷없이 4라고 적었죠? 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극한값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x-1로 나눌 건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것도 봐봐. x-1이라는 거에서 여기가 1이고 이렇게 간다.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 1보다 작을 때 양수, 음수?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는 x-1은 양수지. 무한대에서 1 빼봐. 양수지. 이렇게 보신다. 그럼 개로 나누더라도 우리가 부동방향 안 바뀌어.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 fx. 여기는 x-1로 나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x3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역시 너도 양수니까. 예. 그 똑같이 얘로 나눠버린다. x제곱 플러스 2x. 여기도 x제곱 플러스 2x. 이걸로 나눠버린다. 그리고 x가 무한 들어간다? 너 3차, 3차. 3차분의 3차. 그럼 최고 차항 계수. 이렇게 곱했을 때 x세제곱 앞의 계수 1.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 무한대로 갈때 어디로 가? 1로 간다. 예. 너의 극한값도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너도 어디로 간다? 1로 예, 수렴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대소관계 문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제 11번째 유형으로 가는 거죠.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x가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가 3으로 가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야. 풀이 방법을 잘 보세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네.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는 얘를 보면, 분자식을 보면, 너랑 너를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예, 여기는 A로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X-3. 그러면 너는 X-3으로 묶어버리면 너에다가 너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A가 돼버리는 거고, 그거를 뭘로 나누고 있어? X-3으로 나누고 있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고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했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요식이 하나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수를 하나 줄였죠. 그러면서 분자식을 인수해 봤더니 너도 역시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약분이제. 그리고 3을 대입해 버리면 여기 값이 a 플러스 6이 극한값인데 그게 얼마야?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a 값 나오잖아요.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a 값이 마이너스 5. 그럼 b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5면 15에서 9빼니까 6이 되겠네요. 6.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ab를 곱할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 정답입니다라는 게 우리 해설지에 있는 방식이야, 이게. 자,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푸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x-3.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다항식이잖아. 다항식. 아니,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럼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안 되나요? 아니,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다른 어떤 상수로 가버리면 너는 발산이라고. 극한값, 얘가 어떤 극한값 1을 갖기 위해서는 너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미정계수 결정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러니 아, 너도 분명히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너가 나오면 돼요. 너가. 그러면 이렇게 전개했을 때 x제곱이 있을 거고. 그다음 너 상수항이 b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극한값이 1이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너 약분의 그리고 3, 3-3분의 b가 1이 되는 거잖아. 넘어가. 그럼 3분의 b가 2가 될 거니까 b가 얼마야? 6이잖아. b가 6이면 15가 넘어가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0: 거지. 물론 이식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그 식과 결합하면 A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네. 이게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보인다 이거지. 아니면 이거를 맞춰가지고 상수, 이 X1창을 보면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고 있는 거잖아. 양변에 3 곱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3 곱하면 3A. 너 넘어가봐. 그러면, 아, 네, 넘어가. B는.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도. 그래서, 요런 방식을 쓰는 건데, 굳이 이거를 확인하지 말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이 식. 그리고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맞춰버릴 수가 있다. 네,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방식도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식. 그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3으로 가까이 갈 때를 보는 건데, 아니 0분의 0꼴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잖아. 그러면 x-3을 x에 대해서 미분하래 돼요. 그러면 1 나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극한값 역시 1이라고. 1. 그러니까 1분해니까 필요 없죠. 3 넣어버리면 6 플러스 A가 1이 돼버리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5일 때 B가 6 나온다라는 거는 저 별표된 식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 한번 볼때첫 번째 방식. 아니, 여기서 쓴다. 9 플러스 3A 플러스 B 이퀄 0이다라는 이런 식 하나 썼다고 가정해. 여기도 9 플러스 3a 플러스 b 이퀄 0이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식을 썼다고 가정해. 자, 그렇다면 자, 이만큼의 식, 이만큼의 식, 이만큼의 식. 여러분들 비교해 봐. 비교해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해설지야. 해설지. 근데 해설지에 있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이런 방식도 기억하라는 거지. 이해의 중요성은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아, 분자도 반드시 너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걸 쓸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방식. 그 다음, 로피탈 정리도 보여드려 봤어. 예. 네. 물론, 여러분들이 서술형이라면, 이 방식이나 이 방식으로 썼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로피탈 정리를 썼다? 로피탈 정리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썼다. 그러면 이런 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빨리 풀어내 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대신 이 방식만 연습한다. 이 방식만 연습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에 로피탈 정리를 쓴다는 것도 유치해. 왜 유치하냐? 아니, 별로 위력이 없어. 근데 나중에는 한번 보여드릴게. 조금 어느 정도 계산력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이 로피탈의 위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수 있을 겁니다. 예.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은 0.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야? 1이야. A 값이 1이라고. A 값이. 분모를 보면 X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해준 거지. 여기 X 플러스 1.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대. 0으로 가, 0으로 가. 인수분해 했어. 뭐가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1분의 1은 1. 마이너스 1. 그게 B야. 끝났잖아. 너랑 너를 더하니까 얼마? 0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42번까지 여러분들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랑 만나서 또 계속 연습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0: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학교 복도를 걷다 보면 앞에 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누구는 뭐 확률과 통계를 한 바퀴 돌렸다더라. 누구는 1등급이더라. 그렇게 친구와 나를 좀 비교하게 되는데요. 공부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지나 과정이 다른 여행입니다. 예. 처음에 초반 러쉬를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발밑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보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부하다 보면 어제의 나, 한 달 전에 나를 넘어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44번. 자, 저번 시간에 이항 정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4제곱의 개수는, 여기는 다항식의 일반항을 구해서 x의 지수가 4가 되게 만드는 어떤 알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얘는 a 플러스 b 꼴이 아닌데요? 물론 a 플러스 b 꼴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5제곱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자, 일반항은 5, c. 자, 변수를 r로 두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괄호를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x제곱과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숫자끼리 모아주기 위해서 x를 뒤에다 쓸게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둘 중에 한 친구의 지수를 r로 두면, 자, 사실 누구를 지수를 r로 둬도 괜찮아요. 여기를 r로 두면 이 지수들의 합이 여기 있는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5가 되게 만드는 친구는 뭐냐면 5-r제곱. 이것이 바로 일반항이다. 자, 아래값은 출발이 0부터죠. 0부터 5까지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x의 지수가 4였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x의 지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5cr, 자, 마이너스의 5-r제곱이고, 자, 지수 법칙을 적용했을 때 2r제곱. 그런데 2r이 뭐였으면 좋겠다? 4였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r에 2를 대입한 값을 좀 풀어보면, r에 2를 넣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5c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몇 제곱? 3제곱. 우리가 원하는 x의 4제곱이 되겠다. 거기다 끝났죠? 자, 5c라는 것은 간단한 계산이니까 선생님 해보면 10이 되고, 자, 마이너스의 3제곱은, 자, 마이너스 8.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80x 4제곱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다?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진정한 답은 마이너스 80이 되겠다. 어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왔다고 뭐 어색할 거 없죠. 플러스 꼴로 바꿔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가 조건을 만족하는 R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보자고.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자, 이번엔 개수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알려준 개수를 통해서 미정계수 a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는 미정계수를 활용해서 또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을 활용해 볼까. 자, 이 다항식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6, c, r, 자, 괄호 두 개 이렇게 써놓고서, 자, 보통 x를 뒤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리고 r제곱.

되겠죠? 얘를 잘 계산했을 때 16분의 135와 같다고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6C는 뭘까요? 이 친구는 15가 되고 3의 제곱은 9가 되니까 15와 9를 곱했을 때 뭐예요? 135가 된다. 그래서 135 A 4제곱 X 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면 16분의 135. 이걸 좀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개수만 갖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135 A의 4제곱이 되고 이 값은 바로 16분의 135와 같은 값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지워져서 A 4제곱은 1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A 값은 뭐다? 양수 A 값은 2분의 1.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다. 자,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의 세제곱의 개수예요. 자, 그렇다면 아래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요? 아래 3을 대입하자. 그래서 r은 3일 때 자, 여기는 일반항에 이제 r에 3을 대입해 보면 시작은 6c3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a에 a라는 친구는 좀 전에 구했잖아요. 2분의 1. 그리고 r에 3을 대입했을 때 세제곱 뒤에는 3의 자, 세제곱이 되고 끝에는 x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 갖고 와 볼게요. 여기 있는 개수만 갖고 와 보면 자, 6c3은 20이고 자,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 3의 제곱이 되니까 자, 4로 나눴을 때 2가 되고 5가 돼서 이건 뭐가 될까요? 2분의 45.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2분의 45가 되는데 자, 654 그리고 20 얘는 8분의 1 얘는 27 이건 27이죠? 자, 수정하면 자, 여기는 27이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2분의 곱하면 135. 그래서 2분의 135가 답인 것 같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라 기하학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를 p 그리고 분자를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를 물어봤기 때문에 p는 뭐다? 2. 자, q는 135니까 답은 137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보다는 이런 형태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곧바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항의 개수를 알려주고서 이렇게 미정개수를 우리가 실제로 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미정개수를 활용해서 또 다른 항을 물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풀었던 44번보다는 이런 45번 형태가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자, 이번에는 46번 전에 간단한 개념을 좀 얘기할 건데요. 이게 지금 x분의 b가 보여요? x분의 b. x분의 1이라는 것은, 일단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을 적용해도 돼요, 이렇게.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분의 1을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위에 있는 다항식을 다음처럼 고칠 수 있잖아요. ax 플러스 b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전체를 어떻게 했다? n제곱 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꼴이에요. 잘 보면. 그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그대로 듣지만 말고 정지 버튼 같은 거잘 눌러서 본인이 좀 쓱싹쓱싹 해보고 본인이 쓴 것과 선생님을 좀 비교하는 공부 알죠? 자, 일반항 구해보면 n, cr 처음 이렇게 괄호를 두개 뚫어주는 거야. 첫 번째 타자는 ax. 자, 두 번째 친구는 bx 마이너스 1제곱. 자, r제곱은 사실 어디 써도 괜찮다. 그럼 여기다가 써주고 그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n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지수는 n 마이너스 r 제곱. 자, x 마이너스 1 제곱이 좀 어색한 친구는 몇번 연습하면 익숙해질 거야. 그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좀더 정리해 보면 n cr이 되고 a의 n 마이너스 l 제곱, x의 n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 b의 r 제곱. 자, 마이너스 1 제곱의 r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x라는 친구는 뒤에 몰아줄게요. 이제 x가 없는 친구들을 앞으로 몰아주면 ncr 곱하기 a의 n-r 제곱, 그 다음 이 친구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는 b의 r 제곱, 나머지를 쓸 건데,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지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n-er. n-er이 바로 여기 있는 x의 지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게 바로 순수한 계수예요. 계수. 그리고 여기 있는 x의 지수가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4나 뭐 8이나 뭐10이 되게 만드는 r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계수를 다시 r에 대입해서 풀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x분의 b n제곱의 전개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자, x8제곱의 계수가 9분의 28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계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수를 알려주고서 우리에게 미정계수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뭐 지체하지 말고 일반항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 일단 요 친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곧바로 가볼까? 여기 7이 있으니까 시작은 7, C, R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큼지막하게 괄호를 두개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친구는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 자, 두 번째는 AX-1제곱. 자, 그리고 R제곱은 어디 써도 괜찮다. 여기 써도 괜찮고요. 여기 써도 괜찮은데, 뭐만 지켜달라? 지수끼리 더했을 때 7이 되게끔 지켜달라. 그 나머지 지수는 뭐예요? 바로 7-r제곱. 자, 여기까지가 일반항인데, 자,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좀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써보면 7cr이 되고요. 첫 번째, 3분의 1에 7-r제곱, 그리고 x에.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a의 r제곱.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r제곱. 자, 이제 x가 아닌 것만 좀 앞으로 몰아줄게요. 자, 그러면 출발은 7cr이고요. 3분의 1, 7-r제곱, 그리고 a의 r제곱. 자, x에 지금 두 녀석이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뭘까? 응? 뭘까? 14-3r제곱이 바로 x의 지수가 된다. 이때 조심할 것은 여기 앞에 이제 또 다른 x를 빼먹었을 경우 얘는 진정한 x의 지수가 아니니까 빠진 x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x8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여기 있는 14 마이너스 3r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8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는 r은 뭐예요? 잘 계산하면 r은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r에다가 2를 대입하자. 그렇다면 7c2가 되고요. 그리고 3분의 1에, 자, 숫자가 좀 커지겠는데, 5제곱, 그리고 a의 제곱이 되고요. x는 우리의 의도와 같이 8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8제곱의 계수가 되잖아요. 가까워 보면 7c가 뭐예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21이에요. 21 곱하기. 자, 3분의 1의 5제곱은 243분의 1이고, 여기는 a제곱 있죠? 이것이 바로 9분의 28이 되겠죠. 자, 간단히 할 여지가 있나요? 28과 21은 7의 배수니까 7로 나눴을 때 3, 7로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43을 3으로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81이 되고요. 양변에 있는 친구를 똑같이 9로 나눴을 때 사라지고 없어지고 얘는 9가 되죠.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9분의 1 a 제곱만 남고, 자, 우변에 남는 것은 4밖에 없으니까, 자, 9분의 1을 넘겼을 때, a 제곱은 36이 되고요. 양수 a 값은 뭐다? 6이 되겠죠. 자, 뭐 문제가 좀 귀염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풀이 과정은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항정리 문제는, 다항식 전개 문제는 조금 긴장을 해서 중간에 실수가 없게끔 계산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분의 1,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바꿔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지수 법칙을 얼마든지 여기다 써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오늘의 46번 문제. 자, 여태까지는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였는데, 자, 뭐 이번에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오히려 더 쉽지, 앞에보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세제곱의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반항 구해서 이제 지수가 3이 되게 만드는 알값을 찾아서 다시 한번 대입하자. 자, 가볼게요. 일단 5제곱이니까 일반항은 OCR로 시작한다. 그리고서 괄호를 크게 두 가지 뚫어 놓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친구는 뭐예요? X. 두 번째는 4X에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은 뭐 여기서도 괜찮은데 여기다 쓸게요. 그럼 지수끼리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돼야 된다? 5가 돼야 되니까 여긴 누가 와요? 5-R제곱. 자, 좀더 간단히 해보면 얘는 OCR 곱하기 X에 5-R제곱. 자, 그 다음에 R제곱을 나눠주면 4의 R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 그럼 얘네끼리 몰아주면 되겠네. 그럼 X와 무관한 친구들을 앞으로 빼주면 OCR 곱하기, 그리고 4의 R제곱 곱하기,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해주면 5-ER이 되겠다. 어때요? 깔끔하죠? X가 없는 것끼리 모아줬고요. X가 있는 것끼리 모아줬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제곱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서 요 값이 3이 되게 만드는 알값이 뭐예요? 알값은 1이다. 이렇게. 자, 구름. RA를 대입했을 때 5, C1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4가 되고요. X는 세제곱. 그렇다면 진짜 계수는 5 곱하기 4니까 답은 20. 답은 20이 되겠다. 자, 앞에서 이미 좀 트레이닝을 겪었으니까 이 문제가 매우 쉽게 보이죠? 하지만 이런 시험 문제 학교 시험에서 틀리면, 아, 너무 타격이 크다. 자, 이제 48번. 약간 좀,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죠? X세제곱의 계수도 물어봤고, X6제곱의 계수도 물어봤으니까 약간 좀 치사하다. 하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불평을 하겠어. 그냥 주는 대로 풀어야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다항식의 일반항을 구하자. 해보면, 자, 6, C, R. 자, 괄호 두개 이렇게 뚫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뭐, 많이 연습했죠? 자, 첫 번째 친구는 누구예요? 2분의 1, X 제곱. 자, 두 번째는 2, X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 R제곱을 주고요. 여기에 6 마이너스 R제곱. 어쨌든 뭐만 지키면 된다? 지수끼리 더했을 때 바로 6이 되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6CR 그대로 복붙하고 2분의 1에 6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X에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12 마이너스 2R제곱 그리고 2에 R제곱 곱하기 이때도 지수끼리 곱하면 X에 마이너스 R제곱 이거 풀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삐끗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초집중해야 돼. X가 들어있는 녀석들은 얘네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싹다 앞으로 넘겨주면 여기는 6CR 곱하기 자, 그리고 2분의 1에 6-R제곱 그리고 2에 R제곱 X끼리 모아주면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12-3R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제곱이다. 그럼 여기 있는 지수인 12-3R이 3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요것에 부합하는 R값은 뭐예요? R은 3이잖아요. 그래서 R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야. 따단, 딴, 이렇게. 그러면 6, C3 곱하기. 자, 첫 번째는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상수 되겠네. 마지막 친구는 X의 자, 세제곱이 돼서 이건 8이고요. 8분 1이니까 그냥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6C3을 잘 구해보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6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20이 돼요. 그래서 20X 세제곱.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X 세제곱의 계수는 뭐다? 20. 이렇게 절반을 했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6제곱의 계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는 12-3알이 x의 지수잖아요. 이 값을 6이 되게 만드는 알 값은 뭐냐고. 응? 바로 2가 되죠. 이번에 2를 대입할 거야. 아까 여기 있었던 일반은 기억나죠? 여기다가 r 대신에 2를 대입할 거예요. 자, 써보면 6, 1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 4제곱이 되고 2의 제곱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6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수만 뽑아낼까? 이렇게 x만. 6c를 잘 계산하면 15고 얘는 16분의 1, 4니까 잘 만나서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풀어보면 4분의 15, 여기 바로 뭐다? b가 되겠다. 그럼 a도 구했고 b도 구했네. 그래서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a 곱하기 b 가볼게요. a 곱하기 b는, a는 뭐예요? 20, b는 뭐예요? 4분의 15. 자, 그래서 잘 정리하면 5 곱하기 15니까 최종 답은 뭐다? 75. 답은 75가 되겠다. 자, 리뷰해 볼게요. 자, 식이 좀 복잡하지만 겁낼 거 없죠. 그냥 a 플러스 b의 6제곱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간 좀 걸리는 것이 이제 x분의 1인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지수 법칙 그대로 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x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와 x가 들어간 친구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서 여기 있는 지수가 조건에 부합하게 하는 r값을 찾아서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지만 한 문제를 가장한 48번을 풀어봤다. 오늘 좀 계산량이 많아서 선생님 계속 칠판만 보게 되네. 그렇다고 딴짓하면 안 돼. 자, 이번에도 개념 갈 건데요. 자, 이때는 좀 계산량이 좀 많아.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각각의 일반항을 뽑아내는 거야. 요 녀석의 일반항과 요 녀석의 일반항을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꼴이 나오겠어? 계수 곱하기 x의 뭐 블라블라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가 조건에 부합하는 뭐 r이나 k 값을 찾아서 다시 대입하는 그런 과정은 똑같다. 하지만 계산량은 좀 많다. 근데 계산량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숙달해서 연습하면 현장에서 빠르게 풀수 있지. 가볼게요. 일단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니까 일반항은 nc로 시작한다. 이때 변수를 우리가 많이 쓰는 r로 쓸게요. 그리고 하던 대로 괄호를 두개 쓰자. 첫 번째는 ax, 두 번째는 b를 쓰고요. 여기에 뭐 r을 썼다면 n-r을 써야지 합이 뭐가 된다? n이 되죠. 이 일반항이야, 이게. 자, 그 다음 친구가 일반항을 쓸 건데, 이번에는 n제곱이 아니라 뭐예요? m제곱이잖아. 그건 당연히 mc로 가야 되고요. 자, 변수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일치할 수도 있어. 근데 일치할 수도 있고, 변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r과의 중복을 피해서 또 다른 변수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괄호를 두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cx. cx. 두 번째는 d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k제곱은 어디 써도 괜찮아. 여기 쓸까? 이때는 지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m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m-k제곱을 쓰면 되겠다. 자,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 자, ncr 그대로 복사하고요. a의 r제곱, x의 r제곱, b의 n-r제곱 그대로 쓰고 mc k제곱까지 달려왔다. 그 다음에 c의 k제곱, x의 k제곱, 그 다음에 d의 m-k제곱이 되는데 조심하자. 자, 지수 법칙이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k제곱이 된다. 너무 길죠? 자, 실전에서는 뭐 m과 n 같은 숫자들은 상수로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x가 들어간 녀석은 여기 한 명, 그리고 두 명, 세 명이 되니까 나머지를 싹다 앞으로 몰아줄게요. 그럼 n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자, b의 n-r제곱 곱하기, 그리고 mck 곱하기, 여기는 c의 k제곱, 그리고 d의 n-k제곱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지수끼리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r 플러스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k가 되면 이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수가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한 뭐 숫자가 되게 만드는 r과 k의 조합을 잘 결정해서 구하면 돼요. 손이 좀 많이 가요. 손이 좀.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가볼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한번 개념으로 정리하려니까 양이 많지만 문제는 어마어마하진 않다. 자, 타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는 보니까 여기는 지수가 1이니까 분배 법칙을 썼을 때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자, 해볼게. 해보면 4x 가로 열고 x 플러스 3의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5제곱이 되죠.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3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3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3창을 구해서 뺄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겠다. 자, 첫 번째 타자는 자, 4x 곱하기 x 플러스 3의 5제곱인데 얘를 다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친구의 일반항을 써보자고. 그럼 5, c,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5가 있는데 여기 r을 쓰고 자, 지수의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5-4를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x가 들어간 친구와 안 들어간 친구를 이제 따로 분리하면 일단 4가 있고 그리고 5, c, r이 있고요. 5에 5-r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가 하나 있고 x의 r제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x의 r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항에 관심이 있다? 3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지수를 이렇게 3으로 만드는 r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게 뭐야? 2잖아요. 자, 대입해 보면 4 곱하기 5c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되죠. 자, 조심해야 돼. r에 3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r 플러스 1을 3이 되게 만드는 2를 대입한 거야, 이렇게. 잘 왔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4 곱하기, 자, OC는 뭐예요?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5의 세제곱, 덩어리가 크네. 125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자, 2를 곱하면. 자, 지금 여기에 값이 여기 3이잖아요, 3? 선생님이 뭘 썼어요? 5라고 썼잖아. 자,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은 사람이랑 선생님 모두 반성해야 돼. 3. 여기도 누가 온다? 3. 자, 여기도 3이 온다. 어쩐지 덩치가 너무 크다 했어. 자, 그래서 125가 아니라 3의 세제곱이 뭐예요? 27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쫙 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1080이 돼요. 1080x 세제곱. 지금 1번 구한 거야. 1번을 전개했을 때다 구한 게 아니라 x 세제곱만 구해봤는데 1080x 세제곱이 되더라.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그냥 x 플러스 3의 5제곱이니까 다이렉트로 일반항 가잖아. OCR 곱하기 괄호 두개 쓰시고 여기에 x를 쓰고 3을 쓸까? 여기 r을 쓰고 여기는 5-r제곱을 쓸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창이니까 요 값이 3이 되는 r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냥 그게 3인데. 그래서 r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할게요. 자, 그렇다면 5, c, 3이 되고요. 자, 얘를 앞으로 땡기면 3에 뭐예요? 제곱이 되고 r에 x의 세제곱이 되죠. 자, 5c3은 5c2와 똑같고요. 이건 10이에요. 10 곱하기 9 곱하기 x의 세제곱. 그렇다면 90x 세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2번을 구한 거야. 지금 이게 90x 세제곱이 되고요. 이걸 잘 계산하면 바로 990x 세제곱. 그렇다면 x 세제곱의 개수는 뭐다? 990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풀기보다는 일단 얘가 간단하잖아. 얘가 간단하니까 전개한 다음에 각각의 친구들을 전개했을 때 세제곱을 따로따로 구해서 뺐잖아요.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 이거 또안 빼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자, 이 정도는 뭐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 문제 푸는 거 보면 사실 이해는 잘될 거예요. 근데 보는 것과 푸는 거 완전 다른 거 알잖아. 우리가 뭐 걸그룹들이 춤추는 거 보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거울 보고 해봐. 그 느낌 안 나죠? 선생님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돼요. 자, 이번엔 좀 귀염둥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4제곱, 5제곱이니까 조금 어렵다. 하지만 이 문제 중요하다.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좀 다른 친구들과 구분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 좀 풀이가 길거든요. 하지만 이걸 잘 해결했을 때 나만의 강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얘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없어. 4제곱이니까. 만약에 4제곱이 없다면 전개해서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각각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이제 일반항 구할 때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를 중복이 되지 않게끔 두개 문자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다항식의 일반항 구해보면 이렇게 4, 시, r. 자, 출발은 쉽죠? 처음에는 x를 쓰고 두 번에 2를 쓰고요. 여기에 r을 쓰면 지수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4-r 제곱. 여기다 곱하자. 이렇게. 자, 5제곱이니까 이땐 출발이 뭐예요? 5, c가 되죠? 근데 아까 변수는 r이었지만 그 변수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쓰자. 그래서 k를 쓸게요. k. 근데 괄호 두개 쓰시고 이렇게. 첫 번째는 2x를 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쓰자. 여기 k를 썼다면 지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5-k제곱. 자, 여기까지 했다면 절반 구한 거야. 자, 그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빠뜨리지 않게끔 한번 써볼게요. 일단 x가 들어간 친구와 안 들어간 친구를 구분하기 전에 지수 법칙을 그냥 적용해 볼게. 4CR, x의 r제곱, 2의 4-r제곱, 그리고 5CK. 자, 그 다음에 2의 r제곱, x의, 자, 정정해요. k제곱이지. 습관이 돼서. 자, 2의 k제곱, x의 k제곱,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의 5-k제곱. 그러니까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 친구네. x가 있는 친구는 딱두 명이죠? 한 명, 두 명, 두 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를 다 몰아줄게요, 앞에. 몰아주면, 잘 봐. 4CR, 그리고 2의 4-r제곱, OCK, 그리고 2의 K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의 5-k제곱이고, X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잘 더하면 R 플러스 K제곱이 되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X의 계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값이 뭐가 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1.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 0, 1, 1, 0. 왜냐면 지금 R이란 친구는 최대값이 4고요. 출발은 0부터잖아. 그래서 R은 0, 1, 2, 3, 4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K는 최대 5까지 가질 수가 있네요. 근데 출발은 똑같아. 0, 1, 2, 3, 4, 5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분명하지.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 R, K가 이렇게 있다면 1이면 0이고요. 0이면 1인 거지. 각각의 X의 계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자, 가볼게. 첫 번째. R은 1이고 K는 0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종적인 일반항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자, R에 1을 대입하면 4C1 그리고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K에 0을 대입하면 OC0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0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에, 자, K 0을 대입하면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되겠네. X의 R 플러스 K 제곱이니까 1, 1, 2, 3, 4, 5. 괜찮죠?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볼까? 얘는 4가 되고요. 8이 되고요. 1이 되고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돼서 x의 1제곱. 다다다다단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2x야. 자, 첫 번째 숙제 했네. 절반 풀었어. 양이 많어, 이거. 자,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이 r이 0이고요. k가 1일 때.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기는 일반항에다가 r과 k 값을 잘 대입하면 되는데, 자, 해볼게요. r은 0이래. 그러면 출발은 4C0, 그리고 2의 4제곱, 곱하기. 자, K는 1이니까 5C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5-k제곱인데 k를 대입하면 짝수 거듭제곱. x는 뭐 어김없이 1제곱이 되죠? 자,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16 곱하기 5,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x가 있겠네요. 이거 잘 계산하면 뭐야? 160x가 되죠. 가능한 모든 1창을 구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32x도 생기고 160x도 생기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두 개를 잘 더하면, 자, 마지막까지 긴장 빼면 안 돼. 128x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x의 계수는 뭐다? 128. 답은 128이죠. 자, 이 문제 별표.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4제곱, 5제곱의 다항식 두 개를 곱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서 곱하자. 하지만 조심할 것은 변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숫자를 써야 돼. R과 K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쓰되, 일단 R은 최대값이 뭐냐면 4인 거죠. 이렇게. K는 어떠냐? 5까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김없이 출발점은 똑같아요. 이런 정수들 가질 수 있는데, 이제 X가 들어간 친구와 안 들어간 친구를 구분했더니, 여기 있는 지수가 1이 되게 만드는 이제 경우를 따져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는 겹치지 않으니까 각각의 1창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좀 어렵죠? 근데 길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길은 정해져 있는데 길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길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잘 풀려고 그냥 긴장만 해서는 안 돼요. 많이 풀어봐야 돼. 나중에 의식의 흐름대로 잘풀 수가 있거든. 틀리지 않고. 자, 힘든 문제 끝났다. 자, 그 다음 문제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엄청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항식의 지수가 1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부담 갖지 말고 뭐 하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전개해서 생각하자. 그래서 첫 번째 전개는 뭐예요? 3x 제곱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x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4제곱.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2. 자, 4제곱이 왔다고 해서 뭐 겁낼 필요 없죠. x 4제곱분의 1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지수 법칙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복붙하면 x제곱 플러스 x분의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의 일반항 구해서 일반항이랑 3x제곱이랑 곱했을 때 생기는 첫 번, 1창 구할 거고요. 이때도 이 친구의 일반항이랑 앞에 있는 녀석과 곱했을 때 만들어진 1창을 구해서 두 개를 빼주면 되겠다. 양은 좀 많겠지만 못할 거 없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앞에 3x제곱은 원래 있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상 여기 있는 친구를 전개했을 때, x-1제곱이 중요한 거잖아. x-1제곱을 구해야지 얘랑 곱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x가 되니까. 일반항 써볼게요. 출발은 4c가 되고요. 자, 변수는 늘 그렇듯이 r을 쓸까? 오케이. 첫 번째 녀석은 x제곱이고요. 자, x분의 a니까 편의대로 -1제곱 이렇게 쓰자. 여기가 r이라면 여기는 4-r제곱. 됐죠? 자, 이제 지수 법칙을 좀 적용해 보면 3x제곱 4cr.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곱하자. 이렇게. 그리고 a의 r제곱 x의,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마이너스 r제곱. x가 들어간 항과 들어가지 않은 항을 구분할게요. 일단 x가 하나도 안 들어간 친구를 앞으로 뽑아내면 3이 있고 4cr 있고요. 그리고 a의 r제곱 있다.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따단 10 빼기 2r. 여기까지 더하면 10 빼기 3r이 되죠. 어때요? 앞에 x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창이 되려면 요놈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1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럼 r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돼요? r에 3을 대입하자. 이렇게. r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4c3. 그리고 여기 있는 a의 3제곱. 그리고 x의 지수는 의도했던 대로 1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잘 전개해 보면 3 곱하기 4. 그래서 12

a 세제곱 x. 자, 이제 절반 구한 거야. 그러니까 12a 세제곱 x가 뭐냐면 이 노란색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진 1창이야. 12 a 세제곱 x가 되죠. 이제 두 번째를 구할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좀 수월한 게 우리가 1반응을 이미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자, 이게 1반응이죠. 근데 조심할게. 이게 앞에 게또 다르네. 그냥 괜히 좀 편하게 가려고 실수하기보다는, 자, 정석대로 풀어볼게. 앞에 있는 항은 x 4제곱분의 2였죠? 여기. 그 뒤에 있는 녀석을 1반응 잘 풀어보면 4c야. 그리고 x제곱이 있고요. 뒤에는 ax-1제곱이 있으니까 r을 쓰고 여기는 4-r제곱. 됐죠? 자, x4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다? x의 -4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4cr 곱하기,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2r제곱, 그리고 a의 4-r제곱.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4 플러스 r제곱. 자, 계산량이 너무 많다. 자, 그럼 x가 들어간 친구는 하나, 둘, 셋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x가 하나도 안 들어간 친구는 앞으로 집합 2 곱하기 4cr, 그리고 a의 4-r제곱. 그럼 더해봐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r 플러스 2 하면 지금 r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빼기 8이 되는 거죠. 됐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1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렇다면 r에 뭘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r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하자고. 아까도 3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아까 문제는 어때요? x제곱에 4-r제곱을 적용했지. 사실 이건 위치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뭐만 지키면 되냐면 지수의 합이 4인 것만 지키면 된다고. 근데 지금 x제곱의 지수가 r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r이 똑같지만 결과는 다른 거야. 그래서 r에 3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c3 곱하기, 그리고 a의 1제곱 곱하기, 우리 의도대로 x의 1제곱이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자, 4c3은 뭐예요? 4c1과 똑같으니까 4가 되고요. 뒤에는 a 곱하기 x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얘는 8ax가 되죠. 와, 힘들다. 하지만 못할 건 없다. 자, 2번 구한 거예요. 8ax. 8ax를 빼주면 되죠. 이걸 잘 몰아보면 뭐냐면, 괄호 열고, 12a 세제곱 빼기, 8ax가 바로 x의 계수가 되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마이너스 4a제곱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제자는 a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준 거다. 이해되죠?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뭐 실근이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자? 양의 실근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저기 끝에다 한번 가져와 볼게. 자, 지금 3차 방정식 하나 나왔는데 이제 딱한칸 남았어, 칠판이. 자, 지금 시작은 12a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a죠, 8a.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8a 맞죠? 이게 마이너스 8a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4a제곱. 너무 멀리 왔다, 이렇게. 자, 3차 방정식이죠. 자, 이 창을 잘 넘기면 12a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a는 0. 이렇게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방정식을 풀기 좋잖아요. 자, 세 항의 공통인수는 뭐가 있을까? 4a. 4a로 묶었을 때 3a제곱 플러스, 그리고 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얘를 잘 인수분해 하려면 a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a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a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최고창이 3a제곱이니까 a에다 뭘 곱해야 될까? 3a. 상수가 마이너스이니까 1에다 뭘 곱해야 될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a는 각각의 항들을 0으로 만드는 a잖아요. 그래서 a는 0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있고 3분의 2도 있는데 얘는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a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다?

0: 3분의 2. 답은 3분의 2죠. 야, 이거 양이 좀 긴데?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계산량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좀 중간에 긴장을 풀면 실수도 남발할 수 있다. 전략은 뭐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예요? 이첫 번째 친구의 지수가 1이었던 거니까 처음에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고요. 자, 1창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1창을 구한 다음에 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3x 제곱 곱하기 1반항.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x 4제곱 분의 2. x 4제곱을 이제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1반항에서 1창이 되게 만드는 R 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각각에서 구한 1창을 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할수 있겠다. 많이 연습해봐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노동이 많았다. 근데 그 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이죠. 쓸데없는 노동이 아니라 좀 우리가 숙달해야 될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봤다. 마지막으로 이항계수 관련해서 이항정리 관련해서 개념 하나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 끝까지 집중. 자, 이항계수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제시할 성질 요거예요. NC형 플러스 NC를 플러스 NC. 지금 C의 왼쪽 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오른쪽 수가 0부터 하나씩 커지잖아요.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N을 따라잡아요. 요 값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2의 N제곱이야. 한번 대입해 볼까? N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해 볼게. N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출발은 3C형. 3C1, 3C2, 그리고 3C3이 되는데 N에 3을 대입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2의 3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10을 대입해 볼까? 출발은 10C0이고요. 규칙은 간단해. 오른쪽 수가 이렇게 1씩 커지다가 언제 멈춘다? 왼쪽 수와 오른쪽 수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더해고 일단 밑은 2라는 것이 고정이고요. 지수는 10제곱. 이런 걸좀 활용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면 그 다음이 마이너스. 그 다음이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가다 보면 NCN은 어떤 친구일까요? 지금 보면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N제곱 쓰면 되고요. 놀랍게도 이 값은 뭐냐면 0이에요. 그러니까 N이 4든 10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대로 해서 더하다 보면 무조건 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항계수의 성질 간단히 두 가지를 소개했고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증명도 할 것이고 어떤 다양한 사례 이항계수의 정리가 성질이 적용되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항상 공부하고 있고요. 다음 강의인 6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로그의 정의와 성질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그 기본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좀 풀다가 넘어왔을 텐데요. 이제 그거 이어서 문제 쭉 풀고 중간에 성질을 하나 더 배울 건데 여기부터 조금 난 코스일 수도 있긴 한데 로그의 밑의 변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밑변환을 해서 어떻게 다시 성질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고 오셨죠? 네, 미리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막 한글로 써여 있는 것들을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연수다라는 거 꼭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로그에서 로그들끼리 더하고 빼고 한 결과가 2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죠. 줄바꿈 처리되어 있고 딱 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들은 다 밑이 똑같은 경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밑이 똑같은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똑같구나. 덧셈 그리고 뺄셈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개념, 요걸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로그들끼리 밑이 같은 경우 더하면 진수는 서로 곱해진다 라는 내용. 그 다음 로그들끼리 밑이 같은 경우 빼면 진수는 나누어진다 라는 개념. 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식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더한다 라고 하면 진수를 곱하는 거죠. 로그 2에 곱하면 돼요. 2ab. 거기다가 뺄 거예요, 우리는. 로그 2에 c분의 4.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ab를 c분의 4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나눈다라는 개념은요, 결과적으로 이 수의 역수를 지금 곱한 거죠. 그래서 아, 얘는 c분의 4의 역수인 4분의 c를 진수에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 2에 2ab인데 곱하기 얼마? 얘의 역수인 4분의 c. 그 결과가 2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네요. 2랑 4랑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은 요 괄호 안에 들어간 진수는 2분의 ABC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 번 더 로그의 개념을 써줘야겠네요. 로그의 정의 개념이죠.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수로 바꾸시죠. A의 C제곱은 B. 네, 이번엔 다른 문자로 써봤습니다. 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구나. 그래서 2의 제곱이 4분의 ABC, 아, 2분의 ABC죠? 2분의 ABC가 되겠습니다. 그럼 ABC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8이거든요. 네. 그러면 8 했을 때 ABC 곱해서 8 될 수 있는 실수로 한다고 하면 엄청 많아요. 무수히 뭐 1, 1, 8도 되고 1, 뭐 2분의 1, 16도 되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자연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곱해서 8 될 수 있는 자연수들은 뭐밖에 안 되냐면 8이라는 것이 2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요? 1, 2, 4 서로 다른 세자연수로서 곱하면 8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1이 되고 무엇이 2가 되고 무엇이 4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르다라는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더하는 거니 A가 1이고 B가 2고 C가 4이고 한 것과 A가 2고 B가 1이고 C가 4인 것과 합한 결과값은 똑같죠? 그래서 그냥 1, 2, 4를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2, 4 더하면 정답은 얼마다? 네, 정답은 7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나가고 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9번.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스몰 ABC가 됐을 때 이 로그의 식이 성립한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항상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 얘네들의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라는 문제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거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다 양수고요.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양수 빼기 양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을 풀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로그값 자체가 존재를 해야지 식을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a는 양수인데 1은 아니야. 얘도 양수인데 1은 아니야. 그리고 c-b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즉, c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것도 이 문제에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밑이 어차피 똑같아요.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합한 것은 우리는 로그의 성질 개념 중에, 로그의 합은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데, 진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로그 a에 c-b랑 c+b를 서로 곱한 거가 진수로 들어갈 거고, 그 값이 2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차잖아요. 곱셈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얘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 a의 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빼기로 되어 있는 거를 한쪽으로 옮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네,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죠? 피타고라스 정리 냄새가 나죠. 아,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정리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빗변이 C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C, 나머지 두변 길이가 A, B인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C가 B보다는 빗변이어서 당연히 길어서 이 로그가 잘 정의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답을 봐야 되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항상 같은 것은 해서 삼각형의 외접원을 우리가 그리고 이 외접원에서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이 너무 찌그러졌죠.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접원이 있고 이 외접원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자.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대체 뭘까요? 네, 그것도 중학교 수학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학 수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원주각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중심각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럼 보세요. 원에서 만약에 반원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잖아요. 그죠? 180도. 그럼 180도에다가 2분의 1한 게 원주각의 크기가 되니까 180도의 정확하게 절반은 90도다. 그래서 이 반원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주각이 90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반원의 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이 지름에서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지름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빗변이 결과적으로 이 원의 지름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름의 길이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c가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된다? 아, 파이 r 제곱 4분의 c 제곱에 파이가 붙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c 제곱 파이. 그래서 이 문제 49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얘는 뭘 알아야 된다? 중학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는 거야.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그려요. 그리고 나서 외접원. 외접원을 그렸어. 그 외접원에 반지름을 구하려는 상황이죠. 그럼 이 외접원에서 반지름은 뭐가 돼? 아, 여기가 90도니까 이 빗변 C가 지름이 되는 거구나 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C. 그래서 넓이 공식 쓰면은 4분의 C 제곱 파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원주각의 크기에다가 두 배한 게 중심각의 크기다. 중심각 크기에다가 2분의 1하면 원주각 크기가 나올 텐데 지름에 대해서는 중심각 크기가 180도여가지고 원주각 크기는 90도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내용들도

문제에 되게 많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0번. 다음 시계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시계값을 구해서 걔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로그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전부 다다 밑이 n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죠. 그리고 로그들을 전부 다다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겠어요? 네, 개념.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은 밑이 똑같으면 진수들을 곱하면 되겠구나라는 요 로그 성질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밑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얘네들을 다 합하라고 했으니까 이 진수에 해당되는 거를 몽땅 다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 지금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싹다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얘를 그냥 곱하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미리 계산해 봅시다. 얘를 계산하면 네. 2분의 1. 얘를 계산하면 3분의 2. 얘를 미리 계산하면 4분의 3. 얘를 미리 계산하면 81분의 8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로그 값들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면 로그 n의 방금 요 개념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땡 81분의 80이 되겠죠. 규칙성이 보입니다. 아, 2, 2 약분, 3, 3 약분, 대각선. 요 대각선으로 전부 다다 약분이 돼서 남는 게 81분의 1만 남겠죠? 네, 그래서 로그 n의 81분의 1, 요렇게. 네.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81이라는 숫자는 3의 4제곱이에요. 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얘는 로그 n의 3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얘가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냐면, 정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글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우리 수학 계산할 때는 문자로 많이 쓰니까, n 이미 쓰였으니까 다른 문자로 해서 정수 m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정수.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어서 n의 m제곱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예요. n의 m제곱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얘는 자연수죠? m은 정수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m이 만약에 마이너스 4면 그때 n은 3이 되면 되겠죠. m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n은 3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m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n은 네, 3의 4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가능한 정수들은 3, 3의 제곱, 3의 4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문제 조건에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81, 정답은 9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한번 3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에는 3의 거듭제곱 꼴인데 정수에 대해서는요, 결과적으로 4의 약수들이 요 지수에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겠구나라는 추론까지 가능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50번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보도록 할게요. 25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는 n이다. 이 n개의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 1, 2, 3 해가지고 n까지 분류를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되게 당혹스럽죠? 그래서 256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수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25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여러분? 네, 2의 몇 제곱? 네, 2의 8제곱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약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얼마다? 9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9개의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A1, 2, 3, 4쭉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A1인 거잖아.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A6, 7, 8, 9. 이렇게 쑥다 정리를 해봤어요.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 식의 값은 n은 어차피 얼마? 9니까 9를 써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로그의 쭈루루룩 합인데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될게 눈에 보이죠? 왜냐? 밑이 전부 다다 2로 똑같아요. 그러면 로그 2에 진수들을 몽땅 다 곱한 A1, 2, 3, 4 해서 총 어떻게 몇 개의 수? 네, 9개가 아니고 네, 9개죠. 9개의 수를 싹다 곱한 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쓰인 건 뭐다? 로그의 성질.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 더하게 되면은 진수들을 모두 다 곱하면 돼. 그래서 진수에 해당하는 A1, 2, 3, 4 해가지고 A9까지를 싹다 곱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정답인데 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이 2의 8제곱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2의 8제곱이 나와요.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큰 녀석과 그 다음으로 작은 녀석을 곱해주면 똑같이 뭐? 네, 2의 8제곱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2의 제곱, 2의 6제곱이 곱해지면 2의 8제곱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2의 3제곱과 2의 5제곱이 곱해지면, 즉 A4와 A6이 곱해지면 똑같이 2의 8제곱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혼자 외톨이로 있는 친구가 있죠? 2의 4제곱. 그러면 우리는 이 곱한 결과를 알 수밖에 없네요. 이 녀석을 싹다 곱한 결과는 2의 8제곱이 총 하나, 둘, 셋, 넷, 네 쌍이 있으니까 2의 8제곱이 총 4번 곱해진 거고, 거기에 2의 4제곱이 하나 남아있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지수법칙에서 정리하면 2의 32제곱에다가 2의 4제곱을 곱한 거여서 2의 36제곱이 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9 곱하기 로그 2의 36제곱. 우린 여기에서 이제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되겠죠? 로그의 성질을 쓰면 9 곱하기 36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36에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똑같다. 그럼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 그래서 9 곱하기 36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거 보통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9 곱하기 30을 하면 270이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6을 해서 54.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계산 실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답 324가 되겠습니다. 정답 324. 그래서 51번은 이렇게 풀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약수를 곱하게 되면 원래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51번 쭉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부터는 로그의 밑변환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로그의 밑변환까지 이제 공식이 나오면 지금까지 다 되게 편하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편하게 했던 로그의 뜻과 성질에서 그 성질들은 밑이 다 같을 때였어요. 밑이 같을 때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밑을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전에 있었던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이 서로 다르면 밑이 같아지게끔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밑에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밑의 변환의 대표적인 공식은 요첫 번째 공식이에요.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로그 c 밑으로 딱 바꿔주고요. 아래에 있었던 것을 분모해. 위에 있었던 거를 분자에다가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밑변환,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밑변환 공식은 그래서 모양을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좀 편한

건데, 그럼 두 번째 건 뭐냐? 사실은 두 번째 건은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얘는 당연하게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얘를 밑변환 공식을 쓸 거예요. 밑이 b인 log으로 변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얘에다가 첫 번째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log b의 a 분의 log b의 b가 되죠. 근데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은 그 값은 얼마예요? 로그 값이 1이잖아요. 아, 이거는 1이구나.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로그의 밑의 변환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것도 볼 건데요. 세 번째 것도 로그의 밑변환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니, 선생님, 얘는 어차피, 요 밑이 어차피 A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는 A의 m제곱이에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쓰긴 할 건데, 얘도 똑같이 밑이 A인 로그로 바꿀 겁니다. A와 A의 m제곱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의 경우도 몇 번식을 이용할 거냐면, 1번식을 이용해서 밑변환을 할 건데, 로그 a의 m제곱 분의 로그 a의 b의 n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m은 앞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요 n도 앞으로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에 실수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 그러면 얘는 n분의 n이 앞에 결과적으로 있는 거고, 곱하기 로그 a의 a 분의 로그 a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얘는 그냥 1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1. 아, 그래서 n분의 n에 로그 a의 b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세 번째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냈고요. 이제 요네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a의 로그 a의 b는 b랑 같대요. 네. 그 다음에 a의 로그의 b의 c는 C의 로그 B의 A와 같대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이 마지막 식은 요 위의 식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왜 편하냐? C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B가 들어가고 A 대신에 B가 A, C, B 대신에 C가 들어가고 A 대신에 B가 들어간 거여서 저는 일단은 요걸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에서 두 번째 식. 자,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아, A의 로그 b의 c 얘를 제가 그냥 x라고 전체를 치환을 할게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결과식은 밑이 b인 로그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한테 양쪽에다가 로그를 씌울 건데 로그를 밑이 b가 되게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b를 똑같이 이렇게 취해보자. 로그 b의 x. 그러면 이 결과에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를 저쪽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로그 b의 x랑 같다. 그럼 x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얘를 교환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얘를 곱하는 거는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로그 b의 c 그게 로그 b의 x랑 같다. 근데 로그에서 여기 앞에 실수배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진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로그의 성질을 쓰게 되면 로그 b의 c의 위에 지수로 올라가서 로그 b의 a 그게 로그 b의 x랑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황색으로 박스 친이 부분하고요. X랑 서로 어떻습니까? 네, 같아지겠죠? 아,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이 X는 다시 쓰면 C의 로그 B의 A라고 쓸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썼던 요 마지막 식이 그대로 성립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밑과 지수로 올라갔던 로그 값 중에 그 로그의 진수가 서로 바꿔치기 되더라도 식이 성립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밑변환에서 요식들이 굉장히 자주 쓰이고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 단순하게 나와 있던 거를 보여드리면 얘네 두개 위치를 바꿔치기 할수 있죠? 그럼 얘는 b의 로그 a의 a가 되고 로그 a의 a는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랑 같다라는 걸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위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의 밑의 변환에 대해서 제가 쭉다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이걸 매번 다 증명해서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체크를 해드리자면, 일단 두 번째 거는 위에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거, 요 1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것도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중에서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해서 총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2번. 로그 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로그 30의 3을 A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보시면, 왜 밑변환을 써야 되는지 보이죠? 밑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A와 B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변환을 할때 밑을 2로 변환하거나 5로 변환을 해주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AB로 표현해야 되니까 밑을 변환하자. 선택지는 뭐다? 2 또는 5.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밑변환을 2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풀이 밑을 변환할 건데 밑을 2로 통일하자. 통일.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30에 3은 로그 2에 30에다가, 그죠? 밑변환 공식 로그 2에 30. 그 다음 얘는 로그 2에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밑변환 공식 모양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있었던 거 분모. 그죠? 위에 있었던 거 분자. 네. 그리고 내가 변환하고 싶은 밑. 좀 약간 그림으로 표시해주니까 기억하기 편하죠? 네, 밑변환 공식을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로그 2의 3은 A예요. 그죠? 이미 나와 있어. 얘는 A다. 그러면 로그 2의 30에 대한 것들을 식을 한번 쭉 열거를 해볼 건데, 3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얘는 5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그죠? 30은 5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예. 네.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 곱들은 로그의 값에 똑같은 밑에 합으로 쫙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쓴 거, 로그의 성질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은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어떤 개념을 쓴 거냐?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과 같다. 네.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계산을 많이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로그 2의 2는 어차피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은 어차피 A니까 A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죠? 로그 2의 3은 A니까 요거는 A로 바꿔치기 해주자. A. 그 다음, 로그 2의 5가 문제인데, 로그 2의 5는 대체 어떻게 될 거냐? 예, 얘가 문제겠죠? 근데 B를 잘 보시면은, 로그 5의 3이 B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 로그 5의 3이 B면은 쟤를 뭔가 바꿔서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로그 2의 5, 그럼 얘도 로그 2의 5의 형태로 뭔가 바꿀 수 있지 않나? 해서 얘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2인 로그로 바꾸자. 그럼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3이 뭐다? B다. 그러면 로그 2의 5는 누구랑 같아지겠어요? 네, B분의 로그 2의 3하고 같아질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3이 누구였죠? 네. 문제 조건에서 얘가 A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B분의 A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로그 2의 5 대신에 뭘로 쓰면 돼요? B분의 A라고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식다 정리됐어요.
분수 또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b씩을 곱해주면은 분자는 ab가 될 거고요. 그죠? 분모에도 b 곱해주면은 얘한테 다 b 하나씩 곱해주는 거죠. 얘한테 b 곱하면 a, 얘한테 b 곱하면 ab, 1에다 b 곱하면 b. 그래서 정답은 ab 더하기 a 더하기 b 분의 ab가 되겠습니다. 해서 밑을 2로 통일시켜줘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 솔루션. 이번엔 밑을 5로 통일해볼게요. 5로 통일해도 나와요, 답이. 그럼 밑을 5로 통일하게 되면 로그 5의 2 분의 로그 5의 3이 A가 될 거고요. 로그 5의 3이 B라고 문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B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로그 30의 3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로그 5의 30 분의 로그 5의 3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로그 5의 3은 B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B라고 작성을 해주면 될 거고, 로그 5의 30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30은 아까 말했듯이 2 곱하기 3 곱하기 5였나요? 네, 아무튼 요거를 로그 5의 5 더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얘네들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진수들 싹다 곱하면 30 나오니까요. 그러면 로그 5의 5는 어차피 1이에요. 그죠? 1. 로그 5의 2는 이 식을 통해서 쓸수 있죠. 아, 로그 5의 2는 a분의 b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요거 대신에 a분의 b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고, 로그 5의 3은요 b예요. 그래서 요거는 b로 바꿔치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가니까, 아, 분자 분모에 a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자는 b에다가 a를 곱한 ab가 되고요. 분모는 1에다가 a 곱하면 a, a분의 b에다가 a 곱하면 b, b에다가 a를 곱하면 ab. 해서 답도 똑같이 나와요. ab 더하기 a 더하기 b 분의 ab. 네. 그래서 52번은 항상 문제 조건을 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어쨌든 이 식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을 뭐로 통일하거나 2로 통일하거나 5로 통일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밑을 2로 통일하거나 5로 통일하거나 계산량은 거의 비슷해요. 네. 자, 52번 지나가서 이제 53번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 로그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얘도 이렇게 쭉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보면은 이 형태에서 우리 로그에서는요, 밑이 같을 때 덧셈하고 뺄셈하고 실수만 있었어요. 근데 나눗셈이나 곱셈은 따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기본 밑이 같은 로그의 성질들을 제가 한번 쭉다 써드릴게요. 개념 1, 로그 a에 m에는 로그 a에 m 플러스 n.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진수가 나눠져 있는 형태는 로그의 값에서 서로 뺀 거다. 단 밑이 같은 경우. 그리고 실수배도 있었습니다. k의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 그래서 로그에서는요, 덧셈, 뺄셈, 실수배가 있다라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연산이 있었던 거지. 나눴어 해서 이 로그의 성질 요걸 써야지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지금 보시면 얘는 로그 전체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고 얘는 뭐예요? 진수가 나눠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얘네 둘을 뺄 건데 실수배 되어 있는 것은 요 3번 성질을 이용해서 4로 위로 얹어줄 거예요. 네, 전체 4제곱으로 무슨 성질 썼다고요? 요세 번째 요 성질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그 연산 뺄셈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뺄셈을 하려면 밑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밑변환 문제죠. 아, 밑이 3이잖아.
그러면 얘도 밑이 3인 걸로 밑을 통일시켜주자. 밑을 3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어쨌든 로그의 성질을 써서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도 알아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밑변환 공식. 그래서 밑변환 공식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밑이 그냥 A인 로그가 있었습니다. 로그 A의 B. 근데 새로운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네, 요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요식을 밑이 3인 것으로 통일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쓸 거냐? 얘는 결과적으로 로그 3에 108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 이게 등호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성립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요식에서 봤을 때 위태가 똑같아요. 지금 5, 5로 똑같아요. 분모에 있는 진수가 3, 분자에 있는 진수가 108로 되어 있으면 얘는 뭐랑 같다? 밑변환 공식에서 역으로 로그 3에 108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로그 3에 108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3에 3분의 루트 6의 4제곱. 네, 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루트 6은 두번 곱하면은 6, 이제 네번 곱하게 되면은 36이 되겠죠? 혹시라도 헷갈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루트 6이라는 것은 6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6의 1분의 1제곱에다가 4제곱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고, 얘는 3의 4제곱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니까 한줄더 써볼게요. 로그 3의 108 마이너스. 얘는 로그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6의 2분의 1제곱의 4제곱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81이라는 것도 3의 4제곱이고요. 6의 제곱인데, 6의 제곱은 다시 쓰면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3의 제곱하고 3의 4제곱이랑 서로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얘는 3의 제곱으로 쓸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이제 또 정리를 합시다. 똑같은 밑에 대해서 빼주면은 몇 번째 성질? 로그의 두 번째 성질을 쓸 거예요. 제가 왼쪽에 썼던 개념에서 두 번째 성질을 쓰게 되면. 로그 3에 108에다가 이 수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네. 로그 3에 108 곱하기 이 숫자는 3제곱분의 2제곱이었는데 역수니까 2제곱분의 3제곱을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또 마무리 지어볼까요? 2로 한번 나누게 되면은 얘는 54. 2로 한번 또 나누게 되면은 27. 27이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 거기다가 3의 제곱이니까 얘네들 토탈 다 계산된 거는 3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이 3의 5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몇번 곱해졌니? 라는 의미가 되니까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로그 3의 5제곱. 우리 그럼 아까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네, 세 번째 개념이 있었죠. 세 번째 개념. 진수에 지수로 올라와 있던 것을 앞으로 꺼내서 쓸수 있어요 해서 5의 로그 3의 3이라고 쓸수 있고, 로그 3의 3의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다. 네. 자, 53번까지 이렇게 쭉 가봤습니다. 이제 5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는 좀잘 보여요. 네,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지 마지막에 쫙다 계산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경우는 밑변환 공식을 써야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54번도 한번 볼까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엑셀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양수인데 심지어는 어떤 양수여야 되는지도 보이죠? 얘는 이 부분 때문에 1이 아닌 양수여야 될 겁니다. 그쵸?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고 얘도 지금 2보다 큰 상황이니까 괜찮은 상황. 근데 어쨌든 분수예요. 네. 로그들 해서 분수 나오는 거 중에서 식 기억 남는 거는 당연히 네, 밑변환식이겠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밑으로 변환을 해야 되냐? 네. 이 문제에서는요.
이식 자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가